0: MBC 9시 뉴스입니다. 연대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성과 없이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이번 게시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에 맞서 2년 경제계획을 수립했고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에드 알리 마다니자데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고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브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이번 제재가 미국의 허풍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미국이 이란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더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떨어지며 지난 13일 이후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35% 내린 배럴당 92.17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35% 떨어진 배럴당 85.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0.26% 올랐지만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 0.77% 떨어졌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60mm,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남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 충북 북부에 5에서 30mm,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0: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밤사이 비가 내린 지역도 많은데 중부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오는 것도 있겠답니다. 소나기는 와도 무더운 날씨는 계속이라니 오늘도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지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25일 월급날이 25일인 분들 마음이 조금 가벼우시죠? 일은 힘들어도 또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래도 월급날은 일단 기분 좋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오늘 들어온다고 25일을 기다린다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1: 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용돈이나 생활비 자녀에게 의지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생활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 부분을 기초연금이 많이 채워줬다고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냈답니다.
0: 네, 관련되는 조사를 통해 노인들 소득 변화를 살펴보니 만 66세 이상의 연간 총소득은 2013년에는 774만 8천 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3년에는 1388만 4천 원으로 79.2%가 증가했더랍니다. 이렇게 노인들 소득이 증가한 배경은 공적연금이었대요. 국민연금을 받거나 기초연금을 받거나 둘 다 받거나 반면에 자녀나 친척한테 받는 돈은 같은 10년 사이에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9%에서 12.1%로 줄었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점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공적연금이 효자다 하는 말이 있는 거군요.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일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도 기억해야겠고요.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비용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연금 운용 잘하고 세는 세금 맞고 예산 낭비 줄여서 우리 모두의 노년이 힘겹지도 초라하지도 않기를 요구합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덮.

0: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6: 으라차차차!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늘을 향해서 양성 기지개.
7: 네.
6: 숨 길게 마셨다가 길게 뱉으면서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전신 스트레칭은 몸도 가볍게 해주지만 마음도 펴주거든요. 열받는 일, 속 썩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을수록 스트레칭. 어깨도 으쓱 으쓱, 팔도 휘적휘적 털어주시고 발목 다 수시로 돌려주세요.
7: 예. 자, 그리고 오늘은요, 어제 못다한 행운 마저 나누겠습니다.
6: 아, 네. 아유, 정말.
7: 전화 연결이 다 안 됐잖아요.
6: 네.
7: 두 분이나.
6: 그래요.
7: 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자, 여기 뭐가 들었느냐. 30만 원 상당의 고급 구두 교환권부터요. 주방 알뜰 살림, 냄비 세트, 수저 세트, 곡물 시리얼 3종 세트, 거기다가 녹용 홍삼, 만나향 고추, 젓갈 액젓까지 선물 세트로 꽉꽉 채운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 자, 어제 두 분이나 전화를 안 받으셔서 네.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6: 그래요. 숫자 0부터 9 사이에서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방송 끝내기 전에 직전에 숫자를 이제 추첨해서
7: 네.
6: 행운번호 보내신 단 한 분께 무작위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 전화까지 받아주셔야 선물이 확정되는 겁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7: 그러니까 행운번호 보내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 저희 방송 말미에 하니까 보통 한 10시 50분쯤.
6: 그렇죠.
7: 그죠?
6: 네.
7: 예, 그 즈음에 이제 02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로 전화가 간다. 그럼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2700국이래요. 02700국으로 가는 전화가 혹시 온다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 네.
7: 자, 그래서 전화 받고 보내신 행운 번호를 3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성시대 참여 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6: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맛있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 네. 자, 문자 3098님. 중학생 딸이 오늘 아침에 엄마 오늘 친구 생일인데 학원 빠지면 안 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미역국도 가서 끓여주지? 했네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학원 빠지려는데 저도 불안해서 학원의 끈을 놓질 못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 친구 생일인데 학원 빠지면 안 돼?
6: 아, 명분이야 뭐 정말 그럴듯하지.
7: 그래. 아니 친구 귀 빠진 날 네가 학원을 왜 빠져?
6: 왜? 미역국도 가서 끓여주지.
7: 네. 네 뱃속으로 났니?
6: 자,
7: 거기까지
6: 일단
7: 1절만 해야 돼. 아.
6: 일단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7: 예. 자, 그리고요. 중학생 자녀를 둔 댁에서 반가워하실 소식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휴대폰 때문에 아이들과 전쟁이신 분들 많으시죠. 하, 저희 둘째도 그렇습니다. 예, 중3인데 이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아이 때문에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으로 오셔서 폰 프리 말머리 달고 사연 남겨주시면 익명으로 상담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6: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폰 프리 스쿨 특집 9월 11일, 9월 18일 이틀 동안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상담을 원하시면 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네. 해서 저도 둘째 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너는 자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엎드려서 계속 그걸 보고 있냐. 요즘 시간 조절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혹시 엄마 아빠가 좀 해줄까. 예, 방에 들어가기 전에 딱 수거함에다가 좀 핸드폰을 놓고 들어갈래? 절대 못하겠다는 거야.
6: 절대.
7: 어, 그럼 너 스스로에게 아직까지는 맡겨볼 테니까 그럼 몇 시 이후로는 좀 보지 말아다오. 이거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쉽지 않아요. 예, 그래. 폰 프리 스쿨 특집을 통해서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 우리도 뭐 폰 프리 불가능하죠. 방송도 어, 중에 어쨌든
7: 예.
6: 휴대폰을 놓고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7: 문자
6: 보면서 방송을 합니다.
7: 확인하고 네. 하니까
6: 네. 예.
7: 그게 아니더라도 핸드폰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하죠.
6: 불안해요. 맞아.
7: 괜히 어디선가 막 울리고 있는 거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안 와 있고. 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폰 프리스쿨 특집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당당이 분이십니다.
6: 아, 거제 사시는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7: 예, 내용인즉슨 수해 지역에서의 일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수해가 난 거제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체 휴일이었던 월요일 새벽의 절정이었습니다. 시간당 124mm를 기록했다는 급입니다. 예보로는 전부 250ml 정도라고 했습니다. 새벽 2시 무렵 재난경보가 울려서 눈을 떠보니 천둥번개가 치고 가로등에 비친 도로는 강물이 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는 넘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넘쳤겠다 싶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은 이미 누런 황토물이었습니다. 뚝이 넘쳐 터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거칠 무렵 비가 좀 잦아져 밖으로 나가보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뚝이 터져 논밭 가운데로 새로운 물길이 생겼고 큰 돌이 논밭을 뒤덮어 자라던 작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황을 보려고 차를 타고가 나가는데 토사가 쌓여 통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던 다리가 떠내려가고 부서진 난간에 트럭 한 대가 걸쳐 있었습니다.
6: 아이고.
7: 마을 밖으로 나갈 길이 모두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아침 9시쯤 물이 좀 빠져서 면소재지까지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군데인 외부로 통하는 도로도 그때까지 뚫리지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면한 면소재지는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마을 안길에는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에 떠밀린 차들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집이 무사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만 무사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재난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일과 둘째 날에는 중장비 몇 대가 외부로 통하는 길을 뚫어냈습니다. 네 군데 중 두 군데가 뚫렸습니다. 집이 침수된 주민들은 젖은 가재 도구를 밖으로 끄집어내 물이 나오지 않으니 개울물로 진흙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수요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구에 속도가 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적십자 노란조끼 봉사자들이 밥을 날라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저녁에는 밥차가 설치됐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센터가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세탁차도 들어오고 커피차도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목요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밥차가 이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식사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신기했습니다. 적십자의 봉사와 함께 잊을 수 없는 봉사팀도 있었습니다. 봉사단체인 국제 와이즈맨은 3일 동안 봉사하겠다며 봉사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준비해왔습니다. 작업도구, 물, 간식부터 천막까지 가져왔으며 자신들이 먹을 밥도 따로 만들어냈습니다. 수해 지역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불과 화장지 등 몇 천만 원에 달하는 구호품까지 준비해 가재도구가 모두 젖어버린 주민들에게 유용한 선물이 될 것 같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와이즈맨 봉사자 중 한 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물품 쌓아둘 곳도 마땅찮은데 왜 저런 것을 주느냐고 불평하더랍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 같아서 면전에서

0: 빠지진 않았지만 힘이 쭉 빠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일주일간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만 본 것 같았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행정체계가 움직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면장이 책임자고 행정라인으로 닿아 있는 이장들을 지휘하여 일사불란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이장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외부에서 지원되는 자원을 파악하는 창구도 일원화되어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을 정리해 몰려드는 자원봉사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기부물품을 접수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건 역시 행정통제 하에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 내리던 날부터 비상이 걸려 고생한 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현장을 뛰어다닌 직원들의 고생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피해 접수를 하러 몰려온 사람들, 물 달라고 소리치는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잘 관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에 면사무소 셔터가 내려져 있던 시간도 있었고 행정전화 응대가 ARS로 전환된 시간대도 있었습니다. 피해 접수는 왜 열흘로 한정하여 수재민들을 더 초조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가 까다로워 면사무소로 갔더니 아수라장입니다. 피해 사진을 첨부하라는데 전화기에 있는 사진을 어떻게 첨부합니까? 면 직원 휴대폰으로 보낸 사진이 서류에 제대로 첨부될 수 있을까요? 인터넷 접수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가족관계 증명원, 소득 증명원, 등본은 왜 요구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재난, 재해가 있었는데 이런 매뉴얼조차 제대로 없나 싶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하고 기부하는데 관리할 행정은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고에 쌓여있을 기부물품과 성금이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입니다. 아직 정리와 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이 납니다. 라고 걸린 현수막에 제 마음을 보탭니다.
1: 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어저께 K본부에서 뭐 하여튼 그 현장
0: 다큐 프로그램
1: 네 다큐 예. 프로그램 봤어요. 정말
0: 저도 채널 돌리다 봤네.
1: 아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가뭄이었다가 네. 비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 비가 그냥 3일 내내 그렇게 뻐부니.
1: 그러게. 그러니까 보통 때 비가 와도 또 이렇게 흘러 내려가서 바다로 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는 동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우 진흙 뻘 때문에 치워도 이게
0: 그 비가 오는데도 어쨌든 그걸 계속 치워내고
1: 네, 치워내고 그리고 자동차 망가진 걸 보니까 이건 뭐
0: 진짜 재난 영화의 한 편을
1: 네 그렇더라고요.
0: 예
1: 참
0: 그곳에 직접 좀 거주하고 또 정말 우리 이재민들은 어떤 느낌일까 수재민들은 네 그래서 자원봉사분들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0: 예.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진두지휘할 행정 시스템이
1: 그렇죠. 조금... 뭔가 이렇게 딱 발효가 되면서 짜자잔 하고 매뉴얼대로 예. 짝짝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0: 그런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을 이렇게 좀 토로해 주셨습니다.
1: 늘 그래요, 늘.
0: 예. 물론 뭐 거기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애쓰고 계시겠지만
1: 그걸 이렇게 예. 일사불란하게 정리해 줄 무슨
0: 그런 시스템.
1: 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네. 맞습니다.
1: 아, 참. 서필서님, 지금 사연을 듣고 있는데 울컥 감동 감사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 힘내시고 빠른 회복 응원합니다.
0: 네. 그리고 조오수님께서요. 거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취소한다는데 오히려 거제를 찾아가 주시는 게 소상공인 분들께는 큰 힘이 된다고 하네요.
1: 아, 그렇겠죠.
0: 라고 해주셨습니다.
1: 그렇겠죠. 네.
0: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덕분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모든 것이 제자리로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면서 노래 마련했습니다.
0: 네, 김윤아의 노래 Going Home.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우리한테 집착하며 매달리는 여름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걸까요? 8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위가 어째 힘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바로 이 순간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당당이님들, 여름이 하는 말 들리세요? 지금 여름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기후변화로 여름의 기세가 달라진 것도 있고 지금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데다가 멀리 있는 태풍이 덥고 습한 기류를 마구 보내고 있다는군요. 게다가 인간 스스로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꾸중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덥게 하는 일이 많긴 많습니다. 저 멀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으로 이란을 저지하기 어렵자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국가들에게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했고 이란은 대응책을 마련해뒀다고 맞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제는 이 전쟁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더 길어진다? 아휴, 상상하기 싫습니다. 또 화가 나는 문제가 있죠. 중국 허베이성의 한 농촌에서는 참, 이 배추에다가 포름알데히드라는 일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배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닌가? 걱정이 커지는데 수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농촌은 2012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좀 크게 반성하고 식품 안전 지켜주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과 그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 사건도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사라진 가족을 애타게 찾다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종결시키다니, 그래서 실종자가 주검으로 나타나다니, 심지어 그런 사건이 많을 수 있다니. 드라마에서는 실종 미제 사건을 오랜 세월 붙들고 수사를 계속해서 기어이 범인을 찾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경찰이 적지 않고 실제로도 그렇게 책임감 있고 고마운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찰도 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경찰 내부 시스템을 바로잡아주기 바랍니다. 아휴, 이번 여름 참 길고 지루하고 힘겹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입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윤상의 노래였습니다. 달리기.
1: 달리기.
0: 듣고 네. 왔어요.
1: 네.
0: 2039님의 말씀 맞다나 이래저래 화가 많이 나는 여름이네요. 가을아 어서 오너라 해주셨어요.
1: 아유, 수입 농산물도 믿을 수가 없고 진짜 김치는 배워서라도 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0: 그리고요
1: 집안에서 예. 집에서 담가 먹어야 되겠다.
0: 우리나라에서 네. 난 배추를 가지고 정말 만들어야지.
1: 그렇지.
0: 아니 왜 중국은 이렇게 그럴까요? 이게 왜 발암 물질을 사용해 먹는 거에 참 이해할 수 없죠. 아 그리고 야. 이 실종 사건에 대한 네. 수사도 참
1: 정말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애쓰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맥이 빠질까요? 경찰 얘기입니다만.
0: 네, 네. 진짜 애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 한두 명의
1: 네.
0: 아, 그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1: 그렇죠.
0: 때문에.
1: 언제나 그렇죠, 뭐.
0: 진짜 뭐 여러 의미로 아 이런 덥고 습하고 힘든 여름 가고
1: 네.
0: 좀 선선한 예, 우리 마음도 좀 선선해지는 그런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사연은 서울 구로구에서 당당이 님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최수종, 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사랑꾼이다.
0: 오호.
1: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무려 옥길동 최수종.
0: 이야.
1: 왜냐고?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 이런 사랑꾼이 또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을 만나면
0: 여보 덥지? 내가 부채질 해줄게. 어, 여보. 아, 그거 무겁잖아. 내가 들게. 어이 물 좀 마셔. 당신 힘들면 안 되지.
1: 식당에 가면 수저도 놔주고 의자도 빼주고 고기도 다 구워준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꼭 한마디씩 한다. 이야 형님 진짜 사랑꾼이다. 언니는 좋겠네. 아우 요즘 저런 남편이 어딨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난 그냥 웃는다. 진실을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서.
0: 어?
1: 친정에 가면 사랑꾼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엄마한테는
0: 어우 장모님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1: 아빠한테는
0: 아버님 저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주말에 목욕 한번 가시죠.
1: 엄마가 설거지하려고 일어나면
0: 어이, 안 됩니다 장모님. 아 장모님도 여보도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1: 우리 엄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사위 같은 사람 없다 하시며 이제는 저보다 사위를 더 예뻐하신다. 내가 남편 흉이라도 보면 에이 김서방이 그럴 리가 이러신다. 엄마 속으셨어.

0: 써요. 그렇게 밖에서 사랑꾼이던 사람이 집에만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현관문이 탁 닫히는 순간 사랑꾼도 퇴근. 첫 마디가 항상 이거다.
1: 아, 힘들다. 아,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여보, 물 좀.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 여기 어깨 좀 주물러 봐봐. 여보,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0: 분명 밖에서는 내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왕자가 따로 없다. 더 기가 막힌 건 SNS다. 결혼기념일이나 뭐 내 생일만 되면 꽃다발 하나 사들고 와서 사진을 수십 장 찍는다. 어머.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 우물정,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 샵, 평생 웃게 해줄게. 샵, 다음 생에도 당신과 함께. 우물정, 사랑해. 이런 글을 올린다. 댓글은 또 난리다.
2: 역시 옥길동 최수정. 오, 형님 존경합니다. 한수 배우겠습니다.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저런 남편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0: 그 댓글을 보면 남편은 혼자 뿌듯하게 웃는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댓글 하나 달고 싶다. 여러분, 다들 속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 방금 전에도 여보 리모컨 좀, 여보 물 좀 했었다고요. 어제는 자기 머리맡에 있는 불도 저보고 꺼달라고 했어요.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요. 이렇게 폭로하고 싶다. 밖에서는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집에서는 여보 이것 좀, 어? 여보 저것 좀. 정말 입만 열면 여보 여보 아주 지겨워 죽겠다. 얼마 전엔 외국에 사는 여동생이 잠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다. 나는 속으로 엄청 궁금했다. 과연 우리 남편은 어떡할까? 1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사랑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집에서도 끝까지 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남편의 선택은? 여동생이 오자마자 집에서도 사랑꾼 모두 온. 평소에는 절대 손도 안 대던 설거지를 먼저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키고 심지어 요리까지 했다. 어라, 이 양반 좀 봐라. 나는 이때다 싶었다. 여봉, 오늘은 당신이 직접 만든 김치전이 먹고 싶네. 동생도 김치전 먹고 싶다는데. 남편은 순간 멈칫하더니 대답했다.
1: 그래. 해줄게.
0: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봉, 동생이랑 쇼핑 좀 다녀올게. 우리 갔다 오는 동안 빨래 돌려놓고 청소도 좀 부탁해. 아 참,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놓으면 더 좋고. 아주 신이 나서 있는 대로 부려먹었다. 속으로는 며칠만 지나면 포기하겠지. 아마 이제 슬슬 본색이 나올 거야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완전히 내 착각이었다. 우리 남편 결혼하고 10년 넘게 쌓아온 사랑꾼 이미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는 없었는지 이를 악물고 다 해냈다. 감자전도 부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내가 시키는 건 군말 없이 꾸역꾸역 다 했다. 그러더니 점점 사람이 초췌해지는 게 보였다. 회사 다녀와서 내가 시킨 요리하랴 청소하랴 사랑꾼인 척 연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나 보다. 원래 남편은 불면증이 있어서 매일 새벽 2, 3시까지 휴대폰을 보고 뒤척이던 사람인데 그 한 달 동안은 밤 9시만 되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침대에 눕자마자 드렁 드렁 기절하듯 잠을 잤다. 아니, 불면증도 이겨내는 사랑꾼 연기라니. 정말 연기 대상이라도 주고 싶었다. 여동생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2: 와, 나는 그동안 형부가 진짜 집에서도 저럴까 싶었는데 어머머, 진짜였네. 형부는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었어.
0: 남편은 그 칭찬 세례에 힘입어 열심히 사랑꾼인 척 나와 동생의 모든 수발을 자청했다. 여동생이 돌아가고 나서야 남편

0: 아니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
1: 아 이제 좀 살겠다. 처제는 당분간 안 오지?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0: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다시 날 부려먹기 시작했다.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보네. 하지만 한 달간 고생한 남편을 위해 나도 사랑꾼 이미지는 영원히 지켜주려 한다.
1: 이 정도면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저는 강력히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동안 이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2: 그러게, 야,
1: 모든 걸
0: 진짜 다해줘. 연기를 하신 거잖아.
1: 네, 이 정도면 좀 지켜주세요. 예, 밖에서도 그렇고 예, 아내도 누가 손님이나 가족이 오면 이렇게 사랑꾼을 위해서 하시는데. 예, 이 정도는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진짜 뭐 밥빨래 청소를 그냥 본인이 다 하시네. 아 물론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함께 나눠서 하시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0: 네.
1: 네. 아니, 야. 중간에 좀 뒤로 갈수록 조금 짠해지기도 하고 우리 남편분이.
0: 아야 참 정천화님이 사연 초반 부러웠는데 뒤로 가니 아유 그 남편이 그 남편이네요.
1: 아 또 그렇게 되나요? 그래 아무도 없는 집에서는 그렇게 부려먹는다고? 물 한 잔 달라는 건데 아닌가? 이은실님 우린 안팎에서 다 안 하는데 그래도 사연자분이 나은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밖에 계신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두 분이.
0: 야 아유 조종열님 집에 하숙생을 한 명 들이세요. 그러셨네.
1: 그렇지 제3자의 다른 눈을 예, 한번 드리면 계속 사랑꾼 이미지로다가
0: 아 그럼 계속 그렇게 네 중노동 겸 예. 연기를 하시겠죠?
1: 예. 네. 아니면 저 개인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말 그대로 제목을 옥길동 최수종으로 해가지고 예. 저 채널을 하나 파세요.
0: 세상에
1: 그 앞에서 계속 하시겠지 그러면. 7529님이 아 옥길동 우리 바로 옆 동네 사연이네요. 옥길동 최수종님은 연기파 대배우 하셨습니다.
0: 그러시네.
1: 아 이 정도면 진짜 사랑꾼 남편이세요. 이렇게 좀 예, 귀엽게 봐주세요.
0: 9730님이 밖에 많이 나가세요.
1: 그러니까 밖에 나가.
0: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1: 대접 받으실 수 있잖아요.
0: 밖에서는 뭐 어김없이 그렇게 하시니까.
1: 예. 예. 그리고 한 달을 버텨내신 분입니다. 이거 그냥 하루 이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0: 한 달.
1: 예.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조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입니다.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 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등을 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14: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5: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4: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5: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4: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5: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4: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5: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4: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5: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4: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5: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엑스.
14: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5: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거제의 당당이분께는 해피라이프 세트, 그리고 구로구의 당당이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4: 자, 그리고 오늘은 어제 나누지 못한 100만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 이따가 4부 마칠 때 나누겠습니다.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행운번호 두 자리 숫자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언제든 무료입니다.
15: 네. 자, 2부 끝곡으로 샵의 스위티 준비했고요.
14: 네.
15: 3, 4부에는 귀로 먹는 산삼, 월간 조용갑, 라이브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14: 네. 가능하신 분들은요, 미니 통해서, 예, 보이는 라디오 켜시고 3, 4부에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까 리허설 때 뵈니까, 우리 산삼이, 네. 예, 우리 조용갑 선생님이 다리 부상이 좀 있으시네.
15: 네, 그러시네요.
14: 예, 예.
15: 아유, 그런데 목발을 짚고 오시질 않으셨어요.
14: 그래요?
15: 목발 대신에 아내와 같이 오셨어요.
14: 아유.
15: 운전을 아마 하지 못하시니까.
14: 네, 옆에서
15: 대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14: 주시고자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15: 네.
14: 하지만 그래도 목소리만큼은, 예, 네, 아주 우렁찬
15: 그러시죠.
14: 우리 월간 조용갑의 우리 산삼 라이브 무대 3, 4부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 옥길동의 최수종님, 네, 샵의 스위티 달달한 노래 덕분에 듣겠습니다. 집에서도 조금 더 잘해주세요. 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넘으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주들이 오늘도 떨어지자 코스피도 하락 출발하며 6,500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61.03포인트 2.40% 내린 6,535.93으로 개장해 장 초반 한때 4%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는 4%, SK하이닉스는 한때 6% 넘게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추가 경제 제재 조치 등의 악재와 국채 금리 하락 등의 호재가 겹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성과 없이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이번 게시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이란과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경제적 고립 작전을 개시한다며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은행에 대해서도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에 맞서 2년 경제계획을 수립했고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드 알리 마다니자데 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설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고 새로운 제재에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60mm,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남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 충북 북부에 5에서 30mm,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코로나 시기 이후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륜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전국에 1,700여 곳. 전체 이륜차 숫자인 230만 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주정차를 두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배달 맛집 주변에 음식을 픽업하려는 오토바이가 늘어서는데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도로나 인도를 침범합니다. 이륜차 배송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2: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3: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4: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2: 잠 깨는 데는 이게 직방이에요.
14: 그래요? 뭐예요? 오늘 사수함 일주일

0: 주인가 모시겠습니다.
1: 몇 년 전 제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양떼들과 해바라기만 보여서 너무너무 자다가 졸다가 이러고 있었는데 가이드님이 양희은 씨의 CD를 갖다가 틀어주셔가지고 아름다운 것들, 하얀 목련, 한계령 등등 정말 그 음악을 들으니까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양희은 씨 노래 들으면서 가니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 즐거운 여행이 되었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0: 네, 한규희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우리 희은 누님의 와 정말 청아한 목소리, 예 아름다운 것들 듣고 왔습니다.
1: 네. 예. 아 스무 살 때군요.
0: 오, 그러시군요.
1: 네, 스무 살. 예,
0: 진짜 소녀 소녀하네요 목소리가.
1: 까마득하네요.

0: 이수민님이 희열 언니 몇 살 때죠? 진짜 목소리가 소녀. 간단한 율동과 함께 떼창하던 그때가 생각나요. 하셨습니다.
1: 맞아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0: 네네. 그 박자 맞춰가면서.
1: 네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했었죠.
0: 네.
1: 아이고 참 옛날이다.
0: 근데 아, 이 노래를 네. 듣고는 모두 그 여행객들이 막 이렇게 졸면서 가다가 잠이 번쩍 깼다고 하잖아요.
1: 사실 계속 자야 되는데 노래 들으면서 그래야 노래가 편안한데 어디로 가셨을까 여행을 하고 전화드려봤더니만
0: 네.
1: 2008년에 아. 호주랑 뉴질랜드로 혼자 여행 가셨다가 가이드님이 이동 중 차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뉴질랜드 쪽. 예.
0: 네. 아 뉴질랜드의 그 드넓은
1: 아유, 양떼들 양떼라. 그렇구나.
0: 처음에는 보면 좋지만 이게 한 시간째 계속 되면
1: 너무 지리하지.
0: 그럴 수 있겠다.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때 우리 네. 누님의 목소리가 그냥 비타민처럼 그냥
1: 아이고
0: 꽂힌 네. 거겠죠.
1: 네.
0: 혹시 지금 잠깐 졸린 분도 이 노래 듣고 잠이 깨셨으리라 믿습니다.
1: 아, 제 노래에 담긴 옛 추억을 꺼내주신 한규희님께는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0: 아, 우리 음성 남겨주신 규희님처럼 노래 한 곡에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김치찌개 냄새에 엄마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오래된 일기장을 보다가 첫사랑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아 이거 하나면 바로 그때로 돌아간다 하는 뭐 음식 노래, 물건 혹은 향기 모두 좋습니다. 나만의 추억 버튼은 무엇인지 그 버튼을 누르면 또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지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음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잠시 후 3, 4부에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묵직한 목소리로 마음을 울리는 테너 조용감님 모시고 함께 하니까요.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연 팀앱 대리,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NH농협손해보험, 데이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노무법인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8: 한 달에 한 번 약속된 만남이 있다는 건 참 정겹고 반가운 일이잖아요. 매달 마지막 화요일에 찾아오는 귀한 콘서트, 명품 음악회, 월간 조용갑. 어느새 여섯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9: 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고 만성 피로로 괴로우신 분들, 복잡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보이는 라디오 켜고 함께해 주세요.

0: 노래로 마음에 시원한 바람길을 내주는 남자 산삼 같은 목소리 우후! 테너 조용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어서 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네.
2: 잊을만 하면 그냥 나타나는 네. 사나이 조용감입니다.
0: 아, 절대 잊지 않아요. 늘 한 달에 한 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월간 조용감을요.
1: 예. 그럼요. 예.
0: 아니 워낙에 말씀도 참 재미나게 잘하시는 재담꾼의 또 사랑꾼이시자 성악가 우리 조용감님이신데
1: 리허설 하실 때 보니까 저는 오늘 일찍 온 덕분에 아주 그냥 귀한 음성을 그대로 들었죠. 아, 네. 반 깁스를 하고 오셨어요. 아, 뭔 예. 일이래요?
2: 아니 갑자기 다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2: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대에서 네. 아직 청춘인 줄 알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춤추다가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1: 일어났더니 이 아킬레스?
2: 예, 아킬레스건이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오래 노후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염증이 생겼다더라고요.
1: 아, 예. 염증이니 아니, 다행이죠. 염증이니
0: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성악가신데 무대에서 얼마나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좀 흔드셨길래 다음 날 근육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2: 예? 젊은 애들을 무대까지 불러서 같이 추는 아~ 볼라레 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0: 예. 뭐 이 노래 예.
2: 그렇게 추는데
0: 예.
2: 그냥 이렇게 상체만 움직여야 되는데 팔짝팔짝 뛰고
0: 웬일이야.
2: 하다 보니까
0: 웬일이야.
2: 갑자기 그냥
0: 예. 예.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음 날 예. 무리가 왔군요.
2: 예, 완전 무리가 왔습니다.
1: 아이고 참.
0: 이따 근데 노래하시는 건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래도
2: 예, 노래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리허설 할 때 이제 연속으로 세 곡을 하면은 좀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0: 아, 계속 서 계셔야 되니까.
1: 네네네. 네, 네. 아,
2: 근데
1: 네.
2: 이제 한 곡씩 하고 또 이제 토크하고 좀 쉬고.
0: 아니, 오늘 좀 앉아서 하셔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2: 아 노래
0: 마이크만 이렇게 좀 들고?
1: 아니 안 돼. 아, 그래도 네. 마이크가 달라요.
2: 다리 하체의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앉아서 해도 되긴 해요.
0: 예예. 예. 예,
2: 용서해 준다면 그렇게 할까요?
0: 그러니까 아니 세트를. 의자 이렇게 쓱 옆으로 가셔갖고 저 노래 부르는 용 마이크만 딱 드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1: 아, 정말 낮춰놓은
2: 또 세팅을 또 그렇게 해놔가지고
1: 다 해놓으셨어. 예.
2: 다시
1: 맞아.
2: 또 하기는 네. 어려우니까 다음에 다음번에도 안 나오면
0: 아이, 다음번에는 나오시죠.
1: 자 옆에 계신 네.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3: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재희입니다.
1: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이제 이번 달부터 우리 조용감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주실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이신데요.
1: 김재희 예. 선생님. 네.
0: 어떻게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월간 조용감을 함께하게 되셨어요, 반주자로. 누가 이렇게 좀 요청을 하던가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3: 아, 제가 요청했죠.
0: 아, 진짜요?
1: 아, 정말요?
2: 네. 아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0: 그래요?
2: 워낙 또 이제 기존에 해주셨던 반주자님이 네. 바쁘시고 그래서
0: 네.
2: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네. 또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김재희 선생님은 이제 피아노 앞에 이동을 네. 네. 해주시고요.
0: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 저는 왜냐하면
2: 저는 예쁜 사람만 골라서
1: 정말 못 말려. 아유. 아,
0: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부축 받아서 오셨는데
1: 보통 미인이 아니시던데 뭐.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래요? 비밀이었나요? 예예.
1: 자 그럼
0: 깜빡이죠.
1: 월간 조용갑 오늘 첫 번째 노래부터. 네.
0: 어떤
1: 이 노래
0: 곡을...
1: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였는데
0: 어떤 노래인데요?
1: 예, 저
2: 구름, 예, 저 구름 흘러가는 곡. 제가 세 곡을 준비했는데
1: 예.
2: 첫 곡으로 예, 저 구름 흘러가는 곡.
1: 네.
0: 저 구름 흘러가는 곡.
2: 그 두 번째는 카타리, 고랭그라토, 그다음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여기까지
1: 임영웅 노래까지.
2: 임영웅 씨 노래.
1: 와.
2: 채널 돌리시면 안 돼. 영웅 씨 노래까지 들으려면 끝까지
1: 예. 맞습니다.
2: 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2: 저 구름 흘러가는 거는 김용호 네. 씨 작곡 김동진 선생님의 곡입니다.
1: 네. 네.
2: 근데 이게 가곡으로 소개된 게 아니고 네. 먼저 영화의 주제곡으로
1: 아 그래요?
0: 영화요?
1: 예. 어떤 영화였을까요?
2: 1960년 홍성기 감독님의 영화 길은 멀어도라는 곡인데요. 그때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최무룡 씨와 김지미 씨가
1: 선생님.
2: 네,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0: 네.
2: 소프라노와 작곡가의 사랑
0: 아하.
1: 오?
2: 사랑을 예, 로맨틱을 영화로 만드는 그런 곡이에요.
0: 그야말로 음악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1: 어머, 예. 김지미 선생님이 소프라노로 나왔다니 너무 예. 생각하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분 음성이
2: 아, 네. 그래요?
1: 걸걸하세요.
2: 아,
1: 약간
2: 아.
1: 좀 저음에.
0: 네. 아, 그렇군요.
1: 네, 이 고음 음성이 아니시고.
2: 아, 예.
1: 아, 네.
2: 그래서 그분이 또 거기에 직접 또 부르신 분이 있는데 네. 김지민 씨 역으로 박용련 씨가 네. 소프라노 아. 노래했는데 아. 그분이 바로 김동규 씨의 어머니 되십니다.
0: 오, 와, 김동... 10월에 오는 멋진 날을 멋진
2: 네. 아, 예, 예. 잘 아시네요.
1: 맞아.
2: 예, 유명하신
0: 예, 바리톤께서 그러니까 연기는 김지민 선생님이 하시고 이제 노래 나올 때는
1: 그 립싱크를 이제 김지민 네. 선생님이 하신 거지.
2: 예, 예. 아.
1: 그리고 구름 흘러가는 곳 하면서 이제
2: 목소리 좋으십니다.
1: 김지민 선생님이 입을 벌려서 하신 거지.
2: 예, 맞아요. 아.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는데요.
0: 예.
2: 또 이 김동진 이 작곡가님이 직접 또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1: 아 그러셨어요.
2: 지휘를 이렇게
1: 아,
2: 하신
1: 그러셨구나.
2: 예, 특별한 곡입니다.
1: 네. 네. 그럼 바로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선생님 좀 알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네.
0: 자, 우리 당당이님들은 노래 감상하시면서 떠오르는 그리운 사랑, 절절한 추억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세요.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고요. 미니는 무료예요. 소개된 분들께는 향긋한 홍차
1: 오 좋아요 네,
0: 선물로 드리고요. 김동진 작곡의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조용감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우후!

0: 야. 역시 산삼. 역시 우리 성악가 조용갑 선생님.
1: 아, 감사합니다. 와,
0: 아니 근데 이 곡을 들으니까 네.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아, 저는 그래. 약간 그 산바람 착 시원하게 맞이하는 약간 그 산 중턱에서 뭔가 네. 흘러가는 저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듣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2: 네.
1: 아, 그래요.
0: 예. 저 구름 흘러가는
2: 거. 사람이 없었습니까? 제가 예. 그리워하는 사람이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른 곡인데.
0: 아, 있어요,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광고 나갈 때 말씀드릴게요. 예. 아, 멋지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3: 아버지 어머니까 나만 믿어.
2: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3: 조심해. 걱정 마요.
2: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3: 천천히 와.
4: 할 수 있어.
2: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3: 천천히 오라니까.
4: 괜찮아요.
3: 괜찮긴 뭐가 괜찮아.
2: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예, 119죠?
3: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5: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구름 흘러가는 곳 들려주셨는데, 아니 이 노래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1: 많으세요. 예. 네. 저도 이걸로 시험 봤으니까.
0: 아, 네. 그러셨구나.
1: 8265님이 중학교 3학년 때 교내 합창대회 때 최우수상 받았던 곡이에요.
0: 이야, 예. 그러시군요. 8265님.
1: 네.
0: 그런가 하면 1367님은요. 시골에 차가 없어서 소차를 타고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합창 무대. 비록 상은 못 탔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가사입니다.
1: 소차가 뭐예요?
0: 그러게요.
1: 작은 차를 샀다고? 아니요. 소 달구지를 탔다는 얘기예요?
2: 네. 소 달구지. 달구지. 소가 끄는.
1: 소가 끄는 차가 없으니까 달구지를 네. 타고 합창대회를 갔는데 상은 못 탔지만. 그렇죠. 네. 이거 참 노랫말이 좋아요. 어렸을 때 이 뭐 합창대회 나가거나 또는 시험을 이걸로 보면 가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남죠.
0: 네. 네.
1: 유명자님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는데 이 노래 감상하니 편안해져서 좋아요.
0: 진짜. 김경민님은 아침 먹은 게 싹 소화되는 느낌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음성으로.
1: 뻥 뚫렸어요, 진짜.
0: 하지만 이런 곡은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불러야 더 예, 네. 맛이 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그리워하는 사람 없느냐고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아무도 없느냐?
0: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1: 왜 없느냐?
2: 비밀인가 봅니다.
1: 네, 아, 그렇겠죠. 예.
0: 비밀. 진짜 떠오르는 건 그냥 풍경밖에 안 떠올랐어요. 요새
1: 아,
0: 하늘에 구름이 요새 뭉게구름이
1: 이뻐요.
0: 많아졌거든요.
1: 오, 요새 구름이 이뻐요. 하늘하고 구름이.
0: 그걸 그렇게 예. 떠올리면서 들었습니다.
1: 네. 자, 선생님은 노래. 이 노래 부를 때 아니 한마디만 예. 이 노래 부를 때 그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2: 지금 오늘은 아내랑 동반했던 관계로 네.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네.
1: 다 아실 텐데 뭐.
0: 아니 그러니까
1: 아내분이 다 아실 텐데.
0: 혼자 오세요. 몸 건강히. 예. 부축받아 오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너무 아끼시네.
2: 저만 혼자 와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무슨 말 할 수 있도록.
0: 어떤 느낌인지 잘 알겠는데요.
1: 저는 근데 사모님이 다 아실 예. 것 같아.
0: 예. 아니 그래도 예. 그죠? 예. 바로 옆에서 지금 귀 기울여 듣는데 말씀하시는 거랑은 또 느낌 다르니까.
1: 네.
0: 내일 나오실 우리 백이성 형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아끼셔.
1: 아내가 꼬막꼬막 듣는데요.
0: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곡 저희 소개해 주시죠.
1: 이태리 노래라고 그랬었잖아요.
2: 예, 이태리 노래 꼬랭그라토라는 무정한 마음이라고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은 1911년도에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뉴욕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곡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2: 나폴리 깐조네가 아니고 깐조네라고 생각하는데
1: 네네네.
2: 이 나폴리겠지라고 만든 곳이 그런데 뉴욕에서 만들어진 그 작곡가 카르딜로와 이 코르디페라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두 분들이 거기에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0: 네.
2: 거기서 아주 유명해진 곡입니다.
1: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1: 이를테면.
2: 그리고 네. 거기서 또 세계적인 유명한 카루소
0: 네.
2: 엘리코 카루소가
1: 네.
2: 음반을 내서 와. 엄청나게 히트를 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 또 특이하게 카루소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0: 예.
1: 네.
2: 그리고 이 카루소의 생애하고 이 가사 내용이 참 비슷해가지고
1: 어떻게 비슷할까요?
2: 예, 뭐가 비슷하냐면요.
1: 카타리 하고 시작하잖아요.
2: 예, 카타리가 뭐냐면 카타리나 라는 이름이에요. 카타리나 이 이름을 줄여서 카타리 카타리.
1: 네.
2: 그 이제 애칭으로 짧게 부르거든요. 이태리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에서도 그냥 짧게 줄여서
1: 네.
2: 발음하듯이
1: 네.
2: 카타리나 카타리 카타리. 카타리나는 여자한테 배신을 당해.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왜 또 얘기도 안 하고 무슨 이유라도 알려줘야 되냐.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무조건 떠나버린 이 무정한 여인이요.
0: 예.
2: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카루소의 생애도 보면
0: 이런 일이 있었어요?
2: 예. 실제적으로 소프라노하고 아다 자케티라는 그 소프라노하고 10년 동안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0: 네.
2: 두 자녀까지 낳았고 10년 동안 사실 혼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카루소가 점점 유명해지고 바쁘니까 스케줄
0: 네.
2: 때문에 근데 갑자기 바람이 난 거예요. 기사하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렸어. 재산을 모두 통째로 가지고
0: 부인이요.
1: 예.
2: 그래서 이 카루소가 너무나 힘들어했죠. 근데 이 가사랑 네. 너무 딱 맞는
0: 그러네요.
2: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고 그 이야. 감정이 들어갔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0: 나의 노래다 생각하고 감정을 담아 그냥 막 불렀겠구나. 리카르소가.
2: 예. 저도 이제 이 곡을 이태리에서 초대해가지고 갔는데 예. 저는 아직도 그 함성이 기억나요.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나폴리 그 방언으로 그러니까 사투리로 이게 사투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1: 네.
2: 사투리로 딱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끝나고 났는데 와 관객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예. 소리를 지르는데 그 전율이
1: 아.
2: 제가 그 오페라나 무슨 공연을 해도 그 전율은 아직도 못 느끼거든요.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고
0: 그래요.
2: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0: 이 동양에서 온 성악가가 예. 이 어떻게 보면 이태리 사투리로 예. 그 지역 방언으로 만든 노래를 저렇게 불러주니 예.
2: 그거 직접 나폴리에 시민들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했거든요.
1: 그랬군요.
2: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리는데 그 함성이 아직도
0: 이야.
1: 네.
2: 기억이 났습니다.
1: 자 그러면 선생님은 마이크 앞으로
0: 저희가
1: 이동해 주시고
0: 그에 못지않는 함성을 곡 뒤 한번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근데 이게 이해를 해야 좀 감동이
1: 그렇죠,
2: 올 텐데.
1: 그렇죠, 맞아요.
2: 그래도 한번
1: 그런 예, 대신
0: 영문 모를 그 여성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죠?
1: 그죠.
0: 예, 자 오늘은 한국의 카루소 테너 조용감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상평 보내주실 곳 문자는 #8001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향긋한 홍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뉴욕에서 태어난 이태리 가곡 조용감님의 무정한 마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어, 진짜 애정 같아. 와, 피아노 반주까지 이렇게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야 정말 어떤 아픔을 겪었길래.
1: 아유 어떤 아픔이겠어. 와 끔찍하지.
0: 이 영문도 모른 채 떠난 이 아, 이 연인 때문에.
1: 그러게.
0: 얼마나
1: 안해지 안해.
2: 근데 그 참 신기한 거는 여자들이 네. 헤어지면 절대 이유를 얘기 안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2: 그런데 항상 얘기를 안 하지. 왜 헤어진다.
0: 왜 헤어지는지 그 이유.
2: 그 이유는 막 남자들은 그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 왜 갔느냐. 왜 떠났느냐.
2: 왜 나를 떠났느냐. 왜 나를 싫었느냐. 왜 나를 버렸느냐. 막 이런 거.
0: 그렇구나. 그 이유 모를 이별이 참 마음이 아픈 건데.
2: 그게 그렇죠? 더 마음이 아픈
1: 거 그렇죠. 것 맞아.
0: 야, 노래를 듣는 내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 이 아픔을 치유해줄 곡. 예, 오늘 노래를 세 곡이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2: 네, 항상 세 곡 하는데요.
0: 아, 저번 주에는
2: 그러셨나요? 김다연 양이 와가지고 아, 한 곡 부르고 제가 두 곡을 하고.
0: 맞아.
1: 그랬죠.
0: 그랬죠. 예. 자, 예고해 주신 대로 임영웅 노래. 일단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예, 임영웅 씨 노래인데요. 서른도 씨가 그 임영웅을 위해서 보랏빛 엽서 다 부르는 걸 보고 감동을 네. 받아서 자기가 아껴뒀던 곡을 임영웅한테 특별히 선물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곡이 바로 별빛과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예. 곡인데요.
1: 네.
2: 근데 대체로 이 트로트가 그 라디오 MBC 쇼 음악 방송에서 아이유랑 블랙핑크 로제를 네. 제치고 1위를 한 곡이에요.
0: 오, 예.
1: 바로 이 곡이에요. 별빛 예. 같은 나의
2: 별빛
1: 사랑아?
2: 같은 나의 사랑아. 2007년에 강진의 그 땡벌 땡벌 아시잖아요.
1: 네, 예. 알아요.
2: 그 곡이 1등을 하고 그 이후 14년 만에 1위를 한 와, 그런 곡입니다.
0: 대단한 곡입니다.
1: 트로트가 그렇게 1위를 차지하기는 예, 정말
2: 예, 그렇죠. 차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0: 특히나 제가 알기로도 이 아내분을 위해서 불러줄 수 있는 남편의 사랑을 네. 담은 노래로 가장 많이 또 네, 애창하고 맞습니다. 있는 노래라고 네. 하는데 저희 노래를 그럼 바로 한번 또 준비를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2: 50대 아 시간이 별로 없어요?
0: 예예 네,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2: 예예
0: 예, 아니면 제가 좀 도와드려요?
1: 아니 뭐 조용갑 선생님께서 오늘 또 특히 아내를 예. 동반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2: 예.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예. 남편을 대표해서 제가
0: 합니다.
1: 별빛 같은 나의
0: 남편 대표
1: 사랑아 네
0: 청해 듣겠습니다.

0: 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김영민님이요. 남편 듣고 있나? 나는 지금 남의 남편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있는데 너무 멋지요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민님 남편분 이제 저기 성악 배우시겠네. 노래 교실 가시겠네. 예.
1: 1379님 노랫말도 좋고 징하게 잘 부르신다. 기분 좋아졌어요. 오늘 점심 곱빼기 먹을 거야.
0: 점심 곱빼기랑 좋은 노래랑 아 좋아요. 예 든든하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멋진 노래 감사하고요. 저희 실은 이렇게 좀 서둘러 부른 이유가 행운 번호 추첨이 있거든요.
2: 아 그래요?
0: 광고 후에 혹시 행운의 사나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2: 아 예 영광입니다. 아 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멋진 반주 해주신 우리 김재희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자 그럼 광고 듣고 추첨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 플러스
1: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다 클리너
0: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1: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0: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1: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0: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0: 자, 이제 어제 놓친 행운 오늘 가져가실 분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조용감님께서 두 자리를 다 뽑아주시겠습니다. 우선 1회 자리부터 뽑아보실까요?
3: 예.
0: 자, 행운 번호 0 추첨 기계 돌아가고요. 자, 그중에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1: 하나, 일단 하나.
0: 하나,
1: 1회 자리 4.
4: 4입니다.
1: 자, 예, 그 다음에 이어서 10회 자리.
0: 10회 자리. 9번이네요. 9번.
1: 94번.
0: 94번.
1: 94번 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 숫자는 94번.
0: 예.
1: 자, 94번 보내신 분들 전화 울리는지 좀 봐주시고요. 어제보다 더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0: 예. 네.
1: 야, 과연 지금 드리는 전화 받아서 3초 안에 대답을 하셔야 행운의 100만 원 선물 꾸러미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여성시대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행운 번호
5: 네,
0: 주셨죠?
5: 네,
0: 아, 예, 예.
5: 94번입니다.
0: 아유, 네, 듣고 계시는가? 94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듣고 계셨네, 듣고 계셨어.
1: 아우.
0: 예.
1: 자, 조용감님과 인사 나누시죠. 뽑아주신 분이 조용감님이셔요.
4: 예.
5: 예, 자,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요.
4: 예, 예, 제가 뽑았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5: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니,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5: 아, 광주 광역시에 사는 이종호입니다.
1: 광주에서 보내주셨구나.
0: 이종호님.
1: 예.
0: 예. 예. 아니, 어제 안 뽑혀가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1: 그렇죠.
5: 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요. 언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아,
5: 예.
1: 그러시구나.
0: 야, 근데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5: 너무 너무 기쁩니다요.
0: 아, 기쁘신가요?
1: 네.
0: 이 94번, 예. 94번은 어떤 번호세요? 어떤 느낌이 있는 번호예요?
5: 아, 제 승용차 앞번호입니다.
1: 아, 자동차 앞번호.
0: 자동차 앞번호로.
1: 참 자동차가 효자예요. 자동차 앞번호 보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앞번호나 뒷번호나.
0: 예, 예.
5: 예, 예.
0: 워낙에 광주에서 쭉 나고 자라셨나 보다, 그죠? 말투가.
5: 예, 제 광주 토백입니다요.
0: 아, 네. 광주 토백이 멋지십니다. 자, 이 기쁨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어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5: 제 아들하고 오겠습니다.
0: 아들,
1: 예,
0: 아들.
1: 아들하고.
0: 아들 이름 한번. 그리고 하실 말씀도.
1: 아들에게
5: 효호야 아빠 여성시대에서 당첨됐다
1: 간단하시네
0: 수호
5: 승호입니다
1: 승호
5: 예예 예.
0: 네. 승호는 몇 살
5: 지금 23살입니다
0: 아유
1: 이제
0: 멋진
1: 뭐
0: 청년이네
1: 키우셨네.
0: 멋진 청년이네요
5: 네.
0: 예
1: 아이고.
0: 아주 뭐 듬직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덕분에
5: 예, 감사합니다.
1: 오늘 아, 100만 원 선물 꾸러미가 아주 푸짐할 거예요. 아드님하고 알콩달콩 선물 꾸러미 살펴보시면서 이것은 네. 네가 하고 이것은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예,
5: 네.
0: 앞으로도 여성시대 쭉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5: 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예, 오늘 멋진 하루 보내세요.
5: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용감님께서 이렇게 행운까지 나눠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또 다음 달 마지막 화요일에
4: 네, 예.
1: 9월의 마지막 화요일에 만나뵈야죠.
4: 네,
1: 그때는 알겠습니다. 다리가 다 나서 오시겠죠?
4: 네, 혼자서 열심히 와서 많은 보따리, 얘기 보따리 풀어놓겠습니다.
0: 아니, 무슨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자. 이제 사모님 기다리신다. 빨리 가셔야 되겠다.
1: 예. 네,
0: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 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흑미에서는 보랏빛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떤 색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어날지, 그 빛이 내 삶을 얼마나 곱게 물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의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발언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매일매일이 선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발언이라 해도 선거 시기에 기준에 준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특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중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 등에 주의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

0: 의회로 타락했다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 실종자 암장 사건과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인멸,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 데 대해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며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장은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때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지만 성과 없이 결렬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은 이번 게시물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60mm,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남동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에 5에서 40mm, 충북 북부에 5에서 30mm,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20mm 등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쓰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쇼핑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대신하는 순간까지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매번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이 모든 편리함 뒤에는 무선통신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리모컨부터 블루투스, 와이파이까지 우리 일상을 바꾼 무선통신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트와이스의 시그널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계 백과사전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 빼놓을 수 없는 기술 무선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무선통신은 지금은 진짜 안 쓰는 곳이 없잖아요.
2: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충전할 때도 직접 이제 단자를 꽂게 되면 나중에 헐거워지거나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충전조차 아예 무선으로 그렇죠. 대부분 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고
1: 그 거치대 같은 거 올려놓고
2: 네. 그렇죠. 이제 무선이 아니면 요즘 잘 안 쓰죠. 이어폰도 대부분 무선 이어폰.
1: 그러게요. 쓰죠. 근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무선을 쓰면 꼭 배터리가 있어야 되니까.
2: 맞아요. 네.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좀 단순하지가 않은 느낌도 있고. 네. 항상 충전 상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유선이 주는 그 레트로한 감성.
1: 맞습니다. 이 이어폰 줄 이렇게 있는 게 또 그렇죠. 뭔가 그렇게 멋스러워 보일 때가 가끔 있어서. 그렇죠. 저는 일부러 이어폰 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2: 맞습니다. 그 무선은 또 끊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유선을 좀 완벽히 대체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선 통신이라는 게 우리를 정말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일단 양손이 자유로울 수 있고,
2: 그렇죠.
1: 예, 멀리서 무언가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내 그렇죠. 폰으로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신기하면서도 너무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 네. 감은 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뭔지 정리해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무선 통신은 선이 없어도 무언가 정보를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깜깜한 밤에 내가 멀리 있는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요. 네. 그럴 때 손전등을 가지고 마치 이게 껐다 켰다 껐다 할 때 모스부호로 보내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우리의 약속된 패턴으로.
1: 그런 선이 없네요.
2: 그렇죠. 무선 통신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쓰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무선통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를 사용한다.
1: 네.
2: 근데 전자기파 안에 당연히 가시광선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도 전자기파니까. 근데 네. 무선통신할 때마다 빛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적외선을 네. 사용하거나 그거보다 파장이 긴 전파를 사용해서 그 안에 데이터를 담아서 보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2: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관점을 보면은 사실 신호등도 일종의 무선통신입니다.
1: 그러네요.
2: 그렇죠. 네. 빨간 불
1: 멈추세요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계속
2: 그쵸.
1: 무선을 주고 있으니까
2: 빨간색으로
1: 네.
2: 그 어떤 파장이 붉은색 파장을 쓰는 거고
1: 네.
2: 가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는 파란색을 주잖아요. 그 파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1: 네.
2: 결국엔 빛의 파장을 변화시켜서 시그널을 보내는 것처럼
1: 예.
2: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선 통신들도 대부분 무언가를 변화시켜요. 기본적으로 전파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폭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없지만 뭐 주파수를 그 안에 조금씩 변화시킨다든가
1: 네.
2: 이런 방식으로 변조, 복조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담아서 보낸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무선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자기파고.
2: 그것도 포함됐고요.
1: 네. 네. 신호등이 빨간색, 초록색으로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가
2: 네.
1: 그게 무선 통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 맞습니다.
1: 너무 잘 와닿네요.
2: 그렇죠, 그렇죠.
1: 결국에는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주파수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2: 그렇죠.
1: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보라색보다 더 높은 쪽의 주파수를 갖는 빛이냐.
2: 그렇죠.
1: 이것만 바꿔가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시광선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파의 경우에는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갑니다.
1: 네.
2: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러니까 사람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 그래요.
1: 네.
2: 그러니까 사실 가시광선은 하필이면 우리 세포에 흡수가 되고 하필이면 우리 망막을 흡수가 되면서 흥분을 시키거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캐치해가지고 빛을 보겠죠.
2: 근데 그만큼 우리가 방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파장이 훨씬 더 전파의 경우에는
1: 네.
2: 그냥 우리 몸이랑 상호작용을 안 해요. 그럼 뚫고 그냥 지나갑니다.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선 이어폰 소리를 들을 때도 혹은 뭐 뭔가 조작을 할 때도
1: 네.
2: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가 유용하게 뭐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무선 통신이라고 하면 정말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예, 리모컨.
2: 그렇죠.
1: 예. 블루투스, 와이파이.
2: 네.
1: 아까 말씀하신 충전
2: 네.
1: 이런 것도 다 무선 통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기술들은 아까 말씀하신 주파수로 구분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 자체가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2: 근데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좀 변화시키는 거 캐리어라고 해야겠죠. 무엇에 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전파의 진동수 그리고 출력 세기의 차이로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쨌든 그 기본 전파를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음성, 언어를 사용할 때도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사실 혀의 형태를 바꾸면서 소리의 어떤
1: 진동을 바꾸는 거죠.
2: 진동을 살짝살짝 변화시키잖아요. 네. 거기에 데이터를 실는 거잖아요. 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레미파 이렇게 할 때는 그때의 진동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음의 높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데이터. 네. 어떤 정보를 실어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전자기파에서 무언가를 네. 살짝 변화시켜서 네. 그 변화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실어 보낸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똑같은 2.4GHz 대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자라고 약속하는데 똑같은 음성을 쓸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영어를 쓸 거고 영국 사람들도 영어를 쓸 거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겠죠. 네. 똑같은 음성, 똑같은 성대를 사용하더라도 서로의 규약이 있잖아요.
1: 그렇죠.
2: 이렇게 프로토콜을 좀 바꿔놓는 거고 어떤 대역을 쓸 거냐. 음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언어가 되는 거고 네. 그때 약속은 뭐 중국어냐 한국어냐 영어냐 일본어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다른 거고 네. 근데 그 안에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뭐 성조가 있냐 없냐 언어는 뭐 굴절어 교차거 고리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따가 나올 이야기를 보면 블루투스도 2.4기가 돼요. 와이파이도 2.4기가 돼요. 무슨 뭐 다 2.4기가 대역을 많이 써요. 예. 그럼 똑같은 2.4기가 대역을 쓰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자라고 사람들이 약속해놓은 프로토콜이 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음성을 쓰지만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파를 변형시켜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약속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파를 변형시켜서 거기에다가 약속된 신호를 얹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런데 실용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이제 물리학적인 거 말고 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수 센티미터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약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근거리 통신 NFC 있죠. 태그하는 거. 예. 그게 이제 최후 근거리에서 사용하게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리고 방 안이나 신체 주변 정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게 우리가 적외선 리모컨이나 네. 블루투스 이어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막 한 30m씩 떨어지면 안 돼요. 네. 그건 맥시멈 10m 정도까지 네. 해서 이 내 눈에 보이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는 게 적외선이나 블루투스고요. 그다음에 가정 내 혹은 뭐 건물 전체 이렇게 중거리를 빠르게 통신하도록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게 와이파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 전체 혹은 뭐 전국을 포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망을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LTE, 5G, 6G 같은 그렇죠. 통신망 예.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다 전파의 차이인 것뿐이지만 규약을 이렇게 가까운 데서만 하자. 좀 보이는 데 거리에서 하자. 네. 크게 하자. 이렇게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죠.
1: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하냐 멀리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네.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하냐는 주파수가 다른 건가요? 사용하는?
2: 그것도 좀 다릅니다. 같은 그래요?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세기와 그 규약이 다르게 되면 말하자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거리도 멀 수 있고 네. 그 어떤 전력의 세기도 다르거든요. 근데 똑같은 2.4기가 대역을 쓰더라도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저전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주파수의 차이보다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파수의 특징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전력의 세기입니다.
1: 세기. 네, 에너지의 세기.
2: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 네.
1: 아까 리모컨 말씀해 주셨어요.
2: 리모컨은 아빠들이 보통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권력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리모컨
1: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구나. 저희는 어머니가.
2: 아 그렇죠. 이게 저희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변했다. 리모컨의 엄마가 네. 그 안에 권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요즘은 또 뭐 스마트폰으로 네. 각자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리모컨 차지하려고 하는 그 쟁탈전이 있었던 것 자체가 또 지금 생각하면 정겨워요. 네. 왜냐하면 모든 가족이 하나의 방송을 보고 있었다는
1: 그쵸,
2: 거니까.
1: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각각 보고 있고.
2: 그렇죠. 똑같이 같이 앉아서 다른 걸 보고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우리 이렇게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1: 저는 제가 부모님의 리모컨이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1: 제 엄지발가락이.
2: 그렇지, 그렇죠. 무선 통신이 필요 없었죠.
1: 아무튼. 네, TV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사용한다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2: 맞습니다.
1: 적외선을 사용한다.
2: 네.
1: 예, 작동 원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그 리모컨 앞부분에 보통 이제 시커멓게 뭔가 이제 유리창 같이 혹은 플라스틱 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적외선을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1: 볼록한 무언가가 있어요.
2: 그 안에 적외선 LED가
1: 네,
2: 있죠.
1: 네, 맞아요.
2: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흥미로운 게 네. 예전에는 좀 카메라, 네. 디지털 카메라 혹은 우리 휴대폰으로 이제 그 부분을 비추고 리모컨을 누르면 거기서 빠짝빠짝빠짝 하는 게 보였어요.
1: 적외선이 나오는데.
2: 네, 적외선이 보였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우리 눈은 적외선을 감지를 못하는데 네. 감지 못한다는 것은 적외선이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눈을. 네. 그런데 실제로 CMOS나 뭐 CCD 같은 카메라는 지금 적외선에도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보여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 예. 당연히 그럼 사진을 찍을 때도 필름도 네. 적외선 감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이제 이 부분이 감광이 돼서 뭐가 보이면 안 되잖아요. 카메라가. 예. 그래서 적외선 필터가 다 달려 있어요.
1: 아, 필터를 씌우는군요.
2: 그렇죠. 자외선 필터, UV 필터처럼 적외선 IR 필터가 다 있어서 지금은 꽤 우리가 다 사용하는 휴대폰이 좀 좋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봤을 때 안 보이는데 네. 혹시나 이제 굴러다니는 옛날 정말 몇 년 훨씬 오래된 그때 스마트폰 카메라 막 30만 화소짜리 네. 그런 걸로 그 리모컨 앞부분을 비추고 리모컨을 눌러보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신호 보이는 게 보입니다.
1: 그렇군요.
2: 전달하는
1: 게요. 적외선을 카메라로는 볼 수 있다.
2: 맞습니다.
1: 우리는 안 보이지만.
2: 네. 그런데 이제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외선 리모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외선 수광부 이제 발신하는 리모컨이 있고 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적외선을 이제 감지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거기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해서 네. 빛을 쫙 쏴서 거기가 수신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요즘은 속상하게도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수많은 IPTV 같은 데서 나오는 리모컨들 있죠. 네. 그건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그냥 블루투스 방식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아무데나 눌러도 다 TV도 동작하고 켜고 끄는 것까지도 그냥 동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1: 제가 알기로 이 적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한 이유가 네. 옆집에서는 내가 리모컨 누르는 게 옆집에는 안 통해야 되니까 옆 방에서는 안 통해야 되니까라고 그쵸. 알고 있거든요.
2: 맞습니다.
1: 네, 이게 너무
2: 보이는 데까지만 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네. 적외선은 세기가 약간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네네. 맞나요?
2: 세기 자체는 이제 조절을 길고. 항상 할 수가 있죠. 파장이 길죠. 맞습니다.
1: 그래가지고 어쨌든 옆집까지는 도달을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2: 사실 지금 나오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방에서 작동을 시키고 싶었는데 네. 거실에서도 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오는 블루투스 리모컨이라고 한다면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가 다 들어가 있죠. 처음에 페어링을 해놓은 그 리모컨만 되도록 해놓은 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흥미로운 게 적외선은 굉장히 좀 단순해요. 그리고 그 패턴, 반짝이는 패턴을 갖고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능 리모컨이 가능한 거예요.
1: 그래서 만능 리모컨
2: 네,
1: 맞아요.
2: 파는 거 있잖아요. 네. 15,000원 정도 주고 사는 거. 보면 이제 세팅할 때 처음에 LG TV, 삼성 TV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LG TV는 보통 스위치를 켜는 거, 뭐 채널 올리는 거, 볼륨 올리는 것이 어떤 패턴이다라는 게 그 리모컨 안에 쫙 기록이 돼 있고요. 어떤 리모컨의 경우는 학습시킬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리모컨으로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에어컨 방에 안방에 있는 에어컨을 올리고 싶어서 온도를 올리면 저쪽에서 가습기가 삑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1: 가습기가?
2: 네. 그때는 정말 에어컨 그러니까 그 빛이 사방팔방을 어쨌든 적외선이 이제 직진성이 있다고 하지만 좀 퍼져나가잖아요. 네네. 그걸 진짜 예민하게 가습기가 그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패턴이 하필이면 똑같았던 거예요. 마치 뭐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어가 다르지만 아빠를 아빠 파파 이게 비슷한 것처럼 네. 하필이면 그 프로토콜이 그 내부의 그 신호가 같았던 거죠.
1: 근데 패턴이라고 하시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리모컨은 이제 1번 누른 것과 2번 누른 것을 신호를 다르게 주고 저쪽에서도 다르게 인식을
2: 받아야죠.
1: 한다는 거잖아요.
2: 그쵸.
1: 근데 적외선 빛으로 어쨌든 네. 1번, 2번을 구분해야 되는데 네. 그게 패턴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구분하는 방식인가요?
2: 맞습니다. 각각 신호입니다. 빠빠빡 이렇게 뭐 깜빡깜빡 이런 식으로 약간 몰스 부호처럼 네. 길고 짧게 하는 걸 굉장히 빠르게 드락 하는데 그 패턴을 감지하는 거예요.
1: 그 패턴을 다르게 해가지고 신호를 다른 신호를 주는 거군요.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블루투스 말씀하셨어요?
2: 네.
1: 예, 블루투스는 요즘 블루투스 이어폰이 워낙에
2: 그렇죠.
1: 예,
2: 워낙 많이 쓰고 있죠.
1: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어떤 원리를 그러면 주고받는 걸까요, 정보를?
2: 여기서부터는 좀 고도화됩니다. 사실 저게는 아주 단순한 뭐 봉화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
1: 깜빡깜빡깜빡하는 거 1초에 몇 번, 0.1초에 몇 번 깜빡이냐 뭐 그쵸. 이런 걸로
2: 그걸 갖고 했었다면 네. 사실 이제 블루투스부터는 완전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철학 자체는 좀 철학 자체가 근거리에서 통신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만들자. 라고 만든 거고요.
1: 네.
2: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왜 뭐 블루투스가
1: 레드투스
2: 파란...
1: 아니고
2: 그렇죠. 네. 거기다가 파란 이빨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맞아요.
2: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10세기에 네.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합한 뭐 하랄드 블루투스 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을 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기와 기술도 전혀 다른 거지만 하나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블루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아, 그 왕이 파란 이빨을 가지고 있었나 보죠.
2: 그걸 그 이름이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사실 좀 뜬금없거든요. 무슨 블루투스야 싶은데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통합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휴대폰과 네. 에어컨과 그리고 뭐 이어폰과 이것들을 다 연결하잖아요.
1: 네.
2: 서로 다른 기기들이 예전에는 텔레비전 리모컨 따로 있고 에어컨 리모컨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었었다면
1: 네.
2: 지금은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로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2: 원리 자체는 이제 전파입니다. 2.4기가.
1: 네. 근데
2: 2.4기가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 2.4기가 헤르츠요.
2: 그렇죠. 네. 2.4기가 헤르츠
1: 1초에 2.4 곱하기 10에 0을 9번 붙인.
2: 킬로메가. 그렇죠. 10에 9 제곱이 되겠네요.
1: 네. 9번 붙인 것만큼 떨린다는
2: 빠르게,
1: 얘기예요.
2: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1: 네.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님과 함께 오늘 무서운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무선통신에 대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와이파이로 가볼게요. 앞서서 리모컨, 블루투스 살펴봤고요. 예, 와이파이는 사실 공유기 하나만 있으면,
7: 그렇죠.
6: 예, 방 안에서, 넓게는 또 집 안에서 이게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7: 네.
6: 예. 블루투스와 비교하면은 범위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7: 범위와 속도가 다 다른데,
6: 속도.
7: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에 사실 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 아예 철학 자체가 달라요?
7: 그렇죠. 처음부터 네. 나온 철학이 다른데
6: 네.
7: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2.4GHz 대역이에요. 요즘은 와이파이는 뭐 5기가 대역도 많이 쓰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4기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6: 예. 네.
7: 똑같은 2.4GHz 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철학이 다른 것이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6: 예.
7: 그래서 설계 목적이요. 블루투스는
6: 네.
7: 개인용 기기를 기기끼리 가볍게 연결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6: 기기끼리.
7: 여러 명이 섞여 있어도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게.
6: 내 것끼리만 연결한다.
7: 그렇죠.
6: 네.
7: 그래도 만원 지하철 안에 들어가면 그 근방에 블루투스 기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6: 맞아요. 다 이어폰 끼고 있는데요.
7: 그렇죠. 약간 끊기긴 합니다. 가끔 끊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6: 네.
7: 것이 이제 블루투스의 철학인 거고요. 그런데 와이파이는 하나의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망으로 연결을 여러 기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네. 설계를 해놓은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그 두 기기 사이에 짧은 거리 연결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6: 네.
7: 와이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유기 액세스 포인트 AP라고 하는데 액세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여러 기기가 연결하게 하는 인프라형의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블루투스는 뭐가 중요하냐. 나랑 상대 기기랑 찾아서 페어링해서 우리 둘만 이야기할 수 있게 비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암호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와이파이는 공유기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빠르게 연결하는 거. 사실 블루투스로 그 파일 전송이 요즘 되는 경우 이제 되게 느립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만든 규약이 아닌 거예요.
6: 예, 예.
7: 그러니까 뭐 사운드 정도 듣는 거, 연락처 주고 받는 거 이 정도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블루투스였던 거고.
6: 아,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정보를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많이 빠르게
7: 그렇죠. 네.
6: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고
7: 맞습니다.
6: 블루투스는 내가 가진 것들이 남한테 방해받지 않고 내 것끼리 연결하는 거가
7: 그렇죠.
6: 주 목적인 거예요.
7: 그래서 그 철학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채널이라고 하는 그 차선의 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 예.
7: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79개의 세분화된 채널이 있어요.
6: 네. 그러니까
7: 차선이 79개인데
6: 네.
7: 하나하나의 차선이 그렇게 넓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와이파이 세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이파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4기가 대역에서 네. 채널 하나의 크기를 그냥 미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블루투스는 차선 하나가 1미터짜리 차선이 네. 1미터 폭의 차선이 79개가 있다면 와이파이는 처음부터 채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열몇 개밖에 없고 한 차선이 대신에 폭이 20미터 혹은 5기가헤르츠가 되면 40미터
6: 예.
7: 그냥 혹은 80m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채널을 사용해요.
6: 고래 10마리가 한꺼번에 쭉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과 아니 네. 아주 작은 열대어 79마리가 지나가는 물길과
7: 아주 정확합니다.
6: 그런 느낌이네요.
7: 그렇게 하다 보니 이게 철학이 보이는 거죠. 네. 와이파이는 빠르게 뭐 동영상이든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차선을 넓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6: 예.
7: 블루투스는 그거보다는 근거리에서 뭐 음악 전송하다 뭐 연락처 전송하자 정도로 만드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죠.
6: 네.
7: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럼 와이파이라고 하면 사실은 빠르면 되게 좋은 거예요.
7: 빠르니까
6: 우리는
7: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그 와이파이를 여러 명이 연결하는 게 사실은 힘들어져요. 속도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실 지금은 와이파이 공유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6: 그렇죠.
7: 집에서 딱 와이파이를 켜봐서 내가 잡으려고 하면 네.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 두 개 윗집 거 아랫집 거 옆에 뭐 옆 동네 거 다 잡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예요. 차선도 아무리 넓어도 네. 그 차선을 내가 오롯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것들과 같이 섞이게 되면은 이게 캔슬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는데
6: 네네.
7: 구분을 못해서 도저히 오염된 정보가 들어왔다? 디지털 방식은 오염된 데이터는 버려버리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6: 아, 그래요?
7: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규약들을 세세하게 설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 철학 자체가 블루투스는 느려도 여러 명이 쓰게 각자가 쓸 수 있게 그런데 와이파이의 경우는 빠르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오도록 설계된 게 아니기는 해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네. 그 효율의 저하가 좀 크다라는 거죠.
6: 알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
7: 네.
6: 우리가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유기가 있어요.
7: 네.
6: 근데 공유기 안테나가 있잖아요.
7: 네네.
6: 그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더 빠르다라는 사람이 있고
7: 네.
6: 내 방향으로 내가 있는 그 기기 방향으로 이렇게 눕혀놔야 더 빠르다라는 사람이 있고
7: 네.
6: 또 방문을 닫으면 와이파이가 약해진다.
7: 그렇죠.
6: 실제로 네. 방문을 닫으면은 안 잡히기도 하고
7: 맞습니다.
6: 그래요. 신호가.
7: 네.
6: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뭐 어떤 빠르게 잘 쓰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 건지 잘못된 상식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7: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니면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이 되는데
6: 네.
7: 두 가지를 좀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7: 일단 높은 곳에 개방된 곳에 놓는 건 당연히 제일 좋아요. 뭘 보시면 되냐면 지하철에 타면 요즘 지하철 혹은 버스에 타도 와이파이 기기 있잖아요.
6: 네.
7: 전문가가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6: 예.
7: 그 모양을 보는 거예요. 위에 달려있지 좌석 아래에 공유기가 달려있는 경우는
6: 그러네요.
7: 없어요.
6: 다 위쪽에 있어요.
7: 그 이유는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 몸에도 부딪히고 짐에도 부딪히고 의자에도 부딪히고 가구에도 부딪히잖아요.
6: 네.
7: 그래서 아무래도 위쪽에 위치를 하면 위에서 아래를 그 조망해서 바라볼 때는 여기저기가 다 직선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6: 네, 네.
7: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해물 없이 설치하려면 가급적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6: 장애물이 없는 곳에
7: 그렇죠.
6: 설치하는 게 좋다.
7: 가급적이면 그게 좋다라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을 닫았을 때 신호가 실제로 약해집니다. 이제 와이파이 신호의 경우에는 이제 회절을 통해서 옆으로 이제 꺾여가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6: 네.
7: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나 2.4기가 말고 5기가 대역 있죠.
6: 네.
7: 5기가 대역의 경우에는 또 직진성도 높고 흡수도 좀 잘 돼요. 그래서 방문 철문은 당연하고요. 철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나무로 된 문조차 닫았을 때 실제로 꽤 이제 그 감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6: 네.
7: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이제 개방된 공간에 놔두는 게 좋고
6: 주파수가 높 볼수록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군요.
7: 그렇죠.
6: 네.
7: 직진성은 높아지게 되고요.
6: 네.
7: 그런데 그러면 2.4기가 사실 더 좋거든요. 5기가를 왜 갖다 쓰느냐라고 한다면 2.4기가 대역이 거의 포화합니다. 그래서 5기가 대역을 더 쓴다라고 보시면
6: 너무 꽉
7: 되고.
6: 차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7: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약을 달리해서 5기가로 가면서 그 대역 폭도 20메가헤르츠가 아니라 뭐 40메가헤르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둘밖에 없다면 공유기랑 나밖에 없다면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게 약속을 정해놓은 거긴 해요. 그런데 수많은 집이 전부 다 5기가를 사용한다면 그것도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6: 네. 네.
7: 공유기 안테나는요 원래는 그러니까 모든 사방팔방을 다 커버하려면 니은자로 놔둬라 혹은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처럼 전부 다 90도가 되도록 세워놓으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6: 예.
7: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파가 어떻게 되냐면 안테나라고 하는 봉이 있으면
6: 네.
7: 거기를 도넛을 줄줄이 꼈다고 생각할게요. 네. 그렇게 옆쪽으로 퍼져나갑니다.
6: 옆으로?
7: 네. 그러면 나 쪽으로 향하는 건 일단 최악의 방법이고요. 나를 향하면 안 되고 네. 안테나의 옆부분이 네. 내 보이도록 놔두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꺾어놨었느냐 과거에는 2층에서도 쓰고 이 지하에서도 쓰고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좀 위아래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눕혀놓게 되면 누운 안테나는 위아래까지 수직 방향을 커버하고 세워놓은 안테나는 이제 같은 층을 커버하는 방식으로 예전에 썼어요.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근데 지금의 방식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쓰고 있는 공유기가 한 3년 이내에 만들어진 5년에서 3년 이내에 만들어진 공유기라면 네. 안테나가 대부분 여러 개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뭐 4개까지도 달려있고 실제로 안테나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스펙상으로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보기를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네.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수직으로 세워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빔포밍 기술을 또 쓰고 있습니다.
6: 그건 또 뭐예요?
7: 와이파이 뭐 5, 6로 가면서 차세대 와이파이가 되면서 네. 안테나가 두 개가 수직으로 서 있으면 예. 간섭을 통해서 네. 저쪽에 사람이 있고 저쪽이랑 신호를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어떤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네. 그럼 그쪽으로 전파를 집중시켜서 보낼 수 있도록 이 두 개 신호를 자동적으로 조절합니다.
6: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요?
7: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산이 쉽냐면 그냥 전부 다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이 내부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네. 어느 쪽으로 보낼지 뭐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신호를 좀 더 강하게 보낼지 집중시킬지를 할 수가 있어요.
6: 네.
7: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세워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우리 집은 저는 3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그 공유기 하나로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고.
6: 네, 층별로 잘 안 가요.
7: 그렇지 안 갑니다. 네. 어떻게도 안 가요. 그래서 메시망을 구성하거나 다른 방식을 써야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기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그냥 수직으로 세워놓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
6: 저는 안테나라고 해서 제 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수직되게 놔야 되는군요.
7: 오늘 한번 수직으로 해보시면 잘 터집니다.
6: 저는 오래됐거든요. 제 공유기는. 네네. 집에 가서 세워놔야겠습니다.
7: 네, 좋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면 네. 와이파이가 느려지거나 블루투스가 끊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7: 맞습니다.
6: 이게 네. 실제 있는 현상이에요?
7: 보통 근데 전자레인지 옆에서 잘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6: 충분히. 근데 전자레인지가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7: 전자레인지가 물을 데우는 그러니까 수분을 데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주파수가 하필이면 2.45GHz예요.
6: 그래요?
7: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예요. 언어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는 이렇게 언어를 주고받자라고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약속을 했고 네. 저 옆쪽에서는 좀 더 큰 소리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고 저기서는 외계어로 대화를 하고 이거 약속을 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다.
6: 네.
7: 그런데 전자레인지가 돌 때 기본적으로는 메시 망들이 있어서 바깥으로 전파가 안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의 전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런 네. 겁니다. 그냥 비행기 소리 같은 게 슥 지나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6: 네.
7: 정보도 없는데 무언가 다른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커다란 소리가 싹 지나가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 순간에 끊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높지가 않아요. 와트수를 막 못 높입니다. 못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너무 세버리면 예. 다른 것들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파법으로 엄격하게 막아냅니다.
6: 한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묻히는 것처럼.
7: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기 판매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 네. 기준 다르고 유럽 기준 다르고 한국 기준 다 다른데 네. 우리나라도 기준이 딱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 못 세게 만들게 해놨습니다.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라 같이 써야 되는 공공재니까. 그런 상태에서.
6: 세기가 세면은 어쨌든 더 효율적이긴 효율적이죠. 할 텐데 그걸 막아놨다는
7: 그렇죠.
6: 거예요.
7: 그렇죠. 그래서 네. 한 1와트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전자레인지는 우리가 알기로 700와트잖아요.
6: 네, 네, 맞아요.
7: 물론 그 내부에서 700와트지만 그게 새어 나와서 한 10와트라도 그 근처로 만약에 새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한 0.2와트 정도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거는 그 순간에는 싹 사라져서 안 들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6: 이 무선 통신보다 어쨌든 걔가 에너지 세기가 세니까 목소리가 묻히는 그렇죠. 것 같은 효과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7: 근데 또 하나는 사실 그 전자레인지 때문에 묻히는 거는 경험한 분이 없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놀랍게도 USB 있지 않습니까?
6: 예.
7: USB 2.0 말고 요즘 사실 그 파란색 3.0 다 쓰잖아요. 그 3.0을 USB 기기를 돌릴 때 네. 그때 잡음이 네. 하필이면 또 2.4기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뭘 하냐면 USB 3.0 그 이동식 디스크를 꽂기만 하면 그 근처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거나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유기는 USB 그 이동식 디스크를 꽂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USB 3.0으로 동작하게 할 거냐 2.0으로 동작하게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2.0이 느리죠. 근데 2.0을 쓰게 되면 와이파이의 간섭이 별로 없어요. 근데 3.0을 구동을 하게 놓으면 그 노이즈가 네. 하필이면 또 와이파이를 방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노이즈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6: 궁금한 게요. 네. 전자레인지도 2.45GHz 네. 그리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도 2.4GHz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7: 네. 맞습니다.
6: 우리 사람은 2.4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주파수를 많이 써요? 여기저기에다가.
7: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효율이 좋더라 해갖고 처음에 네. 와이파이 같은 거 없었을 때부터 생각을 한 겁니다.
6: 아, 그 정도가 효율이 좋다.
7: 네, 왜냐하면 이제 2.4기가로 막 이 전파를 이렇게 쏘게 되면 네.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이거에 맞춰서 정신없이 자기가 흔들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물분자의 진동이 적절하게 될 정도의 영역이 그 정도였던 거였어요. 그때는.
6: 네.
7: 너무 잘 흡수하면 표면만 있거든요.
6: 예.
7: 그게 어느 정도 깊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분자가 너무 행복하지도 않게 너무나 잘 따르지도 않게 적절하게.
6: 너무 행복하면 타버릴 수 있으니까.
7: 그렇죠. 겉에만 타니까. 예. 그 속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가 이제 핵심인데 네. 왜 2.4기가를 다 이렇게 같이 쓰냐.
6: 예.
7: 그보다 낮은 대역은요. 입이 다 규약해서 국제적으로 이건 반드시 모용으로 쓰자라고 규약이 돼 있어요.
6: 라디오 전파, 라디오 전파,
7: 그렇죠.
6: TV 전파,
7: 뭐 조난 신호 전파 있을 것이고, 뭐 위성 신호 이거 그리고 여기는 뭐 군 주파수 이런 거는
6: 네.
7: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구하기도 힘든데
6: 예.
7: 만약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면 진짜로 이거 전파법에 대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세세하게 다 나누고
6: 네.
7: 그다음에 전파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잖아요. 그걸 다 나온 다음에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2.4기가 대역은 그냥 여러분이 그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걸 그냥 제품 만들어서 사용하세요라고 풀어준 대역이 2.4기가 대역이에요.
6: 아, 그렇군요.
7: 그러니까 블루투스도 2.4기가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LTE 있잖아요. 그거는 2.4기가보다 훨씬 또 적은 대역에서도 움직입니다. 한 800 정도 메가헤르츠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거든요.
6: 예.
7: 그래서 훨씬 회절도 잘 되고 하는데 그건 되는데 이건 왜 안 되느냐. 이건 법적으로 막혀 있고 많은 나라가 공통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편한 대로 인가받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되니까 면허 없어도 써도 되니까 쓰세요 라고 만든 게 2.4기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김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 요즘은 워낙에 많이 쓰니까
6: 예.
7: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6: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려면 무선 마이크 꼭 필요하니까
7: 그쵸.
6: 굉장히 많이 써요.
7: 근데 그 무선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를 좀 많이 쓰십니다.
6: 네.
7: 근데 블루투스는 혼선이 많아요.
6: 네.
7: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굉장히 블루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가 강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가려지기만 해도 그 순간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
6: 아, 그리고 옆에 전자레인지 있으면 뭐
7: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6: 그러니까
7: 태생이 블루투스 자체는 멀리까지 보내거나 실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쓰냐면 UHF 마이크를 직구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6: 예.
7: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무선 마이크로 RF 마이크를 쓸 때
6: 네.
7: 900MHz 대역을 쓸 수 있게 허가가 돼 있어요.
6: 네.
7: 그 외 건 쓰면 범칙금이 꽤 셉니다.
6: 그래요.
7: 근데 직구를 할 때
6: 네.
7: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할 때는 600 혹은 뭐 500MHz짜리를 팔아요. 파니까 쓸 수 있겠지라고 수입해서 쓰면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그 전파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있거든요.
6: 예.
7: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원래 쓰면 안 되는 가정용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전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게 딱 캐치가 되면
6: 네.
7: 실제로 범칙금 물리기도 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 국가마다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다 정해놨군요.
7: 아무거나 쓰면 절대 안 돼요.
6: 그렇군요.
7: 방송국 정도 되면 600MHz 대역이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안 되니까 무선 마이크 쓰실 때도 블루투스를 안전하게 쓰시거나
6: 네.
7: 아니면 국내 용으로 판매되는 걸 써야 된다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6: 알겠습니다. 네. 무선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눠봤는데
7: 네.
6: 무선 충전 기술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7: 네.
6: 예. 충전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7: 네.
6: 에너지를 직접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7: 맞습니다.
6: 예. 네. 충전은 어떤 원리로 하는 것이고 통신과 어떻게 다른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7: 네, 무선 충전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NFC랑 같이 붙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FC는 우리가 버스 카드 같은 경우에 딱 탭을 할 때 그 안에 배터리 없거든요.
6: 그런데 맞아요.
7: 아예 단말기 자체에 버스 카드를 찍는 그 태그하는 부분에 계속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코일이. 그리고 NFC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드를 그 근처에 갖다 대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쪽에 버스 안에서 계속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이 있으니까 근처에 가면 얘도 같이 동기화되면서 거기서 약간의 전류가 생겨납니다.
6: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 코일 주변에 전기가 안 흐르는 코일이 가까이 가면 전기가 흐르는 코일의 그 뭐 자기장 때문에 안 흐르던 코일 쪽에도 전기가 이렇게 원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7: 그래서 그 전력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잠깐 동안 나 잔액이 얼마가 있고 암호화가 뭐가 돼 있고 해서 이제 버스 카드 태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2, 3cm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현관문도 NFC 카드로 요즘 열잖아요.
6: 맞아요.
7: 근데 이 기술이랑 똑같은데 이제 데이터는 보낼 필요가 없고 그 자기장만 세게 해서 그 말 그대로 전력만 많이 보내도록 만든 기술이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6: 아, 어차피 전류는 내가 그냥 코일만 감아놔도
7: 그렇죠.
6: 배터리가 없어도 전류가 잠깐 흐르게끔 할 수 있으니 그걸 계속 흐르게끔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흐르는 전류를 에너지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한다.
7: 그렇죠.
6: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한다.
7: 신호는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근처에 무선 충전기 근처에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휴대폰 안에도 코일이 있어요. 둘 다 같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만든 게 무선 충전 기술입니다.
6: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선 통신 발전은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일상에 당연하게 쓸만한 새롭게 자리 잡을 그런 기술 무선 기술이 있을까요?
7: 뭐 두 개 정도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당연히 위성통신 기반의 6G로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5G도 다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되는데 뭐 6G냐 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끊기지 않는 연결성이 담보돼야 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6G 기술을 통해서 위성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정말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고 낮은 지연으로 가능하게 규약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도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위해서 이제 차세대 기술로서 위성을 포함한 단순히 땅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곳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근미래에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현 중인 거긴 한데 혹시 그 어떤 스마트 태그 같은 거 쓰세요? 짐 같은 거 찾을 때 해놓는 거 있잖아요. 하나 캐리어 같은 데 이제 붙여놓게 되면 휴대폰을 하면 이게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
6: 저는 그냥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 전자기기랑 저랑 연동시켜놔가지고
7: 그런 것도 가능해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원래 전파는 그런 게 안 되고 사방팔방으로 하는 건데 정확히 예를 들면 A 휴대폰이 B 기기가 어디 있는지를 거의 화살표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초광대역 통신이라고 하는 UWB의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더 고도화가 되면 센티미터 단위로 그러니까 지금

0: 와이파이를 우리가 잡았을 때는 공유기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계를 찾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느 정도 각도의 방향에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점점 상용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무언가를 찾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무선통신에 대해서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무선통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끝곡으로 윤종신의 와이파이 골라봤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됐어.
1: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2: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와 현재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당시 서장과 현재 서장 모두 사건 지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조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 등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될 것 같다며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실의 경찰 개혁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9개 단계 중 구역지정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치 서울시에서 병목현상이 있는 것처럼 치부한다며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기면 절차가 빨라진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개발안에 대해 서울시가 그에 못지않은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춘 대안을 찾아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정부가 용산공원에 손대겠다는 정책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발언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어제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매일매일이 선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발언이라 해도 선거 시기에 기준에 준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며 각종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특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 개인의 일탈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나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중 처리해야 한다는 발언 등에 주의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했다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 실종자 암장사건과 광주 광산경찰서 증거인멸, 강남경찰서 사건 무마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0: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작년 3월 미국 백악관의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레빗은 프랑스가 독일어를 쓰지 않게 된 것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 덕분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의 여신상을 소유할 자격이 있느냐는 한 프랑스 의원의 비판에 대한 대꾸였죠. 1944년 8월 25일 오늘은 미국은 연합군과 함께 독일 점령하에 있던 파리로 진군했습니다. 이른바 파리 해방의 날. 캐롤라인 레빗은 아마도 이 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파리 진군 이후에 미국이 참전한 거의 모든 전쟁에서는 해방이란 단어가 쓰였고 그것은 그들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어를 쓸 뻔한 프랑스인이라니. 1944년 8월 25일의 역사적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주장에는 때로는 과장과 왜곡도 존재하는 셈이죠.

얘기 나온 김에 모처럼 샹송을 들을까요? 샹송의 대명사였던 에디트 피아프의 술레세일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입니다.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퀴즈.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네, 지구촌 사이드 A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12시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 문자 샤프 8001번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모두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길 경우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죠.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이란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 제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경제적 고립 작전. 핵심은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과 금융기관까지 겨냥해서 2차 제재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란의 모든 경제 자금줄을 차단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이죠. 이 카드가 이란을 움직일 수 있을지 미국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송인근 편집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6: 네, 안녕하세요.
5: 예, 오랜만에 프린스턴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6: 네,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5: 자, 드디어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미국 소식을 전해 주시게 됐는데 첫 소식은 이란 제재 경제안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그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6: 네, 스캇 베센트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을 이제 경제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킬 거라면서 이제 이코노믹 디데이를 예고해 왔었는데요. 예. 이제 경제 제재안을 발표하면서도 여기다가 마치 군사 작전에 빗댄 것처럼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5: 예.
6: 이게 아웃캐스트라는 단어가 따돌림 당하고 좀 뭐 낙오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니까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은 경제적 뭐 왕따 작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좀 예. 순화를 하면은 경제적 고립 작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이제 이란의 석유 밀수 경로나 그동안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온 뭐 유럽 회사들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했다면서 전 세계 60여 개 단체, 개인, 선박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고요.
5: 예.
6: 이란 최대 국영은행 가운데 그 뱅크 멜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유럽 곳곳 도시에 이제 해외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전부 다 폐쇄해야 할 것이고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5: 예.
6: 그리고 앞으로 이란과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요 다섯 가지 분야에서 계속해서 교역을 하거나 협력하는 국가나 단체는 추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예, 말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들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지금까지 이란한테 해왔던 제재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6: 네, 사실 그 점 때문에 미국 언론들도 곧바로 이번 경제 제재가 기존 제재의 뭐 연장선 정도이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5: 예.
6: 사실 베센트 장관이 미리 준비했던 어떤 그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하던 중에 이거는 사실 워닝샷이다. 그러니까 경고사격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물밑에서 외교를 통해서 뭐 이란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 예.
6: 그동안 사실 경고해온 톤을 생각해보면은 마치 이제 이란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는 뭐 결정타를 날릴 것처럼 얘기해온 것과는 상당히 톤이 달랐던 거죠.
5: 예.
6: 사실 이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한테서 경제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든 뭐 뚫고 버텨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일기 때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한테 경제 제재했는데 제대로 뭐 아무런 효과도 없지 않았느냐라면서 전임 행정부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비판한 적도 있는데
5: 예.
6: 그랬던 트럼프가 이번에 뭐 전쟁까지 벌이고도 결국 이제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하니까 그동안 자기 입으로 효과도 없다고 비판해 왔던 경제 제재 카드를 좀 꺼내든 모습이 다소 이제 미국으로서는 모양새가 좀 군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5: 예예. 근데 이제 뭐 큰 그게 없다고 해도 이게 좀 뜯어보면 이번에 핵심은 이제 이란을 지원하거나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제재하겠다 뭐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경고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 부분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핵심으로 보여서.
6: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무너지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정상들한테 내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고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였죠. 지난 18일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왜 이란하고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도 그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알라히안 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말을 한건 아니지만 베센트 장관이 이란하고 협력하는 국가들은 어디든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좀 예외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5: 그런데 사실 핵심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그 이란 원유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중국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던 것도 딱그 점이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지난주에 직접 이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간다면서 그 점을 인정하기도 했었고 이걸 비판을 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중국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니까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중국 대형 은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베센트 장관이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좀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미국의 난처한 처지를 어떻게 보면 좀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란산 원유를 우리가 사가는 거는 주권국가끼리 맺은 협정에 따른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사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의 국영 대형 이제 정유사들이 있잖아요. 시노팩이나 페트로차이나 같은 그런 데가 직접 이란 석유를 사다 쓰면은 그거는 이제 미국의 제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니까 거기서는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지 않고 대신 주로 산둥성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수백 개의 민영 소형 정유사들 여기서 이란산 원유를 사다가 써왔다고 합니다.
5: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 이렇게 중국에 요구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듣지도 않을 테고, 그죠?
6: 사실 이그 소형 정유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티팟 찻주전자만큼 작은 규모라고 해서 티팟 리파이너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찻주전자 소형 정유사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형 정유사들이 이란한테 어떤 그 원유를 산 대금을 지급하는 그 소형 은행들도 이미 제재 대상에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하는 제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 결제망, 미국이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하는 게 전부,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에 애초에 달러 결제망을 피해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단 말이죠.
5: 그렇겠네요.
6: 그래서 이 소형 그 정유사들이나 그 소형 은행들도 그동안 제재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 제재가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그 이유였는데, 미국이 오늘도 이 발표에서 소형 정유사 몇 군데를 더 추가하기는 했지만 대형 은행에는 제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한게 사실 굉장히 정곡을 찔렀던 건데 소형 정유사들이 이란한테 원유 대금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쉽게 말해서 계좌를 터줘야 되는데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면은 이 소형 정유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5: 그렇겠죠.
6: 정말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중국을 그 정도까지는 미국이 지금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미국을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 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기 들어서 계속 지지부진했고 미중 관계 자체가 사실 살얼음판인데 왜 지난해 기억하시겠지만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했었죠. 김해공항 근처에서. 그때 사실 핵심 그 쟁점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던 건데 그 시점이 오는 11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9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갑자기

0: 이런 제재에 동참 안 해? 너희 은행까지, 대형 은행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겠어. 라고 나오면은 히토류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죠. 헤세트 장관이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안은 차마 좀 꺼내지 못한 게 아닐까.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배경 설명까지 자세히 해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뭐별 그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1: 그러게요.
0: 이란을 경제적으로 실제로 고립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많이 나왔고, 폭스 뉴스 정도만 이제 배센트 장관의 발언을 그냥 그대로만 소개하면서 뭐 이란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 정도로 보도를 했고, 같은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그 기사를 냈고요. 엑시오스라는 언론에서는 좀 재밌는 게 정부 당국자 말을 이용해서 중간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이런 식의 경제 제재 정도가 이란 정책의 어떤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제 짧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전쟁 때문에 유가나 물가 계속 오르고 경제 지표가 자꾸 나빠지니까 이게 중간 선거에 부담이 된 나머지 트럼프 행정부 특히 백악관이 군사 작전 카드는 쓰더라도 일단 선거 이후에 다시 꺼내보자,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나저나 그러면 그 압박의 당사자인 이란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0: 네, 이란 정부는 뭐 앞서 이제 오래전부터 미국이 어떤 제재를 하든 우리는 다 맞설 계획을 다 세워놨다,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왔었는데, 배센트 장관이 이제 제재안을 발표하던 그 시점에 그 무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X 그 소셜미디어에 곧바로, 아니 미국인들도 자기네가 하는 허장성세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다면서, 미국이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해봤자 이란의 교역국들이 미국의 제재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뭐 이란에 밝혀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카셈 가리바바디 외교부 차관은 아예, 아니 미국이 군사력으로 미국 이란의 군 전력을 괴멸시켰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경제 전쟁 모드로 돌입하는 거는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한 거를 뭐 자인하는 격 아니냐면서 비꼬아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이번이 경고라고는 했으나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카드가 과연 뭐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더쓸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 것 같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시더니 얘기가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0: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저희가 감사한 일이죠. 송인근 편집장으로부터 소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룹 제네시스의 Land of Confusion, 혼란의 시대를 노래하죠. 사실 무척 오래된 냉전 시대에 나온 노래인데 그때 노래가 미래를 노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미래였던 지금이 바뀌지 않은 것인지 늘 헷갈리기도 하죠. 이 노래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는 당시의 미 대통령이 핵미사일 단추를 잘못 누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의 시대에도 통하는 두려움이라고 댓글이 가득 달리기도 했다는군요. Land of Confusion, 제네시스의 노래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손석희 12시 2부의 국제뉴스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4: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자국의 프로토콜을 위반했다며 제재 대상 선박 17개 국적 45척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향후 억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의 업계 3위 해운회사인 장금상선 소유의 선박 5척도 포함됐습니다. 장금상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며 원유를 가까운 항구까지 나르는 단거리 운반 유조선, 일명 셔틀선을 운용하는데요. 뭘 위반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위험이 덜한 지역으로 우회 운송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CNN은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소속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피격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트럭,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핵심 광물과 전력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가 강경하게 나가자 박수를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인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관세에 맞서고 있는 건 중국과 캐나다뿐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과잉 생산을 겨냥해 중국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0: 상담 열리는 건 맞겠죠? 미국이 47년 만에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리아가 국제 테러리즘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테러 지원국 명단에 남아있는 나라 어디일까요? 북한, 이란, 쿠바입니다. 지금까지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설 즉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앞다퉈서 시설을 늘리려고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 소모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꼭 미국만의 얘기도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오늘은 AI 데이터 센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8: 네, 어쩌다 보니 하고 있습니다.
7: 예. 보통 그 데이터 센터로 가면 뭐 수천 수백 대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가 돌아간다라든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8: 네.
7: AI 데이터 센터는 어떤 형태입니까?
8: 그러니까 철제 서버 랙이 이렇게 쫙 서거처럼 쭉 있다고 보시면 되고.
7: 아 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8: 네.
7: 예,
8: 근데 예. 이제 거기 들어가는 설비가 HBM과 GPU가 반도체가 꽂혀 있고,
7: 예.
8: 거기에 전력 설비와 냉각 설비 그리고 통신 설비가 연결돼 있고 전선이 이렇게 얽히 설켜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 예. 그 규모가 그러면 뭐 이거 면적을 따지긴 어렵겠지만.
8: 네.
7: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8: 뭐 큰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뭐 축구장 한 다섯 개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7: 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선다는 것도 비슷한 규모입니까?
8: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축구장 한두 개짜리는 들어올 예정입니다.
7: 예. 그 하여간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일 테고.
8: 네.
7: 그 대부분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8: 그렇습니다.
7: 예. 근데 AI 산업을 확장시키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수일 테고.
8: 네.
7: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8: 그렇습니다. AI 산업의 결국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빨리
7: 예.
8: 온 버짓으로 짓느냐가 되겠습니다.
7: 예. 그러면 뭐 한두 군데 지어서 될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8: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7: 예예. 예.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테고.
8: 네. 우리나라도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실체는 없고요.
7: 예예. 예.
8: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죠.
7: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할 것이다.
8: 맞습니다.
7: 뭐 미국 얘기하기 전에
8: 네.
7: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그게 여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8: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올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7: 예, 예.
8: 현재도 예비력이 한 22% 정도 있습니다.
7: 예.
8: 저희가 지금 당장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가 뭐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7: 물론 그렇겠죠.
8: 한 8.4기가가 지금 현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7: 예, 예.
8: 향후에는 18.4기가 정도까지 늘어날 예상입니다.
7: 예.
8: 8.4기가 정도를 받은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추가로 발전소를 확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댐의 높이를 높여서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그리고 발전소 더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죠?
8: 꼭 원자력 발전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7: 예.
8: 근데 뭐 데이터 센터하고 매칭되는 발전소는요.
7: 예, 예.
8: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7: 예. 근데 부수적인 결과물로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길래.
8: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의 옵션이고요.
7: 예, 예.
8: 가장 안정적으로 거대한 용량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발전소의 옵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7: 예, 예.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에너지 체계가 네. 전부 데이터 센터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8: 네.
7: 다른 쪽은 손해보는 부분이 없을까요?
8: 뭐 이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예, 예.
8: 전력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고
7: 예.
8: 사실은 지금 미국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논란의 문제점은 전력 설비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7: 예, 예.
8: 2000년도 이후로 미국은 전력 설비를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송전망을 예. 건설해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7: 아, 그렇군요.
8: 왜냐하면 제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조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7: 예.
8: 현재도 제조업이 50%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7: 예.
8: 저희는 재생도 늘려왔고 원자력도 늘려왔고 그런 과정에 발전 설비가 일정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7: 예, 예. 아까 22%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2%의 여유분이란 건 이른바 예비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까?
8: 네.
7: 그럼 예비 전력량이라는 것은 늘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8: 초과 예비, 저희가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7: 예.
8: 최고 피크를 칠 때 전력 수요 곱하기 1.22를 해서 22%를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7: 예, 예.
8: 그러니까 그거보다 최고 피크가 조금 더 올라갈 때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저희가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7: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또 뭐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8: 네.
7: 내년 후년의 여름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과학자들은 뭐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8: 네.
7: 그러면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예비 전력량마저도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8: 맞습니다.
7: 않을까요?
8: 네.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시행차를
7: 예, 예.
8: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반영한 발전 설비와 그에 필요한 송전량,
7: 예.
8: 송전 설비 그리고 그에 대한 예비력까지 다 갖출 예정입니다.
7: 예. 그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8: 뭐 계획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어긋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7: 예, 예.
8: 저희가 발전 설비의 증가와 동시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같은 것도 시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7: 예, 예.
8: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큰 담수호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물이 필요할 테니까
8: 네.
7: 또 전력을 그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태학적 파괴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8: 네.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연구하지는 않지만
7: 예, 예.
8: 그런 부분도 당연히 주민의 반대 또는 건강상의 문제, 에콜로지에
7: 예.
8: 대한 문제 등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서
7: 예.
8: 저희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전력 계통 영향 평가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7: 예, 예.
8: 그러면 반도체와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7: 예.
8: 전력과 용수가 얼마나 필요할지 그리고 어떻게 조달할지 사실 인프라 싸움이라고 보이거든요.
7: 예.
8: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를 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 예.
8: 미국도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굉장히 온타임에 온버짓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7: 예, 예.
8: 시간 싸움과 생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도 유럽에 갔다 왔는데요. 유럽 모든 국가들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예.
8: 특히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냉각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7: 예.
8: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그 데이터 센터는 다른 곳에 가서 거기에 세금을 낼 것이고 거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겁니다.
7: 예.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개발과 생태학의 싸움입니다.
8: 네.
7: 예. 그것에 대해서 뭐 여기서 더 얘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8: 네.
7: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의견들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8: 맞습니다.
7: 아시겠죠.
8: 네.
7: 세계 에너지 패권이 전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셨더군요.
8: 네, 맞습니다.
7: 조 교수께서.
8: 네.
7: 그만큼 이제 세계 경제에서 전기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8: 네.
7: 말씀이시겠죠.
8: 이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7: 예.
8: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아왔고 전 세계가 사실 에너지를 그렇게 사용해 왔죠.
7: 예예.
8: 근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녹색 전환을 하던
7: 예.
8: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을 하던 전기의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7: 예.
8: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라는 2차 에너지. 1차의 원료를 가공을 한 2차 전력 에너지로 모든 제조 설비 그리고
7: 예.
8: 모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들도 다 전력화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예. 예. 뭐 그 얘기는 뭐 충분히 이해가
8: 네.
7: 갑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뭐 땅이 좁다 보니까 발전소를 무한대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8: 맞습니다.
7: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원자력 발전 얘기가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럼 조 교수께서는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그만큼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8: 뭐 저희는 안정적인 전원, 기저 전원이라고 부르는 게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소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SMR 기술이라는 것도 도래하고 있어서

0: 예.
1: 석산발전을 대체하는 부지에 SMR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SMR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 소형 모듈러 리액터, 아주 작고 모듈형으로 지을 수 있는
0: 예.
1: 원자로입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를 통합을 해서 안정도가 높고
0: 예.
1: 부하 추정이 가능하고 분산전원 형태로 쓸 수 있는 소형 원자로를 얘기합니다.
0: 예, 그 물이 그만큼 뭐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물은 사용한 후에 재사용이 가능한 물입니까?
1: 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0: 예.
1: 뭐 한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물만으로 냉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0: 예.
1: 액침 냉각이라 해서 새로운 용매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센터를 아예 빠뜨려 가지고 냉각을 하는 방식도 있고
0: 예.
1: 뭐 일론 머스크는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냉각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예. 뭐 일론 머스크 얘기까지는 지금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반발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뭡니까?
1: 당연히 이제 전력 설비를 2000년도 이후로 미국은 늘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0: 예, 예.
1: 지금부터 전력 설비를 AI 때문에 마구 늘리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 요금이 올라갈 거고요. 말씀하신 물 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0: 예.
1: 또 저주파라든지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건강상 문제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신 곳이 있습니다.
0: 예, 예.
1: 뭐 다양한 형태의 토론회 또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이렇게 반발하는 시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0: 예, 예.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전력 설비를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해왔기 때문에 네. 여력도 있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1: 현재 상태에서 그렇고요.
0: 예.
1: 현재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소를 지어가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좀 그 예측을 해봐야 될 문제여서
1: 네.
0: 이 자리에서 짧게 얘기할 문제는 또 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 네.
0: 혹시 또 뭐 이슈가 생기면 또 말씀을 나중에 또 듣도록 하죠.
1: 네.
0: 하여간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워낙 우리하고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1: 네.
0: 다르기 때문에
1: 네.
0: 글쎄요. 이건 뭐 그 정치적인 문제라서 그러나 파급력이 그만큼 클 거라고 보십니까?
1: 네, 저는 중간 선거에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미국 사회에서 이제 이 전력 설비를 늘리면서 생기는 일을 실질적으로 20년 이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발은 당연히 대도시 근처, 인구 밀집 지역 주변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 예, 예.
1: 그러나 이제 지역 소멸 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가 굉장히 대설세된 지역들, 약간 이제 인구 밀집이 희소한 지역들 중심으로는
0: 예, 예.
1: 사실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예. 근데 하여간 미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도 높다 보니까
1: 네.
0: 일부 또 이렇게 중지된 곳도 있고 다른
1: 네.
0: 나라에서도 중지된 곳이 있더군요. 싱가포르였나요?
1: 네. 예. 싱가포르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소도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전력 설비도
0: 예.
1: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0: 예, 예.
1: 새로운 신규 전력 수요에 대해서 요금 인상 같은 걸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0: 예, 예.
1: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꽤 많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전력 인프라를 급속히 늘렸고 국가가
0: 예.
1: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형태. 그러니까 국가가 R&D부터 인프라, 전력 인프라, 반도체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는데 중국이 미국을 그 코앞까지 쫓아오고 있는 것, 터미까지
0: 예.
1: 쫓아오고 있는
0: 거기에 뭐 당연히 그 국가 차원에서
1: 네.
0: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도 있고
1: 맞죠.
0: 또 땅덩어리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 그렇죠.
0: 우리와는 큰 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1: 네.
0: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1: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조인트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외국의 빅테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 예, 예.
1: 사실 그 이름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있고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입니다.
0: 예, 예.
1: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전의 확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0: 예.
1: 또 하나는 적기에 건설을 해줄 수 있는 나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1: 데이터 센터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구독자를 가장 많이 획득하면서
0: 예.
1: 이 AI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문제는 그 속도가 또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시는
1: 네.
0: 것처럼.
1: 근데 지방에서 지금 좋은데. 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0: 아, 물론 그렇죠.
1: 네.
0: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반대 여론도 안 들을 수는 없는 것이기
1: 그러면,
0: 때문에
1: 네.
0: 어떤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실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 재산상의 손실 예. 또는 내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어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는

0: 초기부터 건설 초기부터 이미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재산상의 보상만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는
0: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다양한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예.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 사회에 어떤 그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사회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예. 당연히 논의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합의가 안 되면
0: 못 들어가는 거죠.
1: 예. 간단한 결론이십니다.
0: 그러면 예.
1: 예.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퍼져나가는 흐름을 보면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계속 문제는 될 텐데
0: 네.
1: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있어 보이더군요.
0: 맞습니다.
1: 예, 그거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0: 물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예. 증가시키는 과정은 사실 탄소를 줄이는 과정인과 동시에
1: 예.
0: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이 데이터센터가 가지고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조홍정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예.
0: 감사합니다.
1: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를 듣죠.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이겠죠. 뭐랄까 환경과 오염의 문제를 노래했는데 노래 부제가 아예 에콜로지, 즉 생태와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AI도 좋고 반도체도 물론 좋은데 생태와 공존할 방법은 없는가? AI 데이터 센터가 던져주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 끌다.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 끌다.
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이 유튜브에 이준영 씨께서 생태와 공존할 방법은 없는가 중요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조금 아까 인터뷰했던 내용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유튜브에 캐톨릭 쓰신 분께서도 생태 파괴는 보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파괴되면 그건 다시 복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니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AI 데이터 센터도 들어섰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문자로 1118 쓰시는 분께서 Mercy Mercy Me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마빈 게이의 노래로 방금 전에 나갔죠. 하루하루 음악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끼는 방송이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좋은 찬, 아주 좋은 찬사십니다.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6873 쓰시는 분께서 푹푹 찌는 진해입니다. 진해 덥죠. 오늘 굉장히 아마 폭염 경보 내려져 있을 것 같은데 매미 소리도 여전히 요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제 통영에서 나고 자란 지인들이 수재민 돕기에 조그만한 정성을 모아서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다녀온 지인이 말씀하시기를 수해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도 더운데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이 도우러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679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 12시 덕분에 집에 앉아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 설명까지 해주니까 귀 기울여 듣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낮의 음악은 여유를 주기도 한다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이 노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3부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가은 감독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는데 참 밝고 맑은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작품 세계의 주인 틈나시면 OTT에도 있으니까 한번 꼭 봐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시 5분에 윤가은 감독을 두 번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치고 3부 1시 5분에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0: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 한시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와 현재 제주 서부 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 제주 서부 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 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당시 서장과 현재 서장 모두 사건 지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회의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지휘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 등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될 것 같다며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나체 상태로 복면을 쓴 남성이 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한 연세대 근처 산책로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주류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선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거 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번 개정약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 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낮추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내년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위성 발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24일 엔비디아와 협력해 우주에 최적화된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시스템을 설계했다며 내년 4분기에 이를 발사하고 2028년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는 별도로 데이터 처리를 가속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의 베라를 배치한다며 우주에서도 자사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현지 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3,265, 우리 돈 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5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손석희 12시 3부 질문들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맑고 밝은 손님 윤가은 감독을 만나겠습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에서 한 소녀가 성폭력이라는 어두움을 어떻게 극복해가는가를 담담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그러면서도 결국엔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로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을 받았고요. 지금도 해외에서 계속 개봉되고 있죠. 잠시 후에 윤가은 감독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고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에게는 자그마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모든 인쇄 가능한
10: 성원 에드피아.
9: 온라인 주문 간편한
10: 성원 에드피아.
9: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0: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예, 손석희 12시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독립영화 세계의 주인으로 유수의 영화제를 휩쓴 윤가은 감독과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마치면서 내일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하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신 것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별건 아니고 좀 취향이 좀 놀라운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제 어제 방송을 마쳤는데 하여간 오늘 만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윤 감독의 드라마 취향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셔서 야, 그래도 윤가은이 그렇다면 뭔가 나름의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무튼 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이틀 고맙습니다.
3: 아, 네.
2: 예. 근데 정말 그 저 만나 뵈면서
3: 네.
2: 한두 마디만 이렇게 나눠도 좋은 기운이 이렇게 넘쳐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2: 예. 그래서 어저께 왜 별명이 호호호라고 하셨잖아요. 책 내신 것도 그렇고.
3: 네.
2: 아, 많은 걸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분에게서는 이런 기운이 넘쳐나는구나. 다른 걸
3: 감사합니다.
2: 많이 느꼈습니다.
3: 네. 예.
2: 가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기분을 푸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만의 이상한 리스트를 만들어 보기다 하신 바가 있죠.
3: 네.
2: 예. 최근에 업데이트한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3: 아, 최근에 제가 그냥 아주 최근에 관심사는 예. 어떻게 하면 잘 쉬지? 예, 이런 고민이 저한테 좀 생겨가지고.
2: 예. 아니 뭐 그걸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냥 쉬면 되지.
3: 그냥 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2: 아,
3: 일에
2: 그래요?
3: 좀 치중, 삶이 좀 일에 치중되어 있어서
2: 예.
3: 번호를 매겨서.
2: 예. 그러면
3: 트라이 네, 시작했습니다.
2: 번호를 몇 번까지 매기셨습니까?
3: 아직도 제가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10번을 못 넘어갔는데
2: 네, 아니 이제
3: 찾고 있습니다.
2: 근데 10번까지는 일단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3: 네, 그렇죠.
2: 예, 그러면 그쵸, 좋습니다.
3: 예.
2: 그걸 다 잘 쉬는 방법 베스트 3만 해보죠.
3: 아, 3요?
2: 예, 세 번째는 뭡니까?
3: 아, 근데 이게 너무 저만의 방법이라.
2: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참고로 하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은.
3: 아주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운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2: 예.
3: 그래서 일단 최근에 생각했던 것은 2시간 이상 운전해서 가서 맛있는 밥 먹기 뭐 이런 걸
2: 예.
3: 하나 넣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3: 네. 예, 최근에 틈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2: 예, 그런데
3: 있습니다.
2: 그런데 그건 꼭 2시간 이상이어야 됩니까?
3: 그 운전하는 게 좋더라. 운전하는 시간을 좋아해서 사실은 2시간 이상 하려고 하면 막 3시간 이상도 하게 되고 이게 예. 남들이 들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노동하면서 운전을 해 이렇게 하는데
2: 그럴 수도 있죠.
3: 네. 예,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서 요새
2: 예.
3: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운전이 쉬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3: 네, 최근에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2: 예, 가서 뭐 맛있는 밥을 먹는 건 그냥 그거고
3: 그거는 되게 부차적인 겁니다.
2: 그렇,
3: 예, 목표가 있어야 하니까요.
2: 예. 예. 그 어딜 가셨습니까 최근에?
3: 그냥 제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근교에 경기도 뭐 파주 뭐 이런 쪽으로 고양시 파주 이런 쪽으로
2: 예, 예.
3: 이제
2: 그건 2시간이 안 걸리는데
3: 안 걸리죠. 그래서 이제 좀 빙글빙글 돈다던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뭐 예. 가장 싼 주유소 찾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2: 예.
3: 예. 돌고 돌아갑니다.
2: 그렇군요.
3: 네.
2: 예. 운전을 잘하시나 봅니다. 예. 그러면 그 베스트 2는?
3: 아, 최근에 제가 그 오래된 만화책을 모아놓은 예, 예. 것들을 제가 쌓아만 놓고 감상만 하고 안 봤더라고요.
2: 아, 그래서 독가군요.
3: 예. 그래서 이제 오래된 모아놓은 책들 다시 보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2: 예,
3: 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3: 예.
2: 그것도 즐거운 쉼일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더라고요.
2: 그러면 탑은 뭡니까? 1위는?
3: 아, 아직 1번이라고 해서 제가 베스트로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2: 예.
3: 아주 가끔 낮술을 하면 참 좋다. 혼자 이런 거 방송을 해도 되나요?
2: 아니 뭐 할 수야 있는데요.
3: 네.
2: 물론 권장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아,
3: 그런가요? 예. 딱 와인 반잔에 짜파게티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2: 아이고, 와인 반잔 가지고 음주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3: 그런가요? 딱 근데 그 정도? 네. 네, 예, 좋더라고요.
2: 그렇군요. 네. 전 또 혹시 뭐 보통 우리가 정말로 낮술 하면 뭐 부모도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3: 아, 네. 아, 저 그렇게는 마시지 못하고.
2: 그건 아니시고.
3: 네.
2: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아, 네.
2: 자, 그래서 이제 빌드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3: 네.
2: 아직 근처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만
3: 네.
2: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 네.
2: 취향 중에 하나가 네. 막장 드라마라고 하셨잖아요.
3: 아, 네.
2: 예,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그 보니까 최애 드라마가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고.
3: 네.
2: 요즘도 하나요?
3: 요즘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안 하죠.
3: 예, 예.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2: 그렇죠. 네. 그 듣는 순간 그런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3: 네.
2: 예, 근데 그 드라마는
3: 네.
2: 원래 뭐 불륜, 배신, 갈등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3: 맞습니다.
2: 예. 되게 뭐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3: 네.
2: 왜 거기에 취향이 됐습니까?
3: 그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도 하시니까요.
2: 예, 예. 네. 뭐 사실 뭐 그렇죠. 안 본 척하면서 또 본다는.
3: 네, 네. 예, 예. 그 아주 대중적인 취향이 이제 저한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제가 부클린 사랑과 전쟁을 정말 그 1시즌 말하자면 1시즌부터 정말 끝화까지 봤는데요. 중간에 한번 잠시 휴방 종영처럼 예. 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2: 예.
3: 이제 그것을 봤던 이유는 아마
2: 아주 드라마 역사를 다 꿰고 계시네요.
3: 네,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일일 드라마도 어렸을 땐 되게 예. 열심히 챙겨보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드라마의 소재 자체가 아주 일상사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3: 네, 그러니까 가족 생활 그리고
2: 예,
3: 부부의 예. 어떤 문제들, 고부 갈등
2: 예,
3: 그리고 그런 뭐 자식을 것을 두고의 어떤
2: 어찌 보면 매우 사실주의적으로 가감 없이
3: 네
2: 예.
3: 그런 이제 그 아주 일상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아주 강렬한 사건들 하지만 있을 법한
2: 예, 예. 예
3: 그리고 실제로 그 드라마가 당시에 이렇게 시청자 제보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예. 이야기들도 있어서
2: 근데 보면 그게 일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좀 극단적이지 않았나요?
3: 아마 그 안에서의 어떤 아주 특별했던 사건들을 뽑아놔서 극화하니까 좀 더 그랬던 예. 것 같은데
2: 드라마니까
3: 네.
2: 예.
3: 아주 근데
2: 어제는
3: 봤습니다.
2: 뭐 어린이들한테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자 이렇게.
3: 네. 어린이들도 예, 그런
2: 예.
3: 사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과 가장 맞다 있다는 생각을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2: 그게 이제 자신이 만드는 영화 세계에 어떤 뭐 도움이 됐다라든가
3: 네.
2: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3: 아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특히 이제 그 사랑과 전쟁을 볼 때는 그게 이제 특히 부부가 나와서 각자의
2: 그렇죠.
3: 이제 문제들을 의논하는데 예. 항상 저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제 아이들도 있을 텐데 도대체 부부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2: 아.
3: 이런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2: 예. 예.
3: 아, 도움이 됐다면
2: 가까스로 됐습니다. 자신의 영화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3: 네.
2: 예. 너무 그 대중적인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3: 네.
2: 영화인 같지가 않아서
3: 네.
2: 일부러 예술 영화만 골라서 얘기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3: 네, 제가 그 영화 학교를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으로 20대 후반에 들어갔는데
2: 예.
3: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 오랫동안 좋아한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2: 예.
3: 많이 쫄렸던 것 같아요.
2: 아, 한예종 출신이시죠?
3: 맞습니다.
2: 예, 예.
3: 한예종 영상원 전문사 나왔는데 이제
2: 예, 예.
3: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듣고 아 저런 취향을 이야기해야 하는구나.
2: 아.
3: 네, 좀 더 좁혀서 이야기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2: 예.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위선이야.
3: 예.
2: 난 내 취향에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를
3: 네.
2: 뭐 솔직해진 계기가 있습니까?
3: 일단 아마 성격 탓일 텐데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기도
2: 예,
3: 하고요.
2: 예.
3: 밑천이 좀 드러난 거죠. 이제 예, 정말로 좋아하는 티를 잘 못 내니까.
2: 예, 예.
3: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걸 이제 친구들도 보다 보니까 아주 저런 취향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2: 그렇군요.
3: 예.
2: 그러면 그냥 아주 솔직하게
3: 네.
2: 윤가은 감독이 좋아했던 영화는 뭡니까?
3: 이게 저도 이제 나이를 들면서 조금씩 영화 취향이 많이 바뀐 편이긴 한데요.
2: 예, 예.
3: 늘 좋아하는 영화를 떠올릴 때는 아주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영화들이 대부분 생각이 나고
2: 예,
3: 그것은
2: 예.
3: 뭐 이를테면 E.T. 스필버그의 E.T.
2: 아, 예, 예. 예,
3: 뭐 구니스 이런 영화들 좀 생각나고
2: 예.
3: 뭐 주만지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요.
2: 아 그게 리메이크도 됐어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예.
3: 그런 이제 어린이 모험 영화들로 이제 제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서
2: 예.
3: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2: 예. 예. 저는 뭐 한참 나이 들어서도 주만지 같은 거 좋아했는데.
3: 아 정말 지금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
2: 그렇죠?
3: 영화들. 예.
2: 예. 그 제가 가끔 다른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3: 네.
2: 그 지금은 고인이 된 정은임 아나운서잖아요. 그 친구가 하여간 뭐 영화 박사죠, 그죠?
3: 네.
2: 예. 그 저는 이제 그 어디 가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꼭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3: 아.
2: 예, 바로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3: 네.
2: 아나운서국에. 그래서 요즘 어떤 영화를 보는 게 제일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3: 네.
2: 그것만 빼고 봤어요.
3: 취향이 정반대셨나요?
2: 예. 아유, 그쪽은 뭐 예술 영화 이런 거 좋아하니까.
3: 네.
2: 그것만 빼고 보면 다 재밌더라고요. 아,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네. 예. 주만지를 기억하겠습니다.
3: 아, 네.
2: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본 바로는 이건 이제 먹는 얘기인데.
3: 네.
2: 예. 이건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했습니다. 자타가 네. 공인하는 빵순이다.
3: 아, 네. 그렇습니다.
2: 예.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3: 네, 저는 이제 일단은 새로운 동네를 가면은 무조건 빵집 위주로
2: 아, 그러세요?
3: 네, 검색을 해서
2: 예.
3: 찾거나 뭐 시간이 없어도 빵집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2: 예.
3: 네, 그런 병이 좀 있습니다.
2: 아, 예.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이 안 좋은데.
3: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먹어서 일단 그 사놓고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예. 그나 좋은 버릇을 가지셨군요.
3: 네, 제가 조금씩 먹어볼 수 있으니까.
2: 예. 그 빵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3: 네.
2: 딱 한 가지 종류를 고르라면?
3: 아, 진짜 어려운데요.
2: 예, 아, 진짜 저... 좋아하시는군요.
3: 예, 그 아 저는 그 빵집을 갔을 때 오래된 동네 빵집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2: 예.
3: 늘 사는 빵은 하나 있습니다.
2: 어떤 겁니까?
3: 크림빵을 삽니다.
2: 아, 예.
3: 예.
2: 빵의 고전.
3: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준이 크림빵인 것 같아요.
2: 예, 예.
3: 예, 예. 크림과
2: 그렇죠.
3: 빵의 어떤 느낌을
2: 그건 이제
3: 위해.
2: 그 중국 식당의 짜장면과 같은 존재여서.
3: 어, 맞습니다. 크림빵 좋아하시나요?
2: 뭐 좋아하죠. 안 아. 좋아할 순 없는 거죠.
3: 아,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예. 저희
3: 네.
2: 모친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3: 아, 네.
2: 예. 빵의 고전이니까.
3: 네. 가장 예. 클래식한 빵.
2: 그렇죠.
3: 네.
2: 예. 사실 그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3: 네.
2: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집에서 빵집을 했습니다.
3: 예. 친하게 지내셨나요?
2: 아, 물론 뭐 모든 동네 친구들이 다 친했죠.
3: 아, 네.
2: 그 친구하고.
3: 특별히 친해질
2: 그렇죠.
3: 것 같습니다.
2: 예. 그래서 그 일요일에 그 빵집이 쉴 때
3: 네.
2: 그 빵집에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3: 네.
2: 뒤에.
3: 네, 네.
2: 예. 자그마한 그 빵 만드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남은 빵 먹는 게 모든 친구들의 즐거움이었죠.
3: 와, 천국 정말
2: 그럼요.
3: 천국이네요.
2: 예. 거기 등장했던 빵이 바로 크림빵입니다.
3: 와,
2: 예.
3: 이것은 제가 언젠가 영화에 써먹고 싶은 어떤 아주 예. 귀중한 에피소드.
2: 아,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드신다면
3: 네.
2: 뒤에 그 도움 주신 분의
3: 제가 한번 연락드리고 꼭 허락받고 예. 쓰겠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네.
2: 예. 무엇에든 그렇게 뭐랄까 진심과 온 힘을 쏟는 분이란 느낌을 요 어제 오늘 말씀 나누면서
3: 아,
2: 느끼게
3: 네.
2: 되네요. 예. 근데 뭐랄까 그렇게 하면 진심과 열정을 다하다 보면
3: 네.
2: 번아웃이 오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3: 네네.
2: 예. 그때 해방구가 되어줬던 것이 노래이고.
3: 네.
2: 노래방이라고 들었습니다.
3: 맞습니다.
2: 예. 요즘도 노래방을 그렇게 가십니까?
3: 아, 아주 최근에는 못 갔는데 제가 진짜 뭐 고민할 게 너무 많 답이 없다 이런 날은 저도
2: 예.
3: 모르게 노래방을 찾고 있더라고요.
2: 아, 그런가요?
3: 예.
2: 예. 그러면 더 정신이 없어서 해답이 안 나오지 않나요?
3: 해답은 안 나오는데 머리는 좀 맑아지고 단순해지는 네, 느낌이 들어서
2: 예. 영화를 만들 때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노래방 가야지 끝나면
3: 끝나면요. 예.
2: 예, 예.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길 좋아하십니까?
3: 저는 약간 그 10대 때, 20대 때 들었던 음악들로 이제 취향이 좀 만들어지고 잘 안
2: 맞게
3: 와가지고요. 예, 그때 좋아했던 좀 지르는 노래 같은 것들을 주로 그러면, 혼자 가거든요.
2: 예, 뭐 락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3: 네, 맞습니다.
2: 혼자 가셔서 그렇게 부르세요?
3: 네, 그러니까 청중이 있으면 아마 괴로울 거라 제가 청중을 괴롭히는 상황이 될 거라 예. 이제 주로 혼자 가서 예. 예, 어떤 곡이든 시도해보고 예. 예,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2: 그러면 노래방 애창곡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켜드리진 않고 상상만 네. 해보겠습니다.
3: 이제 계속 취향이 변하긴 하지만 예. 이제 늘 부르는 곡들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뭔지 퀸의 예.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2: 그러세요?
3: 네, 예. 퀸의 노래들은 이제 거의 모든
2: 뭐 혹시
3: 것들을
2: 혹시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시는 건 아니죠?
3: 아 보헤미안 랩소디도 부릅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혼자 가서 민폐를 안 끼치고 부를 수 있는 예. 예, 다중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예. 부를 수 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2: 예 그렇군요. 네. 상상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3: 네 예.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2: 예. 또 한 가지는 무력감이 밀려오고 나쁜 생각만 들고 할 때는 그리고 나 자신이 미워질 때는 무작정 걷는다.
3: 네.
2: 예.
3: 걷는 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그렇게 해서 걸으면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십니까?
3: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은 좀 걸어야 오늘 하루가 넘어가는 느낌이 지금도 좀 있고요.
2: 그게 생각보다 긴 시간은 아닌데요.
3: 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정말 많이 걷는데 이제 예, 그럴 때는 사실은 쓰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많아서.
2: 그렇군요. 네,
3: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걷거나 아니면은 예. 진짜 안 풀릴 때는 하루 종일 걷고 들어와서 진짜 한 줄 쓰고 이럴 때도 정말 많습니다. 예. 직업이 걷는 사람인 것 같은 예.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2: 그 정도 걷는다는 거는 할 말이 없는데요. 오로지 걷기 위해서 산티아고도 순례길도 다녀오셨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2: 예. 굳이 그 멀리까지?
3: 네. 그러게요. 그때 벌써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2: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군요.
3: 네. 예, 예. 그때 이제 뭐 20대 후반이었는데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주변에 눈치가 많이 보여서
2: 예.
3: 한국에서 걷기가 좀 힘들어서 돈을 다 털어서 예. 여행 간다는 목적으로 예. 가서 뭐 걸었습니다.
2: 네. 아니 뭐 제주도도 있고.
3: 그러게 그때는 이제 올레길 이런 예. 게 막 그렇게 지금처럼 아주
2: 그렇죠,
3: 익숙하게
2: 뭐 시작 단계였을 테니까.
3: 예, 그러진 못해서.
2: 예. 예.
3: 그리고 이제 약간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 이제 인생의 목표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희망을.
2: 그래서 품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걷다가 중간에 오셨습니까?
3: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2: 예. 얼마 예. 동안?
3: 제가 원래 40일 계획하고 갔는데 30일 예. 걸렸어요.
2: 굉장히 빨리 걸으셨다는 얘기네요.
3: 빨리 걸은 편이고 물집도 하나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걷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2: 예.
3: 하루에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을 걸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예. 가서 알았던 것 같아요.
2: 네,
3: 너무
2: 아니 그 되게 그 발이 부러뜨고 그런다고 하던데.
3: 네, 그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갔는데 그래서 예. 그 관리를 안 하던 관리를 해줘서 그런지 막 거의 이제 그 도달했을 때는 이제 남들은 다 물집이 잡힌 발인데 저는 막 거의 세 발 방금 태어난 발처럼 막 발이 제일 건강한 상태가 되어서 예. 너무 놀랐던
2: 그렇군요.
3: 기억이 있습니다.
2: 아니 그 대개 이제 거기 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 네.
2: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3: 네네.
2: 구도자의 길이잖아요.
3: 네. 예.
2: 얻기 위해서 가고 또 그렇게 다녀오시면 뭔가를 얻어왔다고 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3: 네.
2: 그 윤가은 감독은 기록을 세우러 가신 분처럼
3: 그래요. 목표는 그렇진 않았는데
2: 예.
3: 하다 보니 근데 저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화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나를 예.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안에.

0: 내내 이제서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제 삶의 목표를 좀 찾아야 하는데
1: 예.
0: 이 길 끝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런 그렇군요. 질문을 갖고 갔습니다.
1: 뭐 그 이어붙는 질문은 뭐 당연합니다. 찾으셨습니까?
0: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전 그런 걸 얻었던 것 같아요.
1: 예.
0: 아, 길이 끝나도 고민이 끝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1: 예,
0: 같은
1: 예.
0: 것을 얻었습니다.
1: 남겨진 것은 결국 길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게 되네요. 너무 예. 훌륭하신 해석입니다.
1: 아, 제가 더 해석을 잘하는.
0: 거기까지는 생각
1: 안 갔다 오고도
0: 했습니다.
1: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0: 그러네요. 갈 필요는 굳이 없어도 없는 것으로.
1: 그럼 뭐 저희끼리 농담으로 한 얘기고 가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0: 네네.
1: 아, 질문들 지금까지 영화를 만드는 윤가은 감독과 이틀 동안 함께했습니다.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하죠. 8858 쓰시는 분께서 어제부터 듣게 되셨다고요.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안타깝지만 이제부터 시간 내서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틀 들었지만 방송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추천하신 곡은 백예린의 산책입니다.

0: 8월 25일 화요일 손석희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 싱가포르는 0.87명인데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신생아 1인당 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1,088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포함해 17세까지 총 7,6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내년에 대선을 치르죠. 4월에 1차 투표, 5월에 결선 투표가 있는데요. 현재 대선 주자들이 좌우할 것 없이 제2차 대전 프랑스의 영웅이었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을 입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개봉한 드골의 싸움이라는 영화는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샤를 드골은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세력을 규합하고 프랑스의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로 잘 알려졌죠.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영화 흥행에 대한 재밌는 분석도 있는데,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프랑스 국민들이 드골도 보고 에어컨 바람도 쐬러 극장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인데요. 왜일까요? 엔비디아가 내년 출시되는 AI 서버 가격을 15% 인상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고란 기자가 얘기했던 AI 순환금융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2부에서 얘기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움직임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우리 시간으로 27일 목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블룸버그는 AI에 대한 분기별 국민 투표에 가까운 이벤트라고 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까지 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가 계속 주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어디로 갈까요?
0: 오늘은 영국으로 갑니다. 요즘 뭐 글로벌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 얘기 가지고 왔는데요. 예. 영국의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주요 외신들의 일제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종합해서 가지고 왔는데, 예,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국 명문대 졸업생 학자금 대출 빚 가장 많다.
1: 대출 빚?
0: 네.
1: 빚을 얘기하는 거죠.
0: 네.
1: 예, 예. 이른바 명문대는 학비가 또 대체로 비싼 편이죠, 영국에서는. 어찌 보면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학비가 비싼 만큼 빚도 많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예, 이게 영국이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뭐 예, 당연히 뭐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도 비싼 편이잖아요. 그냥 비단 그런 문제가 아니라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플랜 2라는 대출 제도를 적용받는데, 이게 예, 소득이 많으면 추가 이자 부담을 해야 된대요.
1: 그러니까 예,
0: 취업 상환 제도 같은 건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학생들이 이제 더 높은 소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에 최대 3% 포인트까지 더해진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1: 아, 금리를 차별하는 거군요.
0: 네,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별되는데, 예, 예, 더 높은 연봉을 받을수록 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1: 그러네요,
0: 거죠.
1: 예.
0: 이제 이럴 경우에 이자가 얼마나 비싸냐, 원리금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제 고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청년들의 야망과 노력을 징벌하는 야망 세금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1: 예.
0: 사실 이런 높은 이자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국의 대학 학비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1: 예,
0: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칼리지 등 이제 명문대일수록 학업 기간이 길 거 아니에요. 공부가 어려우니까.
1: 그런가요? 졸업을 못 해서?
0: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어려운 공부, 뭐 특히나 의학이라든지,
1: 예, 예, 예,
0: 뭐 수의학이라든지 이런 뭐 전문
1: 건축학도 좀 길고.
0: 네. 예, 예. 전문 공부일수록 학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또 타지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 예,
0: 훨씬 더 빚의 규모는 커진다라는 분석이 실렸더라고요.
1: 그런데 예, 뭐 이거대로라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가난해진다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0: 예.
1: 그럼 뭐 굳이 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0: 네, 그래서 훌륭한 예, 인재들 중에서 합격을 해놓고도 명문대 합격 통지를 받고도 등록을 거부하고 곧바로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걸 선택하는
1: 경우 취업을 해버린다고요?
0: 네, 네. 예, 예. 근데 취업을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화이트 컬러 견습생이란 제도가 있대요 영국에.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뭐 PwC나 바클레이 아니면 로펌의 플래시 필즈 같은 이제 굉장히 이름난 컨설팅 펌이나 예. 전문직을 할 수 있는 이 기업에 이제 이 화이트 컬러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1: 뭐 영어가 많이 나오네요. 네, 아까 얘기한 거는 저 기업들 이름이었던 것 같고
0: 맞습니다. PwC 예. 뭐 이런 거는 기업 이름이었고요. 화이트 컬러 어프렌티스가 이제 화이트 컬러 견습제도라고 예.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면 일을 배우면서 또 회사 차원에서 로스쿨이나 이제 기타 다른 전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뭐 돈도 벌고 또 학위도 딸 수 있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문은 굉장히 좁겠죠.
1: 그렇겠죠. 그 몰리는 학생들이 또 많을 테니까.
0: 네.
1: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또 영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영국 국립통계청 데이터를 인용해서 분석을 실었는데요.
1: 예.
0: 지난해 영국을 떠난 국적자가 24만 6천 명으로 귀국 인원의 두 배가 넘는다.
1: 많이 나갔네요.
0: 네, 그리고 특히 이 떠난 사람들의 75%가 35세 미만 청년층이었다는 점이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기사는 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유도 물었는데 더 나은 삶의 질과 일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지금 영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예예. 예.
0: 특히 이제 집값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거 뭐 주요 대도시들이 겪는 이제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그 런던에서 공동주거 형태의 방 한 칸이 지금 750파운드에서 1250파운드로 뭐 200만 원 넘는 경우도 있대요.
1: 그러니까 예.
0: 한 월세가 채가 아니라 네, 방 한 예, 예. 칸.
1: 월세가 200만 원.
0: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월세라고 하면 그래도 그 이제 거주지 하나를 통째로 쓰는 건데
1: 예.
0: 런던이나 뉴욕에서 이런 형태가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세 개의 방이 있으면 하나씩 이제 쓰는
1: 아,
0: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방 한 칸에 2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 살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1: 뭐 저 목욕탕도 공동으로 쓸 텐데.
0: 그렇죠.
1: 그렇겠죠. 예예. 예.
0: 그래서 대신 이제 영어가 통하고 그리고 같은 이제 직업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캐나다나 호주 등으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1: 예, 예.
0: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층인 것도 문제지만 의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의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다 보니까
1: 예.
0: 이거 두뇌 유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하지만 이제 정말로 두뇌 유출까지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냐 아직은 아니라고 이제 기사는 이야기는 했는데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뭐 살기 불쾌하고 매력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 경고만은 좀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1: 예, 예. 뭐 대책은 있다고 합니까? 그 전임 총리나 지금 새로 된 앤디 버넘 총리인가요?
0: 네.
1: 예, 머리가 좀 무겁겠군요.
0: 맞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전 총리인 스타머 총리가 좀 이제 고민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노동력이 하도 나가다 보니까 청년들을 차라리 입국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연간
1: 부른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어떤 메리트를 줘야
1: 그러겠죠.
0: 되겠죠.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에 청년들을 연간 10만 명씩 유입을 시켜 보자라는 계산하에 유럽 연합 측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1: 예.
0: 유럽 연합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영국 학생들이 받는 정도의 어떤 학비 혜택을 줘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1: 왜 우리 세금을 써 그럴 거 아니에요.
0: 우리 세금으로 왜 다른 나라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냐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그래서
1: 예.
0: 이제 무산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새로 부임한 앤디 버넘 총리의 계산은 지금 영국 내에 특히 이제 초급 일자리가 부족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1: 예.
0: 그러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좀 줘보자.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어떤 비용 절감을 통해서 인건비를 좀 쓰게 하자라는
1: 예.
0: 이제 정책을 펼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영국 내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만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1: 예.
0: 이제 의구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아까 얘기한 초급 일자리란 건 그 예를 들면 요즘 뭐 그 AI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0: 맞습니다.
1: 예, 이른바 이제 초급의 일자리가 그만큼 AI가 대체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사회 문제가 되는 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군요. 여기서도.
0: 네. 전문직 공급은 줄어들고 한편 이제 초급 일자리는 부족한 이런 역사적인
1: 그건 우리나라도
0: 네,
1: 마찬가지일 테고요.
0: 현상인데 예.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초반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 이제 사회초년생을 시작하게 되면
1: 예.
0: 그 세대는 20년 뒤에 소득이 13%에서 21%까지 낮다.
1: 예.
0: 그러니까 처음 취약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면
1: 예.
0: 그 어려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건 이제 구조적인
1: 그러게요.
0: 경제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1: 우리한테도 이미 그런 현상은 나타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게 모든 일이 그러니까 뭐 워낙 한 나라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0: 네. 예. 그래서 실업률 문제가 뭐 풀기 힘들지만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1: 예,
0: 그런
1: 예.
0: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작하죠. 벤 헤일런의 에디 벤 헤일런이라든가 건젠 로지스의 슬래쉬 얼마 전에도 들었죠. 그리고 인베이 맘스틴 각 주장이었습니다. 기타 솔로가 음악의 하이라이트를 차지했고요. 화려한 연주를 앞세운 기타리스트들이 사랑을 받았죠. 근데 여태까지 아까 얘기한 사람들 다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 기타를 메고 들어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박정영 선거위원이 꼽은 두 번째 인물은 리타 포드입니다. 리타 포드는 여성도 락밴드의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어제 이야기한 수지 콰트로가 베이스를 들고 들어갔다면 리타 포드는 그 다음 세대에서 여성 기타리스트 겸 하드락스타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5년 16살의 나이로 여성 락밴드 러너웨이즈의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당시 그 하드락밴드에서 여성이 기타를 들고 전면에 나서는 모습은 보기가 좀 어려웠는데 러너웨이즈가 그 틀을 깨버린 겁니다. 이 밴드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죠.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조안 제트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박정영 선거위원이 조안 제트를 할지 리타 포드를 할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대중적인지도라면 뭐 역시 조안 제트 쪽이 좀 더 앞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타 포드를 고른 이유는 무척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이 리타 포드를 좀 더 좋아한답니다. 우리 선거위원들은 왜 전부 이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사심이 잔뜩 묻은 선곡이죠. 1979년에 러너웨이즈가 해체된 뒤에 리타 포드는 솔로 활동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 뭐 별로 순탄하진 않았고요. 성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질 않아서 나중에는 생활고까지 시달렸다고 하는군요. 한때는 음악을 관둘 생각으로 백화점에서 일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알바 생활을 했다는 거겠죠. 그때 동료였던 에디 벤 헤일런이 그녀를 찾아와서 다시 음악을 해라 이렇게 독려했다는 일화가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1988년에 마침내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앨범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앨범입니다.

그냥 포드도 없고 리타 딱 하나 써놨습니다. 뒤에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봤는데 리타 포드는 안 나오고 리타만 딱 있더군요. 그 중에 오늘 고른 곡은 Kiss Me Deadly라는 곡입니다. 사이드 원의 네 번째 곡이네요. 그녀의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후반부에서 뭐 리타 포드의 기타가 아주 시원하게 터져나오기도 하고요. 80년대 하드락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리타 포드의 Kiss Me Deadly 4분 2초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0: 문자 9891 쓰시는 분께서 LP 지금 리타 포드 들으시고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나 시원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네요. 신나고 즐거운 음악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특집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리타 포드의 키스 미 데드리였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유튜브의 정선미 씨, 어제 세계의 주인 OTT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잔잔한 감동, 우리의 일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셨다고요. 또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은 윤가은 감독을 향해서 세계의 귀한 감독입니다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미니의 신현아 씨,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들, 이거 저 그 윤가은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죠. 우리들이 실려 있어서 학생들과 푹 빠져서 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들이 공감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니로 청취자 한 분이 역시 윤가은 감독님 사실 잘 몰라서 어제부터 검색해보셨다고요. 맑고 순수한 느낌입니다. 감독상 수상하신 세계의 주인 영화는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윤 감독님을 좋아하시네요. 미니의 조진국 마태아님, 화물 운전하면서 12시간 늘 기다리신다고요. 시사정보, 음악도 좋고 쭉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전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9184 쓰시는 분께서도 오늘 따님에게 손석희의 12시를 홍보하셨다고요. 상 드리고 싶은데 자그마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4: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의 대리
5: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면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판 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나는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었습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며 전방위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까지 제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긴급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된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4: 야, 와봐. 야, 어디 가냐?
5: 유가족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이 말씀 없으십니까?
4: 말해봐.
3: 긴급 체포 요건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석방된 건데 검찰은 직무유기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104일 만인 어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가 머물던 숙소와 직선 거리로 400여 미터, 도보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시신 주변에선 실종 당시 장 씨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감식과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2: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당시와 현재 제주 서부 경찰서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 제주 서부 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처음 접수됐을 당시 서장과 현재 서장 모두 사건 지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인사조치했습니다.

0: 않았습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 이어서 정치권 뉴스 김희웅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방금 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장미란 씨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찰기구 개혁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 좀 밝혀주세요.
2: 네. 그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죠. 네. 그 오전에 이 대통령 발언 듣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2: 그 권력 집중, 가장 큰 권력 행사 뭐 이런 용어들이 주목이 되는데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과 책임을 경찰이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운영할지 국민 의견 수렴에서 개혁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총리실에 당부했습니다. 당장 그 10월 두 달 뒤가 되면 그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는 체제가 되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없어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또 부정수사, 또 무능, 부패, 기강행위 이런 게 잇따라 드러나면서 우려가 그 대통령을 일킵니다.
1: 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경찰개혁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2: 네, 그 경찰에 쏟아지는 최근 비난이 민주당으로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 오전 회의에서 한병동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국민 불안과 불신이 심해지면 결국 이 체제를 주도한 정부 여당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한병동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4: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2: 민주당은 그래서 오늘 경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히고 추진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김남희 의원은 여성이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특히 여성계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은 예상했던 대로 경찰에 대한 이 비판에만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체계 개편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죠.
2: 네. 그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 원내대표 오늘 아침 발언입니다.
5: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보안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량바구니로 바꿔버렸습니다.
2: 그 정원내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을 즉각 중단해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이 운영위를 통과를 했어요.
2: 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고요. 민주당 주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달 중순에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토론회에서 5.18은 열흘간의 소요사태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이 여러 제기가 됐는데 네. 결국 이 의원이 국회에서 판을 깔아준 셈이 된 겁니다. 민주당은 허위로 판정된 주장에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표만 바꿔 붙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5.18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에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얻었고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한 특별법,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을 소개하는 당원에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 현대사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1: 네.
2: 그 오늘 제명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상임위에서요. 그 일단 정치적인 의사표시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수 있는 윤리특위의 징계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이제 정기국회가 한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달부터니까.
2: 네.
1: 그 예산안 협의를 위해서 당정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2: 네, 정부는 3대

0: 메가 프로젝트, AI 총력 지원, 또 청년 성장, K자형 양극화 대응 이런 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재정 여력이 되게 커지잖아요. 민주당은 이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일찍부터 8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확장 재정을 예고해 둔 상태였는데 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0: 이런 확장 재정 관련해서 야당은 방만 재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학계 일각에서도 국가업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생산적 재정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전에 국회에 최종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그때부터 국회가 본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2: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였습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4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났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4: 소비자 심리가 4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5로 반도체 수출 호조 덕에 석 달 동안 상승하던 흐름이 하락으로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 형편과 경기 판단,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비교적 낙관적이고 낮으면 비관적인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8월 조사에선 특히 현재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판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5포인트 하락한 79로 나타났는데 미국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주가 조정이 소비 심리 악화에 결정적이었습니다. 6월 한때 9,000피에 도달했던 코스피가 6,000선으로 떨어진 데다 7월에 이어 8월에도 수차례 사이드카 등 시장 조치가 발동되며 시장 불안도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들이 떨어지면서 하락 출발했고 한때 4% 넘게 떨어진 6,400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나빠진 겁니다. 향후 경기 전망도 3포인트 내리며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측은 증시가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이 나빠서 하락한 건 아니라서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이달 들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전망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12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5달 내내 100을 웃돌아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며 전방위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까지 제재하겠다고 압박했는데 이란 측은 완전히 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LA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5: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원유는 물론 디지털 자산과 금, 항공, 해운까지 이란과 거래하는 제3의 국가와 기업은 모두 2차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6: 우리의 목표는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 잔혹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경제적 자금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5: 베선트 장관은 이란 대신 자금 세탁을 돕는 곳은 어디든 달러 금융망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은 미국과 이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어떤 국가든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이란의 리알화 환율은 달러당 200만 리알을 넘어서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란 경제장관은 미국의 새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며 완전히 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벌금 부과와 화물 압류 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당국이 검영한 제재 대상 선박 중에

0: 한국 잠금 상선 소유 선박 5척도 포함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현대자동차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성과금은 기본급의 400%에 1,270만 원을 더한 방향으로 정해졌고 생산직도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총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2: 연세대 근처 산책로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인근 산책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1: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북부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3: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불편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울산시 SNS와 울산버스앱, 버스정류장 QR코드를 통해 응답하거나 구군과 읍면동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해도 됩니다. 울산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11월에 공개한 뒤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내년 7월쯤 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어제부터 1박 2일간 이어진 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조는 월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성과급 400% 이상 등 4천여만 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잠정 합의안 마련은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며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타결됩니다.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어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투표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의 역대 찬반 투표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파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회사 측이 제출한 허위 사실 유포자의 온라인 대화방 닉네임 등을 포렌식해 혐의자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익명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누군가가 외국인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악의적인 내용을 올려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사업 일대에 조성 중인 울산 다운 2 공공주택지구의 최종 사업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학교와 자족시설 등 일부 기반시설의 시공 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조성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의 신설이 모두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됐습니다. 올해 2분기 울산 미포산단과 온산상단이 나란히 두 자릿수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 미포산단의 생산액은 52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했습니다. 또 온산상단은 올해 2분기 22조 8천억 원을 생산해 전년 동기 대비 44.4%나 증가하며 반등폭이 더 컸습니다.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해 양대 국가산단의 합산 수출액은 253억 달러로 23.8% 증가했습니다. 8월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2.3포인트 하락했지만 울산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8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0.7포인트 상승한 106.6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밤사이 최저기온 25.5도를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났고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24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3.1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5: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배윤호
1: 이남미의
2: 밖에는
1: 라디오.
0: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 네.
0: 실제로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11월 기준에서 8,600여 명. 아, 10년 사이에 한 2.7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여성이 7,100여 명으로
1: 어머나.
0: 남성보다는 5배나 많았습니다.
1: 이 장수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아, 그래요?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87%는 평생 금연, 80% 평생 금주, 이 중 76%가 음주우변을 모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저 오래 못 살겠네.
1: 안 하시잖아요, 이제.
0: 근데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1: 네.
0: 그래서 좀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
1: 아이고.
0: 이런 분들을 좀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수 비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대요.
1: 대체 뭡니까 그게요?
0: 100세 이상 장수 노인 중에 독거 노인 비율이 21%에 달한다고 하는데 요게 혼자여서 장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장수를 해서 혼자가 된 건지는 요거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1: 그러네요.
0: 예, 해석은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1: 예전에 한 할머니가 예능에서 이런 한탄을 하셨죠.
0: 뭐요?
1: 아유, 나만 우리 영감 살았어! 다들 먼저 가지 마시고 100세까지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0: 이해란이 부릅니다.
1: 100세 인생.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네. 화요일 화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6: 샵 2848번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네. 저희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7: 아, 오늘도 여러분 너무 덥네요. 이 더위를 싹 날려줄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잠시 후에 광고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8: MBC 라디오
9: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0: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11: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0: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11: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1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의 모든 것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문제 많은 작가 양 작가의 문제적 작가 시점.
1: 어떤 문제도 일으키는 학교라의 문제 덩어리 양지영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1: 네 여러분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작가님과 함께 퀴즈 푸는 시간 갖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장르 어떤 장르인가요?
2: 네 오늘은 영크크 늘크크입니다.
1: 아, 요 단어부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 그렇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자 요거는 바로 영크크 문제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영크크 문제입니다.
0: 자, 영크크가 뭔데요? 그러니까.
2: 아 혹시 비운 아나운서 안 들어보셨
0: 모르겠는데요.
1: 아, 영크크. 저도 아, 최근에 들었는데 기분 좋지 않더라고요.
0: 뭔데요?
1: 젊은 사람 영.
2: 예. 영, 영이죠. 영은 좀 추측이 가능하죠?
1: 늘이에요. 늘크크. 늘크크.
0: 아 여, 영은
2: 영 일단 영 하겠죠 젊은 사람.
0: 아, 저, 예. 젊은 사람.
2: 그리고 영이고 크크가 뭐냐? 영 크리에이터 크루의 줄임말.
0: 크리에이터 크루.
2: 그러니까 직역하면
1: 이렇게 만드나
2: 젊은 창작자 집단 뭐 무리 어.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네. 이제 요즘 아이돌 그룹이죠 보이넥스트도어의 자체 콘텐츠랑. 음악 세계관 속의 구호입니다. 요게.
1: 아, 영크크가.
2: 그래서 영 크리에이터 크루를 좀 줄여서 영크크라고 부르고 네. 이 반대말을 늘크크 아니면 올드 크리에이터 크루라고 해서 올크크라고.
0: 아니,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옆에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아니, 이건 뭘 이렇게 무슨 뭐 과자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언제는 또 MG, AG 이러더니.
2: 그렇죠.
1: 참 다들 바쁩니다.
2: AG는
1: 아재.
2: 그렇죠. 예. 안티에이지 아닙니다.
0: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1: 그것도 예. 중요하죠.
2: 그렇죠.
1: 자 좋습니다. 영크크부터 그러면 문제를 좀 주시죠.
2: 자 그러면 영크크와 늑크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거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1: 세대 차이 아닐까요?
2: 자 일단은
0: 기준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2: 기준 나이가 나누, 없고
0: 나누는 기준
2: 나이라기보다 예. 약간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트렌드에 얼마나 빠르게 아, 따라가냐에
0: 나이,
2: 있어서
0: 상관없이.
2: 영크크 어. 이거 전혀 뒤지고 있다 모르겠다
0: 그러면 나이가 크크. 좀 있어도
1: 다 알면
0: 이런 거를 다 따라가면 트렌드를 다 따라가면 영크크가 되는 거예요?
2: 그거는
1: 그래봤자 우린 영포티예요.
2: 그거는 좀 슬픔 자기 혼자만 주장하는 영크크
0: 포티도 아니에요 우린
1: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크크 안에 들 수 있느냐
2: 이제 문자나 깨톡을 보낼 때 문장이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0: 아 문장
2: 자 두 분 한번 두 분 한번
0: 나는 벌써부터
1: 난, 나도 늘 크클 거예요.
2: 어느 쪽인지 한번 보세요.
1: 예. 네. 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같이 내가 젊은 축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든 축인지 맞춰보셔요.
2: 자 그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문자 카톡을 주고받을 때 사실 웃길 때가 있다.
1: 사실 문자도 안 해요 걔들은.
0: 친구들하고 문자 안 해요 저희.
2: 톡톡을 아니 DM 뭐 할 때.
1: 어, DM이죠 DM.
2: 아 너무 네. 웃겨 이게.
0: SNS 안 해요.
2: 이남미 네. 씨가 무슨 말을 했는데 너무 웃겨. 요때 뭐 보냅니까?
1: 당연히 크크크죠.
2: 당신은 느크크입니다.
1: 표현 하나서 뭐 보내십니까? 빨리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0: 웃을 때?
2: 어. 네. 아 웃겨 너무 웃겨.
0: 너무 웃겨?
2: 너무 웃겨. 쇼쇼.
0: 하하 보내죠. 하하. 뭘 보내요 그러면?
1: 자, 영크크는 뭘 보냅니까?
2: 늑크크는 키역키역키역.
1: 네.
2: 영크크는 키역키역키역. 히응키역 히응키역.
0: 그게 뭐예요?
2: 그래서 기쁨
1: 크크크하 크크크하 이렇게 웃어요?
2: 그러니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흐트러진 자음을 넣는다고 합니다.
0: 흐트러진 자음?
2: 그래서 저도 이거 뭐 이렇게 저도 글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내가 영크크이고 싶다 하며 히응을 섞어줘라.
0: 굳이? 아 히응 섞어.
2: 제가 오늘 친구랑 할 때 히응을 섞어 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1: 진짜 필요 없다.
0: 아니 우리 집 애들도 나한테 보낼 때 다 키키키키 그걸 보냈는데.
1: 아빠니까 그랬나.
0: 아 아빠 나한테만.
2: 아빠 맞춤.
0: 나한테만 그렇게 보냈구나.
2: 자 리액션 감탄할 때. 아 만약에 이남미 씨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엄청 놀란 반응을 해야 돼요. 이때 뭐 합니까?
1: 뭐라고 하세요? 놀랐을 때.
0: 놀랐을 때요?
1: 허겁.
0: 허겁?
2: 뉴크크입니다.
0: 저 우리 우리 집
2: 굉장한 소식이. 어.
0: 우리 집 애들은 레전드라고 보냈던데요.
2: 어. 아 레전드.
1: 와우.
2: 뉴크크의 네. 정석을 지금 이남미 씨가.
1: 헐.
2: 정석을 지금. 깜놀. 늘푸른 주님 깜놀.
1: 너무 오래됐다 늘푸른 네. 주님.
2: 늘푸른 주님 너무 웃기면 아이고 배야.
0: 진짜 황당할 때는 허걱을 보냅니다.
1: 허걱.
2: 허걱.
1: 예. 헐.
2: 자 늘크크들은.
1: 예.
2: 헐. 대박 사건.
1: 아,
2: 진짜로?
1: 대박도 있네.
2: 대박. 저는 헐 대박 많이 씁니다.
0: 네.
2: 그러고 영크크들은 뭘 쓰냐?
1: 뭘 쓰는데요?
0: 뭘 써요?
2: 엥? 잉?
0: 아, 엥.
1: 아, 겨우?
2: 맞나요, 감독님? 아, 유일한 영크크거든요, 저희.
1: 엥?
0: 진짜요?
1: 아니, 너무 놀랐는데 어. 엥 이런다고요?
2: 그렇죠, 그렇죠. 유일한
0: 다른 건 안, 다른 건 안 써요?
1: 이거 보세요. 저 나이에 놀라봐자 뭘 그렇게 놀라겠어요. 우리 나이 때 놀라면 부고야. 우리 나이 때 놀라면 아, 부고라니까.
2: 뭐 쓰네요.
1: 허걱 하십니까? 허걱 이런 거? 아 그것도 한대요. 아. 알고 보니 감독님도 속은 예. 늘 크크였습니다.
2: 속이 골았어요.
1: 그래도 어립니다. 부럽습니다. 예.
2: 그러니까 대박 헐 대박 대신 엥을 한번.
1: 아 엥?
2: 엥?
1: 잉?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딸들이 엥을 많이 쓰긴 하네.
1: 그러네요. 그리고 네. 맞아요. 20대들 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 만약에 대답이나 수락할 때 뭐 그래 뭐 이런 표현할 때 어떻게 보냅니까?
1: 네.
0: 오키.
1: 오키도키 오키도키. 네 좋아요 좋아요. 이응 이응 이거 많이 보내잖아요 남자분들.
0: 아 이응 이응.
2: 당신은 정확한 느크크입니다.
0: 어, 거봐요.
1: 지금 이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응 이응이에요. 난 아, 절대로 안 써요.
2: 아, 그럼 뭐습니까?
1: 저희 신랑이 이응 이응 하잖아요. 저 바로 하네요. 뭐야 그 의도는?
2: 그러면 뭐습니까?
0: 이응 이응이 뭐?
1: 네.
0: 냉,
1: 아, 냉. 알겠습니다.
2: 아, 진짜 이거
1: 감사드립니다.
2: 너무. 저희 너무 고령화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1: 뭐라고 하는데요? 대답을.
2: 느크크들은 예. 자 아까 이남미 씨랑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응 이응.
0: 이응 이응.
1: 아,
2: 조금 귀여운 척하려면 웅 웅.
0: 웅 웅.
1: 아프나.
2: 오케이. 아까 오케이. 오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
1: 오케바리.
2: 오케바리.
0: 오케바리.
1: 오케바리 발바리.
0: 오케바리 진짜
1: 오랜만에 발바리 써줘야지.
0: 오랜만에
2: 감독 못 들어보셨죠?
1: 오케바리.
0: 아 오케바리 몰라요?
1: 모르지. 모를 네, 나이에요.
2: 자 영크크들은 뭐라고 할까요?
1: 오키.
0: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2: 그거는 아, 너무 오래됐다.
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오키. 너무 서운하다. 아 뭡니까 도대체?
0: 나 이렇게 해서 이남미 씨는 저랑 동갑인 걸로.
1: 아니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0: 뭐예요?
2: 개.
0: 뭐요?
1: 거야?
0: 뭐요?
2: 개?
0: 아니래요? 아니래요?
2: 개?
1: 개가 뭔데요?
0: 개가 그 뭐예요?
2: 오케이를 대충 비틀어서 힙하게 만든 발음이라고 합니다.
1: 이거 찾아보고 한 거죠?
2: 저 글로 배웠습니다.
1: 그러니까 봐봐. 쓰지도 않는 걸 자기가 글로 갖고 와가지고.
2: 글로 배웠습니다.
1: 봐봐 지금 MG도 깜짝 놀랐는데 저기 보니까.
2: 글로 배웠습니다.
1: 기읍 H라고?
2: 그러니까
0: 어떻게 그 쓰는데?
2: 오케이 할 때
1: 개. 쓸 줄도 모르겠어. 갖고 와가지고.
2: 이거 쓰면 영크크 안 되나요?
0: 꽃게 할 때 개라고요?
2: 네네.
0: 이걸 쓴다고 개?
1: 그냥 편하게 삽시다. 지금 아, 많은 분들 화났습니다.
0: 그러니까.
1: 문제 나갑니까?
2: 그렇다면 영크크 문제 갑니다.
1: 네. 아 이거 글로 배워서 나 믿을 수 신뢰가 확 떨어지네. 네,
0: 확 떨어졌어요.
1: 자 문제는요?
2: 영크크들이 예.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릴 때 쓰는 말로 유명한 화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글자인데요. 이 뭐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막 이럴 때 약간 화가 나고 이럴 때 이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유명한 화가의 이름이고 두 글자입니다.
0: 네.
2: 과연
0: 보기가
2: 무엇일까요?
0: 있나요? 보기가 있나요?
2: 어려우니까
1: 네.
2: 아시죠 감독님은? 자 대답하지 마시고요.
1: 자 맞네 아시네.
0: 아니 대답해도 안 들려요.
1: 자 1번.
2: 자 1번.
1: 안 들려.
2: 고흐.
1: 이걸 것 같아.
0: 고흐.
1: 2번.
0: 2번.
2: 달리.
1: 아, 달리.
2: 3번. 샤갈.
0: 샤갈. 4번.
2: 4번.

0: 뭉크.
1: 뭉크.
2: 아니 의외로 두 자에 화가가 많네요. 하나도 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많죠.
1: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릴 때 쓰는 말이라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렇죠. 속상할 때.
2: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요거 발음이나 요거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화, 울분에 차 있는지.
0: 1번.
2: 고흐.
0: 2번.
2: 달리.
0: 3번.
2: 샤갈.
0: 4번.
2: 뭉크.
0: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판 4판.
1: 나
0: 2판 4판.
1: 2판 4판이라고요?
2: 개판이군요.
0: 예. 샵 2판 4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영크크들이 너무 화가 날 때 쓰는 말.
1: 이게 힌트곡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2: 힌트곡입니다.
1: 뭐예요? 맞아요?
0: 어떤 곡입니까?
2: 제 최신곡으로 골라왔어요.
1: 노래는요?
2: 최신곡이고 요게 샤이니의 셜록.
0: 샤이니의
2: 셜록.
0: 샤이니의 셜록. 힌트곡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답 지금 보내주세요.

0: 네. 네. 샤이니의 셜록.
1: 오늘 힌트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1: 처음에 이제 뭉크가 엄청 오다가 그렇죠. 노래가 나가고 나서는 이제 정답이 좀 많이 통일되는 분위기
2: 뭉크가 약간 분노 뭐 이런 그림들이
0: 아니 저는 네. 그 네. 양자가의 발음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1: 아
0: 발음에서
1: 그렇죠. 아 근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딸 카톡 프로필에 써 있어요. 샤갈 아. 얘는 뭐가 이렇게 맨날 화가 나고 답답한지
2: 원래
1: 사춘기거든요.
2: 질풍노도의 시계
0: 이게 네. 약간 욕을 순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2: 맞아요. 발음이 조금 억양이. 그래서 네.
1: 공부가 너무 힘들겠죠. 네. 네. 아마 사춘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0: 세상이 참 힘들어서.
2: 네. 그렇죠.
0: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1: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 돼요.
0: 욕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2: 그래도
0: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2: 순화시켜서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1: 진짜 그쵸? 욕은 아니니까.
2: 그렇죠.
0: 네, 진짜
1: 실제로
0: 아니니까.
1: 아이들이 이 말 정말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야르도 많이 합니다.
2: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저는 야르도 처음 들었어요.
1: 즐거울 때. 우리 때는 오야르.
2: 오야르.
0: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문화 민족이라는 게 네. 욕도 이 그 화가의 이름을 빌려서
2: 아~ 그렇죠.
0: 한다는 자, 거잖아요.
1: 굉장히 네. 은유법입니다.
2: 자, 정답은 3번 이런 샤갈이었고요.
1: 네.
2: 자, 당첨자는 2650번 님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아, 샤갈이라고 쓰는 거죠.
1: 네. 1744번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 자, 바로
0: 달리가 되게 서운하겠네.
2: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1: 늘크크
2: 문제 갑니다. 자, 이번에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
1: 뭐 기본이죠.
2: 생각하고
1: 네.
0: 자, 이것도 틀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2: 자, 반가 안녕하세요.
0: 반가반가
2: 안녕하세요.
1: 세대는 아니에요.
2: 안녕하세요. 어? 반가반가 세대 아닌가요?
1: 반가반가는 난 안 썼던 거 같아요.
0: 안 썼어요?
1: 와. 기억이 안 나요.
0: 아,
2: 하이루 하이루.
0: 뭐야?
2: 자.
0: 저는 반가반가를 쓰는 후배들을 보고 막 욕했던 기억이 나요.
2: 너무 예전에 한창 처음에 이제 저희 인터넷 나오고
1: 네, 용어가
2: 채팅할 때 용어 네. 많이 썼습니다.
1: 네.
0: 반가가 뭐냐?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2: 자,
1: 그것도 지난 얘기네요.
2: 그렇기 때문에 느크크에게도
1: 네.
2: 신조어가 어와 은어가 있었죠.
0: 이것도 틀릴까 봐 걱정인데.
2: 자, 봐요. 신조어. 예. 자,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0: 신조어.
2: 자. 제가 옛날 신문을 찾아왔습니다.
1: 아, 옛날 신문까지 찾아야 되네.
2: 1978년 4월 21일자 신문
1: 네.
2: 요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1: 이때는 양 작가님 태어나기도 전이구만.
2: 그렇죠.
1: 예.
2: 저 위에 선배님들.
1: 네.
0: 제가 초등학교 때.
2: 아, 자, 네. 제순이 K양은 주다야싸에서 가리지나를 만나 양서를 함께 보고 발바닥도 비볐다. 고팅에서 만난 가리지나는 약간 등대지기 기질이 있는데 K양과는 누가 봐도 데이트 중. 요게 진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1: 이거 울산신문입니까?
2: 아닙니다. 저쪽에 디귿 땡아일보에 나온.
1: 가리지나는 오리지널의 가짜 아닙니까? 아닙니까?
2: 근데 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저 진짜. 자, 처음부터
1: 아, 아세요? 배우나 아나운서 아세요?
0: 잘 모르겠어요.
1: 가리지날?
2: 일단 제순이. 네. 제순이 뭘까요?
1: 제수한 친구.
2: 오!
1: 요건 갖다 제가 끼워
2: 역시
1: 맞췄죠.
2: 느크크. 당신은 느크크.
1: 기분 최악이네요.
2: 자, 아,
0: 대답할 뻔했어. 나 어떻게 해요? 참.
2: 재수생 K양은 예? 주다야싸. 주다야싸 뭘까요? 이거 줄임말이에요.
1: 야간 자율학습.
2: 주다야싸. 한 글자씩. 주다야싸.
1: 너무 어려워요. 주다야싸 아시겠어요, 여러분?
2: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다방 야간 살롱.
1: 이거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데 알 수가 없지.
2: 왜 안 가본 척합니까?
0: 주간 다방 세대는 야간 살롱.
2: 문제의 가리지날. 가리지날을 만나. 주다야싸에서 가리지날을 만납니다. 뭘까요?
1: 제비 이런 거 아닐까요? 바람둥이.
2: 근데 접근이 좋아요. 저는 약간
0: 접근이 좋아요.
2: 갸루상 약간 이런 느낌인데
0: 접근이 좋아요.
2: 자,
1: 나쁜 남자.
2: 어, 남자는 남자예요. 가리지날. 가리지날. 가리지날 만났어요. 주다야싸에서.
1: DJ 오빠?
2: 가끔 만나는 남자.
1: 그게 가리지날이라고요?
2: 가리지날. 가리지날 만나 양서를 함께 보고 양서를 함께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 미국 책.
2: 이게
0: 양서라면 좋은 책인데 원래
2: 젊은이들한테 아주 좋은 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뭡니까?
1: 야한 잡지.
2: 음란 마귀가 지금 가득해요 지금.
1: 저한테 열심히 한다잖아요.

0: 이렇게 남희 씨. 네.
1: 자, 그리고요.
0: 바로 가겠습니다. 양서는 맥주를 함께 마시고 발바닥도 비볐다. 무슨 내용입니까?
1: 뭐, 트위스트 쳤지.
0: 아, 그래 비슷합니다. 고고춤을 췄다.
2: 78년이면 고고 아니면 자, 디스코예요.
0: 고팅 고팅 이거 줄임말입니다.
1: 고등학교 미팅.
0: 고고팅. 아, 맞습니다.
1: 해 보셨네.
0: 고고 미팅에서 만난 가리지나는 약간 등대지기 기질. 등대지기.
1: 등대지기. 언제나 기다려 주나?
2: 아, 왔다 갔다 하지. 이게 아, 가끔 오는 거지, 가끔.
0: 그거 아닌데. 관계를 밝히는 사람.
2: 관계를 예? 밝히는 사람.
0: 그렇죠.
1: 아, 이거 그 등대지기라고 네. 해요? 예.
0: 네, 좀 까진 남자.
2: 아니, 네. 근데 무슨 기사를 이렇게 은어로 썼어?
1: 진짜.
0: 그래서 K 양과는 누가 봐도 데이트 중이 삼각관계 중. 요런 내용이었고요.
1: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0: 자, 문제가 좀 더 있는데.
1: 아, 빨리 주세요. 48분이에요, 작가님. 역시 늘크크야. 시간을 못 맞춰.
0: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1: 예, 저 문제? 땡소리 너무 짜증난데요. 빨리 주세요.
0: 70년대 요거 신조어예요. 네. 아더매치 이거 아실 것 같은데.
2: 아더매치.
0: 아더매치. 예. 요것은 줄임말인데요. 과연 네. 무슨 뜻일까요?
2: 아, 이거 문제예요, 이게?
0: 주관식입니다.
1: 아. 저 모르겠어요, 이거는.
0: 아더매치.
1: 아더매치?
0: 아더매치.
2: 요건 제가 알아요.
0: 요거를 아더매치의 줄임말인데요.
2: 아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0: 아더매치 하나씩 해서 무슨 네. 말인지 한번.
2: 준말이에요, 준말.
1: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2: 아시는 분 많네.
1: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아더매치가 무슨 뜻인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 보기가 없죠?
0: 보기 없습니다.
1: 힌트만 좀 주세요. 그래도 약간의 힌트. 아예 아, 모르실 수 있어요.
2: 아자만 가르쳐드릴까요? 아자만?
1: 좋네요.
2: 아니 꼽고.
0: 아, 맞습니다. 아! 역시 느크크. 역시 느크크.
2: 어우 씨, 맞췄는데 싫어.
1: 엎어 치고 매치고요?
0: 아니 꼽고 더 매 네. 치 요건 무슨 뜻일까요?
1: 자, 샵 2848번으로 정답 지금부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 광고 갑니다.
3: 울산 화계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계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4: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계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네, 아더 매치. 과연 무슨 뜻일지 많이 보내시면서 요. 답을 쓰고 속상하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늘 크크라니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2: 아더 매치 다음에 유 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1: 아더 매치 유.
2: 그러니까 이게

0: 초등학교 때 써보고 처음 들어봅니다.
1: 일단 이걸 쓰면서 좋아하는 양 작가님도 늘 크크. 굉장히
2: 확실히 영크크 문제 저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공부한다고.
1: 아니, 근데 진짜 심지어 오늘 영크크가 안 쓰는 단어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0: 문자 보내신 정답 배워가지고. 문자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맞히면 내가 싫다 이렇게 보내신 분들
1: 많은데 그런 분들
0: 많습니다.
1: 내가 알다니 이걸 알다니 오랜만에 들어요. 막 많이 왔어요. 자 그러면 작가님 정답 맞추신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 주시죠.
2: 자 1510번님 2637번님 늘크크님들 축하합니다.
1: 네, 너무 본인을 싫어하셨던 분들께 특별히 선물 그렇죠. 보내드렸습니다.
0: 국민학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때 많이 쓰던 말이에요.
2: 자, 늑크크 네. 인증입니다.
0: 요 말 말고 또 옥덜매라는 말도 있어요.
2: 뭐죠?
0: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라고.
2: 특공대는 아십니까? 특공대.
0: 특공대?
1: 아, 뭐였지?
2: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아. 대가리만 크다.
0: 네. 네, 특공대.
1: 자, 정말 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0: 그런 거 보니까 제가 많이 듣던 얘기군요.
2: 저는 특공대였습니다.
1: 아, 네. 네. 크지 않습니다. 네.
0: 머리가
1: 자,
0: 크다고.
1: 마지막 곡 1, 2부 마지막 곡 어떤 곡 들을까요?
2: 자, 우리 늑크크들도 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2: 신바람 이박사의 영맨.
1: 노래 자체도 늑크크네요. 자, 양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어디 가지 마세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수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0: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3시 뉴스입니다.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 한 명당 가계대출 평균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보다 2,110만 원 줄어든 2억 829만 원으로 집계돼 감소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고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 접수 대행사인 UA 어플라이 또는 진학 어플라이 중 한 곳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공통원서를 활용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교협은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릴 경우 원서 작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사전에 접속 환경과 공통원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다음 달 7일에서 11일까지, 전문대는 1차가 다음 달 7일에서 30일, 2차는 11월 11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체 지원자가 50만 128명으로 재학생은 38만 8,203명으로 작년보다 2만여 명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11만 1,925명으로 6천여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제도전 수요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회탐구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18.7% 줄면서 자연계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난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연금을 받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월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65살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는 저녁까지, 충청권은 오후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북부에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긴급재난 문자가 올릴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재난 문자를 읽지 못하는 해외 이주민 300만 명, 이주노동자 110만 명이 바로 그들이죠. 재난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데 재난정보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켜가곤 합니다. 누구도 재난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이웃이 한 번 더 알려줘야 합니다. 급할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힘 아닙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화끈한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는 9월 18일 개막하는 11회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체 상영장 및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반 영화 및 페스티벌 프로그램 티켓 가격은 3,000원으로 프로그램별 1회당 최대 넉 장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반복 예매도 가능합니다. 영남 알프스 야외 무대에서 밤하늘을 지붕 삼아 영화를 관람하는 이색 비박 상영과 차량 한 대당 10,000원으로 인원 추가 요금 없는 차박 상영도 오늘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화끼라 뉴스였습니다.
1: 어머야, 배윤우 아나운서가 뉴스할 때는 멀쩡하네. 아니, 도시분들은 약간 나사 빠진 것 뵌 키로 좀 요새 이상하디만.
2: 어머, 목소리가 멀쩡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나사 빠진 것 같을 수도 있어요.
1: 아는 사인겨.
2: 화끼라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믿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1: 그렇지요.
2: 나도 오늘 울산 울주세 산악영화제 예매를 좀 해야 되겠어요.
1: 그렇지.
2: 근데 3시간 넘었잖아. 빨리 들어가 봐야겠네.
1: 아니, 이상하게 배준마하고 배윤우 아나운서가 좀 닮았네. 동생인가? 아무튼 간에 배준마 예매할 때 내 것도 좀 같이 해. 1인 2매 아니야.
2: 근데 영화가 너무 많아요. 뭐부터 봐야 돼요?
1: 아니, 보니까 내 프로그램이 날로 많아지대. 영화 보고 공연도 같이 볼 수 있다 카던데. 엄마야, 송소희가 오고.
2: 어머.
1: 가든 그 차정원 씨가 오네.
2: 어머. 그래요? 매진되기 전에 빨리 예매해야 되겠네.
1: 그러고 차박 비박 상영도 있고 야외에서 별빛 아래 즐길 수 있는 밤빛 요가, 밤빛 러닝, 싱잉봄 맹상도 있다는데 숲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막 넘치 넘치해.
2: 어머, 산악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많아서 참 좋다니까요.
1: 이런 걸 울산에서 한다는 게 즐거움 아니겠는겨. 영화 티켓도 기본 3,000원뿐이 안 한다는데 완전 거저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가 마음에 드는 영화 프로그램 지금 바로 골라 잡아 있어. 퀴즈 나갑니다.
2: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를 매년 이끌어오고 있는 산악인이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8,000m 16자 완등에 성공한 엄홍길 대장입니다. 엄홍길 대장은 히말라야 원정에 꼭 챙겨가는 보양식으로 이것을 꼽았는데요. 삭힌 맛이 일품인 이것은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먹는 별미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진짜로 이걸 가갔는겨? 1번
2: 홍어,
1: 2번
2: 과메기.
1: 와, 따무시라.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이소. 힌트곡 나갑니다. 뚜롬 브라더스의 노래입니다.
2: 홍어.
3: 냄새가 징하구만. 이 징한 냄새가 무엇이냐? 쫄깃쫄깃 건강에 좋은 홍어인데, 아,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홍어를 올리고 돼지고기를 딱 올려놓고 묵은지를 돌돌 말아서 입에 넣는 뒤

0: 네가 인생을 알아?
1: 뭔 소리야?
0: 홍어 묵어봤어?
1: 음에 그 냄새 진건가?
0: 아무리 묵어도 배탈이 없어.
1: 으이, 그게 뭔디? 뭔디?
0: 아무리 버려둬도 식중독이 없어.
1: 아따 뭐 그런 음식이 다 있단가잉.

0: 먹어봐. 아따 그 맛을 누가 알아.
1: 난 안 먹어.
0: 한번 빠져들면 먹을 때도 천국이여.
1: 그거 말이여.

0: 줄 알아?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여러분들만의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시간.
7: 아주 사적인 플레이리스트 아사풀 시간입니다.
6: 자, 아사풀의 리스트를 주제

0: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1: 네, 앞서 나간 정답은요?
0: 정답은 1번 홍어였습니다.
1: 야, 어몽길 대장님이 이걸 싸가지고 다니셨다고요?
0: 근데
1: 처음 알았어요.
0: 홍어든 과메기든
1: 네.
0: 이 보양식으로는 최고인 것 같긴 하나
1: 그럼요.
0: 네팔 입국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특히 홍어는
0: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1: 근데 김치도 가져가시지 않았을까요? 홍어만 가져가셨을까?
0: 아니, 김치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 꼭 드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0: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이제 통관이 가능할 것 같은데
1: 네.
0: 홍어는 이거는 약간 좀
1: 어마어마합니다. 자, 많은 분들 홍어를 먹는다 안 먹는다로 아주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문자 주신 591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1: 우리 왜요? 연수맘님은 예. 남편이 계신 인도에 가실 때도 꼼장어를 싸가신대요. 이게 반입이 돼요? 이거 궁금하네요.
0: 꼼장어가 냄새는 안 나지 않나요?
1: 사실 그렇긴 하죠. 대단하시다.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0: 진짜 인도 갈 때도 꼼장어를 싸가세요? 와, 대단하시네요.
1: 아시죠? 패키지 여행 가면 어디든 고추장 김
0: 고추장,
1: 나오는 거.
0: 뭐 그렇죠.
1: 바로 어머님들 바로 꺼내시거든요.
0: 고추장하고 김. 라면 요거 세 개는
1: 거기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0: 근데 세 개 요즘은 세 개 어디 가나 다 있어요.
1: 팔긴 하죠.
0: 다 있어요. 뭐 고추장 있고 라면 있고 김치 있고 다 있어요.
1: 거기서 비싸게 먹으니까 가져가야지.
0: 아, 비싸긴 하지.
1: 소주 가져가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0: 런던에서 소주 만 원 이상 하는 거 알아요? 알으세요? 한 병에?
1: 굉장한 와인 스타일이죠.
0: 깜짝 놀랐습니다.
1: 자,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리스트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 공유할 주제는요.
0: 네 글자 제목의 노래입니다.
1: 아, 네 글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네 글자 제목이 뭐가 있는지 샵 2848번으로 노래 신청해주세요.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아까 문제로 냈던 아더매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1: 아, 있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0: 첫 곡은 남진 씨가 부릅니다.
1: 네 글자네요. 남자다잉.

0: 네. 네. 남진의 남자다잉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넉자로 된 제목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아까 늘크크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늘크크 양 작가님이 많이 온 신청곡 중에 자기는 꼭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이때 아. 본인이 가장 어렸거든요.
0: 그리고 이때
1: 잘 나갔어.
0: 이 그룹의 팬이었습니다.
1: 아, 3256번님의 신청곡인데요. 그때 폼에 죽고 폼에 살았어요. 제가. 예.
0: 제키 오빠들. 재진이 오빠.
1: 애 셋이다 보니까 늘 후줄근하게 살고 있네요. 지금은. 예. 아 옛날이요 하시면서 이 오빠들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0: 잭스키스 폼생 폼사.
1: 갑니다.

0: 오빠들 생각하시면서 조금 예. 마음이 젊어지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봄생 봄사 함께 들었습니다.
0: 네, 네 글자로 시작하는 노래 한 곡 더 아주 신나는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있네요.
1: 유정석의 노래입니다.
0: 질풍
1: 가도
0: 갑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0: 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는 라디오.
2: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어마어마한 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1: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돈 들어던 윤일돈입니다.
1: 아, 오늘도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3: 매주 이 시간 되면 즐거워요.
1: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3: 분들,
1: 나올지.
3: 사랑하는 분들 만나고 윤일돈 씨 나오면 의견도 듣고. 네.
0: 이어폰의 볼륨을 좀 줄입니다.
3: 왜 그래?
1: 그만큼 성량이 좋으신 거죠. 아니 근데 원래 또 연예가 네. 출신이시잖아요.
3: 그렇죠. 제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서.
1: 근데 왜 배우를 포기한 걸 가끔 후회하진 않으세요?
3: 조금 후회스러울 때도 가끔 있는데, 근데 지금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연극입니다.
0: 포기한 이유는 연기력이 딸려서입니까?
3: 네, 그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1: 왜요?
3: 가족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해야지만 배우가 될 수 있는 걸
1: 빨리 결혼을 알았죠. 하셨기 때문에.
3: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도 포기 못하고 가족도 포기 못하고 돈도 포기 못했어.
0: 대신 20년 고생하면 한 방에 벌 수 있잖아요.
3: 제 친구 중에 20년 고생하는데 아직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 솔직히 그 친구들 보고 안 하게 잘했다 생각한 적 있다 없다.
3: 그 친구들 만나면 제가 밥을 삽니다.
0: 아, 그 친구들
3: 그리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0: 지금 연극하고 있어요.
3: 유명해진 친구들 있잖아요.
1: 네, 많잖아요.
3: 제 동기 중에서 김정태, 뭐 안선영, 뭐 얼마 전에 조금 안 좋은 기억 했습니다만 조진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밥을 얻어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난한 사람한테 밥을 사줍니다.
1: 진짜 멋진 남자시네요.
3: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0: 그러니까는 뭐야?
3: 상황이 조금 달라.
0: 네. 그러니까는 뭐야?
1: 본인이 인정하셨습니다.
0: 야, 네. 진짜.
1: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지 윤일돈 씨 발표해 주시죠.
3: 오늘의 주제. 네. 가족끼리도 승차 예절, 자동차를 탈 때 예절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가족끼리는 괜찮다. 운전할 때 옆에서 자도 되나, 차 안에서 과자 먹어도 되나, 옆에서 발 올려도 되나, 양말 벗어도 되나, 차에 탈 때 흙 안 털고 타도 되나, 운전할 때 옆에서 훈수 둬도 되나, 차 문 쾅 닫아도 되나, 이런 적절한 예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더 있습니다. 가족끼리 승차 예절 지켜야 한다. 가족끼리 괜찮다. 운전할 때 옆에서 자도 되나, 훈수 둬도 되나, 발 올려도 되나, 과자 먹어도 되나, 흙 털어도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정말 짜증났던 거 있잖아요.
3: 디테일하게.
1: 아니면 식군데 뭐 어때? 발도 못 올려? 어디 그러니까. 가서 올릴 거야? 회사에서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신 분들께는 운전하고 가셔서 즐기실 수 있는 호텔 식상. 아, 호텔.
3: 호텔 숙박권. 호텔 먹어?
1: 호텔 숙박권과 펜션 이용권을 근데, 선물로 드립니다.
3: 근데 이런 거 할 때 진짜 대단하다.
1: 어떤
3: 이 남이 너무 사랑스럽잖아. 이런 실수가. 재밌는 실수만 하잖아.
0: 이 사람은 남의 실수를 너무 좋아해요.
3: 아니, 귀엽잖아. 인남이 귀엽지 않아요?
1: 호텔 너무 식사권 잘하잖아. 저 너무 가고 싶어요. 호텔 식사권 한 번만 보내주세요.
0: 아, 호텔에서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지. 너무 썰고 싶다.
3: 아침 조식 이런 거 너무 좋잖아.
1: 아, 나 너무 좋아. 나 2시간씩 먹을 수 있어.
3: 조식인데 2시간 먹어?
1: 우신아 제발 좀 가자고.
3: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0: 아니요. 7시부터 9시 반까지.
3: 알았어.
1: 좋아하신다.
3: 가봤구나?
1: 빵 있거든요. 거기 빵 있거든.
0: 거기는 사실 빵밖에 먹을 게 없어요.
3: 배조식. 알았어.
1: 자
0: 그러면 윤일돈 씨부터 본인의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차에 탈 때마다 신발 털고 자세 똑바로 하고 자지도 못할 거면 그게 가족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가족 차의 핵심은 편안함입니다. 바깥에서 온갖 예의에 공부에 지친 우리 가족들. 차에서만큼은 세상 편하게 아빠 운전해, 엄마 운전해 하면서 푹 자고 과자 먹고 음료수 마시고 이게 진짜 휴식이죠. 지킬 건 단 하나. 안전벨트만 매면 됩니다. 남들 차에서 누리지 못하는 완벽한 자유. 가족의 차 안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세요.
1: 생각보다 관대하십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 뭐든 씨, 해도 된다.
3: 제가 바뀐
1: 가족들.
3: 게 이겁니다.
0: 원래 윤일돈 씨는 집에서 하는 일이 운전밖에 없다 그랬어요.
3: 운전.
0: 그런데 너무 관대하시군요.
3: 세상 편하게 해줘야
1: 돼요. 오늘은 정말 관대한 남자로.
3: 아,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저는 어제는 이제 와이프가 그 노트북 가방을 흘리고 학교에 갔더라고요. 네. 나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0: 가져다 달라.
3: 노트북 좀 갖다
0: 그럴 수 있죠.
3: 저는 짜증 한 번도 안 냅니다. 그래 이번에 갖다 줄게.
1: 솔직히 짜증 났죠?
3: 짜증은 나죠. 근데 이거를 내가 짜증 내면 너무 단순하잖아. 내가 이럴 때 도움을 어디선가 누군가의 슈퍼맨이 되고 싶은

0: 욕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 되는 거지 그날은. 야. 우리 딸이 차를 긁었어.
1: 무슨 노트북 하나 갖다 주고 슈퍼맨이래.
0: 너무 새 차인데 4,600만의 차를 긁었어. 카푸어인데 걔가. 아빠 차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내가 괜찮다. 사람 한 대 치면 된다. 아빠가 같이 가줄게. 차 맡기고 너 태워서 집에 들다 줄게.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했잖아.
1: 다른 건 안 해도 운전에 관련된
0: 그러니까 운전에
1: 거는 굉장히
0: 관련된
1: 반대하군요.
0: 거는 가족에게 내가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어머. 서비스맨이 되어야 된다.
2: 사실은 그런 차에서 본인의 진짜 성격이 나오거든요.
0: 아, 그럼요.
2: 막 진짜 막 빵 하고 이런 예,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0: 근데 빵 하고 욕은 합니다. 차 안에서도 할 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줘야 돼.
2: 아, 이 안에서만큼은 에, 충분히 에이, 노릴 수 있게 해준다.
0: 그럼요. 양말 벗어라. 편안하게 해라. 아자 먹어도 돼. 아빠가 청소할게. 괜찮아.
2: 양말 꼭 벗어야 돼요?
0: 아, 나는 신기하게 난 양말 벗으면 식사가 혹시 자유로워.
1: 양말 벗고 타라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벗어도 된다는 얘기죠.
3: 아 벗어도
2: 된다. 신발 신고 못하는 거 아니죠?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0: 세상 편안하게 해라. 네.
1: 신발 들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왜 그래 고만해
2: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 공식 사랑꾼 배윤우 아나운서는 뭐 사랑꾼이에요, 과연 제가. 과자를 흘리게 할지 어? 자 차 안에서의 예절 어떻게 보시는지 30초 발언 들어갑니다.
1: 제가 운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자라. 어? 우리 집 식구들은 간섭이 너무
0: 의외다.
1: 운전할 때 너무 간섭이 심해.
0: 어머, 어머.
1: 아빠 속도 줄여. 오른쪽.
0: 어머.
1: 차 빠져야 돼.
0: 어머, 어머.
1: 차선 바꿔.
0: 야, 그렇구나.
1: 그래서 제가 자도 되고 아니 과자도 먹어도 되고 발도 올려도 되고 흙 안 털어도 되는데 좀 제발 자라. 좀 잤으면 좋겠어.
0: 자라.
1: 좀 자라 좀. 야, 제발 좀.
0: 와. 과자 먹고 자.
2: 와. 아니 그럼 장거리 가실 때도 오버. 자도 된다.
1: 아이 그럼요. 저는 좋다. 오히려 식구들이 다 잘 때
2: 예.
1: 오히려 졸음을 더 깰 수가 있어요.
2: 더 왜냐, 빨리 가.
0: 그래서
1: 아니 왜냐하면
0: 그리고
1: 자니까 다들 자니까 아 이거 나까지 자면 큰일 난다라는 그래, 생각이
0: 그럼,
1: 드니까
0: 그럼,
1: 오히려 맞아. 오히려 졸음이 더 깨죠.
0: 이럴 때 슈퍼맨이 돼야지.
1: 예. 근데 옆에서 와. 계속 말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졸려요.
0: 그리고 음악을
2: 아,
0: 음악을 탁 자기 좋은 음악으로 클래식으로 쫙 깔아주죠.
1: 클래식을 들으면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잠 안 자지.
1: 오히려, 오히려 더 잠이 안 오죠.
0: 그러니까.
2: 아니 너무 좀 다릅니다. 저는 남자분들이셔서.
0: 아 근데 그 다들 운전 면허증이 있어요?
1: 다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훈수를
0: 이게
2: 두지.
0: 이게 훈수를 둘 수밖에 없어. 자기만의 그 나름 운전법이 있거든.
2: 그럼요.
0: 그러니까
1: 양 작가가 밖에서 몸소리를 치는데요.
2: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맞아. 양 작가도 자가 타봐 옆에. 그러면 자기도 선배님 오른쪽 선배님 빨리 잡아 막 이렇게 할 거야.
1: 제가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한 150 달리거든요.
2: 아,
1: 의외다.
2: 의외로 또
0: 그러네.
2: 스포츠카 같은 남성이시네요.
0: 의외로 달린다.
2: 자, 샵2848번으로 가족 간의 예절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30초 발언 가겠습니다. 아 저는 두 선배님과는 다르게 절대 차에서는 자면 안 됩니다.
0: 아.
2: 장거리로 가는데 누가 감히 눈을 감는가?
0: 감히.
2: 누구인가? 누가 눈을 감습니까? 말벗이 되어주고 과자를 입에 넣어주고 음료수를 챙겨주면서 운전하는 노고가 있는 사람이 졸지 않게끔 도와줘야죠.
0: 대접받고.
2: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전날에 너무 피곤했다고 하면 잠깐 자도 됩니다.
1: 잠깐은
2: 된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뺨을 때려서 눈을 부릅뜨고 도착해야 된다가 지론입니다.
1: 그러면 그 가족들이 차에 탈 때는 송곳 같은 걸 들고 타야 됩니까?
2: 그렇죠. 허벅지를
0: 찌르면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2: 30cm 자를 때리면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1: 비록 내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내가 졸리면 안 되니까 내 허벅지를 찌른다.
2: 아니 진짜 제 친구 중에 차만 타면 자는 애가 있거든요.
0: 아~
2: 근데 남편도 제 친구예요. 근데 정말 장거리를 갈 때도 잠만 자는 거예요. 강원도 가는데도. 제가 엄청 뭐라 그랬어요. 너 네가 사람이냐?
1: 사람이냐?
2: 남편이 운전하는데 너 지금 뭐 이게 침대 들 것인 줄 아냐? 전 이건 조금 서로에게 너무 예의가 없지 않나.
0: 남미 씨는 그 운전할 때 이렇게 갈 때 혼자 이렇게 자기만의 운전하는 게 나만의 노동이라고 생각하는구나.
2: 저희는 저는 신랑이 운전을 저한테 가르쳤거든요. 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0: 아~
2: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서로 안 하려고 눈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인 걸 아니까 평소에 둘 다 운전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 때는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서
0: 아 그건 좋죠.
2: 셋이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1: 그 저희 그래서 제 아내가 되게 서운해하는 게
2: 어떤 부분이
1: 아내가 운전할 때 전 자거든요.
2: 아니 본인이 주무시고 싶어서 자라 그러는 거네.
1: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운전을 시키고 잘 수가 있냐. 왜 못 자?
2: 저는 막 입에다 손 넣어요. 일나라 놓더라. 야 아저씨 아여 이거 계속해요 전.
0: 처음에 저도 이제 운전할 때 아내가 옆에 조수석에 앉잖아요.
2: 네.
0: 근데 자기하고 운전 습관이 다르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더만 뒤로 가더라고. 아. 사장님 좌석에. 사장님 좌석에 가더만 근데 나도 편안해지고 아내도 편안해져요.
2: 멀리 보니까.
1: 주무시지 않던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서 내 운전 습관에 대해서 자기가 안 보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도 뒤에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뭐 책 읽으면 책 읽고 뭐 먹고 싶으면 못 가니까.
1: 멀미를 안 하시나 봐요.
0: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더 편안해.
2: 오히려.
0: 오히려 편안해.
2: 혼자.
0: 그래서 아 나는 내가 편안해지려면 다른 사람이 편안해지려야지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하니까 난 내 차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1: 제 아내는 멀미를 심하게 해서 뒷자리 못 앉거든요.
0: 못 앉으시구나.
1: 항상 앞에 앉아야 돼.
0: 전기차예요?
1: 아니요.
0: 울컹울컹 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래?
1: 아니, 전기차는 울컹울컹해요?
0: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
2: 그렇지.
0: 저는 몰랐는데 뒤에 타면 아내가 가끔씩은 여보 이거 확실히 내연기관하고 달라라고 멀미나, 하더라고요.
2: 맞아,
0: 최근에는
2: 진짜.
0: 많이 개선됐는데 제가 전기차 초반에 제가 2019년에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1: 이게 습관이 좀 덜 들어서 그런 거죠?
0: 약간 달라요. 운전할 중간에
1: 때.
0: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2: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저도 배은우 아나운서랑 같습니다.
1: 아,
2: 그래서
1: 그래요?
2: 시골 다닐 때 저는 야간 운전만 해요. 간섭하는 거 싫어. 다 자고. 기절해 있을 때 내가 몰고 오마. 우리 남편은 제가 운전하면 무조건 자요. 본인이 운전할 때 전 못 자요. 간식 챙겨준다고.
0: 어머.
2: 이렇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0: 4901번.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1: 제 아내도 옆에서 간식을 챙겨주거든요.
2: 어머.
1: 근데 이제 됐으니까 자라.
0: 제발.
1: 라고 해도 못 앉아. 자요. 불안하니까.
2: 그러면, 미안하기도 해. 그러면, 나는 그런
0: 그러면 반대로 아내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자기가 운전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해주는 걸 그러니까 바라는 거지.
2: 저도 언니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냥 말벗이라도 되면 빨리 갈 것 같은데.
1: 제가 신혼초에 서울 운전해갖고 서울 가다 한 번 졸은 적이 있거든요.
0: 그랬어요?
2: 그러니까.
1: 그 다음부터 못 자더라고요.
0: 긴장을 하는구나.
2: 지금 예절 지켜야 됩니다. 조카가 차 안에서 야구 연습한다고
0: 어머.
2: 공을 던지는 흉내를 내고
0: 어머.
2: 라디오에 좋아하는 팀이 졌다고 차에서 슬라이딩 흉내를 내는데
0: 어머.
2: 예절 지켜야 됩니다.
0: 아 이거 좀 과하네.
2: 과하네요. 진짜 과하네.
0: 과할 때는 조금 지킬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있으라는
1: 그렇죠.
0: 의미인데
2: 맞아요.
1: 이럴 때는 묶어놓고 싶죠.
0: 안전벨트로. 안전벨트로 포박. 예. 포박.
1: 묶어놓고 싶죠. 예.
2: 아 그러면 사실 두 분은 과자를 흘리고 이런 데는 좀 별로 그렇지 않아요.
1: 아, 과자 흘릴 수 있죠. 청소.
2: 아니 근데 남자분들 중에 내 차를 깨끗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난 그건 좀 있더라.
2: 어떤 겁니다. 어, 이런 건 싫었다.
0: 그 비 대교 오는데 밖에 야외 촬영을 같이 했어. 그래서 뭐 작가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내 차가 갔을 때 있잖아. 그러면 스태프들은 끝나고 나면 그 정리하고 와야 되니까 내 차로 가자 그랬어.
2: 네.
0: 근데 내 차 탔는데 바닥에 그 막
2: 진흙
0: 같은 거 이런 거 어떤 분들은 무릉덩이에 발을 살짝 다 담궈가지고
1: 발밑에
0: 붙은 거 하고 이제 타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씩.
2: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친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그거 묻어있는 거 그거
2: 이거 치우기 어렵거든요.
0: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바닥에 까는 거 그거를 잘 청소하는 걸로 바꿨잖아.
2: 아, 잘 되는 걸로.
0: 잘 되는 걸로.
2: 아,
0: 밑에 깔리는
2: 스트레스가 걸로. 좀 있으셨네. 우리 배우나 나오면서 이거는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내 차 탈 때.
1: 뭐 별건 없어요. 뭐 문고는 꽝꽝 닫아도 되고 제 차 뭐 그렇게 비싼 차도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흙 안 털고 타도 돼요. 뭐.
0: 근데 옆좌석에 그 여자분 앉는 건 어때요?
2: 아, 그런 걸 또 경계하시는 아내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0: 이거 진짜 왜냐면
2: 그러니까 뭐 남자 그러니까 제가 여자지만 우리 남편 차에
0: 조수석에.
2: 누가 타는 게 싫다.
0: 네, 조수석에.
2: 예, 뭐 제 차를 남편이 다른 사람 타는 거 싫다. 이런 이런 건 어떠세요?
1: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0: 없어요. 옆에 타라 그래요? 아니면 미안한데 조금 뒤쪽에 타줄래라고 해요.
2: 내려.
1: 그냥 그냥 뭐 편한 대로 타라고 하죠.
0: 간섭 안 하는구나. 저는 이건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잘못하면
2: 오해할 수 있다.
0: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이 빠져가지고 나한테 다른 말로 들어올 수가 있다.
2: 아~
1: 그럴 수 있죠.
0: 너 남편 옆에 젊은 애 같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들려올까봐.
2: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자. 깻잎 논쟁처럼.
0: 참고로 방송국에 있는 스태프들 보면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옆에 타면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2: 이런 건 좀 조심하자.
0: 그럼요.
2: 네. 예. 저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옆에서 함께 대화하고 간식 챙겨주고 인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0: 합니다.
1: 운전도 교대로 하신대요.
2: 우리는 집 나가면 그냥 좋거든요.
0: 아 나가면 좋아.
2: 집에 있는 거 싫어.
0: 나가면 대동단결이야.
2: 저희 남편도 혼자 운전하기 힘들다 생각해요. 제가 면허증이 없어요. 처음 사귈 때 안 따도 된다. 내가 운전해주면 되지 하더니 이제는 대화만 하면 면허 좀 따라. 면허 좀 따. 진짜 듣기 싫어요. 이제 따라고? 알았어. 내가 운전할게. 라고 하셨어요.
0: 근데 지금 따도 진짜 행복합니다.
2: 아, 그럴 수 있어요.
0: 진짜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돼요.
1: 아니,
0: 나만의
1: 근데?
0: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
2: 아 그런 게 있어요.
0: 진짜로 여자분들 차를 입고 없고가 평생에 아 나가 진짜 면허증 따는 게 제일 인생 행복이야라고 하는 순간 올 수 있으니까 60이 넘어도 도전해 보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60이 넘어서 면허증을 땄는데 윤서방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운전하는 거네. 아. 너무 행복하셨어요.
1: 근데 요즘, 예. 예. 예. 아내가 면허를 따갖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들이 편해요.
2: 아 그렇죠.
0: 그런 것도 있고 편해요. 차가 두 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내도 아내만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아 근데 지금 요즘 그 새 아파트에 안 좋은 점이 있대요. 그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니까 새 아파트에서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아. 라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0: 알림이 있네.
2: 근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거나 좀 있다가 올라가시는
0: 아, 좀 집에 오기 전에 집 오기 전에
2: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프라이버시가 조금
0: 5분 지났는데 왜 안 올라오지?
2: 주차 안 됐나? 이걸 좀 스트레스 받아하는 아, 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새 집도 그게 안 좋네.
2: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
1: 가끔 듣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마침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전화가 왔다든지. 아. 그럼 이제 전화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0: 볼일 볼 수 있어.
1: 그럼 전화를 받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전화가 오죠.
2: 아, 안 오나?
1: 왜 안 오니? 주차 하는 거 같더니 왜 안 올라와?
0: 집에 네. 그거 돼 있어?
1: 예, 네, 돼 있어요.
0: 어, 둘 다 있네. 우리는 없거든.
1: 없어요?
0: 어, 좀 있어 보이는 집에서 하는구나.
2: 저희
0: 어.
2: 집은 애가 셋입니다. 예. 늘 차 안에서 고성방가가 기다. 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죠. 차 안에서 뭐라든 괜찮은데 주차할 때 예민해지는 신랑 덕에 숨을 못 쉬어.
1: 아니, 주차할 때 왜 예민해지죠?
2: 듯이 있어요. 아, 옛날에 한번 이렇게 좀 주차하다가 아~ 사고가 있었나.
0: 그런 것도 있고. 아~
1: 정신없이
0: 사이드
1: 하면
0: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인다든지 아~ 그렇지. 후면 미러가 치면. 애들이 막 움직이면 후면이 안 보일 수 있잖아. 일단 앉아라 임마. 이제 이 자식이야.
2: 실제로 애 세 명이셨죠.
0: 예, 네, 제가 그랬습니다.
2: 지금 문자 주신 분 중에 아는 지인은 술만 먹으면 아내를 부른다는데 이건 어때요?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대리하기 싫어가지고 어. 아내를 부르는 분도 계세요.
2: 아니 술 많이 드실 때 부르신 적 있어요? 아내분한테 좀 나와줘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1: 온다고 하면 나오지 말라 그러죠.
0: 어? 아, 일부러?
1: 아니 일부러 오겠다고 하면 아 됐다 그러면
2: 왜요? 그럼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0: 다른 여자하고 있었어 그때? 왜? 배윤은 그래 안 봤는데 진짜. 의외다.
1: 아니 모든 거를
0: 아 이관녀라고만 마셔.
1: 왜 그리를 몰고 가냐고.
2: 아니 왜 오지 말라고.
0: 당당하게 불러야지.
2: 미안해서
1: 미안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불편하지. 밤에 또 운전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 데리를 해가고 가면
0: 아내가
1: 되지.
0: 오면 아내가 아침에 입고 간 자켓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가족이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2: 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1: 아니 술을 얼마나 마시게.
0: 그러니까 이관열 아나운서 참 그걸 챙기려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관열 아나운서 가방은 항상 이남희 씨가 챙겼어요.
1: 아 진짜요?
0: 우리가 회식 가면 항상 좀 뭐 항상 자더라고 그분은.
1: 아니 이건 아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2: 아, 네.
1: 술을 좀 급하게 드세요.
2: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자는 게 서로 정신 건강에 제일 좋다니까요.
0: 아, 서로 자주 자.
2: 야 이분 너무 착하시다.
1: 애주가 남편 대리 기사 하신다고.
0: 어 이분
2: 자처해서 해주시다니.
1: 5331번님.
2: 근데 이런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1: 뭐요?
2: 아 와이프가 와 있어서 가야 되겠어. 더는 못 마시겠다. 이런 거 괜찮지 않아?
0: 이거 아이디어 좋다.
2: 더 마시고 싶지만 어 아내가 제. 인근에 지나가다 데리러 왔어.
0: 아내가 일부러 그렇게 아, 하는
1: 그런 거
0: 있네.
1: 보니까 제 아내가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가 네. 내가 술 먹고 차에서 잘 때였네요.
2: 아
0: 그러네. 아 그러니까 현명하다.
1: 대리 기사 불러놓고 그냥 잠이 든 거야.
0: 기사를 불렀는데.
1: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머. 대리 기사든 또 와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가고
0: 그냥 가버리네.
2: 아, 근데 이거는 좋은 그건데 저희 신랑은 저를 팔아가지고 항상 집에 일찍 오거든요.
0: 아,
2: 그러니까 아 우리 와이프 성격 알잖아. 아. 나를 밖에서 악초로 만들어.
1: 아 그러네.
2: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0: 근데 이남미 씨 방송하는 거 딱 들어보면 좀 네. 무섭기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남미 씨.
2: 심지어 저희 아버지 이미지가. 심지어 아버지 교도관이시라서. 우리 신랑 바람 피면 난리 나죠.
0: 어, 철창이야 철창.
2: 우와. 우리 집 영감은 애랑 뒤에 앉고 제가 운전해요. 어. 저는 우리 집 영감이 입 열면 짜증나요. 입 좀 닫고 잤으면.
0: 그러니까 이 잔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 여보 여보 에이 좀 속도 줄여. 에이 여보 좀 올리지 빨리 갑시다.
1: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또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잖아요.
0: 어 맞다. 온도가 달라.
2: 온도가 안 맞아.
1: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2: 아
1: 피우고 바로 타면 정말 냄새
0: 아,
1: 많이 나거든요.
0: 입안에서
2: 빠지는 냄새가
0: 한 숨을 한 300번은 쉬고 들어와야 되는데
1: 300번 가지고 안 돼요.
0: 안 돼?
1: 안 돼요.
0: 아, 안 돼.
2: 전부 다 허용되죠. 그게 허용이 안 되면 가족인가요?
0: 그럼
2: 가족들만큼은 편안히 할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2: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태워주고 재워주고 먹여줘야 됩니다. 차에서
2: 조수석에 발 올리는 거 좋은데 제발 의자 당기고 발 올려라. 다리도 짧으면서 긴 척하지 좀 말고.
1: 안 닿지 않아요? 그러면
2: 어, 되게 쥐날 것 같은데.
0: 어, 그리고 나중에 뽀덕해서 아프다 이거. 적당히 굽혀주는 게 좋아요.
2: 자,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1: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 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끈한데 그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3: 우후!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육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아, 저는 아내가 운전할 줄 몰라서 저 혼자 하거든요. 꼭 뒤에 타서 자기가 졸고 있다가 목 마사지 해주다가 나중에 뺨을 때려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뺨이 얼얼하고 기분이 더러워요.
3: 정신.
4: 저도
2: 여보, 여보 좀 살아. 여보.
5: 저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3: 오, 그렇구나.
5: 예. 아니 이게 제 아내한테 대립이 줘야 할 듯. 이라고 아, 보내주신
3: 우리 배인 아나운서한테
5: 요즘 주고 있습니다.
2: 아 진짜요?
5: 제를 데리러 온다 그러면
2: 네
5: 대리비를 줍니다.
3: 오, 진짜
2: 이 합법적으로 뺨 때릴 수 있는 기회네요. 여보
5: 그래서 이거 맞으면 약간 지금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약간 감정이 실린 것 같은데
3: 잠 안 잘 때도 좀 눈 감긴 것 같아서 때렸다라고 아니, 하면 어떡해.
5: 그러니까 자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때린다고.
3: 그러니까 일부러.
5: 근데 때리는데 약간 감정이 실려 있다니까요.
2: 자 요거 잘 조절해서 여러분 하셔야 네, 된다는 좋습니다. 거 식구간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두 분 발표할게요.
3: 1773번님 1026번님
2: 축하합니다. 두 분께 호텔 숙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 버스와니님이
2: 네.
5: 맞아가지고 귀가 안 들렸다고.
3: 어머 난청
2: 이 정도면 폭행인데요. 네, 여름에 막 모기 잡았다고.
3: 아니 그러게
2: 당신 얼굴에 모기 있어서 그랬어.
3: 오케이 때렸어.
2: 아. 이런 건 의심해봐야 됩니다.
3: 그러게
2: 모기가 없었을 수 있거든요. 네.
5: 한번 애용해보세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3: 어머
5: 조는 줄 알았어 그리고 때려보세요 한번.
2: 저희가 또 이상한 거 가르쳐드렸네요. 자, 뺨 맞으신 분들을 위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일돈 씨가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3: 2PM입니다 네가 밉다.
2: 네, 6551번님의 신청곡 남겨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 자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2: 윤일돈 씨 고맙습니다.
5: 고맙습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건네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0: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0: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국방부가 광주군공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군공항을 공동작전기지로 사용 중인 주한미군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광주와 대구 등 5개 공동작전기지 이전 작업에 공통적용되는 한미포괄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동시에 광주군공항 임시재배치에 따라 미군구역 74만 제곱미터를 옮기는 방안을 별도 협의 중입니다. 국방부는 한미포괄협정은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계기로 지난 2021년부터 국방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광주군공항 임시배치 관련 협의는 한미군사당국 간 별도 트랙으로 신속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서부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 등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될 것 같다며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실의 경찰개혁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차명 계좌로 6억여 원의 뇌물을 송금받은 혐의와 관련해 공소 사실에 적힌 계좌가 실제 김 씨의 차명 계좌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5: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6: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어제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폭염특보 내려질 지역을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4: 네네.
5: 아, 서울도 진짜 너무 덥네요.
4: 아, 그러네요. 아,
5: 이러다가 9월 한참 넘어서까지 뜨거울 것 같은데.
4: 아, 그렇죠. 게다가 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대요, 정선희 씨. 어제까지는 4기였는데 밤사이에 줄긴 했다지만 가장 큰 소용돌이가 18호 사우델, 그리고 그 다음이 20호 개나리.
5: 이게 예전 기록 보니까 1967년에는 8월과 9월에만 각각 9개가 발생해서 그 해만 문천식 씨 39개 태풍을 기록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4: 와, 아니 저 태어나기 전이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그때 분들이 긴장을 하셨을지 상상이 되긴 하네요.
5: 초긴장.
4: 맞아. 아, 지금보다 그 배수 시설도 열악했을 텐데.
5: 그러니까.
4: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5: 아, 보통 9월까지가 태풍철이라고는 하는데. 네. 올해 뭐 직접적인 태풍 피해가 없다고 해도 이 수증기 때문에 비 피해를 걱정하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봐서는
4: 그렇죠.
5: 태풍이 이래저래 하여튼 네. 민폐예요. 정말.
4: 더위도 태풍도 비도 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5: 맞습니다.
4: 그래도 내일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긴 하던데요.
5: 양이 좀 많지 않죠. 그래도 그렇죠. 시원하게 땅을 적셔줄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예.
4: 그친 뒤에 또 습도가 높아질 테니까
5: 체감 온도는 쭉 올라가겠네.
4: 아, 그러네 진짜. 아, 예, 예.
5: 저희 어머니가 차라리 비가 내리면 괜찮다. 비 내리기 전이 더 괴롭다. 이게 허리 아프신 분, 관절 아프신 분은요. 이 습도 최고치 올라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4: 아, 그럴 수 있겠네요.
5: 컨디션 너무 안 좋아요.
4: 예.
5: 그러니까 주변에 관절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알아서 기십시오.
4: 맞아요. 그리고
5: 알아서 겨야 됩니다. 우리가.
4: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습도 올라가면요. 주위에서 또 열받게 하면 두 배로 세 배로 짜증나거든요.
5: 그럼요.
4: 정선우 씨 요즘 짜증나는 일 잡죠?
5: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문천식 씨가 술을 줄여준 덕분에.
4: 좀 괴롭혀드려요?
5: 아니야, 아니야. 누나 잘할게. 나 잘하고 있잖아, 지금.
4: 저도 누나 덜 간접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하여튼 습도. 아,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인.

0: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듣고 오셨고요. 2354님, 일하다가 너무 졸려서 옥상에 올라왔는데 덥긴 한데 하늘의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다 같이 보고 싶어서 사진 보내요.
1: 아, 진짜 숨통 트이는 하늘이다.
0: 하늘은 가을인데요.
1: 그죠. 그 뭉게구름이 되게 입체적으로 떠 있다.
0: 진짜.
1: 그 예전 어렸을 때는 이런 하늘이 너무 당연해서 친구들이랑 네. 막 하늘 모양으로 동물 모양.
0: 아, 맞아, 맞아.
1: 무슨, 그죠? 이렇게 만화처럼 막 네. 상상했는데 그런 그림 같은 절경이 요새는 드물어요.
0: 그리고 보면서도 아, 저는 저건 뭐 용을 닮았다, 저 토끼 닮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
1: 있었지.
0: 그냥.
1: 어. 구름이, 맑다.
0: 어, 구름이구나.
1: 보자. 미세먼지 농도. 어. 야, 오늘 날씨 좋다.
0: 오늘 야근 있겠구나. 집에 갈 땐 저 낮이 아니고 밤이겠구나. 아, 정말.
1: 그렇네, 진짜. 네. 또 그도 그렇네. 자, 감사해요. 네. 7858님, 대구도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비 보기가 아, 힘드네요.
0: 지금 검색해보니까 목요일 오후나 토요일쯤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대구도. 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죠?
1: 그렇죠. 예.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세차를 하고 싶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딱 이틀인가 있다가 비가 오더라고요.
0: 아.
1: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지 나는.
0: 신기해.
1: 근데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어.
0: 오, 진짜요?
1: 오빠 이랬어요. 오. 세차해야겠다. 그럼 그 다음날 비 와.
0: 비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1: 결심을 안다는 게 하늘이네. 세차 결심을. 자.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네. 분들 어제 못했던 배짱 퀴즈 준비된 날입니다.
0: 이 맑고 영롱한 소리를 들으시기 바라면서
1: 자, 오늘 문제 난이도에 따라 선물 크기 달라지는 건 아시죠? 네. 어떻게 참여하시면 되는지 3부에 또 알려드릴게요.
0: 그리고 행운공 추첨도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99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 3자리를 보내주면 되겠는데요. 아, 뽑히시면 쌀 20kg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그리고 미니는 무료고요.
0: 네.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0: 주식회사 올드앤프레쉬,
1: 음주 후엔 티맵대리,
0: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에드피아,
0: 키움증권,
1: 백조싱크,
0: SK케미칼,
1: 브람스 안마의자,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IS동성,
1: 올품,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0: 표준은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최초용과 타타타.
1: 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7: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8: 아, 잡초입니다. 잡초.
7: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9: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6: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 받고 있습니다.
7: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1: 웃음이 칼칼칼.
12: 제목, 우구치 계곡엔 국수집이 없다. 대구에서 정은숙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선현이 천식 오빠.
12: 네.
13: 오늘은 조금 기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때는 너무도 무더웠던 여름, 우리 가족은 2박 3일 일정으로 삼척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12: 바로 가기 집에 얼음네. 아직도 점심도 먹을 겸 시원한 계곡에 발 좀 담궜다 갈까?
13: 남편 상태도 지금 매우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계곡을 찾다가 우구치라는 계곡에 들르게 된 거예요.
12: 우구치요? 우와, 급하게 찾은 건데 엄청 좋은 데를 발견했네. 야, 물 맑은 것 좀 봐라. 근처에 캠핑장도 있나 봐.
13: 우구치 계곡은 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기로 하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14: 어머니, 가스통 여기에 둘까요?
15: 아니, 조금 옆으로. 찜솥이 커갖고 옆에 걸린다.
16: 아이, 배고파요.
15: 애미야, 강아지 배고프단다. 서두르자. 아우야, 소쿠리 어딨냐? 국수 건져낼 건데 너는 나보다 어린 게 왜 이렇게 굶뜨냐?
16: 아우, 지금 가잖아요 언니. 아우,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하오. 아우.
13: 할머니는 두 분, 네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로 보이는 어른 둘, 모두 다섯 명이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12: 와, 이거 무슨 솥이 저렇게 크냐?
13: 그러게 말이야.
12: 뭐 닭을 삶으려고 그러나? 백숙 할 건가 본데?
13: 진짜 크다, 진짜.
12: 근데 개구에서 백숙 해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지?
13: 맛있지.
12: 아, 근데 닭을 몇 마리나 삶으려고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셨어?
13: 여보, 근데 이상하지 않아?
12: 뭐가?
13: 저분들은 닭이 없어.
12: 어? 정말?
13: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큰 찜솥도 소쿠리도 있었지만 닭이 없었어요.
12: 에이, 누가 뭐 금방 사오기로 했나 보지.
13: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백숙 먹을 그 가족을 부러워하며 다음엔 우리도 닭을 챙겨오자 다짐을 했죠. 그런데
12: 여보.
13: 어?
12: 저기 진짜 이상하다.
13: 왜, 뭐가?
12: 닭이 아다.
13: 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좀 더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물을 끓이더니 솥뚜껑을 열었어요.
12: 어디 숨겨서 왔나?
13: 이제 보면 알겠지.
12: 넣는다.
13: 뭐야?
12: 뭘 넣는 거야?
13: 그건 하얗고 긴 국수였어요.
12: 우와, 국수 담으려고 저기 큰 솥에 물을 끓였다고?
13: 가족들이 뭐 국수 귀신이야 뭐야?
12: 비빔국수래나 잔치국수래나?
13: 이런 데서는 비빔국수가 제격인데. 응? 잘 익은 열무김치 얹어가지고
12: 맛있겠다.
13: 매콤하고 새콤하게. 아우.
12: 근데 여보.
13: 응?
12: 어, 할머니가 국수를
1: 어, 왜?
12: 계곡물에 빠셔.
1: 할머니께서는 삶은 면을 소쿠리채 들고 손자가 놀고 있는 고, 쪽으로 가시더니 그대로 계곡물에 면을 넣어 씻기 시작하셨어요. 참고로 당시에는 계곡이나 계곡에서 세척이나 취사 등의 금지 조항은 따로 없었지만 우리는 아무튼 많이 놀랐죠. 계곡물에 면을 싹싹 헹군 할머니는 큰 대접에 국수를 나누어 담았습니다.
12: 설마 저대로 그냥 드시는 건 아니겠지?
1: 에이, 설마 양념장이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양념장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고명도 없고 간장도 없고 김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곡물에 이렇게 씻은 그냥 삶은 국수면 가닥만 후룩후룩 먹고 있었어요.
12: 에? 저기 저렇게 맛있을 리가 없는데.
1: 뭐야?
12: 아, 그리고 그냥 계곡물에 씻기만 한 국수면. 어, 잠깐.
1: 어?
12: 누가 오시는데?
1: 남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귀골이 장대하고 마치 70년대 영화배우처럼 생긴 한 할아버지께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12: 아이, 그럼 그렇지. 할아버지 되시나 보다. 통닭 싸오신 거 아닐까?
1: 아니었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에는 할아버지의 수영 팬티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인사를 한 후 어느새 수영 팬티로 갈아입고 나오셨죠.
16: 아, 새로 샀는데 잘 맞네.
1: 그리고 더 기묘한 건 할아버지를 부르는 두 할머니의 호칭이었습니다.
16: 아, 오빠! 역시 우리 오빠는 상체가 참 멋있다.
1: 동생인가?
16: 오빠, 우리 다방에 놀러 왔을 때도 이런 무늬 있는 바지 입고 왔잖아, 그치?
15: 입 안 다무냐? 영감, 얼른 국수나 빨리 처먹어. 혼자 뭔 패션쇼를 한다고 수영 팬티를 입고 앉았어?
16: 아니, 나는 장조림 간장이 있어요.
15: 닥쳐! 닥치고 빨리 먹어, 집에 가야 돼.
16: 예.
1: 할아버지는 그렇게 수영복을 입은 채로 국수를 서둘러 드셨고 계곡물에는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시 수영복을 갈아입고 짐을 챙기셨어요.
16: 아, 저 다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라고.
15: 닥쳐!
16: 예.
1: 그 순간 우린 깨달았어요. 이 가족은 계곡에 놀러 온 게 아니다. 계곡에서 국수를 삶아 먹기 위해 온 것이다. 그렇게 국수 한 그릇씩 양념 없이 맛있게 드신 그 일가족은 미련 없이 짐을 챙겨 계곡을 떠났습니다.
12: 에?
1: 남편과 저는 그 가족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궁금했어요. 그 가족은 왜 국수를 계곡물에 헹궈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왜 발도 못 담그고 가셨을까요? 할아버지와 두 할머니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도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15: 양념장이 없었다고?
12: 말이야. 그럼 삶은 면만 드신 거잖아요.
15: 밑에 깔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밑바닥에?
12: 그런 게 없었대잖아요.
15: 그 색깔을 보면 알잖아.
12: 그렇죠.
15: 허연 것만 그냥 계속 드신
12: 거니까. 그냥 끓여서 그 전분기를 계곡물에 그냥 헹궈서 네. 차갑게 만든 다음에 바로 그냥.
15: 종교의식인가?
12: 아, 4살짜리 애는 그냥 먹었지만 어른들은 이게 싱거울 텐데.
15: 뭐 유기농을 고집하는.
12: 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은 왜 다방 얘기를 꺼냈고.
15: 첫지 둘지. 셋째 없는 게 행운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둘째의 다방으로 할아버지가 아. 첫째를 두고 가서 그 둘째가 집으로 입성한 거죠. 그래서
12: 그 당시만 해도 첩이 있었던 거군요.
15: 그렇겠죠. 뭐 예, 이게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그 한 지붕 안에 첫째 둘째가 함께 지내는 그 드라마도 아. 있었잖아요.
12: 그렇죠.
15: 형님 하면서
12: 아이고.
15: 나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가 공공의 적이 되고 두 분이 더 친해지는.
12: 아하.
15: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는 문장을 끝까지 이어서 말씀 못해요.
12: 그러네.
15: 중간에 항상
12: 다 그냥 무시당하고
15: 항상 닥쳐가 있어요.
12: 계곡에 발 한번 못 담그고
15: 국수도 끝까지 못 드셨을 것 같고 뭐 하여튼
12: 아마 집안의 전통이거나 정선 씨 말대로 약간 뭐 의식 같은 걸 수도 있겠고요.
15: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유기농을 고집하시는 분이나 하여튼 그런 거
12: 아니면 같아요. 집안에 신내림 받은 분이 양념 없이 국수를 삶아 먹고 와. 그래야 3년 동안 편할 거야.
15: 아, 집이 모두요?
12: 애도 데려가.
15: 국수는 계곡물에 빨아. 계곡의 전기를 받아들여야 돼.
16: 그런 건가?
12: 오,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죠?
15: 근데 취사 금지가 조금 네. 뭐 이렇게 자유로웠던 취사 금지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네. 많이들 취사하셨죠.
12: 네, 요즘은 안 하지만
15: 어느
12: 날 큰일 납니다. 8169님, 20년 전에는 계곡물로 라면도 끓여 먹었죠. 맞아요, 맞아요.
15: 어, 8091님이 아, 모르셨구나. 맹물에 헹궈 먹는 국수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0: 아니 국수가 왜 약간 짭조름하긴 해요. 이게 하나 그 겉면을 씹어봤더니 근데 빨면 그런 짭조름한 것도 다 달아나잖아요. 개국물에 이렇게 빨면.
1: 그 냉국수 그냥 드신 거예요?
0: 그렇죠. 개국국수. 아 설탕물? 그 칵테일처럼 그릇에다 설탕을 발라놓으셨나? 모르겠다. 3465님 예, 설탕물이든 뭐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안은 비밀이 많습니다.
1: 저는 잔치국수 좋아하거든요. 잔치국수
0: 잔치국수 먹지 말고 개국물에 빨아먹어. 지금 인생이 잔치가 안 열렸는데 왜 잔치국수를 먹어.
1: 할아버지 아홉수야. 3년간 잔병신 없으려면 애기도 데려가.
0: 양념 넣어서 먹으면 그 집에 새찌 들어온다.
1: 아이고야.
0: 야 진짜 기묘하다. 기묘한 경험하셨네요.
1: 너무 궁금하다. 그죠?
0: 흥미롭다. 네. 도파민. 아.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들을까요? 네. 환상 속의 그대.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일대일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0: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4: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여보, 저기 어르신들 국수를 그냥 드시는데?
0: 양념장도 없이?
1: 아유 맛있다. 영감, 응? 얼른 국수 처먹어.
2: 아니 나는 간장이 있어야 돼.
1: 닥쳐, 빨리 먹어. 집에 가야 돼.
2: 예.
1: 방금 들으신 웃음 편지였잖아요. 예. 계곡에서 하얀 그 국수만 먹고 간 가족. 그런 특이한 가족을 봤던 경험담 있어요?
0: 아니요. 저는 김효한 얘기 오랜만에 봤습니다.
1: 저도 개인을 본 적은 있지만 특이한 개인을, 예, 특이한 가족을 이렇게 단체로 본 적은 없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 주제는, 예, 이겁니다. 내가 본 특이한 가족.
1: 뭐가 있을까요? 아, 그 놀러 가면은 좀 이런 웬만한 예능 프로그램처럼 다 구성을 짜가지고 가야 되는 가족이 있잖아요. 오락 게임 할 거 몇 개.
0: 아, 다 챙겨서 하는지. 예,
1: 그리고 막, 네, 아이디 붙여놓고 명 이렇게 이름표로. 네네. 그리고 서로 개인기 평가하고.
0: 뭐가 있을까요? 또 아니면 휴가 갔는데 타투이스트들인지도 몰라도 온 가족이 문신했다든지.
1: 아, 모여있으면 병풍이네.
0: 화가들, 화가들.
1: 와, 네, 멋있다. 아, 그것도 특색 있지.
0: 그죠?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대식가 가족이라서요.
0: 맞아, 맞아요.
1: 그러니까 차량을 하나 또 렌트를 하는 거야. 음식만 태울 차량을. 그렇지. 그런 가족들.
0: 어떤 뭐 스포츠인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요.
1: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말하다, 네, 보니까 특이한 가족들, 목격하신 분들 에피소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기까지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1: 브루스의 노래입니다. 윈윈.

0: 네, 내가 본 특이한 가족 좀 볼게요. 신영수님, 저희 언니 시댁은 추석날 밤이 되면 온 가족이 나가서 30분 동안 손에 손을 잡고서 마당을 돌면서 강강술래를 부른대요.
1: 아, 만월이 되면
0: 전통을 지키는 거죠?
1: 인디언식의 어떤 문화를 좀 약간 접목시키는
0: 우리나라도 뭐 강강술래 하니까 우리 것이니까.
1: 그렇지, 예. 강강술래는 우리 거니까. 근데 예. 도는 행위가 되게 30분을 둔다는 게 쉽지 않죠. 네. 달팽이관이 되게 건강하시다. 그 30분을 돈다는 게 이게 다 같이 손잡고. 그런데 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렇게 시그니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그쵸. 네.
1: 좋다. 돌자고 해볼까 엄마랑 둘이. 박지영님. 네. 제 친구네 시댁 식구들은 친구네 아파트 욕실에서 때가 잘 벗겨진다고 겨울만 되면 시부모님과 시동생 두 명, 시누이 두 명이 목욕하러 온대요.
0: 네? 굳이?
1: 예. 아유, 어딜 어머니. 가도 여기서처럼 깨운하게 안 벗겨져.
0: 아, 그래요?
1: 니네 집 욕실이 아주 때 명소야.
0: 그 어머님 집 앞에 찜질방 큰 거
1: 예, 있다. 거기. 네. 그 물만 그거 이거 뜨끈뜨끈하지 때가 안 벗겨져. 그랬는데 아, 네. 오늘 네 아버지랑 그 네. 저기 시누이랑 다 데리고 왔어.
0: 아, 다 오세요?
1: 가족 목욕. 아, 좀 욕실을 공사를 네. 해가 좀 넓혀야 되지 않니? 아유.
0: 네, 물 받겠습니다.
1: 그래. 오늘 다섯 번 받으면 돼.
0: 어머니 이태리 타월 갖고 오셨나요?
1: 아우, 이태리 타월 니네 게 좋아. 니네 게 좋아.
0: 아, 왜 다 여기서 찾아?
1: 내가 네, 팔 각질 벗기는 뒤에 돌멩이만 갖고 왔어. 부탁한다. 네, 저희는 이거 극적인 상황이지 이런 네. 상황이 아니라 되게 평화적으로 네. 이 목욕 문화를 즐기는 가정일 수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죠.
1: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예. 모든 저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네. 거. 아. 자, 갑니다.
0: 최은숙님. 우리 시댁은요. 이제 본인 시댁입니다. 네, 남의 시댁이 아니에요.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웬만해서 불을 안 켜요. 밤에는 TV 불빛으로 살아.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학교에서 성적표 받아오는 날만 불을 켜서 보더래요.
1: 와. 절약이겠죠?
0: 그렇죠.
1: 눈에 본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0: 절약, 절약. 네,
1: 햇빛 알러지 이런 건
0: 오로지 절약. 네,
1: 전기 알러지 이런 네. 거 아니겠죠.
0: 불을 안 켜고 네. 화장실 물 한 3명, 4명 모아서 내리고.
1: 아, 근데 이렇게 깜깜하게 사는 분들도 꽤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눈에 또 좋을 수 있대요.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대. 저도 들었는데 그리고, 너무 밝게 사는 것보다는 낫다.
0: 그리고 그래. 어떤 화장실 가니까 그게 써있더라고요. 소변 한 칸, 큰 거 두 칸.
1: 아, 두루마리 휴지. 뚫리지 않아?

0: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녹을 텐 이거 다 묻을 텐데 싶었는데.
1: 그러면은 네. 아 그렇게
0: 그렇게 알뜰한 집이 있는 겁니다.
1: 어, 네. 그렇게 하고 뚫리면 또 어차피 물로 씻지 않나 씻어서.
0: 그러니까.
1: 아니야 그렇게 아끼면 물도 두 번에 한 번일 텐데.
0: 네, 아무튼 알뜰한 집만 있다는
1: 예,
0: 거.
1: 그렇대요.
0: 예, 예.
1: 자 문화니까 저희가 뭐 이거는
0: 그럼요, 그럼요.
1: 없는 문제예요.
0: 그 집안의 문화입니다.
1: 예, 예,
0: 건드리면
1: 맞아요.
0: 안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아 여기 또 계시네 2439님. 저희 이모부 가족이야. 큰일 볼 때 꼭 화장실 전등 끄고 어두운 데서 촛불 켜. 촛불 켜고 큰일 보신대요. 아주 운치가 있어서 좋다고 하세요. 아 집중이 잘 되나 보다. 촛불을 켜서.
0: 큰일 볼 때?
1: 네.
0: 신기하네.
1: 아니 그 뭔가 스포트라이트처럼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어. 조명이 핀 조명 떨어지는 느낌 아닐까?
0: 아 오롯이 집중하는 거.
1: 그러니까.
0: 불과 나.
1: 오로지 똥에만 집중할 수 있는.
0: 아 불과 똥과 나.
1: 달과 육펜스야?
0: 달과 육펜스랑 많이 다르잖아요. 불똥 그리고 나. 뭐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자고요 여러분.
1: 뭘
0: 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
1: 맞아, 맞아. 이게, 우리 지금 여러분 이해하려고 애쓰는
0: 애쓰고
1: 중이에요.
0: 애쓰고 있는 것이고.
1: 예, 문학적으로 지금 예. 막 이렇게 펼쳐놓는 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0: 예, 예.
1: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0: 아마 그렇게 될 만한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1: 맞아요. 예, 예. 8353님. 저희 집은 4명 모두 A형의 내향인 아이랍니다.
0: 네네.
1: 각자 방에서 안 나와요.
0: 아...
1: 가끔 모이면 서먹해요. 그래서 강아지를 하나 키웠더니
0: 네네.
1: 강아지도 개 집에서 안 나와요.
0: 아...
1: 어, 개도 내향견 애교도 없어요.
0: 그렇죠. 강아지도 사랑을 줘야 얘...
1: 아, 그러니까 그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아, 이 집은 왔는데 다녀봤는데 그럼 들어가서 어,
0: 혼자 거실에 있으니까 걔가
1: 혼자 여기는 들어가 있는 데구나.
2: 태면 태면 외로 외로
1: 야 그러다 학원 다니겠다. 어, 한글 잘해서. 아니 근데 진짜 집안 가풍을 반려동물이 다 그대로 흡수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정말 비슷하더라고.
0: 이게 각자의 시간이 중요한 집안도 있는 거군요.
1: 그죠 그렇죠. 예. 정준영님. 야 여기는 거의 고시원 수준인데 친구네 가족들은 냉장고에 가족들마다 자기 칸이 따로 있어요.
0: 네.
1: 자기 먹을 음식은 자기 칸에 두고 먹는데요. 고시원이 이렇게 하잖아요. 공동 거실 네. 쓰는데 그쵸. 자기 거 이름표 붙여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너무 편하고 좋대요. 아 이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아요.
0: 아 그렇구나.
1: 저희는 이게 낯서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멸치조림.
0: 그렇지.
1: 어 그런 거는.
0: 아 그럼 그런 거예요.
1: 딱
0: 밥은 밥솥에 있지만 그 외에는 각자 알아서 좋아하는 거 먹자.
1: 그렇죠.
0: 그죠.
1: 그리고 서로 침도 안 섞이고.
0: 어.
1: 뭐 좋겠네요.
0: 그럴 수 있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약간
1: 취향이 다르죠.
0: 함께 먹는 그런 재미는 없겠다, 그죠?
1: 아유 거실에 들어가서 지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집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식탁에서.
0: 아 그건 그 하우스 쉐어 아니에요?
1: 그렇죠. 식탁에 모이긴 하잖아요, 여기는 일단.
0: 알겠습니다.
1: 요즘 그런 집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는 들었어요.
0: 아...
1: 그래서 거실 사이즈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나 새로 진 건물에는 거실 사이즈가 예전에 비해서 작아요.
0: 부엌만 크고 그죠?
1: 네 맞아요.
0: 그렇구나.
1: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문화랑 같아. 9984님. 시댁 가족분들이 다 교직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이 없어요.
0: 아,
1: 다 가르치시니까.
0: 그렇구나.
1: 다 이렇게 뭔가... 그렇죠. 스피치를 하시는지 토크를 하시는 게 아니구나.
0: 그 위에 거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님. 아, 저 우리 작은 아빠는요. 웃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꼭 예고를 하세요. 야, 야, 야 이거 웃긴 거. 야, 잘 들어봐.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들어봐.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 때문에 아무도 안 웃고 예고만 제일 웃겨요.
1: 아, 근데 개그맨끼리 이거 진짜 제일 경고 많이 받는 거. 이거 웃기니까 네. 잘 들어.
0: 그거 안 됩니다. 저희 네.
1: 이건 이미 가스를 다... 퍼주는 행위이기
0: 그럼요.
1: 때문에 이거
0: 네.
1: 다 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다 웃는 거.
0: 본인이 막 웃어.
1: 저희끼리 불문율이 있어요. 이 두 네. 개는 망이다.
0: 아,
1: 폭망이다.
0: 작은 아빠 그런 스타일이구나.
1: 뭐 작은 아빠에게서 개그맨 수준의 개그를 기대하신 건 아니니까 그냥 귀엽게
0: 네.
1: 귀엽게 받아주세요. 네. 어떻게 하겠어. 자 박효신 씨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네.
1: 이상하다.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주제가 내가 본 특이한 가족인데요.
1: 네, 3630님. 아버지 어머니와 농사 짓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저희 가족은 한 밭 안에서 같이 일 안 하고 전부 따로따로 일해요.
0: 네?
1: 아, 이유는요. 다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붙어서 일하면 항상 싸우거든요. 엄마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 놈의 가족이 팀플이 안 맞냐고. 지겹다고요. 그래도 뭐 나름 화목한 집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할 때 자기 주장들이 다 있으시구나.
0: 오, 신기하다.
1: 근데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워가면서 조율하기도 하고 또 일 외에 다른 데서는 진짜 너무 사이가 좋고.
0: 그럴 수 있죠. 뭐 식사라든지 여행 갈 때는 또 잘 맞을 수 있는 거예요.
1: 단 일할 때 팀플만 안 맞는 거야. 어떻게 안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결해봤습니다. 예. 따로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경북 명주에 있는 따로 통신원 김은상입니다. 저희 집은 상하 농사를 짓는데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따로 일해요. 가족들이 전부 아침부터 화가 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그래도 밥 먹을 때는 정말 화목한 집이에요. 지금까지 따로 통신원 김은상이었습니다.
1: 오, 안녕하세요. 김은상 씨.
0: 네.
2: 네, 안녕하세요.
1: 아, 네. 가족들이 모두 화가 나 있는데 밥 먹을 때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아무래도 다 주장들이 세시구나.
2: 네, 약간 그
1: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 은상 씨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농사를 딱 그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일하는
2: 주제요?
1: 스타일이 예.
2: 아, 아버지는 한 그 완전 경상도 분이셔서
1: 네네.
2: 과묵하셔가지고
0: 과묵하시고
2: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1: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구나 일에 있어서.
2: 네.
1: 어머니는요?
2: 어머니는 그래도 좀 약간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1: 그러니까 이런

0: 이렇게 좀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근데 아버님은 필요 없으면 대답도 안 하시는구나.
1: 아, 네네.
2: 아, 진짜.
0: 그럼 어머님은 사람이 말하면 좀 들어!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1: 엄마는 항상 큰 소리를 내고 네. 아버지는 그냥 진짜 말투하고 그냥 가시고. 어. 그럼 그 화가 또 저한테 와요.
0: 너는 하여튼 네 아빠 닮아가지고.
2: 아이고.
0: 아이 근데 건강한 가족일 것 같아. 이호성 교수님이 들으시면 네. 되게 이 가족은 건강한 가족이다.
2: 맞아요.
0: 이러실 것 같아.
2: 괴롭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네. 네.
0: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질을 유감 없이 또 보여주고
2: 맞아요,
0: 또 밥 먹을 때 화끈하게 또 사이가 좋다면서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인사를 좀 하는 스타일이세요? 가족끼리 굿모닝.
1: 아, 네.
0: 오 은상 씨가 주로 해요?
1: 네, 저는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셔가지고.
2: 오, 네. 은상 씨가 좋네. 그,
0: 은상 씨는 네. 성격이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1: 어머니를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0: 엄마한테 주로 듣죠.
1: 네.
2: 이상하게 그래요, 이거.
0: 아니, 네. 왠지 아버님보다는 은상 씨가 훨씬 더 상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2: 그렇죠.
0: 네. 네,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저 전화 연결했는데 네. 예, 다이나믹한 부모님께 한 말씀 하실까요?
2: 그렇죠.
1: 아 항상 뭐 부족한 아들이지만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오,
2: 아 은성 씨,
0: 효자다.
2: 왜 또 갑자기 울컥했어요?
0: 뭐야 이렇게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2: 네.
0: 거야?
2: 아이고 진짜 효자구나.
0: 잘 키우셨다 우리 부모님.
2: 그러니까 부모님 같이 챙겨드리면서 농사도 짓고.
0: 맞아.
2: 네,
0: 은상 씨.
1: 네.
0: 으, 감동했어요.
1: 네, 네.
0: 자, 오늘 세상 사는 퀴즈 또 준비해 주셨는데 퀴즈
2: 네,
0: 할까요?
2: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퀴즈 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최근에 싸운 건 언제일까요? 1번 어젯밤, 2번 오늘 아침, 3번 오늘 점심.
2: 어제 싸워서 우시는 건가? 어젯밤,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지금 맞춰주세요. 샵 8001번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자, 저희가 준비한 타월 세트랑 원두 커피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7: 올품하면

0: 싸운 건 언제 할까요? 정답.
1: 이번 오늘 아침.
0: 아, 아침이구나.
1: 아휴, 예. 그래서 오셨구나.
0: 농담이고. 5005님, 임재수님, 5459님 맞으셨네요.
1: 네. 자,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DJ시죠. 윤상 씨 노래 들을까요?
1: 이 노래는 정말 명곡이에요. 네. 윤상의 달리기 이부 끝곡으로 들으시고 네.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지금.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의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이틀째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던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줄이자 코스피가 상승 전환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6,500선에서 출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에 한때 4% 넘게 떨어졌지만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45.78포인트 0.68% 오른 6,742.74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4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던 삼성전자는 낙폭을 만회하며 어제와 같은 25만 7천 원에 마감했고 한때 6% 넘게 떨어졌던 SK하이닉스는 0.42% 오른 167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도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며 어제보다 13.82포인트 1.7% 오른 827.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경장이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선의 박범계 의원을 대통합 추진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5.18 폄훼 토론회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키자 이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냐며 지난 15일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적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토론의 발언에 책임을 져라 당신도 공동범죄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하자고 동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2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긴급재난 문자가 올릴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글로 된 재난 문자를 읽지 못하는 해외 이주민 300만 명, 이주노동자 110만 명이 바로 그들이죠. 재난은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는데 재난정보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켜가곤 합니다. 누구도 재난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이웃이 한 번 더 알려줘야 합니다. 급할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큰 힘 아닙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문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잠시 후 도전자의 배짱 크기에 따라 퀴즈 난이도가 결정되는 지라시 배짱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정자 이 코너를 진행하는 정선희문 천식은 배짱이 없습니다.
1: 없어요. 일도 없어요. 배짱 싫어요. 무서워요.
0: 네. 지금부터 퀴즈 도전하실 분들 간략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 문자 주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배짱 퀴즈 들어보니까 대짜 아이고 뭐 할만하던데요. 대짜 도전합니다. 라든지 또 과유불급이지요. 욕심부리지 않고 소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예,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저는 긴장하면 제 이름도 까먹어요. 소짜 소짜 이러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 네. 저희가 소짜 함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소짜에도 함정이 있어서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거.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뭐. 지난주에 아쉽게 쉬어갔던 그 시간 한 주말에 다시 돌아왔죠. 제가 이 코너 하면서 그 슬럼프가 와가지고.
1: 맞아요. 아, 이게 문천식 씨가 자꾸 치장을 하더라고.
0: 약간 번아웃이 왔다고 할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메이크업 안 한 맨 얼굴이 너무 좋았는데 언제부터니까 눈썹 그리고 막 입술을 바르고 막 이러는 느낌? 청취자분이 네. 몇 명이 실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빼냐고.
0: 저 자체가 일단 4대부지만 아들이고 고급지게 살다 보니까
1: 네 대만 맞자.
0: 딱 그러시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쌀 20kg이 걸린 행운공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습니다.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부터 999번까지 숫자 세 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 응모됩니다.
0: 샵 8001번으로 참여 방법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1번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환인제약
1: 빅토스
0: 구민연료 써연료
1: 음식물 처리기 휴렉
0: 데이팩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8: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9: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9: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내가 풀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커다란 용기에는 커다란 선물이,
2: 작은 용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3: 지라시
1: 배짱 퀴즈.
3: 9037님이 네. 매번 도전 문자 쓰다가 전송 직전에 지우는 소심한 청취자입니다.
1: 에헤, 안 됩니다, 선생님.
3: 아, 나 이거 너무 귀여우시다. 전송 직전. 네. 아니야, 바바바바바닥 지워. 오늘도 그냥 집에서 풀어볼게요. 언젠간 두 분과 통화하는 날이 오길. 아, 재밌어. 아, 왜냐면 문천식 씨 안에는 그런 인격이 네. 없지만 전 제 안에 그런 인격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살갑고 와닿고 막 이래요.
1: 그냥 문자 보내세요.
3: 그래서 네. 안 된다니까. 네. 자, 결심해야지. 앞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고.
1: 도전 문자 주십시오.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무료인 스마트라드 미니로 주셔도 됩니다.
3: 퀴즈 난이도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대짝 퀴즈 있고요.
1: 9만 원 상당의 문어 그림과 또 10만 원 상당의 CC 홈케어 세트, 두 개 다 화장품이거든요. 네. 요 걸린 중짜 퀴즈도 있어요.
3: 그리고 소짜 상품, 만 원짜리 주유 쿠폰, 그리고 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네. 키키의 노래네요.
3: Pop off, pop off.

0: 키키의 팝업 들으셨는데 네. 좋네요.
1: 뭐라
0: 네.
1: 계속 얘기하다 끝난 것 같은데.
0: 아, 그 되게 좋았어요 뜻이.
1: 아 그랬어?
0: 예. 네.
1: 뭐 어떤 거?
0: 그렇게 길게 들어올 거예요?
1: 아, 알았어.
0: 배업 짧은 거 알면서 진짜 짜증 나네. 자, 그래서 배짱 퀴즈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죠.
1: 그럴까요?
0: 8057님 아빠랑 퇴근길에 대짱 퀴즈 신청해 봅니다.
1: 아이고, 우리 또 그 어느 정도 연령인지
0: 그러게,
1: 모르겠지만
0: 궁금한데요. 네,
1: 아빠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생 같기도
0: 왠지
1: 하고.
0: 학생일 것 같아요. 네. 네.
1: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다, 아빠. 아 잠깐만, 아빠죠? 아들이야 혹시?
2: 아니, 아직은 아빠가 아니고요.
1: 어머, 아빠.
0: 형 어떻게 된 거예요?
1: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아 아빠라 그러시는구나.
2: 제가 아들입니다.
1: 그죠?
0: 그 아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 살고 있는 31살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1: 어, 우리 김강민 씨 아니 문천식 씨가 아빠랑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0: 아, 제가 너무
1: 강민 씨도 많이 놀랬겠네. 저 형 왜 저러지?
0: 네. 강민 씨 제가 좀 편견에 사로잡힌 네. 캐릭터라서 미안합니다.
1: 당황했죠?
2: 네. 살짝 놀랐습니다.
1: 살짝 놀랐어요.
0: 아 강민 씨는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시나 봐요.
2: 어, 같이 일하고 있진 않고요. 그 직장 위치가 근처예요.
0: 아, 근처에서.
1: 어머, 사이 좋은 부자지간이구나.
0: 아, 진짜.
2: 맞습니다.
1: 네. 그 아버지랑은 좀 대화가 잘 통하는 아들이에요?
2: 아빠랑 거의 출근할 때 1시간 반 동안 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는
1: 이 정도면
0: 아, 진짜.
1: 이런 호칭이고 이런 정도 사이면 거의 친구고 형이고
0: 어, 이런 친밀감 너무 부럽네요. 네.
1: 멘토고, 그죠? 네.
2: 맞습니다.
0: 네, 강민 씨 부러워. 저는 아버지랑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1: 저도요, 그랬죠.
0: 네. 네.
1: 무슨 얘기 주로 나누세요? 한 시간 반 동안?
2: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0: 아, 축하드립니다, 강민 씨. 아,
1: 진짜 축하드려요.
0: 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2: 그래서 보통 결혼 이제 신혼집 얘기나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나
0: 어떻게 살지도
2: 뭐 이런 얘기.
1: 아빠가 다시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안 해요?
2: 적극 추천하십니다.
1: 결혼을?
0: 오, 우와.
1: 네. 부부간의 금슬이 좋으시구나. 엄마랑 되게 신혼같이 사세요?
2: 네, 매일 같이 산책 나가시고.
0: 와, 그걸
1: 봤다,
0: 보고 자란.
1: 우담바라.
0: 오랜만에 온 사연이.
1: 우담바라.
0: 그걸 보고 자란 강민 씨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시겠네, 그죠?
2: 네, 저도 매일 산책하고 영화 보고.
1: 아, 그래, 맞아.
0: 좋습니다.
1: 주변에서 이렇게 네. 형 누나들이 깐족깐족해도 자기만의 네. 그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인생에 스승인 부모님께서 너무 맞아. 잘 살아주고 계시니까.
1: 맞아, 맞아.
0: 부럽네요.
1: 어쨌든 네. 우리랑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뭐 환경이지만 예. 어쨌든 김강민 씨는 지라시로 대동단결한 거니까 오늘 퀴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결혼도
0: 그쵸?
1: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대중 소중에 어디로 가실 건가요?
2: 배로 하겠습니다.
0: 오, 배포 좋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1: 맞아, 맞아.
0: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2: 곧 결혼하게 될 지금 여자친구 혜주한테 저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아, 스윗해. 아빠 닮았어.
0: 아빠도 해줘. 아빠는 안 해?
1: 아빠는 엄마가 챙기겠지.
2: 아빠도 예. 네.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그래. 이게 이 정도면 네. 심플해요. 담백하고.
0: 맞아요. 자, 강민 씨. 이제 대자가 두 개 있는데 신화와 역사 영역 둘 중에 고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2: 신화랑 역사요?
0: 네. 네. 신화, 역사.
2: 역사로 하겠습니다.
1: 역사. 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세트가 걸린 역사 영역 문제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왕의 행차는 단순히 왕이 장소를 이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는 행차길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적극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백성들은 왕이 지나갈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고가 폐지된 뒤 이를 대신하여 실시되었던 것으로 정조시대에 특히 활발하게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이 제도. 정답은 무엇일까요?
2: 읍소?
1: 읍소 아니었습니다. 읍소 아니었습니다.
0: 네.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경민 씨 잘못이 아닌데.
1: 이게 주관식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읍소를 꺼내든 것만으로도 대단한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순발력이라고 네. 생각해요.
0: 저는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정답을.
1: 저도요.
0: 예.
1: 저도 몰랐어요.
0: 예. 자, 이 문제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로 맞춰주십시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1: 자, 이적의 노래입니다. 그 힌트송인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제작진도 오늘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0: 정답이 두 글자인데요. 여기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1: 예,
0: 게.
1: 있어요. 예. 걱정 말아요 그대.

0: 네, 청취자 퀴즈로 드린 문제. 조선시대 백성들이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했던 제도. 정답은요?
1: 격쟁이었습니다. 격쟁.
0: 어떻게요?
1: 격쟁.
0: 격쟁.
1: 격쟁 말아요 그대.
0: 그러면 정조님께서 정조왕께서 지나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혹시 뭐 격쟁 있냐?
1: 격쟁거리 있냐? 큰일이다.
0: 있으면 하는 거 보죠.
1: 네. 근데 이게 한자어겠지만 격쟁이란 말이 좀 생소해서.
0: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네,
1: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답을 네. 맞춰주신 정말 그 고급스러운 예, 지성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9327님, 5581님, 장성욱님 이분들 네.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0: 야, 대단합니다 진짜.
1: 저희는 이제 끼껏해 격정 정도예요.
0: 네. 예.
1: 자, 지라시 배짱 퀴즈.
0: 두 이어서. 번째 도전 만나볼게요. 0766님인데요. 배짱 퀴즈 참여하고 싶어요. 대자로 부탁합니다. 여긴 대구입니다. 너무 더워서 퀴즈로 더위를 잊고 싶어요.
1: 더우시죠.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네. 누구신지요?
2: 예,
1: 네,
2: 대구의 콩이 엄마입니다.
0: 네, 대구의 콩이, 콩이 어머니. 네.
1: 아니,
0: 네.
1: 얼마나 더울까요?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2: 몇 도인지 안 그래도 봤는데요. 네. 35도로 찍혀 있는데
1: 체감은 한 40도
2: 엄청 40도 넘는 것 같아요.
1: 아, 이게 습하구나 엄청.
2: 네. 네.
1: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 더위는 어떻게 지금 이기고 계세요?
2: 참고 있습니다.
1: 아유 어떻게 피서라도 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었어요? 그 퀴즈 도전하시기 전에는?
2: 아 전에 네. 지금 그냥 몸이 좀 아파서 쉬는 중이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2: 잠깐.
0: 네네.
2: 네. 그래갖고 그냥 문자 전에 보냈는데 네. 잘 안 되던데 오늘 너무 더워갖고 하여튼
1: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2: 걱정돼요. 걱정돼요.
0: 네, 몸은 좋죠 뭐. 네. 네.
1: 대짜 신청을 하셨는데 마음 네. 변함 없으시죠?
2: 네 해야죠.
1: 오
0: 네, 좋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또 대짜 네. 시작 전에 메시지 남기고 싶은 게 그쵸. 말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0: 한 말씀 하십시오.
2: 사랑하는 콩이 아빠 더운데 고생 많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1: 아 콩이는
2: 정선이 혹시... 문천식 씨도 사랑합니다.
0: 아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콩이가 누구예요?
2: 예 네, 강아지예요.
1: 그래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예전에 한번 그랬다가 아드님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실수했었거든요.
2: 아
1: 반려동물 이름 맞죠? 아이고 네. 콩이 엄마 아빠.
0: 좋습니다.
1: 자 대짜 문제 드릴게요.
0: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하겠습니다. 신화 영역 문제 주세요.
1: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아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서점에서도 원작 오디세이아를 비롯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 고전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이 용어는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한 끝에 그 조각상이 실제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요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믿음이 실제 행동이나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2: 플라시보 효과.
1: 플라시보 효과. 아 그래서 제가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함정이구나.
0: 맞아요.
1: 왜냐면 이게 그 비슷한 그
0: 비슷한 맥락인데,
1: 상황에서 쓰일 네. 수 있는데
0: 좀 그리스,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저희가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네. 그 효과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0: 네. 참고로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1: 네. 저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기억했어요. 네.
0: 아 그렇군요.
1: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 이런 거에서 본 기억이나 옛날에.
0: 네. 청취자 네. 퀴즈로 전환됐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 말 자체는 다섯 글자고 뭐뭐뭐뭐뭐 네. 효과까지만 일곱 글자겠네요.
1: 두 개 건졌어요 지금.
0: 그렇죠.
1: 두 개 건져서 힌트송으로 올렸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샵 8001번으로 맞추시는 동안 노래는요?
1: 이승철입니다. 말리꽃.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야, 뭐 먹을래?
4: 해장국?
3: 오, 좋지. 이 근처에.
4: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3: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4: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3: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6: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네, 청취자 퀴즈로 드린 문제. 그리스 신화 얘기에서 신화에서 네. 유래한 말로 요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나 믿음이 성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 정답은 피그말리온 효과였습니다.
1: 네, 아까 연결되셨던 우리 콩이 어머님께서 그래도 플라시보 효과도 알고 계시고
0: 맞아요.
1: 퀴즈에 좀 해박하신 것 같은데 여기 좀 어려웠어요.
0: 아, 안타까웠어요. 네.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진짜.
1: 자, 정답자 9403님, 0529님, 민나진 맞으셨고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자, 번아웃 극복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한 주 쉬고 다시 컴백했습니다.
1: 네.
0: 아, 이제 문천식 씨의 그 어떤 정체성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천식 씨의 근간이라고 보거든요.
1: 그래요?
0: 예, 그럼요.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잖아요.
1: 고급진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참 버겁네요. 예.
0: 허언증, 허언증.
1: 해보자고요.
0: 자꾸 얘기하면 진짜가 될 줄 알아.
1: 예.
0: 자,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해.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설명한 영화가 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다섯 분께는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정선 씨 먼저 문제 주시죠.
0: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왜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영화라고 했고 또 다른 관객은 이 작품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평생 자랑스러울 듯 다시 봐도 엄청난 대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조새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문천식 씨의 설명은요?
2: 예, 그거 아니야. 첫 번 김윤진이랑 한석규랑 막 물고기 키스할 때 지들도 키스하고 막 그러다 총소 송강호 체면식이 나오는데 솔직히 내용은 가물가물해.
0: 그치.
1: 예. 내용 기억나요 그럼? 안 나죠.
0: 그게 다야 지금.
1: 형님들 누님들 내용 기억나?
0: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1: 안 나죠.
0: 난 거기서 그 키싱 구라미 그거 그러니까. 하나 알았다.
1: 예.
0: 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1: 그렇습니다.
0: 아 싫다.
1: 아 갑자기 싫다가 뭐예요 사람한테.
0: 아니,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에 동조할 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아 애매한 예. 기억력이 싫다.
1: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0: 자, 엘비스 코스텔로의 노래 네. 준비했습니다. 아,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정답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치는 잠깐이에요.
1: 네.
0: 그래도 예, 상품이 남습니다.
1: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도 받습니다.
0: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듣고 올게요.

0: 네, 문천 씨에게 싸구려 설명해. 아,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될 텐데요. 정선 씨가 한번 해주셔야죠. 이게 왜 가구가 필요한 거야 누나. 그냥 허시라고.
1: 이거 그거 아니야. 첫 번 김윤진 그 한석규가 물고기들이 키스할 때 지들도 막 키스하고 그러다 총 쏘고 막 송강호 최민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내용 가물가물해. 라고.
0: 딱 예. 맞잖아요.
1: 근데 이게 사실 그 네. 영화 설명이라고 간판을 달고는 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냥 네. 술자리에서 네. 친구들끼리 그냥 이렇게 침 뱉듯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취지가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0: 그렇죠.
1: 네. 오늘은 잘 살렸어요.
0: 내 기억, 네 기억 똑같은 거예요. 7756님. 정답 시리 천식 씨 너무 웃겨요. 싸구려 번아웃 탈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1: 권용호 님이 아 시리 한 주씩 오더니 더 싸구려가 됐어. 아 좋아. 많이 늘어나 주셨어요.
0: 용호 씨,
1: 감사합니다.
0: 더 싸구려가 뭐예요 제가.
1: 더 싸구려를 항상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0: 아 정말 알겠습니다.
1: 자, 두 분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라 씨 배짱 퀴즈 다음 도전자 만나봐야죠.
0: 7399님인데요. 서초구에 사는 63세 임동식 월씨다. 소박한 사람이지만 대짜 퀴즈 도전합니다 하셨는데 아내에게 선물하겠다 하셨거든요.
1: 네.
0: 아 대짜는 품절인데 어떡하죠.
1: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좀 합의를 봐야죠. 네. 우리가 동식 오빠랑.
0: 여쭤볼게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임동식입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동식 씨.
2: 네 반갑습니다.
1: 대짜가 품절입니다. 어쩌죠?
2: 뭐 하나라도 뭐 창고에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하나씩.
1: 아, 재밌다.
0: 유머. 네.
1: 아내분께 선물하시려고 네. 되게 좀 많이 들떠 계셨구나. 저희도 더 같이 들뜨고 싶은데.
0: 진짜.
1: 생각해보니까 동식님 지난번 퀴즈 때 너무들 잘 맞추셔가지고 앞에 PD랑 제작진 얼굴이 조금 썩음썩음했어요.
0: 네.
1: 그러더니 이렇게 문제를 그냥
0: 어렵게 냈네요.
1: 어렵게 해가지고.
0: 그래서 중자만 남아있거든요. 어떡할까요 선생님. 네?
1: 중자로 합의 보시겠습니까?
2: 뭐 아무거나도 뭐
1: 그래도 이렇게 연결됐는데 예. 그죠 우리가
2: 예, 주십시오. 예,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9만원 상당의 문어크림 걸리는 문화영역과 10만원 상당의 시스루 홈케어 세트가 걸린 환경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로 결정하실까요? 문화와 환경 문화 환경
1: 많이 망설이신다. 다 알고 계신 그런
2: 아 몰라서 아 문화 쪽을 일단
0: 문화 쪽을 일단 정하셨고요. 아유, 그러면 퀴즈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리면 끊기니까 아내분께 한 말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 아니 한 말씀 할 거 없으니까
1: 이게 너무
2: 맞춰서 아니, 선물을
0: 뭐 이렇게 허겁지겁
2: 아니 뭐 주고 싶지만 뭐 또 틀려도 실망하지 마시고 뭐 들지 안 들지 모르겠지만
0: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윤동신 님이
2: 저 정선이 문천식 씨가 아마 하나 뭔가 줄 것 같으니까 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내분께 극존칭 쓰셔. 아, 아니 그러니까 되게 쑥스러우셔서 네. 이렇게 뒤로 몰래 잘해 주시는
0: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정선이 씨 문화 영역 문제 주시죠.
1: 갈게요. 최근 2000년대 초반 복고 패션이 유행하면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젤리 슈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한 패션 플랫폼에서는 젤리 슈즈 거래액이 전년 대비 56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복고 열풍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1990년대 말 일부 전산 시스템의 연도 표기 방식이 세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알려졌는데요. 이후 의미가 확장돼서 당시의 트렌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2: 이야 모르겠습니다.
1: 아, 그쵸 이게 안 썼어 그동안 우리가 이 말을 아예 땅에다 파먹고 또 놓고 있었다고.
0: 이때 이 이름의 그룹도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마 관심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때 한창 열심히 일하실 때실 거라서 예. 아마 예.
1: 자 이 문제도 청취자 퀴즈로 전환됐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문자 샵 8001번 아시죠? 짧은 거 50원, 긴 게 100원입니다. 네.
1: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이 이 팀 이름이에요.
0: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 글자.
1: 네. 헤어진 후에.

0: 네, 청취자 퀴즈 드릴 문제. 90년대 말 세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용어죠. 정답은요?
1: Y2K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 정답 맞힌 분 3789님, 2720님, 민수희님 포함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네, 마지막 도전자죠. 6654님이 선정되셨는데요. 오랜만에 외근하고 퇴근합니다. 늘 퀴즈 들었는데요. 솔직히 대자는 못 풀 것 같고 중자나 소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1: 딱 좋아요. 지금 중자 하나 남았습니다.
0: 소자도 두 개 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신지요?
2: 주중에는 서울에 있고요. 주말에는 대전에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1: 신동훈자.
2: 예, 네, 신동훈님.
1: 신동훈님, 네. 왜 그렇게 주중과 주말에 다른 데 계세요? 직장 때문에?
2: 아시겠지만 예,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요. 직장이 서울이라서 서울에
1: 대전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되셨어요?
2: 지금 2년 6개월째.
0: 너무 안타깝다.
1: 안타깝다?
0: 너무
1: 양심은 있어도
0: 힘드시겠다. 아내분 보고 싶죠?
2: 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옛날보다 다른데 그래도 주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면은 또 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예.
1: 그렇죠.
0: 언제가 좀 힘드세요, 네. 동훈 씨?
1: 제일 힘들 때.
2: 뭐 야근하고 집에 갈 때, 야근하면서 집에 갈 때, 하늘 볼 때, 그럴 때는 좀 현타가 한 번씩 오긴 하죠.
0: 아, 그렇죠.
1: 쓸쓸하지.
0: 내가 뭘 위해 네.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데.
2: 네. 아, 그렇죠. 네.
0: 아, 그렇군요.
1: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네. 장점이란 게 있다면 요거다라고.
0: 네. 없겠지만.
2: 장점은 회사 생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1: 네. 일리가 있다.
2: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1: 그리고 어쩌다 만나면 또 약간 연애 기분도 더 진하게 낼 수 있잖아요.
2: 네, 주말 부부 하고 나서 와이프랑 싸우는 게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 있을 때는 아주 싸우는 게 좀 많은 사소한 것도 싸울 때가 있었는데
1: 그쵸.
2: 주말 부부 하니까 이제 싸움이 확실히 예, 안 하게
0: 됐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장점을 어디서든 캐내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저희 그 중자가 하나 남았지만 또 푸시기 전에 한 말씀 하시고 퀴즈로 네. 넘어가는 게 좋겠죠.
2: 네.
1: 네.
2: 네. 와이프랑 아이들한테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1: 좋아요.
2: 지영아, 그 다음에 조하나, 아빠가 항상 주중에는 못 보지만, 주말에 가서 늘, 가족을 위해서, 재밌게 놀아주고, 와이프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설거지도 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좀만, 언제가 될지, 언젠가는 다시 합치겠지만, 좀만 참자. 파이팅.
0: 아유, 근데 동훈 씨 정말 좋은 아빠고 또 좋은 남편일 것 같아요.
1: 맞아. 자기도 힘들면서 아니, 또 가서 또 일해주고
0: 집안이 다 하겠다고.
1: 아유,
0: 착해라.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우리 중자 문제 이제 드릴게요. 10만 원 상당의 C3 홈케어 세트가 걸린 환경 영역 문제입니다.
2: 네.
1: 물러간 듯 싶었던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온 지역이 많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 오후 시간대에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된 물질이 강한 햇빛과 만나 만들어지며 농도가 높아지면 기침이나 목 따가움, 가슴 답답함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대기 높은 곳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역할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오존?
0: 오존?
1: 오존! 정답입니다.
0: 야~
1: 역시!
0: 박식하신 분이에요. 바로 맞췄어요.
1: 이제 주말에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 전달할 수 있겠는데요.
0: 그렇습니다. 아빠가 네. 바로 맞췄다 이러면서.
1: 그러게요. 오늘 아세요 신동훈님? 저희 퀴즈 한 시간여 만에 처음 맞힌 분이에요.
2: 우후! 그런가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아,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1: 아 진짜 네. 오늘 저희도 덕분에 조금 마음 편해졌어요.
2: 아, 아닙니다.
1: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고

0: 대식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이야 허리방호
4: 이야 허리방호
5: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을 베기 위해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한물짓기 소리입니다.
3: 아기 초근 청년 초근
4: 이야 허리방호
5: 아기 초근 청년 초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한물짓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의 협찬이었습니다.
4: 이야 허리방
6: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7: 자, 우리 지라시 복권 해야죠.
8: 돌려야죠. 네. 자, 지금부터 문천식 씨가 또 행운공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부터 999번까지 세 자리 숫자를 보내주신 분.
7: 네.
8: 자, 공을 돌려주세요.
7: 네, 여러분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공 뽑아보겠습니다. 쌀 20kg의 행운의 주인공 100자리 나왔어요. 400. 10자리는요. 50. 1자리는요.
8: 459번.
7: 459 있을까요? 459.
8: 자, 계실까요?
7: 있습니다.
8: 다행이다. 자, 9883님 459번 적어주셨어요.
9: 여보세요?
10: 네.
8: 네, 9883님?
10: 예.
8: 네,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10: 예.
8: 보내주신 숫자 459번 맞나요?
10: 예.
7: 네,
8: 축하드립니다!
7: 네, 반갑습니다.
8: 깜짝 놀라셨죠? 예. 낯선 번호라서.
10: 예.
8: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 그렇습니다.
8: 네, 이 459번이 어떤 의미가 있는 번호인가요?
10: 아, 그냥 차 앞번호예요.
7: 아, 차 그러시군요. 선생님,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어디 사는 누구 정도?
10: 아, 여기 시흥시.
8: 네.
10: 네, 유희씨라고 해드리겠습니다.
8: 아, 제가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7: 네, 시흥에 계신 네. 김정희님. 네.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10: 혼자 하겠습니다.
7: 알겠습니다.
8: 아, 혼자 오롯이 즐기십시오.
7: 맞아요. 네.
8: 네. 네. 네, 일단 이 뭐... 그 김정희님이 받으시는 네. 쌀 20kg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연결이 됐는데 뭐 저희 지라시에 바라는 점이나 네. 지라시를 들으면서 아, 나 이 코너 재밌게 듣고 있어요. 그게 좀 애정을 표현해 주실 네, 수 있다면.
7: 하실 말씀 편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8: 네.
10: 그냥 막 일하는 도중에 막 듣다 보니까.
8: 네네.
10: 막 예.
8: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드세요?
10: 아 예. 예.
8: 그럼 네. 됐습니다.
7: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10: 네. 네.
7: 아마 근무지신 것 같아요.
8: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좀 약간 맞아요. 집중이 안 되시는 때는 딱 네. 보면 대충 눈치가 근무 중이신
7: 맞아요. 저 같아도 눈치가 보이죠.
8: 그럼요. 네, 아유 네, 그래도 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7: 맞습니다. 끝곡으로 영화 쉬리의 OST Original Soundtrack 준비해봤습니다.
8: 왜 이렇게 끙끙 알아? 영국식 영화를 할 때는. 아파? 아니,
7: 자신감 없는 일을 할 때 사람이 그래?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영어를 그런가? 잘 모르니까.
8: 아니야. 예. 그 정도면 잘하지 뭐. 예.
7: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8: 많이 힘들어한다 캐롤 키드가.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게요.
7: 고맙습니다.
8: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7: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5: 잘 모셨어.
4: 어디로?
5: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4: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5: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4: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6: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7: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6: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1: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회사 돈으로 마련한 고가의 주택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50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 5곳을 포함한 이 업체들이 세금 약 1조 9천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으로 사적 이익을 얻은 사주 일가에 세금을 물리고 조세 포탈,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0: 또 유학을 간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유학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까지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구급 활동에 참여했다 정신적 후유증을 겪다가 숨진 소방관 두 명이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구조 구급 활동에 투입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다 자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두 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참사 현장 수습 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구운 주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상 지역은 전남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청송으로 지난달 말 기준 대상자의 87.4%인 16만 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전체 지급 금액은 567억 원으로 지역별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여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여름 열대야가 나타난 날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 집계 결과 올해 6월부터 어제까지 전국의 열대야 일수는 16.4일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재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39.5일, 전남이 29.1일, 경남이 21.3일로 남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기상청이 어제 9월부터 11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에서 60%로 전망함에 따라 올해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군공항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광주군공항을 공동작전기지로 사용 중인 주한미군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광주와 대구 등 5개 공동작전기지 이전 작업에 공통 적용되는 한미포괄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동시에 광주군공항 임시 재배치에 따라 미군구역 74만 제곱미터를 옮기는 방안을 별도 협의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정여울 작가는 고민을 털어놓는 능력이 부족했다죠.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새삼 20대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나는 바뀐단다.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나면 문득 느끼죠. 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나에서 해볼 만하게 단단해지는 나로 어느새 변신. 그게 고백의 초능력이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따뜻한 더위 속에서 고생이 정말 많으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밤사이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습 소나기 소식도 있는 만큼 퇴근길 발걸음 조심하시고 틈틈이 수분 보충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더위와 피로는 모두 여기에 내려놓으시고요.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으로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파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 업체 재정 지원율을 내년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버스 회사 손실 보전율을 98%로 올려서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100%까지 맞춰서 45억 원을 더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 지원금은 기사들의 퇴직금 적립 용도로만 쓰도록 조건을 달았어요. 그리고 노조가 요구해온 울산시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을 보태주기는 해도 직접 계약을 맺은 사측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시는 내년 7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민 의견을 또 한편으로는 수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버스 승강장의 QR코드 구군 민원실 설문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결정 내용을 공개하면서 부산시가 제안한 정관선 트램과의 연계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와 정관선은 월평역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요. 울산시와 양산시가 요청한 내용도 노선계획의 일부 반영될 예정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이번 광역철도는 울주군 삼남읍에서 부산 노포동까지 이어지고요. 동남권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먹양 상담실. 자, 오늘은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과 함께 고양이한테도 분리불안이 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오늘 전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이 6시 10분 7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하실 수 있겠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음식을 굽거나 데울 때 혹은

0: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오래 싸두는 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구운 감자를 이것으로 감싼 채 실온에 오래 두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고요. 토마토나 오렌지처럼 산성이 강한 식품은 이것과 오래 닿아 있으면 반응을 일으켜서 음식의 맛이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이것으로 꽁꽁 싸서 바로 냉장고에 넣는 것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식는 시간이 길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4도에서 60도 사이, 이른바 위험 온도대에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가급적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양이 많다면 깊고 큰 용기보다는 얕은 용기에 나눠서 담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음식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서 주방에서 두루 사용하는 이것. 저는 주로 삼겹살 구울 때 이거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1번 포일, 2번 보자기.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Like I got night lights 몇 번이고 부딪혀가없이 fight
2: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냥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다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샵 2848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양이 분리불안인데요. 고양이 전문가 김지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네, 먼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양이 더위에 대처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8343번님께서 고양이는 추위를 더 잘 탈까요? 더위를 잘 탈까요? 건강 상태로 따지면 추위가 더 위험할까요? 더위가 위험할까요? 1차원적이지만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3: 고양이를 보면 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거나 햇빛 드는 곳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고양이를 추위를 많이 타는 동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건강 상태로만 생각하면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처럼 온몸에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는 능력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체온을 식히는데 한계가 있고 심한 경우엔 탈수나 열사병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보다는 더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굳이 따지면 그렇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분리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양이는 아무래도 독립적인 성향의 동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분리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3: 네. 고양이도 분리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지만 보호자와 깊은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부재나 생활환경의 변화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예. 그러면은 분리불안이

0: 혈안을 겪는 고양이한테는 어떤 증상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1: 대표적으로 보호자가 없을 때 과도하게 울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소변을 보거나 과도하게 그루밍을 하거나 식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진료보는 아이들 중엔 보호자님이 길게 외출만 하고 돌아오면 현관에 구토를 해둔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외출하려고 하면 유난히 졸졸 따라다니거나 돌아왔을 때 지나치게 달라붙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0: 이게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 친구들이 한참 애교를 부리잖아요.
1: 네.
0: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사라지면 밖에서 크게 울거든요.
1: 네.
0: 그게 분리불안 증세인 거예요?
1: 그거는 딱 분리불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0: 약간 느낌이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런 느낌으로
1: 찾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나 분리불안까지는 아니다. 그럼 얼마나 과도해야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일단 보호자를 따라다니거나 귀가했을 때 반기는 행동 자체는 사실 정상적인 애착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분리불안이라고 보지는 않고, 분리불안은 보호자가 없을 때 과도하게 울거나 또 배뇨 실수를 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그루밍을 하는 것처럼 실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를 동반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0: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불안이 생기는 원인도 따로 있어요?
1: 네. 분리불안은 한 가지 원인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양이의 기질이나 또 보호자와의 애착 정도, 생활 환경의 변화가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 또 보호자의 출퇴근 패턴 변화가 평소처럼 일상이 갑자기 달라졌을 때 증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거나 평소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분리불안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네. 혹시 성향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기질의 고양이도 있는지 궁금해요.
1: 품종적으로는 샴 품종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은 품종이어서 분리불안에 관련된 보고가 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특정 품종에서 분리불안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품종보다는 개체의 성격이나 성장 과정, 보호자님과의 관계, 또 혼자 지냈던 경험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0: 성장 과정 보통 새끼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1: 네.
0: 이렇게 분리불안이 안 생기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사실 이제 보호자님이 집이 비워지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환경적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는 동안에도 숨을 곳이나 뭐 높은 공간, 캣타워 같은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안의 환경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보호자님이 부재하는 시간 동안에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좋은데 뭐 머리를 쓰면 간식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장난감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거나 먹이 퍼즐이 있어서 혼자서도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잘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장난감이나 먹이 퍼즐 이런 게 필요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우리 고양이가 너무 혼자 있어서 그런 건가 해서 다른 고양이를 더 데리고 올까, 입양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어때요?
1: 네, 사실 그 분리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는 거는 꼭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양이들은 개체에 따라서 다른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매우 스트레스로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분리불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무조건 둘째를 들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양이의 성향이나 또 사회성이나 예전에 다른 고양이랑 있었을 때 경험을 먼저 고려를 해보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입양을 결정을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입양을 결정하시게 된다면 충분한 자원에 뭐 먹이나 화장실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공간도 충분한 상태에서 천천히 합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만약에 이미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집에서 어떻게 해서 좀 완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1: 여러 가지 시도를 사실 해볼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던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뭐 먹이 퍼즐이나 먹이가 나오는 장난감을 세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살짝 좁아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딱 늘린다라기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0: 되고 그때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다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증상이 너무나 심하다면 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어떤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증세가 심할 때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라고 해야 되는 거죠?
0: 네. 보통은 충분히 문진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파악을 하고 사실 분리불안이 나타나는 많은 패턴들이 보호자님들께서 출퇴근 시간이 이제 너무 길고 너무 가정에 없는 시간이 길고 그 시간에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근과 퇴근을 어쩔 수 없이 좀 긴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패턴이 있으면 아이들이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하고 밤에 9시에 퇴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라도 아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분리불안이 좀 덜 생깁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고양이가 네.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약간 네. 생체시계처럼.
0: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이게 시간을 안다라기보다 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를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이 되면 보호자가 나가고 특정 시간이 되면 보호자가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 그 패턴이 동일하다면 문제가 잘 생기지는 않고요.
1: 네.
0: 근데 갑자기 회식이 너무 잦아져서 밤늦게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들어왔는데 또 나간다거나 그런 것들이
1: 불안하군요.
0: 불안감을 많이 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이 분리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전문가 김지연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7: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6: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24분 51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음식을 굽거나 데울 때 혹은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오래 싸두는 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구운 감자를 이것으로 감싼 채 실온에 오래 두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세균이 증식할 위험이 있고요. 토마토나 오렌지처럼 산성식품은 이것과 오래 닿아 있으면 맛이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이것으로 싸서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식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기 접하기 쉬운 4도에서 60도의 위험 온도대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빠르게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양이 많다면 얕은 용기에 나눠 담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져서 주방에서 두루 사용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포일, 2번 보자기.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방로의 시간 여행 시작하고요.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저희 지난주 울산사리 시간에 그 새가 전신주에 앉았을 때 감전이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그때 다들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그 피복이 벗겨지지 않은 전선을 닿는데도 감전이 되는 건가? 이게 네. 원리가 뭘까였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궁금증을 어디서 풀까 하다가 이 코너까지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전기입니다.
0: 예, 전기. 네. 답을 찾았을까요?
1: 정답이 전압의 차이에 있었는데요. 우선 전기가 수월하게 흐르려면 전선처럼 전기가 지나갈 통로가 필요하고 예? 전기가 움직일 수 있게 밀어주는 힘인 전압이 필요한데요. 네. 보통 이렇게 힘이 센 쪽이랑 약한 쪽이 붙으면 약한 쪽으로 밀리게 되잖아요.
0: 높은 곳에서 네. 낮은 곳으로 밀리죠.
1: 맞아요.
0: 전류가.
1: 전기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예. 이걸 다시 말하면 전압의 차이가 있어야만 전기도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선 위에 앉아있는 새들은 보통 전선 한 가닥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앉잖아요.
0: 작으니까요.
1: 네. 하나의 전선 안에도 아주 미묘하게 전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새의 보폭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예. 두 발이 닿은 곳의 전압이 거의 같습니다.
0: 아, 전선 하나에 흐르는 전압은 네. 일정하다.
1: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미묘한 차이까지 잡아내기엔 새가 너무 작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새의 몸 양쪽에 전압 차이가 거의 없고 네. 그래서 새의 몸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도 거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0: 예?
1: 그런데 만약에 새가 전압이 다른 두 개의 전선을 밟게 되면 새의 양발에 닿는 전압차가 분명해져서 새에게도 전기가 흐르고 감전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0: 아... 전선 하나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데
1: 네.
0: 다른 전선은 동시에 이어져 있다. 같은 전봇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네. 전압차가 있을 수 있으니
1: 맞아요.
0: 이거를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겠네요.
1: 그럼요.
0: 사람도 네. 전선을 두 개를 양손에 잡게 되면 이 전압차 때문에 네. 몸으로 전류가 확 흐를 수가 있는 거군요.
1: 맞아요. 그래서 감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전선은 보통 피복 처리도 되고 절연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뭔이 네. 쌓여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1: 일단 피복 자체는 언제든 날 거나 손상이 될 수 있는 존재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초고압 전선은 피복이 있어도 접촉 자체를 매우 위험하다고 하는
0: 아~
1: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절연선으로 볼 수가 없어서 닿거나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감전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 여기까지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자료에서
0: 왜?
1: 확인한 내용입니다.
0: 산에 보면 엄청나게 큰 철탑 있잖아요.
1: 네.
0: 거기서 나오는 게 초고압 전선이기
1: 네.
0: 때문에 여기는 물론 양손으로 잡을 일이 얼마나 있겠냐면
1: 네, 거의 없지.
0: 간혹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그렇게 네. 되는 경우 그게 진짜 위험한 거군요.
1: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0: 아.
1: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혹시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0: 풀렸어요.
1: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기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볼 텐데요. 전기의 역사를 알아보다 보니까 전기의 역사도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0: 와, 그 전기가 기원전부터 있었어요?
1: 이게 전기를 영어로 하면 일렉트릭시티라고 하잖아요.
0: 예?
1: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인데요. 엘렉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0: 예.
1: 이 엘렉트론은 보석의 한 종류인 호박을 의미하는데요.
0: 예?
1: 기원전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라는 사람이 호박을 천이나 털가죽으로 문질러 봤는데 그 직후에 가벼운 먼지나 깃털이 여기에 달라붙더라 하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0: 정전기네요?
1: 네, 맞아요. 전기의 역사의 출발점은 작은 정전기 현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0: 오.
1: 실제로 이 탈레스의 관찰이 인류가 전기 현상을 인식한 그 초기의 사례이자 최초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이 정전기를 기원전에 발견했다고요?
1: 네, 와. 맞아요. 물론 그때는 과학적 연구 라기보다는 반짝 지나가는 마술 같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0: 그럼 본격적인 연구는 언제부터 처음 시작이 됐을까요?
1: 탈레스가 정전기를 발견한 이후 한 2000여 년이 지난 17세기인데요.
0: 많이 흘렀네요.
1: 맞아요.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윌리엄 길버트가 1600년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0: 네.
1: 이 호박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유리처럼 다른 물질도 마찰을 하게 되면 그 비슷한 힘을 갖는다는 걸 실험을 해서

0: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 자체를 처음으로 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우리 과학 시간에 네. 막 해보잖아요. 책받침으로도 문질러보고 풍선을 맞아요. 뭘로도 문질러보고 그랬는데 딱 그 수준인 거네요 지금.
0: 네 맞아요. 하지만 이 길버트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전기의 성질이 어떻게 될까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에 의미 있는 실험으로 손꼽히는 게 1745년에 네덜란드의 피터 반 미센브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1: 이름도 어렵습니다.
0: 어렵죠. 라이덴 병이라는 건데요. 예. 이 반짝 사라졌던 정전기를 처음으로 모으기 시작한 도구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는 여기 자료 화면 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 네,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사진을 네. 보여드리고 있어요. 라이덴 병이라는 네. 거.
0: 정말 병이죠. 네.
1: 지금 그냥 정말 그런 맛소금 넣고 설탕 넣고 하는 네. 양념통 같이 생겼어요.
0: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콘덴서 그러니까 전기를 축적하는 기계의 옛 버전인데요. 유리병 안팎에 그 금속 막이 붙어 있고요. 예? 위쪽에 이렇게 쭉 뻗은 게 금속 막대입니다. 네. 이 금속 막대로 정전기를 넣으면 안쪽과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그 금속 막에 전기가 모이게 되는데요. 예?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그런 전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유리병 이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흐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유리병을 둔 거거든요. 네. 그 전기가 그래서 그 전기막에 대기하게 되는 거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두 금속막을 금속선으로 연결하면 그 길을 따라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덴 병의 원리는 언제든 흐를 준비가 된 전기 에너지 모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진짜 제가 양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되게 작아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거는 전기라고 하기에는 네. 찔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런 느낌?
0: 모을 수 있는 전기의 양 자체는 적지만 네. 전압이 굉장히 높게 저장이 되면서 한 번에 강하게 이렇게 펑 터지면서 방전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눈으로 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는데요. 그래서 신기한 볼거리 정도로 일회성 실험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게 전기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1752년이 됐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개로부터 건물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기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장치를 개발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 퀴즈거든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많이들 네. 아실 것 같아요.
1: 오늘의 퀴즈 네. 내주세요.
0: 1752년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연구한 뒤에 건물에 떨어진 번개 전기를 금속선을 따라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뾰족한 금속 막대기인데요. 예. 그 장치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1번
0: 피뢰침
1: 2번
0: 독침.
1: 자, 어떤 걸까요?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정답 남겨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강다니엘의 일렉트릭 쇼크 들으셨습니다. 저희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생각보다 다들 바쁘신가 봐요. 퀴즈 참여자가 그렇게 많진 않으셔서 퀴즈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752년에 미국 정치가이자 과학자 벤저민 프랭클린이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그 17세기에 이렇게 알았대요. 그래서 건물에 떨어진 번개의 전기를 금속선을 따라서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장치를 고안해서 만들었는데 이 장치를 뭐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까요?
1: 네. 1번 피뢰침, 2번 독침입니다. 네.
0: 샵2848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0: Electric Shock.
1: 네, FX의 일렉트릭 쇼까지 들으셨습니다. 오, 그런데 다들 그냥 누군가가 보내겠거니 하고 계셨었나 봐요. 갑자기 네.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이 가운데 선물 받아 가실 분부터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2: 정답은 1번 피레침이고요. 네. 정답 당첨자는 54681932번 쓰시는 분입니다.
1: 네, 네. 특히 1932번님께서는 제 지인 중에 번개 맞고 나서 지병이 싹 나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굉장한데요. 네.
1: 다시 한번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죠.
2: 네,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번개가 전기와 같은 성질을 지녔다는 사실을 밝혀낸 대표 과학자인데요. 네. 벤저민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실험에 임했습니다.
1: 어떤 실험을 했길래요?
2: 일단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연을 날렸어요. 연줄에 금속 열쇠를 매달아서 날렸거든요.
1: 예.
2: 이게 번개가 칠 때 비에 젖은 줄을 따라서 전기가 열쇠 쪽으로 전달이 되고 열쇠에서 그 불꽃이 튀는 것까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번개가 정전기와 같은 성질을 띄었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1: 네. 이걸 와, 우리는 알잖아요.
2: 네.
1: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2: 정말 큰일 나죠. 네.
1: 그런데 실험 정신 자체가 이렇게 막연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2: 네. 이게 진짜로 다행히 성공한 실험이라서 그렇지 네. 당시에는 전기를 증명하려다가 목숨을 잃는 과학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무튼 이게 실험에 성공한 이후에는 이 번개도 전기라면 금속을 통해 흐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도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뾰족한 금속 막대를 건물 가장 높은 곳에다가 세우고 그 막대를 땅속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번개 자체는 자연현상이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지만 안전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그때 네. 당시에는 번개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나 봐요. 그죠?
2: 그렇죠. 네.
1: 덕분에 그러면은 번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2: 네. 피레침이라는 게 생기면서 피해가 줄게 되었고요. 이 실험을 했던 17세기, 18세기가 전기 연구의 황금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2: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178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해부학자가 전기 실험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1: 해부학자가요?
2: 네. 이게 자료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1: 예.
2: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해부학자인 루이지 갈반이라는 사람이 죽은 개구리의 다리를 해부를 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돼요. 개구리는 분명히 죽어 있었을 거잖아요.
1: 네.
2: 그런데 다리의 신경과 근육에 금속을 닿게 했더니 이미 죽은 개구리의 다리가 움찔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갈바니가 이 현상을 보고 동물의 몸 안에도 근육을 움직이는 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이 생각이 영감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동물 전기라고 불러오면서 이렇게 실험을 계속해 왔거든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면 개구리 다리와 여러 가지
1: 네.
2: 실험
1: 아니 오늘날의 네. 과학 상식으로 생각하면
2: 네.
1: 당연히 전류를 하면 그 움직이겠지 찌릿찌릿하겠지 네. 하는 느낌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곳 자체가 되게 신기한 현상이었겠군요.
2: 네,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의 과학자였던
1: 예?
2: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이 갈바니의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1: 네, 뭐라고 할게요?
2: 이게 전기는 개구리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금속이 젖은 개구리의 다리를 매개로 만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1: 그렇지.
2: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2: 현대인이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1: 네.
2: 개구리 다리는 그냥 전기가 통하는 길의 역할만 했을 뿐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 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개구리 대신에 소금물에 적신 헝겊을 준비해서 아연판과 구리판 사이에 번갈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개구리의 다리가 없어도 전기가 계속 흐른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스위치만 딱 켰는데 전기가 계속 흐른다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게 배터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류 최초의 전지인 볼타 전지라는 게 등장을
1: 하게 됩니다. 17세기, 18세기에
2: 네, 맞아요.
1: 드디어 전기를 모아두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네요.
2: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에디슨과 테슬라처럼 전기를 상품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기도 생활이나 산업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가 가동된 시기가 1882년이거든요.
1: 예.
2: 에디슨이 세운 곳이고요. 발전소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가 들어온 거는 고종 때잖아요.
2: 네.
1: 에디슨 또 이야기가 나오고요.
2: 네, 그 에디슨이 이 전기 발전소를 세운 이후에 이제 고종이 전기를 들여오게 되는데요. 불과 5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887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 덕분에 경복궁 건천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 불빛이 환하게 켜지게 됩니다.
1: 네.
2: 이게 고종 황제가 문명 국가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접 에디슨 전등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발전 설비를 들여오게 된 거고요. 향원정이라고 하는 연못물을 당겨 와서 이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의 궁궐보다 빠른 기록이에요. 네.

0: 그러면은 커피라도 그렇지만 고종 황제도 뭔가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신물물을.
1: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지금만큼의 아주 굳건한 전기는 아니어서 많이 끊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신기했다라는 이유라도 같이 전해지고요. 경복궁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 지식인층에서 정전기 실험을 접했던 일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0: 우리나라에도요?
1: 네. 이게 1800년대 초반의 일이거든요.
0: 예.
1: 이게 조선 후기의 박물학자이자 실학자인 이규경 선생이 쓴 오주연문 장전산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뇌법기라고 하는 장치가 등장을 합니다.
0: 뇌법기?
1: 네. 청나라를 통해서 들여온 서양계의 정전기 발생 장치인데요.
0: 예.
1: 서울의 한 양반집에 이 장치가 있었는데 유리공을 손잡이로 빠르게 돌리면 불꽃이 튀었다가 그리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이 장치를 대면 전기가 동시에 통해서 우리 몸이 찌릿찌릿하게 떨렸다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게 1887년이라고 했는데
0: 예.
1: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인 1800년 초반이었어요.
0: 우리나라에도요?
1: 네.
0: 그러면은 조선에 본격적으로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1: 네.
0: 이미 전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1: 네.
0: 그런 지식인들이 있었던 거네요.
1: 네, 맞아요. 그걸 이해하고서 나중에 또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고 1899년에 이르러서는 서울의 동아시아 최초로 또 전차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밤거리가 환하게 밝혀지면서
0: 이게 동아시아 네. 최초인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가.
1: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게 일상에 조금 더 가까운 에너지가 됐어요. 원래는 궁에만 있었지만
0: 예.
1: 이렇게 듣고 나니까 지금쯤 전기가 정말 특별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또 하나 쉽게 발견된 것도 없고 되게 호기심 가득하게 다들
0: 목숨 걸고
1: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0: 천둥 번개 네. 치는 날 연도 날리면서
1: 네.
0: 그렇게 발견이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구석구석 실험 얘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걸 다 다루자니 오늘 한 시간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얘기를 또 조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이렇게 대중화된 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또 해외에서는 물론 서구 쪽에서 최초로 발명을 한
1: 네.
0: 전기이지만
1: 네.
0: 사용하기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좋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 그렇죠.
0: 여행을 가보면 네. 많이 느끼잖아요.
1: 네.
0: 전압이 이거밖에 안 흘러?
1: 아, 맞아요.
0: 우리 전자기기 좀 시원하게 안 움직이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1: 이게 쓰임새는 또 다른가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기를 통해서 발전한 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정말 발견한 것과는 또 다른 그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지방러의 시간여행 전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거

0: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포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드렸을 때 조금 물론 보기는 쉬웠습니다만 퀴즈 문제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드린 말씀이 있었죠. 저는 삼겹살 구울 때 이거 주로 사용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각하게 다들 물어보고 계세요. 설마 종이 호일 쓰시는 거죠? 라고 문자로도 지금 많이 물어보고 계시고요.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니란 거 알았습니다. 이제 오, 안 써야겠어요. 이게 건강에 해롭네요. 제가 힌트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힌트에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선물 받아가실 분부터 먼저 지금 발표를 할게요. 먼저 지방로의 시간여행 퀴즈 맞히신 분 5468-1932번님께 SO1에서 드리는 주유권 보내드리고요. 1265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8297번님께 비비푸드에서 드리는 맛간장 세트 선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 울산 MBC에서 북구 강동중앙공원 이 장소에서 북구 서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치즈 어반자카파 펀치 가 출연을 하는데요. 편안하게 공연 즐기러 와주셔도 되고요.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퇴근길 톡톡팀과 울산 MBC AI팀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연말의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하러 이 북구 서머 페스티벌 현장에 가거든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커피 이용권까지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6시 반쯤부터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공연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우리 톡톡 듣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주말에 별일 없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리고 가수들도 너무 좋잖아요. 문화생활 즐겨볼까? 하시는 분들은 상품도 타가시고 저희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체크 작업에 참여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이수현, 악뮤의 이수현 씨가 J-POP 곡을 리메이크해서 내셨더라고요. 푸른 산호초 이 곡 마지막 곡으로 들으시고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0: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쉽.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경장이 장 씨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란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0: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 발령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전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서부서 소속 부모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대응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 지휘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조직인 만큼 지휘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 등으로 경찰이 국가기관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될 것 같다며 커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실의 경찰개혁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할지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의 공급이 급감했다며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놔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상급기관처럼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두 번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과거 내용들을 짜깁기에 나온 것들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여당 대표가 조이대 대법원장을 조이대 씨라고 부른 데 대해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장님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하는 건 한번 엿먹어보라는 뜻으로 비친다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의 지적에 노 처장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자격과 연금 수령을 위한 실거주 요건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외국인도 과거 보험료를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판 당정 협의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나는 재정 여력을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나는 재정 여력을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정과 평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K반도체 강국을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전략용수 확보를 위한 공동출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증액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 인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결혼, 출산 관련 세액 공제를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 대상 종합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 의료 취약 지역 투자, 지방국립대의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정 시한인 다음 달 3일 전에는 국회에 최종 확정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0: 국민의힘은 5.18 폄훼 토론회로 논란을 일으킨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진행한 세미나이고 이 의원이 논의된 내용 전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이 의결한 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수많은 실책을 덮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윤리와 의무와 대해 논한다면 지금껏 여야가 제소한 모든 사안에 대해 공평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개혁과 중도, 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며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합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4선의 박범배 의원을 대통합 추진단장에 임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협당에 대해서는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진정성 있게 정무적인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3대3 토론 방식의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가 내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부가 추천한 찬성 측 전문가 3명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추천한 반대 측 전문가 3명이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7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움직임에 강남권에서는 급매로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3, 4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정부의 정책과 시장을 진단해보는 부동산 토론 제2탄, 한문도 김인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한문도 명지대 겸임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4: 요즘 이 두 분이 부동산계의 송대관 태진아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6: 어느 분이 지으신 거예요?
4: 두 분이 이제 짝으로 이렇게
6: 아, 좀 많이 나오죠.
4: 짝꿍을 지어서
5: 아, 제가 태진아인가?
4: 모르겠습니다. 아, 자, 누가 송대관이고 누가 태진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 아, 자, 잘 지어주셨네요. 예. 자,
4: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을 하지만 네, 또 네. 치열한 토론이 되길 바랍니다.
6: 아, 예, 자, 예.
4: 1라운드는 부동산 네. 세제 개편안 토론입니다. 네. 자, 주제가 묵직합니다. 일단 당정협의 끝난 걸 보니까 일단 손을 보기는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까지 화답을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손 안 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 네. 핵심이 뭐냐면 비거주 1주택 기본 공제입니다. 자 이거를 9억 원으로 지금 해놨는데 다시 뭐 12억으로 할 건지 뭐 어떤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냥 송대관 태진아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씩만 딱딱 여쭤볼게요.
6: 네네.
4: 자, 이 비거주 1주택 기본 공제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거나 손보는 거 그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니다고 보세요?
6: 아니, 그냥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4: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자,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6: 네.
4: 자, 어떻게 이번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5: 저는 할 수밖에 없다.
4: 할 맞다. 수밖에 없다.
5: 맞다. 그러니까 원복 그러니까 해야 된다.
4: 원복으로 해야 된다. 9억 원, 12억 원을 돌려야 된다. 원복으로 해야 된다.
5: 맞다. 원복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4: 할 수밖에 없다. 네. 맞다. 그리고 여기는 반은 맞다, 반은 틀린다.
6: 제 반은 요거는 맞는데 네.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도 또 있잖아요. 네. 그 반은 틀렸다. 이거.
4: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기본 공제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한문도 겸임 교수님. 네.
6: 저는 일단 차등을 둔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4: 네.
6: 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굳이 손댈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똑같이 가도 큰 문제가 없고 도리어 거주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을 갖다가 완전하게 차등화뒀잖아요.
4: 네.
6: 그거 하나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4: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6: 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이 금액이 초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95% 이상은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4: 네.
6: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대다수가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5%만 해당되잖아요.
4: 네.
6: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나 이런 거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4: 종부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6: 아니 비거주 그러니까 종부세 네. 기본 공제를 갖다가 지금 줄이니까 이제 네. 말이 나온 건데 굳이 그걸 줄일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4: 네.
6: 징벌적이잖아요 약간.
4: 네.
6: 다만 이제 비거주 한다는 건 투자의 개념이니까 양도소득세 때 그걸 부과하면 되겠죠.
4: 네.
6: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굳이 9억으로 낮춰가지고 좀 차별적으로 막 심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건 놔두고 12억으로 똑같이 하고
4: 네.
6: 14억으로 올릴 필요도 없어요 굳이. 네. 왜 세금을 늘려가지고 집값을 흔들리게 하죠? 네. 이게 좀 잘못된 어떤 정책 디테일 같아요. 그래서 그냥 두고 양도소득세 그 부분은 손대지 말고 네. 그냥 한다는 건 원복이죠. 쉽게 말하면 하고 양도소득세는 원복이 아니라 원래 지금 내 새로 나온 안으로 가면
4: 개편안대로 가자.
6: 네, 그러면 제일 뭐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인만 소장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5: 어떻게 보면
4: 네.
5: 왜 이랬지? 무슨 일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12억이 이제 기존에 12억이었잖아요. 집 네.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공제가 12억인데 거주하면 14억, 거주 안 하면 9억으로 갔다가 이제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 네. 다시 12억 갔다면 처음부터 이거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비거주는 그대로 2개 그대로 둘 테니까 거주하면 인센티브 줄게. 12억에서 14억으로 줄게 그러면 사실은 비거주자들도 똑같잖아요. 안 맞았잖아요. 불만이 없고 거주하는 사람은 더 받으니까 좋은 그냥 슥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이제 와서 수정하게 되면 또 욕 먹고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페널티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4: 네네.
5: 인센티브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사탕 하나라도 껌 하나라도 받으면 누구라도 좋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4: 솔깃하네요. 저는
5: 다 좋은데 페널티 문제가 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뺏어간다? 내가 먹을 생각이 없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왜 내 걸 뺏어가?
4: 일거주 1주택일 경우에는 14억으로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되 그냥 놔뒀어야 됐다. 12.
5: 페널티를 줄 때에는 이제 빼앗아 가잖아요. 충분한 설명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돼야 돼요. 네. 아, 내가 왜 빼앗기지? 너 어제 자율학습 도망갔잖아. 너 매한대 맞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맞아야죠.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 내 친구가 도망갔어요. 주 자율학습 옛날에 우리 자율학습이 있었으니까 너도 맞아. 제가 왜요? 친구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왕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4억으로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하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5: 어떻게 밀어붙이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데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여당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4: 네.
5: 이미 명분은 상실했죠.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2028년 총선도 있는데 네. 아마 수도권 의원들이 이거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이걸 밀어붙인다? 반대 여론이 이렇게 많은데 밀어붙인다고? 굉장히 이제 5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4: 네. 그래서 어떻게 연결. 해야 된다고 보세요?
5: 그래서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욕 먹어도 이게 최선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4: 네.
5: 9억에서 12억 올리는 게 저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안에서는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이미 한다면 이게 최선의 안 아닐까요?
4: 다시 9억을 12억으로 원래 복귀시켜 놓고 그러면
5: 원 상태로 옮기는 거죠.
4: 일거주 인센티브는 그냥 주고
5: 그거는 인센티브 주는 게 이제 네. 취지가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잖아요.
4: 네.
5: 어떻게든 거주에 방점을 둔다면 두 개가 있잖아요.
4: 네.
5: 거주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고
4: 네.
5: 거주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4: 네.
5: 지금 이제 원복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욕 좀 먹어도 시간 지나면 뭐 크게 비판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4: 네. 한 분도 교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6: 우리가 포커스를 종부세만 보고 있는데요.
4: 네.
6: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님 말씀이 맞아요.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설명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니까 전 정확한 정책 목표가 자 증세가 목적인지
4: 네.
6: 사실 헷갈리지 않습니까? 3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난리 날 정도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비거주의 개념이 왜 나온지를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4: 네.
6: 갭투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4: 네.
6: 대한민국의 만국병을 키우는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6: 다만 그중에 선의의 어떤 비거주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구제해주는 안들이 쭉 나열이 된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이 자 갭 투자가 너무 심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나라뿐이 아니라 청년들 중 다 힘들다.
4: 네.
6: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타겟팅이 아니라 징벌적으로 비거주인 주택들에 대해서 선의 피해자는 빼주고 나머지 분들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를 다 같이 조금씩 올리겠다.
4: 네.
6: 부담이 좀 있게 차등 있게. 이 정도면 합리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타겟팅하고 14억을 주는데 여기는 또 페널티를 더 주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소장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그냥 기본공제 똑같이 두고 재산세 낼 때 종부세 개념으로 가지 말고요. 재산세 낼 때 비거주면 조금 부담 안 느낄 정도. 근데 수량이 많잖아요.
4: 네.
6: 그러면 그 돈 갖고 또 청년주택 짓겠다. 쓰는 용처가 나와야 되고, 그죠? 이런 설명들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돈을 주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용돈 그냥 주고 가요. 느낌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어요.
5: 아무 생각 없죠.
6: 근데 설명하는데 뭐 조금 얘기 조금 하잖아요.
4: 네.
6: 야 이건 내가 진짜 이렇게 번 건데 너 똑바로 쓰자. 공부 잘하면 이렇게 하면 그 돈 받기는 받는데 막 속이 부글끓을 거 아니에요?
4: 네.
6: 근데 아빠가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용돈을 이거밖에 못 주게 됐다. 난 아들 사랑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음에 내가 많이 벌어서 줄게. 네.
4: 아유.
6: 못벌더라도 좀 이해해주고 아빠 네. 열심히 할게. 네.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4: 감동을 받죠.
6: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건 기본인데.
4: 아 다르고 어 다른데.
6: 정책을 하는 국가에서 이런 설명 하나 없이 그 기자회견한 거 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4: 네.
6: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4: 네.
6: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투명하고 정당한 건 다 좋아요. 근데 국민 수용성이 없으면 아웃이잖아요.
4: 네.
6: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대책을 발표하거나 이번에 개편안을 하더라도 틱 개편됐다고 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죠.
4: 야.
6: 설명을 하면 국민들이 여러 각도로 비판도 하지만 긍정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중점적인 뭐 합리적인 접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좀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4: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한문도 교수님하고 김인만 소장님의 얘기를 청와대가 네. 좀 미리 좀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5: 지금부터라도 드는데 잘해야죠.
4: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번에 이제 또 비거주 1주택 이거 예외 조건도 지금 더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6: 열어줘야죠.
4: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래 구윤철 총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집은 사는 거, 바잉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할 정도로 네. 이번에 이제 정책의 어떤 핵심, 정책의 기준을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거주 여부에 두겠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이런 철학 자체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
5: 예.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건 말 한마디 네. 이제 천장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이제 네. 설명도 중요한데 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4: 네.
5: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4: 네.
5: 뭐냐면 1주택에 대해서 거주와 비거주를 나눕니다.
4: 네.
5: 이거는 사회 실험이에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도하지도 않았던 모두 다 1주택은 사용 가치가 집주인이 사용을 해도 거주로 인정해주고 세입자가 사용을 해도 사용 가치를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페널티를 주지 않고 거주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기는 합니다. 그러면 빈집으로 비워두게 되면 이제 페널티를 주죠. 너 네. 집을 왜 비워둬.
4: 네.
5: 그건 사회적 낭비야.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 실험을 합니다. 1주택을 가지고 우리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거주 안 하면 갭투기 같아. 우리가 구분을 지을 거야.
4: 네.
5: 라고 하는데 많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예외 조항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잖아요.
4: 네.
5: 케이스가 저희도 아마 다 구분을 못할 겁니다. 이게
4: 아니,
5: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신중한 사회 실험입니까? 충분한 논의를 해서 예외 조항을 충분히 만들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준비가 부족하다. 이번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기존에 다 있던 내용들 뭐 교육, 요양,
4: 네.
5: 뭐 직장 뭐 몇 개 조항 그것도 교육도 고등학교, 대학교만 인정해준대요. 3년. 네. 이거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4: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죠.
5: 그러면 이게 중학교까지 인정해주면 해결이 될까요? 그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인정해주면 유치원은?
4: 유치원. 네.
5: 유치원 인정해주면 특수학교는?
4: 네.
5: 이게
4: 꼬리에 꼬리를 물고.
5: 그러면 초등학교 배정을 잘못 받아서 중학교 배정을 잘못 받아서 옆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4: 네.
5: 우리 애가 원하는 학군을 배정 못 받으면 그럼 그건 투기인가?
4: 아니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5: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지는 이런 걸 다 고려했어야 된다는 거죠.
4: 아 근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하다 보면
5: 네.
4: 결국은 정부가 내세운 그 철학 거주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5: 그러니까 이게 1주택을 건드리는 거는
4: 그래요.
5: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6: 아니, 그러니까 예외 조항은 우리가 한없다고 하는데
4: 네.
6: 우리 뭐 승부 축구 이게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4: 네.
6: 축구 승부 조작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4: 요즘은 없지만
6: 자 승부 조작을 못하게 하니까
4: 네.
6: 그죠?
4: 네.
6: 그럼 예외 조항도 나열을 하면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제가 체크를 해봤고 네. 제가 아는 개인 전문가
4: 가능하다 그게
6: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AI 실력이 꽤 됩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가 네. 아시겠지만 우리 뭐 삼성전자 좀 멀리서도 그냥 집 밖에서도 키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이거 하나 정리 못할까요?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는데 이쪽에 대한 설명이나 준비가 없었던 거죠.
4: 네.
6: 그러면 나열을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럼 누구나 다 들어줄 거야? 아닙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다. 가짜 취업 뭐 다 있을 거 아니야.
4: 네.
6: 그러면 그 디테일하게 몇 년부터 몇 년 다닌 거 나왔고 직장 위치가 있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즘 AI 뭐 제미나이 쓰시 제미나이도 그렇게 똑똑한데 이 행정부에서 모여가지고 짜면 그 금세 짜겠죠 프로그램. 그러면 간단합니다. 매뉴얼 데이터 만들어 놓고 사유를 본인이 얘기했어. 그럼 첨부서로 따다다다 이거 없으면 아웃. 이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4: 네.
6: 근데 이걸 안 하고서 한 거죠 지금. 그럼 했다라면 자,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자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니 선의 피해자가 생길 걸 우리가 대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도 부족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거주의 목적이 투자의 목적, 비거주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외치 못한 뭐 블랙스완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다 접수해 주시면 다 검토한 뒤에 마지막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예외조항이 쭉 뭐 100가지라고 칠게요.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시스템이 대신데. 그러면 순수하게 누가 봐도 투자인 분들은 세금 더 내는 게 맞죠. 사등화 돼서.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왜 하죠 우리가?
4: 지금 하실 말씀이 좀
6: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 얘기하고
4: 김인만 소장님 하실 말씀
6: 소장님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5: 네.
6: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대출 제도
5: 네.
6: 그것 때문에 갭 투자가 난리가 펴서 15년째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이제 후세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서 막을 때가 됐잖아요.
5: 그런데 그게 1주택자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1주택자가 다주택자도 아니고 다주택자는 선택의 카드가 있잖아요. 내 집 하나 있고 여차해서 임대주다가 올라 많이 벌었다 싶고
4: 네.
5: 그러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6: 네.
5: 팔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네네. 1주택 가진 사람이 올랐다고 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많이 벌었으니까 팔고 또 사야지. 저는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6: 아, 저는 많이 봤거든요.
5: 저는 많이 안 봤어요.
4: 아니, 그러면 자, 일단 현실 인식부터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5: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예외 조항을 100개를 만들어요.
4: 네.
5: 그러면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지방에 있는데 갭 투자로 서울 집을 하나 샀어요.
4: 네.
5: 근데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이제 불이 페널티를 받으니까 내가 거주를 하는 방법.
4: 네.
5: 1번. 두 번째는 100가지 예외 조항 중에서 최대한 가까이 충족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답을 찾아서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 방법.
4: 네.
5: 찾을 거잖아. 정 안 되면 판다. 이제 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고민하더라도 이제 또 이게 집이라는 게 임차인이 살고 있잖아요. 세입자가. 그러면 내가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또 튕겨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서 비워도 그거는 사회적 손실이나 전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잘 살고 있는 집인데 그걸 투기로 간주한다? 그러면 저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하면 세입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예외조항을 찾는다? 찾겠죠. 저는 어떤 식으로는 찾는다고 봐요.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그것도 다주택자 아니고 집 하나 있는데 그걸 전세 줬다? 그대로 세금을 다 낼까요? 현실적으로?
6: 아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건 풀 수가 없잖아요.
5: 그러니까 저는 1주택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쭤볼게요. 보죠.
6: 전세를 통한 갭 투자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건 인정하시죠?
5: 그럼 집값이
6: 원래 정상적인 상승분보다
5: 네.
6: 자 보세요. 전세 대출이 지금 5억이지 않습니까? 네. 한도가 전세 대출 10억으로 늘리면 집값 어떻게 됩니까?
5: 그러니까 여러 요인 그러니까 중에 당연히, 하나죠.
6: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최소한의 피해와 문제를 제거하면서 이 원칙을 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옛날에 주거사다리가 있잖아요.
4: 네.
6: 어느 분이 네. 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는 진짜 돈 모아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0: 그러면 이분은 혜택 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제하죠? 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집을 만약에 내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지 않고 팔아먹는다. 그럼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팔아먹어서 죄송한데 팔게 되면 수익이 생기잖아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페널티는 안 받고. 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등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부기 등기. 거기다 표시를 하면 전산화가 됩니다. 딱딱 뜨죠. 우리 청약제도 무주택 유주택 나온 것처럼.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1: 방법을 찾자.
0: 찾자가 아니라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네. 저 진짜 대한민국 천재 레벨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냥 웃더라고요. 그 일도 아니라고.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엑셀 데이터 몇십만 개도 돌리는 세상인데 이거 사례 쭉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주거사다리로 진짜 내가 가겠다고 하면 옵션을 던지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들어가면 그거는 비거주 인정 세금 페널티 없어. 다 구제해 주고. 그런데 아까 지방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제가 지방 강연을 가끔 가는데 선생님도 가시잖아요. 지방 강연을 가면
1: 지금 광고 나가야 돼가지고 지방 얘기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이 힘을 좀 빼나 했는데 오늘은 다시 더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아침부터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5에서 20mm의 양이 예상되고요.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25도로 시작해서 낮 동안 31도,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부근에서는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사고 처리 완료됐지만 여전히 덕평부터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 배아량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4부도 부동산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서 아까 하시던 얘기 마무리 좀 해주시죠.
1: 네. 네. 지방 뭐 수사님도 많이 가시지만 제가 지방 강연을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원자력 발전소 뭐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임금이 높아요. 높은데 저 솔로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쪽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의 저 끝에 약간 양쪽 다 뭐 저 서울 혹시 혹시 집 가지신 분 그러니까요. 그 리더스 클럽이라는 데인데 약간 네. 좀 고위 간부죠. 한 60% 손을 들은 거예요. 아.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거주 비거주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다시 이거 세제 개편안 손본다고 하니까 강남권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뭐 소장님?
2: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 이 집은 나의 전재산이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네. 1주택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한도 축소된다니까 내놓는 건데 1주택자에서 집은 20년 30년 보유하신 분들이 내 인생이거든요. 네. 내 인생에 달려 있는데 지금 세제 개편안이 수정이 된다는데 네. 이걸 거둬들여야지 안 거둬들이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물이 나오든 거둬들이든 간에 저는 강남에 대한 신경을 좀 꺼야 된다. 금매가 나와서 사는 사람도 부자가 살 텐데 어차피 우리는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관심은 끄고 우리는 이제 공급에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0: 근데 어찌됐건 간에 강남이 집값이 또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전체 집값 불안이
2: 왔다 갔다가 아니라 거래가 네. 안 되겠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세제 개편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네. 대출도 안 나오는데 사자는 사람도 없고 회수해도 네. 팔자는 사람도 없고 네. 그냥 거래 절벽이니까 홀딩이 되겠죠.
0: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부 정책 신뢰에는 굉장히 이번에 큰 악영향을 준 것은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네,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주제 2라운드로 넘어가는데 2라운드 주제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인데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오세훈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1%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엔 김인만 소장부터 그냥 자, 두 가지식으로 제가 답만 여쭙겠습니다. 용산공원의 본체, 용산공원 본체에 집 한 채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2: 안 된다.
0: 안 된다. 용산공원 건드리면 안 된다?
2: 저는 안 된다. 네.
0: 자, 용산공원 본체에 집 한 채라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자,
1: 된다.
0: 된다. 아, 팽팽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한 분은 된다, 그리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된다라는 쪽부터, 주택 지어도 된다라는 쪽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자, 네, 왜 됩니까?
1: 서울에 지금 40%가 2030-40 청년인데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공원이 있는데 90만 평인데 네. 9만 평을 모듈라 주택으로 후세들도 나중에 공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서 집을 잠깐 짓겠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아, 나는 공원 가질래 그럴까요? 집 지어줘 그럴까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다는 게 용산공원 본체 전부가 아니고
1: 그렇죠. 일부.
0: 일부 부지거든요.
1: 지금. 그렇죠. 네. 네.
0: 일부 부지만 중요한 거. 그 정도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을 수 있다.
1: 아, 지금 어떤 게 우선적으로 급한지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네. 없애자는 게 아니라 81만 평은 놔두고 9만 평 정도만 하자. 이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김인만 소장 반격해 주시죠.
2: 그럼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묻겠습니다. 네. 5년 후에 될지 안 될지 10년 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용산 아파트 기다릴래 차라리 오늘 얘기했던 뭐 탄천이나 물재생센터나 서리푼이나 3기 신도시 빨리 해서 5년 안에 입주하게 해줄까 선택해라고 하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 아, 그건 당연한 거죠.
2: 그런데 용산은 쉽지 않은 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역량을 집중해도 지금 정부가 뭐 네. 팔다리가 뭐 1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인력으로 일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용산에 집중하는 게 옳을까? 용산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 토지 오염부터 법 개정부터 뭐 국방부 문제부터 여론 문제 반대분들 굳이 힘들게 용산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나? 저는 할 수 있는데 쉽게 하는 데 있잖아요. 서울시가 해준다며 탄천 물재생 거기가 9만 평 정도 된대요.
0: 아니 그러면 다 하면 안 돼요? 용산도 하고 서리풀도 하고 저
2: 근데 용산도
0: 하고 다 하는
2: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1: 최고의 맞습니다.
2: 2007년도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사회적 합의를 봤는데 네. 그거를 수정할 때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그럼 용산을 훼손 다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 용산 어린이 공원 보면 이렇게 중간에 쑥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게 한 귀탱이에 그냥 잠깐 지어도 괜찮은 땅이 아니라 용산 공원 어린이 공원을 개발해 버리게 되면 나머지 공원 모양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힘든 토지 정화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그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되고 근데, 해도 저는 늦지 않다는
1: 거죠. 그거는 제가 좀 추원 드리면 첨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약간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그 어린이 정원 말고 옆에 있던 기존의 그 건물들 있잖아요. 네. 미군 그 건물로 쓰던 거하고 관사들 그 훼손됐잖아요. 이미.
2: 아, 여기를 하겠다라고 공원으로 만드는 게 공원법의 그 취지.
1: 훼손된 거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거를 좀 스탠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되죠. 지금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바로 안 되죠. 안 되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맞잖아요. 지금 이슈화가 됐으니까 탄천부지가 나왔죠.
0: 시장에 사인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1: 시장에 사인을 보내니까 아니 수장님 보세요. 만약에 이 용산공원이 활주가 안 됐으면 경리단길을 오세훈 시장님이 제공했잖아요. 그 전에 하면 안 됐어요?
2: 아 그러니까 이게 공정 효과잖아요.
1: 이게 제 말은 이거죠.
2: 최선을 다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 할 수 네. 있는 걸 해야지.
1: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2: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1: 그러면 다 지금 더 나왔잖아요. 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고 용산은 나중에 10년 20년에 또 하면 되죠.
2: 사회적 합의를 보고 하면 되죠.
1: 네네 그렇게 하면 10년 제일
2: 20년
1: 좋잖아요.
2: 후에 토지 정화도 했는데 그때 개발하자고 하면 그때도 늦지 않다는 거죠.
1: 아, 지금부터 준비 나가면 되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너무 토론이 뜨거워가지고 일단 주변 부지는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죠. 그 뭐 캠프 키미니 이거는
1: 네,
0: 합의가
1: 맞습니다.
0: 된 거죠.
1: 네.
0: 이거는 이의 없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이 탄천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네. 이거 나왔는데 이게 탄천 물재생산단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하수처리장인 거죠. 하수처리장 그 거기를 뭐. 복개해서 5천 가구 짓는다 이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1: 하수 오수 모여가지고 이게 탄천 재생센터잖아요.
0: 그러니까
1: 하수 오수 모아서 이제 재생하는 건데
0: 일단 이거는
1: 일단 오염 시설이죠.
0: 예. 그런데 이거 복개해서 하는 거를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해도 뭐 한 5천 가구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2: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네. 9만 평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설계할지는 모르죠.
0: 네.
2: 어떻게 디자인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기술을 보게 되면 뭐 그 기능은 지하로 집어넣고 그 모든 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주택을 짓고 상층부는 뭐 공원을 만들고
1: 공원이요?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9만 평을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를 지은 거 정원이란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2: 이거 성냥갑으로 이렇게 지으면 9만 평이면 5만 세대도 짓는데 그거는 닭장이 되니까
0: 네.
2: 우리 성냥보고 닭장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아파트 지어서 5천이든 만 원든 짓고 위에는 공원 짓고 하는 거는 저는 우리 시대 흐름상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1: 저는 이게
2: 물재생센터가 탄천에도 있고요. 중랑에도 있고요. 은평에도 있거든요.
0: 그러니까
2: 지역별로도 괜찮잖아요.
0: 네.
2: 서울시가 협조해 준다면. 근데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봐요.
0: 아니 반대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역 제안한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서울시가 탄천을 제안했는데 거예요. 저는 중랑하고 은평도 개발하자.
0: 거기도?
2: 서리풀도 빨리 하고 3기 신도시도 빨리 하고 단 용산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 이렇게 인정하고. 탄천에 대해서는 제가 저 좀 돌려 예전에 한번 돌려봤고요. 요새 또 재미난이 잘 돼 있잖아요.
0: 네.
1: 채집비트하고 다 돌려보고 왔습니다. 다 돌려받고 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제가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정책을 되게 비판한 사람인데
0: 네.
1: 이건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이걸 이전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0: 네.
1: 이전을 하려면 이게 30만 제곱이니까 60만 제곱 더 커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전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 시간 어젠가 돌려보고 막 했거든요.
0: 네.
1: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용적률 500% 잡고 사업 수지를 계산하니까 탄천 그 냄새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없애려면은 지하로 묻어버려야 돼요.
0: 네.
1: 묻고 방염되는 그걸 계속 깔면 가능한데 그 돈이 일단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한 3조 가까이 들어요. 그럼 그 위에 대지가 형성되잖아요. 그 대지에 제가 용적률 500%로 해가지고 사업수지 분석을 한 4개 돌려봤어요. 그래서 주거용지를 몇 프로 할 때 건폐율 몇 프로 할 때 다 했거든요. 사업수지 완벽합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던지셨는데 국토부는 망설이지 말고 뭐 딴 얘기하지 말고 냉큼 받아서
0: 자,
1: 바로 수지 분석 날리고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0: 아, 자 그러면 네. 내일 이제 마침 오세훈 시장과 저 장관이 만난단 말이에요.
1: 네.
0: 국토부 장관이 만나는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라면 한번 이른바 빅딜 같은.

0: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서리풀이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물재생센터든 이런 것들하고 어? 자 용산은 좀 어? 좀 사회적 합의가
1: 천천히 하고,
0: 천천히 네,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일 좀 합의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저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네. 안 하면 뭐 둘 다 망합니다.
2: 빅딜이라는 표현도 이게 뭐 딜까지 할 게 뭐가 있지? 네.
0: 하나씩 물어나는 거죠. 정부는 무조건 용산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2: 용산은 원래 공원 개발할 땅을 네. 정부가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라서 네. 정부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얼른 해야죠.
1: 그렇죠.
2: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티카타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빨리 하는 땅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 아니 물재생센터에 짓는다는데 많은 여론들이 짓지 말자고 하는 여론이 있을까요? 근데 용산공원은 여론 자체도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차기 정부로 넘기자. 단 토지 정화는 계속하자. 공원을 만들어도 토지 정화는 해야 되니까 하고. 근데 종부세 올리는 돈이 한 3조 되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3조 매년 받아서 이런 거 하면 되겠네.
1: 그렇죠.
2: 출차가 좋잖아요.
1: 제가 오세훈 선생님한테 좀 이제 이 방송이 워낙 뉴스와이킥이 많이 보신다 들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어디를 가다가요. 그 뭘 사러 들어갔는데 골목길을 들어가야 된 거예요. 네.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오래된 아파트 4층식으로 쭉 뭐 관사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는데 이거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알고보니까 서울시 직원 아파트예요. 어. 처음 들었어요. 어, 서울시 직원 아파트가 있었나?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한테 직원한테 특혜 분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3층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꽤 돼요. 그러면 이런 부지가 곳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0: 그거를 좀 더 고밀
1: 또 올리면은 나오죠. 또 양재천에 가다 보면 혈액원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비싼 땅 동네에 혈액원 옆에는 또 시유지 구부지가 네. 있어요. 제가 볼 때 땅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
0: 땅을 많이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1: 아,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보면 보이는 거예요.
0: 아니, 다 끌고 계세요. 지금.
1: 다니다가 오, 보이면 어, 저거 지출 땅인데 그런 게 너무 많나요?
3: 제보하세요,
1: 그래서 저는
3: 제보.
1: 방송에서도 서울이 땅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찾아보면 있다.
1: 엄청 많고 어. 서울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2: 여의도.
1: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하시고 서울시장님께서 네. 과감하게 어. 그 쭉 있거든요. 리스트가. 그걸 좀 오픈하고 국토부 장관이랑 하셔 악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SH공사가 알고 있겠죠.
1: 부탁드려봅니다.
2: 여의도에 가면 또 KBS도 사원 아파트 있어요. 그것도 네. 재건축해서 올려도 되고.
1: 그렇죠.
2: 찾아보면 있어요.
0: 아니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아, 그 얘기 할게요. 지금 또 충돌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500세대 이하 재개발 네. 재건축 권한을 아예 기초단체한테 줘버리자 네. 뭐 이런 것 갖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권력층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네, 더 네, 설명 네, 안 할게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2: 저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어. 아, 이렇게 해서 공급이 빨리 되면 할 만해요. 그런데 진짜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어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안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서울시 권한이 구역 지정하고 건축 심의고요.
0: 네.
2: 구청장이 하는 게 추진위 승인해주고 조합 설립 승인해주고 사업 시행 계획 승인해주고 관리 처분 승인해주고 구청장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70% 정도.
0: 네.
2: 100으로 보자면 구청장이 70, 서울시가 30이에요.
0: 네.
2: 신속통합 기획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표 하는데 그것도 말을 잘 들어보게 되면 내용은 기획이에요. 서울시는 기획을 해주고 일은 구청장이 해야 돼요. 구청이 하는 거예요.
0: 네.
2: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구청이 권한이 없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못 낸다라고 본다면 진짜 권한을 구역 지정 권한까지도 주면
0: 네.
2: 이제 한 90%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청장들이 진짜 빨리 할까라고 본다면 25개 구 구청장들 역량에 따라 다르겠죠. 열심히 하고 싶은 구는 빨리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싶은 구는 안 하고 근데 열심히 하는 구도 주민들 민원이 많잖아요. 300세대인데 조합원만 해도 몇 명이에요. 네. 한 표가 아쉬운데. 그러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는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구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구역 지정은 굳이 구청장이 해서 속도가 빨라질까? 빨라질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1: 저는 이제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0: 어, 그래요?
1: 왜냐하면 그 500세대는 좀 마음에 걸려요. 전 400이 맞는 것 같아요.
0: 아, 더 낮춰.
2: 500이나 400이나? 네,
1: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뭐 건축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실 텐데 일단 300에서 400세대는 공기나 이런 단가에서 2000세대 넘어가지 않는 이상 큰 규모 경제는 없고요.
0: 어.
1: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전체를 관장하니까 순위가 밀려요.

0: 200세대, 300세대, 350세대도 아파트 좋습니다. 커뮤니티 충분히 다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1: 구역 재정이 늦어지고 있다.
0: 늦어지죠. 거. 그러니까 이거의 합당성은 이해가 돼요. 아, 300에서 400세대는 이거는 지자체에 주면 빨리 구역시장하고 서울시가 신경 안 써도 서울시는 도시 전체 계획을 얘기하는데 300세대 갖고 그 지역의 도시 균형이나 계획이 망가지진 않거든요. 보통 2000세대 넘어가야 틀이 막 바뀌는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조금 협의하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발표를 하지 국토부도 왜 먼저 훅 이래가지고 아니, 그리고 정식으로 싸울 필요 없고 네. 만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러네 300세대는 서울시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는 좀 찬성이에요. 근데 500세대는
2: 좀 커요. 서울시가 300세대가 힘들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못하면 넘겨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역 지정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청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든 거나 잘하면 되지 구역 지정 권한까지 받아서 저는 구청이 오버플로우 아니, 아닌가요?
0: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이 섹터가 네. 700세대짜리야. 진도가 아예 안 나가. 재개발 지역인데. 그런데 네. 잘라서 300세대는 갈 것 같아. 근데 묶어놓으면 이게 일이 커지면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오래가고. 그걸 지자체 장들은 알거든.
2: 제가 볼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서울시와 네. 구청 또 협의해서 구청이 야, 왜 진행 서울시 빨리 안 해? 그거 나한테 이번 아이, 이 구역은 나한테 줘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0: 그거 전혀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3: 자, 일단 시간이 그러니까 별로
2: 구청에 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3: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한 질문 하나.
0: 네, 네.
3: 이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0: 네.
3: 내가 만약에 전권을 쥐고 있으면 요거 하나는 좀 해 보겠다. 하나씩만 딱 얘기해 보세요.
0: 저부터가?
3: 네. 네. 네.
0: 3기 신도시 신속하게 공급해라. 네. 할 수 있다.
3: 네.
0: 6개월, 1년 안에 다 분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서리풀지구.
3: 네.
0: 서리풀지구 분양가와 앞으로의 진행상의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3: 네.
0: 그리고 분양가는 진짜 분양가 상한제. 그러면 강남의 그 서리풀지구 2만 세대가 11억에서 13억 사이에 분양이 된다.
3: 알겠습니다.
0: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자, 김일만
2: 저는 한문덕 교수님 의견에 숟가락을 던져서
3: 네.
2: 또 먹여주겠다. 청약. 페스티벌 부페 한번 하자. 밥상을 차려주고 또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0: 좋습니다.
2: 찔끔찔끔 3월에 조금 4월에 좀 하지 말고 12월 첫째 줄에 정부가 발표한 18,000호 내년에 27,000호 네. 그다음에도 3만 호 축제 열어줄게. 부페 열어줄 테니까 마음껏 청약 떠드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0: 너무 감사합니다.
3: 이야, 처음에 티격태격 하시다가 마지막에 대화합을 하셨어요. 야, 오늘 아이고. 분위기 아주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0: 수사님이나 저나 청년과 국가 미래를 가장 알겠습니다. 걱정합니다.
3: 자,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0: 예.
3: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긴꼬리 투구세활은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부화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땐 깨어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수십 년도 버티죠. 다시 물이 고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제야 깨어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 신당 공보국 조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폭염이나 폭우가 있는 심한 날 위험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대피시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나간 공무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지자체가 무인 비행체인 드론을 활용하고 있죠.

0: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남성은 지난 22일, 장 씨는 어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부득이하게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김 의원을 7번째 불러 조사한 이후 넉 달 넘게 추가 조사나 사건 처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조사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쿠팡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지만 쿠팡이

0: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어제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제1고아의 야구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이 선수 생활을 접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일고아 경기 당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최근 학교 측에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달 초 배재고는 자체적으로 학생생활위원회를 열어 응원을 주도한 두 학생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에 특별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 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슐랭 가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슐랭 가이드는 우체국과 세계적인 식당 안내서죠. 응슐랭 가이드를 합친 말인데요. 우체국 집배원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면서 이 지역 곳곳을 누비는 만큼 숨은 노포와 현지인 맛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 4,500여 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식당들 중에 찐 맛집들을 선정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우슐랭 가이드라고 치면 집배원분들이 추천하는 맛집 리스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우슐랭 가이드의 특징은요.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빠르고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인데요. 많은 배송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집배원분들의 업무 특성상 순댓국, 보리밥, 수제비, 잔치국수 같은 메뉴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단순히 맛집 추천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고요. 언젠가 오당대 청취자들이 추천하는 맛집 오슐랭 가이드를 만들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8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 787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어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서정성님이 오 집배원 분들이 추천하니까 왠지 더 믿을 수 있을 듯요. 오슐랭 가이드 오늘 한번 동네 맛집 한국식 추천해볼까요? 저희 동네는 족발 맛집이 있는데 진짜 맛있고 유명해요. 와 벌써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슐랭 가이드 데이터를 하나씩 모아볼까요? 정성님은 족발 맛집을 추천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 지역이랑 가게 이름도 보내주시면 아 그쵸 보내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뭐 광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또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김명자님 참고해서 맛집 다녀야겠네요. 들어보니까 저도 좋아하는 메뉴들이에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우슐랭 가이드 소개해드렸어요. 저도 이런 우슐랭 가이드가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곳곳을 누비시는 만큼 수문 노포 또 현지인 맛집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맛집 가이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발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0: 왜 요즘에는 맛집 검색하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배원분들이 직접 발굴한 진짜 지역 맛집 리스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증 절차도 되게 철저하다고 해요.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각 우체국에서 맛집을 추천하면 2차로 우정청에서 식당 평판 또 내부 사진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또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이 우슐랭 가이드가 확실히 공신력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명자님도 글 남겨주신 것처럼 좋아하는 메뉴도 여러분 좋아하실 만한 거 한식 뭐 고깃집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뭐 수제비 보리밥 잔치국수까지 다양한 메뉴들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의 우슐랭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박동욱님, 3대 이상 부산에 거주하는 진짜 부산 사람입니다. 저도 외근이 많아서 점심은 거의 밖에서 먹습니다. 우슐랭 가이드 좋죠. 택슐랭 가이드도 있답니다. 와, 아 그렇군요. 바쁜 택시기사분들이 추천하는 식당들. 친절하고 맛있는 가게 많습니다. 새로운 동네, 지나가다가 동네 식당 이용 많이 하셔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네요. 집배원님, 택시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와, 우슐랭 가이드에 이어서 택슐랭 가이드도 있군요. 우리 택시 기사님들도 맛집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 가면은 택시 타서 기사님 이 근처에 맛집 어딘가요? 그 지역 주민들이 가는 맛집 어딘지 추천받곤 하잖아요. 웬만한 또 기사 식당은 다 맛있으니까 기사님들이 가는 데는 믿고 가게 되죠. 택슐랭 가이드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김경선님이 우와 젠슐랭 가이드도 소개해주세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아 저는 우리 군내 식당을 젠슐랭 가이드 1번으로 올리고 싶은데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서 드실 순 없으니까 이게 직원 식당이라서 한번 젠슐랭 가이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오슐랭 가이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당제 청취자분들도 전국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곳곳에서 맛있는 음식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미금님이 젠디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도 포함될까요? 순댓국밥집 노포 맛집입니다. 시어머님 하시던 가게를 대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오래된 가게입니다. 가게는 작고 허술하지만 맛은 최고입니다. 여기는 강남 영동시장입니다. 우리 미근님도 영동시장에서 맛있는 순댓국밥집 하고 계시죠. 시장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부터 맛있는 음식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우리 동네 진짜 맛집 보내주시고요. 오당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준상 아나운서 하루 결석하고요.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또 한 명의 오당제 가족이죠.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저희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죄송합니다.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비드랩,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이 전원 대기 발령됐습니다. 제주 서부서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서장 등의 지휘 감독 책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찰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제주시 함리읍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됐는데요. 실종자와 신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경장이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유를 이처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부경장이 가짜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부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명을 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거래하던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을 일일이 찾아가서 정보를 바꿔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한 곳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기관에도 모두 반영되도록 정부가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뒤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튿날 다른 금융회사들도 변경된 정보를 한 번에 전달받게 되는 건데요. 개인정보 유출, 명의 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4,290 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모든 정보 변경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서나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는 청취자 4586님께서 제보해 주신 소식인데요.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며 세계 각국에서 모인 35세부터 90세까지의 남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대회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은 기록과 승리를 위해 힘차게 달리고 뛰고 던지며 멋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은 달라도 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판 선생님들과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구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세계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가호의 러닝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개인정보 변경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 조금은 해소되겠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0511님 물론 부분적이지만 개명 이후에 일일이 찾아다닐 것 없이 특정 금융사에만 이야기하면 변경된 개인정보로 다 바뀐다고 하니까 좋네요 하고 역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이제 그동안에는 거래하던 은행, 카드사, 보험사 일일이 찾아가서 정보를 바꿨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 이제 정보를 변경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모두 연계가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고객정보 변경해야 되는 게 번거로움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절차가 크게 간소화돼서 한 곳에서만 바뀌면 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빠르게 또 비용도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 4586님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소식도 전해드렸죠. 지금 대구에서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가 보니까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 동안 열리는 세계적인 생활체육 육상 축제라고 해요. 일반적인 세계선수권 대회랑 큰 차이는 35세 이상의 육상인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106세 육상선수 도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와, 최고령 선수이신 것 같아요. 106세 태국 선수 분이신데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친다는 게 나이가 들어도 스포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너무 멋진 대회인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대구도 날씨가 더운데 다들 건강하게 경기 치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6483님이 신청해주신 박효신의 미라클.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도 많이 더웠죠. 더운 날씨 가운데 그럼에도 여러분 어떤 소소한 행복을 누리셨는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어디서 뭐하고 듣고 계신지도 또 저녁에 뭐 드셨는지도 다 좋으니까요.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570님, 오늘도 날씨는 습하고 많이 더웠지만 맑은 하늘에 빼곡하게 수놓은 듯한 구름 풍경은 참 멋졌어요. 곧 찾아올 시원한 가을을 생각하며 남은 여름도 모두 함께 이겨내길 바라요 하면서 예쁜 하늘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요. 와, 진짜 멋지네요. 이게 파란 하늘에 구름이 이게 양떼 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동글동글하게 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예쁘게 수놓아져 있는 것처럼 진짜 빼곡하게 하늘을 덮고 있는 너무 멋진 사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좀

0: 걸었는데 아침에 새벽에는 비가 막 쏟아졌거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좀 시원해지려나 싶었는데 비가 그치고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많이 더웠습니다. 잠깐 걷는데도 막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0570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이 더위도 예전만큼 막 덥긴 하지만 그래도 이겨낼만 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올 거니까 이 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여름이 얼마나 아직 더 남았나 이런 막막한 생각 때문에 더 더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버틸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565님 저녁 먹고 방금 전에 요가 끝내고 창밖 보면서 따뜻한 커피 마시고 있어요. 너무 평화롭다.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요가도 하면서 몸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지금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아 부러운데요. 8375님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는데 상당히 귀찮다가 요즘은 또 습관이 돼버렸는지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잃어버렸어요.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점점점. 텀블러를 잃어버리셨구나. 그게 이 텀블러 저도 항상 쓰는데 텀블러를 쓰다가 안 쓰면 뭔가 이게 불편하고 허전하고 그래요. 이 환경을 위한 것도 도움이 되지만 텀블러를 사용하면 따뜻한 음료는 더 오래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차가운 음료는 더 차갑게 오래 얼음도 녹지 않게 먹을 수 있거든요. 텀블러 다시 하나 장만하셔야겠네요. 8375님. 6076님 젠디 안녕하세요. MBC 근처 맛집 하나 공유합니다. 우머머라는 양식집인데요. 군대 후임이 하는 식당이에요. 와 샘킴 셰프 제자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독립해서 운영 중이죠. 나중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죠. 여기 우머머라는 레스토랑 양식집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되게 그리고 상암동에 이런 곳이 있다고 싶을 만큼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던데 우리 6076님 후임이셨다니 오 다음에 혹시 가게 되면 한번 아는 척을 해봐야겠네요. 저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선임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한번 해보겠다 말은 하지만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겠죠. 아무튼 여기 맛있어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015님 밀양 영남루 주변에 밀면 맛집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갔고 TV에도 나왔어요. 진짜 맞나요? 얼마나 맛있으면 진을 아주 진 물결 물결을 다섯 개를 넣어서 표현해 주셨네요. 밀면 맛집 가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점심때 쌀국수 먹었거든요. 맛있었어요. 처음 가보는 쌀국수집이었는데 요즘에 쌀국수를 잘 안 먹었었는데 먹고 와 맛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그런 맛집이었고 저녁은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힘든 이유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군액식당에 막 뛰어가가지고 밥을 거의 5분 만에 먹고 왔거든요. 안 먹으면 너무 배고플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군액식당은 원래 삼치조림이 나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늦게 가는 바람에 다 떨어져서 꽁치를 구워가지고 주셨어요.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맛집 문자는 조금 이따가 더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9566님이 젠디 저는 전라도 나주다니 다시면 배 아줌마입니다. 김장 배추 자리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는 추석 배를 따려고요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9566님이랑 오늘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에 사는 최명숙입니다.
0: 광주에 사시는 명숙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 광주에 사시면서 그럼 나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1: 네,
0: 명숙님?
1: 네, 화소원이 나주가 있어서 제가 문자 보낼 때마다 퇴근한다고 그랬잖아요.
0: 아~
1: 나주에서 일하고 이제 광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그럼 매일 나주로 출퇴근하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네, 네, 네.
0: 얼마나 걸려요, 광주에서?
1: 한 3, 40분 걸려요.
0: 오, 3, 40분 걸려요. 직접 운전해서 다니세요?
1: 예예예.
0: 그러시군요. 매일매일 네. 그렇게 출퇴근하시면서 나주로.
1: 예.
0: 그러면 오당제는 주로 언제 들으시는 거예요? 집에 갈 때?
1: 그냥 올라오면서 들어요. 그 시간이 딱 저 올라오는 시간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까지 이제 일하면서 제일 되고 듣고 있죠.
0: 아 지금은 그럼 어디 계세요?
1: 지금 이제 강주 저기 올라가는 길인데 제가 그 집에서 들려는데 애기 아빠가 오늘 좀 어디 회식이 있어갖고 같이 오라고 애기 아빠가 운전하고

0: 때문에 옆에가 좀 올라오면서 듣고 있어요.
1: 아, 남편분이 옆에서 운전해주고 계시는군요.
0: 예.
1: 아, 우리 옆에서 명숙님이 통화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김장배추 자리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추석 배를 딸 거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장배추 자리 준비는 어떤 거예요? 뭐 무슨?
0: 야, 그 김장을 저는 이렇게 다 심어서 제가 가을에 김장을 배추를 심어갖고 김치를 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모종을 심어야 되는데 모종을 심으려면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룩을. 그래서 그 두룩을 한단 말을 이제 전라도 말이로 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자리를 만든다고.
1: 아, 밭에 이제 배추 심을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퇴비도 넣고 이렇게 두둑도 만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배농사를 짓고 계신데 언제부터 지으셨어요, 명숙님?
0: 제가 한 2010년부터 지었어요.
1: 오, 2010년이면은 이제 한 16년 정도 되신 거네요. 와, 오래되셨는데. 어떠셨어요? 배 농사가 잘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0: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들은 힘들다고 못 짓게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참 재밌어요.
1: 재밌으세요. 그 농사도 지어서 판매도 하시는 거예요?
0: 배는 판매해요.
1: 배 판매하세요? 와,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배 농사를 하신 지 15년, 16년 되셨는데 맛있는 배 고르는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0: 그 배는 고를 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면요. 위에 꽂지 말고 밑에 보면 딱 이렇게 단둘한 걸로 고르면 별로 맛이 없어요. 약간 튀어나온 거 그런 게 더 달고 맛있어요.
1: 위에 꼭지 있는 부분 말고 밑에 그 부분이 반듯한 거 말고 튀어나온 거.
0: 약간 많이 말고 약간 이렇게 좀 반듯하는 걸 그런 게 좀 더 맛있어요. 달고.
1: 오, 진짜 고수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0: 그렇죠. 수박 하신 분들도 이렇게 수박 전문가들이 빨리 익은 거 아닌가 알겠지. 저희도 또 배가 그렇게
1: 배도 그런 게 있군요. 그러면 고른 배는 뭐 당도가 더 달아요? 뭐 아삭해요?
0: 그렇죠. 아삭도 오고 더 당도도 있고. 근데 배라는 것은 딱 어느 토지에 따라 또 틀려요. 더 아삭한 데 있고 물도 더 많은 데가 있고 이러지 다 똑같진 않아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 이제 폭염도 있었고 장마도 있고 가뭄까지 있어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명숙님 어떠셨어요 올해?
0: 진짜 힘들었어요. 계속 물 주고 신경 쓰고 일소란 게 이제 그 배시 짱짱하면 배가 다 타버리잖아요.
1: 너무 뜨거우면.
0: 또 그러지 않으기 위해서 아주 물도 수시로 주고 막 그렇게 했죠.
1: 이제 가뭄이다 보니까 물도 직접 주시고 햇볕도 좀 막아주시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그런 만큼 배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나요?
0: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맛도 이제 당도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올 것 같고.
1: 와, 그렇군요. 배 이제 수확으로 다음 주부터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누구랑 그럼 좀 같이 하시는 거예요?
0: 아들하고 하고 있어요. 아들.
1: 오, 아드님이랑.
0: 네, 아들한테 넘겨주려고 이제.
1: 오, 아드님이 계셔서 든든하시겠네요, 명숙님.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음성 편지 남겨주세요.
0: 그 우리 가족들한테 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으네요. 특히 또 한마디 하고 있으면 우리 남편이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올 1년 내 병원 생활만 지금 하고 있어갖고 몸이 안 되는데 빨리 쾌유해갖고 건강 몸으로 저기 남은 인생 같이 살아가고 싶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고맙고 사랑한다고 하고 싶어요.
1: 남편분이 옆에서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남편분 표정이 어떠세요 지금?
0: 웃고 있는 것 같으네요.
1: 웃고 있어요? 좀 감동 받으신 것 같으세요? 빨리 아픈 거 많이 나으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0: 장민호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나
1: 이 노래 좋아하세요? 장민호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오늘 전해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0: 고요. 무리하지 마시고 배도 항상 풍년으로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광주와 나주를 오가면서 농사 짓고 계시는 최병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장민호 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는데, 오, 장민호 씨 버전도 굉장히

새롭고 느낌이 좋네요. 서정성 님이 과일은 예쁜 거 위주로 골라서 사 먹었었는데 바닥 부분이 울퉁불퉁한 게 더 맛있는 거였군요. 오늘 우리 명숙 님이 꿀팁을 주셨죠. 배를 고를 때 매끈한 바닥 쪽이 매끈한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걸 골라라.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배 사러 갔을 때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는 보통 상자로 나와가지고 그거 볼 수가 있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낱개로 파니까 이렇게 뭐 여기저기 살필 수 있는데 그 배가 상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꺼내서 보기가 좀 그런데 배도 낱개로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0570님 덕분에 배 고르는 법 배웠네요. 지금처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지연님도 아버님 건강 빨리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남편분이 옆에서 운전해주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빨리 건강해지셔서 두 분 지금처럼 행복하게 웃으면서 배농사도 지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명숙님과 이렇게 전화통화 너무 즐거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5659님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축하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홈플러스 영업 중단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던 60대 부부의 식당이 SNS에 올라온 글 덕분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 SNS에 외식비 아끼려고 체험단을 종종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가 방문한 곳은 다름 아닌 영업을 멈췄던 이 대형마트 안에 1층 상가에 있는 칼국수 가게. 글쓴이는 불이 꺼진 가게들이 있는 복도를 지나 식당에 들어서자 부부 두 분이 웃으며 맞아주셨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는데요. 칼국수와 함께 나온 보리밥과 김치가 모두 맛있었고 특히 김치를 매일 직접 담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가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글은 사흘 만에 조회수가 74만 회를 넘겼고 식당의 어려운 사정을 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준비된 재료가 모두 떨어져서 칼국수집은 이 공지를 붙이기도 했다네요. 정말 잘 됐죠. 여기서 문제 나갈게요. 가게 앞에 붙인 이 공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조기 마감, 2번 메뉴 변경, 3번 신메뉴 출시. 준비된 재료가 다 떨어지면 가게 앞에 붙이는 공지를 말합니다. 뭘까요? 1번 조기 마감, 2번 메뉴 변경, 3번 신메뉴 출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891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채환의 파이팅!

0: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간신한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주택공급 부족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에 공급이 급감했다며 책임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놔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상급 기관처럼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한두 번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과거 내용들을 짜깁기에 나온 것들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면 새로운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차주 한 명당 가계대출 평균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2,110만 원 줄어든 2억 829만 원으로 집계돼 감소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고 신규 취급액은 2024년 4분기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육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3대3 토론 방식의 공청회를 열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가 내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방부가 추천한 찬성 측 전문가 3명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추천한 반대 측 전문가 3명이 토론자로 참가합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토대로 국군 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오는 10월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역대 교장단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반대 결의문을 내고 해군사관학교의 경남 진해 존치와 사관

0: 학교 통합방침 원점 재검토를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혼이 숨쉬는 진해 옥포만을 해군사관학교가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해사가 바다를 떠나면 교육체계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6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코로나 시기 이후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가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륜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전국에 1,700여 곳. 전체 이륜차 숫자인 230만 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주정차를 두고 혼란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배달 맛집 주변에 음식을 픽업하려는 오토바이가 늘어서는데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도로나 인도를 침범합니다. 이륜차 배송이 늘고 있는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교통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SNS에 올라온 식당에 어려운 사정을 본 사람들이 몰려오자 재료가 떨어진 칼국수집이 붙인 공지는 무엇이었을까요? 4399님 정답 조기 마감. 우리 가게도 조기 마감하고 싶어요. 유유. 손님 많이 오게 해주세요. 모든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우리 4399님 가게도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체험단 혜택을 받지 않고 음식 가격을 직접 계산했다고 하고요. 칼국수집 사장님의 딸이 글쓴이에게 오랜만에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매출도 크게 올랐다면서 거의 1년 만에 부모님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저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고민 부셔버릴 거야. 멋이 중한디 고민 해결 말고 멋이 중한디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만 남의 편.
0: 만나는 환상의 짝꿍 중에서 김준상 아나운서는 오늘 결석이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빈자리를 채우러 달려와준 스페셜 게스트 정영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정영한 아나운서는 오늘이 오당제 벌써 네 번째 출연인데 두 달만이에요. 딱 두 달만. 아,
2: 너무 기다렸어요. 너무 길었어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1부에서부터 아주 우리 영한 아나운서를 기다렸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좀 들려주세요.
2: 예, 일단 뭐 그 우리 준상 선배님 자리 비우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이제 아시안 게임.
0: 맞아,
2: 예,
0: 맞아.
2: 나고야 아이치현 아시안 게임이 한 달 채 남지 않아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고. 예, 또 저도 이제 올해 만 서른이 돼서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났거든요.
0: 그래서
3: 축하합니다.
2: 이제 또 뭔가 29살보다 이제 30대가 더 어린 느낌?
0: 진짜
2: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아직 진짜 어리다. 근데 그쵸 변호사님, 30대.
3: 예, 저는 50이라서.
2: 그래서 이제 또 이 10년을 어떻게 채워볼까 또 고민이 많은, 사실 제 고민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민 풀로 왔지만
0: 기대됩니다. 우리 또 영한 아나운서 살짝 얘기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아주 멋진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MBC를 통해서 우리 영한 아나운서의 활약을 지켜봐 주시고요.
2: 탁구 종교입니다, 레슬링이나.
0: 탁구. 탁구랑 레슬링.
3: 재밌겠네요.
0: 이번 현장 가거든요.
3: 와.
0: 와, 많이 기대해 주세요.
2: 칼을 갈고 있습니다.
0: 그 코너 시작하기 전에 정말 섭섭한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오늘을 끝으로 오당제와 잠시만 안녕을 하시게 됐습니다.
2: 맙소사.
0: 진짜 오늘 뭐 만우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왜 가시는 거예요?
3: 다른 그 방송 일정하고 좀 중복이 돼서.
0: 네.
3: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시 복귀 꼭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0: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계셨던 제2방송이 시간대를 바꾸면서 저희랑 겹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시만 안녕을 하게
3: 아쉽습니다.
0: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코너는 우리 변호사님을 위한, 변호사님의 의란, 모든 게 이제 변호사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코너였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2: 진짜요.
0: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2: 기둥이 빠져버리면 어떡해요.
0: 그러니까요.
3: 예. 죄송합니다.
0: 아무튼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 바쁘신데도 오당제 작년 크리스마스에 생방하던 날 준상 아나운서는 안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깜짝 출연을 해가지고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나눠주시고
3: 이번 크리스마스도 나오든가 하겠습니다.
0: 그때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깜짝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선물 같은 남자.
0: 안은비님이 화요일 코너가 제일 재밌었는데 유유. 안대범님도 완전 나가시는 건 반대예요. 김경준님 잠시만 안녕이라니 아니돼요. 오늘 더 여련 부탁드립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네. 이별을 앞뒀지만 우리는 또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인사는 뒤에 가서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만 남의 편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2: 네, 사는 지역도 성도 밝힐 수 없는 익명의 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제가요 매주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요, 그 동아리에서 알게 된 지인이 한 명 있어요. 그리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인이 올해 여름에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4: 저기 있잖아 양석씨. 양석씨 딱복 좋아해 물복 좋아해?
5: 나? 난 무조건 물복이지. 나는 딱복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상종도 안 해.
4: 엄마 그렇구나. 잘됐다. 사실 우리 집이 복숭아 농사를 짓거든. 물복 맛이 기가 막혀. 그래서 말인데 영석씨 우리 복숭아 좀 안 살래?
5: 판다고? 근데 나도 복숭아를 좋아해서 지금 집에 아직 복숭아가 좀 많거든.
4: 아유 많아도 그까이 거 금방 먹지 뭐. 아니 내가 딴 데 가서는 이런 부탁 안 하는데 우리 동아리 회원들한테는 특별히 우리 복숭아를 좀 싸게 맛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5: 싸게? 얼마나 싼데?
4: 원래 한 상자에 4만 원씩 받는데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폭탄 세일가로 15,000 원씩만 받을게. 양도 아주 많아.
5: 응? 오, 잠깐만, 그럼 이게 몇 퍼센트야? 일단 한 박스에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일단 한 상자만 사볼까?
4: 오, 잘 생각했어. 주소 적어줘 빨리.
0: 그래서 싼 맛에 복숭아를 한 상자 사기로 했습니다. 받아보고 좋으면 주변에 선물도 할 겸 또 팔아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5: 누구세요?
4: 아, 영숙 씨, 나야. 나 복숭아 배달 왔어.
5: 어머, 아니 배달을 직접 온 거야?
4: 동아리 회원들한테는 특별 서비스 해줘야지. 자, 여기 복숭아 맛있게 먹어.
5: 그래, 고마워.
0: 상자에는 복숭아가 16개 정도 들어있었는데요. 겉으로 슬쩍 보기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반 정도는 색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5: 에이, 이게 뭐야, 한 상자만 사길 잘했네,
0: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복숭아를 정리하려고 상자에서 다 꺼내보니까 글쎄,
5: 이게 뭐야, 이거 죄다 썩어 문드러졌잖아.
0: 복숭아 아래쪽이 죄다 썩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성한 게 없었어요. 그래도 돈 주고 산 거니까 깎아서 맛은 봤는데 달기는 달더라고요. 근데 정말 단 하나도 성한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팔아? 정말 용서 못해. 에잇!
0: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는데요. 근데 동아리에서는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니까 가서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4: 아이고, 우리 복숭아 맛있지? 뭐? 뭐? 한 상자 또 보내달라고?
0: 다른 회원들한테는 멀쩡한 걸 보내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저한테만 유독 상태 나쁜 걸 보내준 겁니다. 얘기하면서도 화가 나는데 세 분, 이 사연에도 남의 편 들 수 있나요? 답답한 제 속 좀 뻥 뚫어주세요. 사는 지역도 성도 밝힐 수 없는 익명을 요청하신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3: 일부러 이런 걸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일부러 했으면 정말 나쁜데.
2: 일단 다른 분들이 산 복숭아를 어떻게든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3: 확인해봐야
0: 어떤지.
3: 돼요.
0: 네.
2: 아니면 모두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좀 물은 것만 팔고. 네. 다 맛있게 잘 먹었어.
0: 겉으로 표현 못하고.
2: 근데 만약에 나한테만 이런 걸 줬다? 이건 진짜 뚜껑 열리죠.
3: 글쎄, 이게 확인이 가능할까 싶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다 나쁘게 주든가.
0: 그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직접 배달을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복숭아 상태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이게 썩어 문드러졌잖아 라고까지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
2: 저는 이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냥 이 썩은 복숭아의 떨이로 그냥 치워버릴 생각이었으면 직접 올 필요가 오히려 없었을 것 같아요. 2,500원, 4,000원 내고 배달 중에 뭐가 잘못됐나? 핑계를 댈 텐데 손석은 즉석에서 걸릴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0: 그렇죠.
2: 아니면 그 스티로포 이거를 안 끼웠나? 왜냐면 아래가 썩어 있었잖아요. 아래가.
0: 그러니까.
3: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직접 배달한 것도 저는 뭐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복숭아도 그렇고 과일이 좀 썩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2: 잘 익었다.
3: 예, 진짜로. 아니면 약간은 보기는 좀 안 좋지만 먹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남의 편 한번 들고 싶어요.
0: 아, 남의 편 들어보시고 지금
2: 달기는 달다고 했습니다.
0: 달기는 달다고 했으니까
3: 혹시나 그런 어떤 고의가 아닌 아주 선한 의도로 하셨을 것 같다 아닌가 같긴
2: 저도
3: 하지만.
2: 편에 들어보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배달 오셨잖아요. 뭐 자전거 탔던 차를 타고 왔던. 그쵸. 그럼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일단 썩은 것만 가져올려가 보고 즉석에서 뭐라고 하면 아래 걸로 바꿔줘야겠다. 이렇게까지 했을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0: 그건 너무 그쵸. 나쁘다.
3: 예. 거의 없죠.
2: 그럴 확률은 아니 평소 계속해서 보고 지낸 사이인데요. 그쵸. 그래서 저도 선의였을 거라고 좀 더 믿음을 주고 싶어요.
0: 일단 남의 편을 두 분 다 들어줬는데요. 이분이 지금 사진도 보내주셨다고 해요. 저희 사진을 보고 한번 판단해볼까요?
2: 사진 자료 중요합니다.
0: 이거는 좀 심한데?
2: 이거는 저 무화과인 줄 알았어요 처음.
3: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2: 아니 여러분, 이게 좀 무화과처럼 갈색 이렇게 좀
0: 진짜 그 정도라고?
3: 이러면 안 돼요.
0: 이거는 좀 심각한데?
3: 이게 16개 정도? 뭐 10개 이상인데
2: 3개 정도는 봐줄만한데
3: 거의 썼어요.
2: 예,
0: 아, 거의 3개도 60%. 없네. 거의 다 썼었는데.
3: 아 이건 좀 심각한데.
0: 멀쩡한 게 사실 와. 없을 정도예요.
3: 네, 심각한데요.
0: 위에 그 막 전체적으로 썩었다 이건 아닌데 네. 윗부분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썩은 부분이 동그랗게 그렇죠. 하나씩 다 있어요.
2: 맞네.
3: 이거 정도면 그냥 줘야 돼요.
2: 그리고 이게 배송 문제가 어떻게, 아니네요.
3: 이걸 어떻게 팝니까?
2: 꼭지 그쵸? 있는 데가 썼어. 꼭지
0: 아.
2: 있는 데가.
0: 두 분이 아까 이제 사진 보기 전까지는 남의 편을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아. 사진을 보고 나서 갑자기 급 변했네요.
3: 안 돼요. 복숭아 뭐 약간 썩을 수 있고 그거 좀 이렇게 제거하고 먹을 수 있지만
2: 그쵸.
3: 이 정도면 거의 아주 큰 부분이 썩어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3: 눈에 딱 띄잖아요.
0: 와, 이래서 증거가 중요하구나 변호사님. 그렇죠?
3: 네, 안 돼, 안 돼.
2: 저는 포인트가 먼저 사라고 권유했잖아요.
0: 아, 그렇죠.
2: 아, 이거는 사실 그냥 줘도 얘기 나올 수 있는 정도다.
0: 맞네.
3: 그냥 줘야 돼요.
0: 그냥
3: 네.
0: 줘도 이제 우리 복숭아가 조금 상한 네. 부분이 있어서 이거 도려내고 먹으면 괜찮아. 한번 먹어볼래? 이 정도.
3: 사실은 그냥 줄 수 있는 수준이죠. 이건 뭐 이거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0: 그러니까.
3: 이거 상당히 나쁜데요.
0: 아, 안 대범님이 복숭아가 무화과 수준이면 어휴 하셨고 신지연님 지인 사이라도 확인은 하고 보내줘야죠 하셨네요.
2: 뭐 사진을 보니까 확인을 못했을 수가 없는 네. 위치. 지에 썩어 있었어.
0: 이건 진짜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오는 길에 물은 정도가 아니에요.
2: 네. 바닥이 물러 있었으면 저는 아유 아니겠지 했는데 아유 너무 했네.
0: 그러면 우리 고민님에게만 이런 복숭아를 갖다 준 걸까요? 다른 분들은 막 뭐 더 산다고 막 이런.
3: 이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2: 중요할 것 같아요.
3: 이 정도면. 딴 데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2: 뒤에서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3: 예.
2: 이분은 이런 복숭아 처리하려고 지인들한테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니 땡땡이 엄마 땡땡이 엄마도 복숭아 샀지 어땠어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0: 아 뒤에서
2: 얼마에 샀어?
3: 약간은 사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0: 그렇죠 그렇죠.
3: 심각하잖아요.
0: 15,000원에 산 것도 정말 황당한데.
2: 아니, 그런 논리 아닐까요? 원래 40,000원인데 15,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30-40% 가격에 판 건데
0: 네.
2: 먹을 수 있는 부위가 그래도 60-70%는 되니까
0: 그러니까.
2: 이거 싸게 준 거다.
0: 아,
2: 근데 기분이 상하죠.
0: 근데 진짜 장사하는 분이라면은 네. 이런 마인드 조금.
2: 맞아.
3: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좀 뭐 기본적으로. 정말 최상급을 줘가지고 한 번 더 먹도록 만들어야지.
0: 그치.
3: 최악의 거를 돈 받고 판다? 아니 차라리 이걸 돈 안 받고 하면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 돈 줄 테니까 맛있더라 도려내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뭡니까?
0: 아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저희가 사진을 보고 났더니 남의 편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2: 이거 위로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3: 최악입니다 진짜.
2: 이웃일수록 더 챙겨주면 더 챙겨줘야지 이거는 만만한 부분인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
0: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고민님이 혼자서만 지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내색도 안 하고 꼭 참고 계시는 상황인데 화를 좀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두 분은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으셨어요? 뭐 지인의 권유로 뭘 샀는데 막 실망했다거나 후회가 됐다거나 그런 경험
3: 뭐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2: 저는 한 번 그거 있었어요. 학생 때 이제 친구가 중고로 뭐 갖고 있던 물건을 파는데 되게 싸게 주는 척하면서 파는데 알고 봤더니 인터넷 최저가가 더 싼 거예요.
0: 아,
2: 그런 느낌.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때 느낀 것도 아 이게 친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좋게 좋게 사주고 이게 아니라 지인들은 더 챙겨줘야 한다.
0: 맞아. 그 거래를 지인 간에 하는 건 쉽지 않아. 네.
2: 그러면 이제 복수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같이 모인 자리에서 복숭아 얘기가 나왔을 때 은근슬쩍 하는 거죠. 아, 그 몇 개 위가 조금 많이 무르긴 했는데 달긴 달더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태를 체크해보는 거. 그러면 미안해서 진짜 그랬다고? 내가 몰랐네. 다음에 내가 몇 개 서비스로 줄게 하면서 알면서도 그렇게 다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사진을 그분한테 보내서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많이 상했다. 혹시 알고 있었냐. 이렇게 좀 솔직하게
3: 저도
0: 대놓고 하는 게 좋죠.
3: 단도직입적으로 얘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고인지 잘못인지
0: 그치.
3: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걸 나한테 팔려고 했는 건지
0: 맞아요.
3: 아니면 실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건지
0: 그러니까.
3: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그 방법밖에 없는
2: 거예요. 최소한 사과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고이든 아니든
0: 맞아요.
2: 딱 보여주면
0: 그리고 그랬을 때 그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 우리의 인연은 끝인 것같은데
2: 아, 근데 이게 빌드업이 있긴 있었네요. 물복을 좋아한다.
0: 오.
2: 물러서 되게 달긴 달다.
0: 근데 진짜 많이 너무 물렀다.
2: 근데 복숭아가 몇 점 정도의 맛이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0: 그리고 달긴 달았다니까.
2: 네.
0: 그 맛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인의 요청으로 뭔가를 샀는데 이런 상황이었다. 익명을 요청하신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고민님이 진짜일 리 없어. 이게 진짜야? 임정희의 노래 진짜일 리 없어 듣고 올게요.

0: 진짜 일리 없어. 임정희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익명을 요청하신 고민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셔서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1: 네, 김정우님. 버리긴 그렇고 처리는 해야겠고 생색은 내고 싶고.
0: 딱이네 진짜.
1: 아, 그럼 그냥 주면 되지.
2: 그러니까. 맞아.
0: 그냥 돈을 받고.
2: 예.
0: 맞아.
2: 방송님 딱 그 말씀 주셨네요. 무료로 준 것도 아니고 멀쩡한 걸 준 것도 아니고 지인한테 그러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다.
0: 어허.
2: 서운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1: 충분하다.
2: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복을 좋아한다고 해도.
0: 맞아요.
1: 그렇죠. 예.
0: 김경준님은 저도 지인에게 멜론을 사서 명절에 양쪽 가족들에게 선물했는데 좀 상해서 가족들은 말해야 안다고 말하라던데 말하기 진짜 힘들더라고요.
1: 근데 농사 짓는 사람하고 선물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0: 예. 그렇긴 하죠. 예.
2: 선물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그렇죠.
0: 맞아,
2: 하는
0: 맞아.
2: 거는 더 그래요.
1: 3227님 고구마 쌍난거 파는 친구도 있어요. 뭐.
0: 그거는 독이잖아요.
1: 먹으면 안 되는데.
2: 예. 싸우자는 건데.
0: 그러니까. 예.
2: 9820님 여기는 복숭아 산지인데요. 아마 험다리일 거예요. 이거 택배하면 진짜 다 썩어요. 그래서 직접 배달해야 해요. 그리고 지인에게 사라는 것도 이상해요.
0: 오.
2: 아, 요 용어가 있군요. 험달이. 아. 험달이.
0: 험달이가 뭐래요?
2: 벌레가 먹거나 일부가 썩어서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
1: 아. 네, 험달이에요 다.
0: 그러니까
1: 싹 다 험달이였어요.
0: 아까 그 다
2: 싹 다였어요.
1: 싹 다 험달이.
2: 할 수 없네.
0: 근데 이제 9820님도 복숭아를 농사하고 농사짓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우리 9820님조차도 이거 지인한테 사라는 거 이상하다.
1: 그쵸. 그냥 거지. 주는 거지 주려면.
2: 아니 애초에 험다리가 이런 건데 혹시 이거 싸게 주면은 먹어볼 생각 있어? 하던가.
1: 정확하게 고지를 하고.
2: 딱복 물복으로 나눌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0: 그러니까 그랬으면 이 정도로 배신감을 느끼진
1: 않았죠. 그렇죠, 자, 박주현님은 그 정도면 솔직하게 사진 보여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면 더더욱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보낸 분도 죄책감을 느끼니까요.
0: 맞아.
1: 아무리 싸도 그건 아니죠.
0: 솔직하게 그냥 사진 보여주고 말해라.
2: 네. 네. 0367번님.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서 공개하고 정말 맛있었지만 아 칭찬을 살짝 깔고 갑니다. 추가 주문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면 본인의 억울함도 풀릴 것 같습니다.
0: 네.
2: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전체 공개로 해요.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이 있음에도 개인톡으로 이상한 요구나 갑질하는 수강생들의 대처하는 방법. 공개 처형이군요. 공개 처형.
0: 단톡방에.
2: 근데 딱 사진 올리고 칭찬을 하는 거죠. 판단은 보는 사람들이 하라고.
0: 맛있었지만 추가 주문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2: 아니면 간단하게. 복숭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0: 진짜 그거 먹이는 거죠. 뭔가.
1: 자, 6269님. 버릴 복숭아랑 바뀐 거 아닐까요? 솔직히 얘기하고 사진을 보여줘야 또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아, 그래 얘기하시네요.
0: 그러니까 약간 터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혹시나
0: 네. 사진을 보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고민님의 사연 만나보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3: 네, 김영준님. 직접 당한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주변에 당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토마토, 복숭아 등등. 농수산물에서 꽤나 있는 일인가
2: 그러니까.
3: 봐요.
4: 자, 4202님, 제가 복숭아 자주 사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밑에 것 금방 상했을 확률 높아요. 아. 고의는 아닌 듯합니다.
3: 저희도 사연 듣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2: 저도 진짜 솔직히 이거 고의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4: 사진 보셔야 돼요.
2: 사진이 조금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는 그런 사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터놓고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404님, 남의 편을 작정하고 들어보자면 사연자님이 너무 싫어서 복숭아를 계기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3: 살 차단한 것까지 봤을 때.
2: 아, 이제 끝내자. 그런 뜻으로 복숭아를 마지막으로 폭탄 던지듯. 네. 설마 그러셨을까요?
3: 아유, 아니시겠죠. 네. 아, 그렇게까지 하려면 복숭아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연 좀. 야, 이건 아닐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예.
4: 2484님, 완숙과일은 작은 흠이 있거나 너무 물려져서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낮을 때 지인에게 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바로 냉장 보관하고 빨리 먹어야 하는데 이걸 일반 복숭아처럼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네.
3: 저는 아쉬운 게 이 사건이 사전에 좀 더 잘 풀릴 기회가 많았다는 게 좀 아쉬워요.
2: 그러니까
3: 직거래였으니까 바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좀 상품성이 그런 거를 미리 설명했을 수도 있었죠.
2: 그렇죠. 미리 설명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다.
3: 때를 놓쳐버렸어. 네. 3664님 너무 심해요. 저희도 복숭아 농사 짓는데요. 그럴 일 없고요. 그건 정말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되네요.
2: 진짜.
3: 지금 대한민국 어디라도 섬이 아니면 하루 이틀 만에 택배 다 들어가는데 어이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네요. 여기는 경북 영양 고랭지라도 그런 일 없어요.
2: 확실하게
4: 완전 얘기하시네요.

0: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 그럴 일 없습니다. 예.
2: 복숭아 네.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 예.
0: 직접 배송까지 하셨는데.
2: 오, 말씀해 주셨고요.
1: 예, 박동욱님. 회원 간, 주민 간, 지인 간 거래는 가격보다는 품질이 더 최고여야 합니다.
2: 맞아, 맞아.
1: 마음 상하신 일이 있으면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나은 것 같네요.
2: 네.
1: 누군가가 말 안 해주면 계속 어디로 가서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신뢰만 자꾸 깎이고 늪에 빠집니다.
2: 아, 그 아까 우리 정경아 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지인 간의 거래면 더 이렇게 네. 좋은 거 주고 더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야 마음도 안 상하고.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영한 아나운서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0: 저도 또 막 시원하게 고민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두 가지만 쌓이고 말았어요. 내가 더 억울해져서 두 번째는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졌어요.
2: 진짜 복숭아 맛있어.
0: 문제는 무화과도 먹고 싶어진 게 그러니까. 사진 때문에 아, 예, 출출한 밤이네요.
2: 아, 오늘도 영한 아나운서가 아주 에너지 넘치게 네. 고민 사연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박재호 변호사님 이제 진짜 보내드려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가 2025년 11월 25일에 만나서 2026년 8월 25일에 헤어지는 거더라고요.
0: 딱 떨어지네요.
2: 딱 우와. 9개월 정도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1: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2: 그러니까.
0: 세 분기나 함께 했어요.
1: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아마 복귀할 겁니다.
2: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1: 기다려 주십시오.
2: 다들 아쉬워하고 계신데 우리 영한 아나운서를 저랑 예. 소개해드릴까요?
0: 이수진님께서 응, 가지 마요. 물결이 세 개나 있습니다. 왕산한 박지훈보다 오당제 박지훈이 더 최고란 말입니다.
2: 그러니까 3733님 아 변호사님 거짓말이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진짜.
0: 0570님 박지훈 변호사님 개성 넘치는 목소리에 살랑살랑 귀여운 연기 실력까지 그리울 거예요. 귀요미 영한 아나운서님 너무 반갑고 자주 뵙길 바라요. 웃음 네. 웃음 보내주셨습니다.
2: 2343님도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연기도 실감나게 잘하시고 고민 해결도 재밌게 잘하셔서 화요일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들
1: 감사합니다.
2: 아쉬움의 문자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훈 변호사님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저희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네, 생각들고요. 네. 또 이 코너 계속되니까요. 고민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오당제 홈페이지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선곡을 해주셨네요. 우리 미란 피디님이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듣고 왔습니다. 김혜정님이 왜요 왜 변호사님 가지마 가지마. 아 아쉽죠. 박수빈님도 9개월 동안 젠디랑 김준상 아나운서랑 같이 오늘만 남의 편 잘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지은 변호사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아 이 문자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수빈님의 이 마음을. 변호사님과 함께했던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오당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쉬워하시듯이 저도 너무 아쉽고 또 마지막 날인데 준상 아나운서가 없어가지고 또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준상 아나운서도.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언젠가 또 뵐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변호사님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맛집 문자 오슐랭 가이드에 추천하고 싶은 식당 아까 소개를 많이 못해드려서 조금만 더 만나보려고요. 9118님이 저는 서울에 살다가 태안 안면도에 와서 한동안 지내게 됐는데요. 제가 자주 식사하러 가는 집은 정말 맛집이고요. 밥을 먹다 보면 바다 앞이 훤히 보이는 곳입니다. 주인 부부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백사장항옥땡 뭐뭐 한식집. 아, 백사장항옥 한식집이라고 맛집 추천하고 싶네요. 아, 저희가 이 풀 네임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뭔지 백사장항 백사장항에 있는 옥 뭐뭐 한식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어쨌든 우리 9118님이 또 맛있는 집을 추천해 주셨는데 여기 한식을 하는 곳이군요.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한식집이라니 너무 좋은데요. 저 한식 워낙 좋아해가지고 6483님은 구미 맛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다 뭐뭐 족발이라는 곳에 무침 족발이 있는데 타 지역분들은 평생 안 드셔본 맛일 거예요. 지금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끔 택배로 시켜서 먹는데요. 여기 사람들한테 맛보여주면 이런 걸 구미 사람들끼리만 먹고 있었냐면서 정말 맛있다고들 한답니다. 오 궁금하다. 구미 맛집인데 다 뭐뭐 족발이라는 곳에서 파는 무침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족발은 그냥 그 생으로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뭐 냉족발까지는 본 것 같은데 냉채족발 같은 거 무침 족발이라는 게 있군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떤 맛일지 약간 매콤한 무침일까요? 어떤 무침일까요? 구미 사람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냐면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하셨을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건데 구미에 계신 분들 구미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구나. 구미 놀러 가시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15님은 여기는 전주입니다. 우화동 뭐뭐 손수제비가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추천합니다. 우화동 뭐뭐 수제비 또 전주에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0: 좋겠네요. 수제비 맛집 추천해주셨고 김경선님은 저의 오슐랭 가이드 추천 맛집은 전남 순천의 벽머머입니다. 꼬꼬마 시절부터 가족들과 다닌 저의 최애 보리밥집이에요. 아직도 본가 내려갈 때면 꼭 먹고 온답니다. 순천에 있는 벽머머라는 최애 보리밥집을 또 추천해주셨네요. 보리밥 맛있죠. 안대범님. 경북 경주시 나리 월성 원전 홍보관 주변에 한식 맛집이 있습니다. 오, 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10,000원인데 반찬이 10가지나 나오더라고요. 돈가스까지 같이 주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성비 식당이고요. 주변 원전 직원들이 많이 왔다 가시는 식당입니다. 웃긴 건 주점에 가깝다는 거죠. 오 뭐뭐 식당. 오, 반찬이 10가지나 나와요. 10,000원인데 거기다 돈가스까지 주시고. 맛있겠다. 진짜 푸짐하게 맛있는 식당일 것 같아요. 5619님, 중식 맛집 있어요. 라디오에서도 소개되었어요. 위치는 김해 장유, 바로 제가 있는 중식당입니다. 우리 오당제에서도 전화 연결했었던 5619님, 우리 사장님 기억하시죠? 김해 장유에 있는 맛있는 중식당. 또 우리 라디오 들으시고 가셔서 드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아, 재밌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맛집들 진짜 오슐랭 가이드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여기저기 전국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수요일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미니도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윤희님이 September 오기 전에 빠로올의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어요. 언제 하셨는데 September 9월이 오기 전에 듣고 싶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노래 맞죠? 빠로올의 빠로올의 이거 8월의 알랭드로 달리다의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 몽땅의 세시봉까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Étrange. Je ne sais pas ce qui m'arrive ce soir. Je te regarde comme pour la première fois.
2: Encore des mots, toujours des mots, les mêmes mots.
1: Je ne sais plus comment te dire.
2: Rien que des mots.
1: Mais tu as cette belle histoire d'amour que je ne cesserai.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박예형님은 저는 수요일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노래교실 가는 날이거든요. 우리 쌤이 너무 즐겁게 해줘서 지금부터 설레요. 와, 내일 노래교실 가시는데 이 시간부터 설레시면 얼마나 이 노래교실을 좋아하시는 건지 우리 예형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수요일마다 기다리시는 이 노래교실 마음껏 가서 즐겁게 노래 부르시고요. 그 노래 부르는 게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잖아요. 답답했던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런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저도 예형님처럼 월요일만 되면 수요일만 되면 뭐 화요일만 되면 뭐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날부터 막 설레고 막 그런 기분. 당연히 저는 여러분을 만날 생각이 늘 설레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매일 다른 무언가를 하나씩 장치를 마련해두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3966님. 내일 출근하면 동료들과 아침 일찍부터 시작으로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폭염 때문에 한 달 보름 만인데요. 오전엔 더위가 덜하겠죠. 덥지만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싶은 바람이 가득해요. 경남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파이팅이에요. 오, 내일 또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하러 나가시는군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동안 아마 더워서 못 나갔었나 봐요. 아직도 좀 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전이라고 해도 방심하지 마시고 물도 자주 챙겨 드시고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고성군 치매안심센터 현장에서 있으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연결했던 최명숙님이 9566 님이 내일은 집안 형님네 밭에 화산 배따러 갑니다. 새벽 5시에요. 아까 퇴근 막 하고 계셨는데 나주에서 광주까지 새벽 5시에 또 배를 따러 가시나 봐요. 우리 9566님, 명숙님 내일도 힘내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399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뭘까요? 오당제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시길 유정성님의 질풍가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0: they say.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30대 남성의 자택에서 숨진 실종자를 발견해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남성은 지난 22일, 장 씨는 어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부득이하게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김 의원을 7번째 불러 조사한 이후 넉 달 넘게 추가 조사나 사건 처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통화 보도자료에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미국 국무부는 아예 비핵화는 물론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의혹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외교부는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과의 비핵화 공조에는 차질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

0: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병목이 전력이란 사실은 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해법으로 의외의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이런 흐름을 타고 최근에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 못지않게 이 가치사슬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미드스트림 기업들입니다. 천연가스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시대의 주인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 잠시 후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인공지능 시대 미국 천연가스 기업들에게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제가 알기로 이직하셔서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을 쓰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2: 예. 예.
1: 뭐 어디로 가셨습니까?
2: 9월 달부터 그 메리츠증권 도곡 지점에 PB로 가게 됐습니다.
1: 아, 예. 또 이동수가 있으셨군요.
2: 예. 예.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이 데이터 센터 확장과 관련해서 미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미드스트림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연유인가요?
2: 예,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부분들 조금 간단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6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자본 지출 규모가 7,500억 달러에 달하고 그게 하나로 하면은 1,020조 원을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필요하는 데이터 센터도 엄청난데 현재 개발 중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하더라도 277기가와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2: 이게 너무 용량이 많다 보니까 기존 전력망에서는 감당을 못해서 전력망을 연결하는데 수년 이상 걸리고 그러한 수년 이상 걸리는 전력망 접속 대기열 상태가 되다 보면 AI 주도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조달하는 비하인드 더 미터 이른바 BTM 방식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1: 네.
2: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자체적인 기저부와 발전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발전원이 필요한데 그 발전원으로 지금 현실적인 해답은 나오는 게 천연가스인 겁니다.
1: 네.
2: 그 천연가스인 이유는 그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되고 훈련이나 출원이 특정 시점에서 갑자기 많은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날씨나 특정 시간대에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1: 예.
2: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간혹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간헐성 문제 때문에 신뢰성 있는 기저전원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저전원으로도 지금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천연가스는 기저전원이 아닌 주전원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빼면 뭐가 있나 했더니 석탄은 퇴출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1: 원전.
2: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막 3개월, 6개월 단위로 빨리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2: 이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미국 전역에 깔려 있고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증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생산지에서는 거의 버리다시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싸서
1: 예.
2: 천연가스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전기료 부담이 굉장히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가 개발을 현재 미국 내에서 개발 중인 데이터 센터 전력 규모가 277기가와트라고 했는데
1: 네.
2: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 수요를 전부 만약에 천연가스로 다 발전으로 감당한다고 하면 약 42 BCFD 라고 하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 네.
2: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25년에 미국 전체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100 BCFD라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2: 이게 아까 제가 42 BCFD다 그러니까 여기에 42%에 달하는 엄청난 이야. 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정보청이 2026년 4월 8일 날 발간한
1: 네.
2: 에너지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천연가스 생산량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가 140 BCFD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2050년이 돼도 140 BCFD니까 지금 초과 생산분을 전부 다 천연가스에다 써야 될 때 엄청나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개발 중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저발전이나 주력발전으로 천연가스가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천연가스 증가량이 기존 천연가스 미국 내에서 생산량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규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가스가 데이터 센터의 가장 주된 에너지 원천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뭐 신재생 에너지도 적합하지 않으면 석탄은 퇴출되고 아직 원전은 갈 길이 좀 멀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앞으로 필요한 양도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 천연가스 사업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꼭 집어서 미드스트림 회사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2: 일단은 미드스트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네.
2: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이 있고 최종 소비하는 곳 중간을 연결하는 것을 미드스트림 회사라고 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이프간 운영하는 회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공기관 같은 데서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민간 기업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러한 천연가스의 중간 파이프라인을 운영한다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도 규제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신 천연가스 인프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 고속도로의 일종의 주인 같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과점화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 부담도 최근에 높아진 유가 그리고 천연가스 업황 호조 그리고 보수적인 재무관리 등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천연가스의 의미 있는 수요가 증가되는 데이터센터 쪽이 크게 나오면서 이러한 회사들의 지금 실적들이 크게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회사들은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고정비 또 상당 부분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익이 매출이 조금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로 될 수 있는 회사고요. 물론 이제 이런 회사들의 상당수는 이미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나 물량에 무관하게 고정으로서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업황 개선이 그대로 커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거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100% 매출을 다 그렇게 연동한 것도 아닌데다가 아무래도 이런 장기간 천연가스 쓰는 고객 수요들이 늘어나면 장기 요금도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안 그래도 지난 7월 8월 달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도 상장사들이면 대부분 이제 이런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1: 네, 대표 회사가 어디예요?
2: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개의 회사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뭐 킨더모건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 그 윌리엄스 컴퍼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긴 한데 오늘은 제가 이 세 개 회사들이 데이터센터와 관련돼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야, 저도 좀 잘 모르는 회사들이라서 오늘 제대로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처음 언급해 주셨던 킨더 모건 어떤 회사입니까?
2: 일단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천연가 가스 생산량의 40% 가까이를 수송하거나 운송하고 관리하는 업계 선두권 회사입니다.
1: 그럼 여기가 1등인 거예요?
2: 거의 순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드스트림 사업이라는 거는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라인만큼 중요한 게 저장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전체 저장 천연가스 저장 인프라 용량의 15%를 이 회사 혼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메이저 사업자인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LNG 시설이 굉장히 핫한데 LNG 시설에 공급하는 전체 천연가스의 40%를 이 회사가 운송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메이저 사업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전체 매출로 수령하는 현금 흐름의 95%를 천연가스 가격이냐 물량과 상관없이 거의 고정시켜버릴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사업 안정성의 업황 개선에는 좀 문제였지만 신규 계약할 때는 유리한 입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킨더모건이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되게 인상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킨더모건은 이번 최근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을 자사 천연가스 인프라 사업의 가장 강력한 신규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가 상시 가동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수요가 큰데 천연가스가 여기에 부합하고 신재생에너지로 할 경우에는 백업으로서도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데이터센터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 전력 규모 277기가와트와 그거에 필요한 42BCFD 천연가스 신규 물량 규모도 여기 발표해서 제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킨더모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277기가와트의 개발 용량 중에 74%에 해당하는 205기가와트의 데이터센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주에 집중돼 있어서 자기들이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접근 가능하다는 게 반드시 100% 다 자기 거는 아니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킨더모건이 확보한 현재 프로젝트들의 수주 잔고가 96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중에 60% 이상이 전력발전과 유틸리티에 배정이 돼 있고 이에 상당수는 데이터센터 수요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가 됐을 때 앞으로의 수주 잔고는 더 늘어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조지아 파워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조지아 지역에서 하는 그 전력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저희 이 킨더모건한테 요청을 한 잠재 전력 수요만 하더라도 2030년까지 95기가와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1기가와트면은 저희 대형 원전 한 급이거든요.
1: 예, 그러니까 그러면 90개
2: 75기가와트입니다. 75기가와트.
1: 예,
2: 그러니까 예. 75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70개 이상의 규모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개 물론 뭐 조지아 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보다는
1: 면적이
2: 뭐
1: 크지만
2: 크기는 하지만 예. 이 정도면은 지금 수많은 지역에서 하고 여기에 상당수가 데이터센터와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 이사회 의장이 리치 킨더 이사회 의장은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천연가스 성장 스토리는 매우 긍정적이다. 전력 발전을 위한 가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신규 미드스트림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야, 조지아주 하나만 해도 대형 원전 75개 정도의 에너지 수급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회사로 언급해 주셨던 에너지 트랜스퍼. 이런 회사는 또 어떤 회사입니까?
2: 이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미드스트림 관련되는 한 네다섯 개 업체 중에 메이저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2: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원유라든가 그리고 원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액체 같은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규모만 하더라도 그 미국 내 주요 생산 지역이라든가 핵심 소비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연결돼 있는 그 에너지 파이프라인이나 인프라망이 225,300km나 된다고 합니다.
1: 네.
2: 참고로 225,300km면은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의 713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막대한 거리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저장시설들 이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 등이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는 천연가스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운송하면서 거기에 다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훨씬 더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럼 이 에너지 트랜스포도 그 이런 천연가스 인프라 쪽에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 회사도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쪽에 데이터센터를 꼽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끔 데이터센터 관련돼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2: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센터 건설하는데 전기가 많이 든다, 뭐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막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뭐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는데 이분 여기서 회사 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일부 시장의 인허가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트랜스포는 현장에서 수요 날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2: 보통 이제 IR에서 굉장히 보수적 톤으로 얘기하는 거를 고려하면
1: 예.
2: 예, 상당히 이거는 강한 코멘트고요. 특히 이 회사는 원래 보수적인 회사니까요.
1: 예.
2: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수요 둔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개발이 됐던 지역들 그러니까 이미 공급을 했던 텍사스 에벌린이나 루이지나 지역 같은 곳에서 공급했던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들이 기존 용량보다 더 추가로 늘려달라.
1: 예.
2: 용량을 더 크게 늘려달라고 하는 트렌드가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수요 대응이 훨씬 더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제 사례로 보면은 텍사스 지역에 있는 지역 고객 두 곳에서 합산 1억 입방 비트에 되는 물량을 추가로 증액해달라고 이미 최근에 요청을 받았다.
1: 네.
2: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게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드, 플로리다 등 자사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지나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발전과 데이터센터 고객들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협상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이고
1: 네.
2: 이러한 데이터센터 사업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대다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드 정체를 우회하기 위해서 데이터센터 부진에 자가발전 짓는 BTM, 자가발전 방식을 얘기하는데 다 이런 방식에 의한 고객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이터센터 관련되는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나 파트너십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오라클 있죠. 오라클하고 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라클하고 맺은 계약은 텍사스 두 곳을 포함한 미국 내 세 곳의 데이터센터에 1일 총 9억 입방비트 규모의 가스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들은 가동 준비를 마쳐서 공급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사는 아니어서 국내에서는 잘 많이 안 알려졌지만 크루소라고 하는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예. 여기와 관련되는 AI 팩토리가 텍사스 에벨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900메가와트급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한 가스 공급을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한 공급시설들을 지금 건설하는 계약을 2026년 2분기에 이미 체결을 했고요. 예. 그리고 넥서스 허바드 캠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허바드라는 곳은 텍사스 중부에 있는 BTM AI 하이퍼스케일러 캠퍼스인데 여기에 1억 5천만 입방비트 규모의 확정적인 가스 운송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었고 2026년 4분기에 초도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칸소스 지역의 데이터센터에도 지금 신규 데이터센터 부지에 1일 1억 5천만 평방 입방비트 규모의 확정 천연가스 수송 서비스를 계약하고 여기에 따른 것들이 2027년 중반에 가동을 할 목표고요. 쇼브린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도 텍사스 내 핵심 전력 및 AI 데이터센터 수요처인데 여기도 1.5 BCF 규모의 굉장히 대규모의 전력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을 신규 증설하는 상업 가동에 이번에 최근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을 참 들어보니까요. 천연가스 기업들이 이게 순전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호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뭔가 기회 요인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천연가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은 지금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연가스 기업들의 호황을 우리가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어떤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2: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드스팀 회사들이 천연가스 운송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지금 데이터센터 쪽에만 집중을 해서 지금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센터와 관련되는 업황을 저는 간접적으로 지금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조금 장황하고 길게 얘기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시사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관련돼서는 전력망을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전력으로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그리드 방식에 지금 상당한 정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터센터 부지 내 자가발전기를 구축하는 비하인드 더 미터 BTM 자가발전 방식이 주류가 이루고 있고 네. 그 중심에 천연가스가 있다라는 것들은 지금 이런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현장 분위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뉴스들 미국 내에서 일부 데이터센터 반대하는 뉴스들 보고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네. 아까 앞서 에너지 트랜스퍼 발표에서도 보듯이 인허가 지연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지에서는 수요 둔화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존의 데이터센터들이 자기들의 전력 생산이나 이런 것들 늘리기 위해서 용량 확대를 더 추구하는 등 네.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활발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가 활발하다는 건 데이터센터와 관련되는 실제 활동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원래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경제를 알려고 할 때 대형 지표로 쓰는 게 전력 사용량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 특히 북미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력망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가발전을 쓰고 자가발전의 형태의 상당수를 이제 천연가스 쪽으로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의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에서의 전력 사용량과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천연가스들을 지금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하는 많은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호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게 뭐 지금은 호조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천연가스 회사들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도 수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뭐 1, 2년 반짝 호황 같은 거에 대응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꽤 장기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시점이 최소 2030년 중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킨더모건 사례에서 얘기 드렸듯이 조지아 파워 같은 경우 잠재 전력 수요를 2030년까지 75기가와트를 요청한다고 했고 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는 거의 확정 물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막대한 것들을 요청받고 이것들을 IR 자료에서 얘기할 정도면은 적어도 2030년대 중반까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천연가스 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회사들 하지만 그 앞단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제가 2부에서는 또 다른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회사인 윌리엄스 컴퍼니즈라는 회사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기 때문에 앞선 회사들보다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요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산업 하나로 오늘 배울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고 AI 시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인더스트리인 천연가스 산업 분야의 미드스트림 회사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이 필요했고 그 에너지 수급에 지금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천연가스 인프라를 운영하고 구축해서 데이터 센터에 연결해야 될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 주시면서 대표적인 회사들을 꼽아주셨어요. 그 회사들 말고 또 참고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을까요?
4: 예, 이번 2부에서는 윌리엄스 컴퍼니스라는 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회사가 일단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스 컴퍼니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초대형 천연가스 인프라 기업이고요. 예. 예, 미국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약 3분의 1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킨더 모건이나 에너지 트랜스포와 함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 회사가 보유한 하고 있는 이제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송배전망 중에 하나가 트랜스코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동북부 그러니까 뉴욕이나 이쪽 근처에 있는 마르세일르 셰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미국의 LNG 수출이나 정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망까지 연결하는 대동맹 역할을 하고 있는 큰 거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헤인즈빌이나 이글포트 같은 주요 셰일 지역이나 걸프 지역 그리고 미국 중부나 서북부의 천연가스 인프라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3: 네, 지금까지 설명 듣는 것만 봐주고는 윌리엄스 컴퍼니도 앞에 말씀 주셨던 두 개 회사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뭐가 다릅니까?
4: 예, 지금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은 두 회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는 천연가스 수요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굉장히 천연가스가 많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하고 장기 공급을 체결을 해서 공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인프라망을 일부 보강한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윌리엄스 컴퍼니즈는 아예 이들한테 천연가스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기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을 넘어서서 아예 전기까지 생산을 해서 전기를 데이터센터한테 공급하자라는 식으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향후 10년은 파이프라인과 전력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전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력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전기 공급은 전혀 아니고요. 네. 100% 전부 AI와 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기 수요를 부응하기 위한 자가 발전을 비롯한 전력 혁신 관련된 사업만을 해당을 하고 있고요. 즉 데이터 센터가 그 자가 발전 BTM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 발전소와 거기에 천연가스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거기에 필요한 자체 자사 천연가스를 데이터센터 인근까지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데이터센터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까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아예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천연가스 인프라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지부터 전기 공급을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 리더로 바뀌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3: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통합해서 뭔가 다 우리에게만 맡기시면 데이터센터 가 가동하는데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전력 회사가 전력 공급하는 것과 윌리엄스 컴퍼니 같은 이런 회사가 전력을 공급하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4: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원래 윌리엄스 컴퍼니가 없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그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3: 아니면 그냥 기존 발전 회사에게 우리가 전기 이만큼 쓸게요 하면서 끌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망이 지금 다 과부하가 돼서 못 끌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데이터 센터가 원래 지어야 되는 자기 데이터 센터 옆에 발전소를 윌리엄스 자기 돈으로 직접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자기들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한 다음에 예. 데이터센터한테는 그냥 전기 사용량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센터가 지금 전력망에 대한 부하 때문에 옆에 발전소를 져야 되는데 그 발전소 짓는 비용까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야. 너는 그냥 다달이 전기 사용료만 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수기 렌탈 같은 거 할 때 예. 원래 정수기를 사야 되는데 예. 그냥 정수기 까지 내가 여기다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월 이용료만 내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회사는 기존의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이 회사한테 전력망 연결한 거라면 사업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윌리엄스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데이터센터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 옆에 부지에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천연가스 공급 계약 같은 것도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네. 여기는 이제 데이터센터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그 옆에 있는 발전소에서 전기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 이것만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발전소 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천연가스 인프라까지 자기들이 구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력회사하고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두 곳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윌리엄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유사한 회사에 비해서 일을 하나 더 해주는 거잖아요.
4: 그렇죠.
3: 그러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데이터 센터 운영해야 되는 곳 입장에서는 발전소 지어본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발전소 지으려니까 속도도 안 나고 그런데 윌리엄스 컴퍼니 만나면 발전소를 지어준다니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긴 네. 해요. 윌리엄스 컴퍼니는 그런 점에다가 어떻게 보면 소구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긴 한데
4: 맞습니다.
3: 그럼 이게 리스크를 전부 윌리엄스 컴퍼니가 다 떠안는 건 아닐까요?
4: 맞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스 컴퍼니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되는 비용을 자기들이 감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스 판매하는 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네. 전기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것까지 하는 거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럼 윌리엄스 컴퍼니가 바보냐는 거죠.
3: 네.
4: 굳이 가스만 팔아도 충분히 돈을 버는데 왜 리스크를 감당하냐. 이거는 윌리엄스 컴퍼니가 판단을 하기에 네. 이게 굉장히 성장성 있고 유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리스크 감수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보다 아무래도 예. 이쪽 회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천연가스 데이터 센터 옆에 천연가스 공급하는 것도 물론 몇 개 업체라고 하지만 서너 개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3: 예.
4: 내가 발전소까지 지어줄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천연가스는 당연히 여기가 선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점 효과를 가지게 되면 파이프 인프라 쪽에서도 물량을 많이 확보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스 컴퍼니가 지금 이런 전력까지 직접 생산해서 전기만 내놔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쪽 사업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크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업체들은 그냥 가스만 팔아도 돈 버는데 굳이? 하는데 여기는 그걸 감당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 회사를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3: 네.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스 컴퍼니가 데이터 센터 대상 전력 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뭐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도 혹시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4: 예, 윌리엄스 컴퍼니는 사실은 이쪽 전력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25년입니다.
3: 네.
4: 그래서 2025년 IR자료를 보면 그때부터 전사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전력 사업 강화를 아주 전사적으로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3: 예.
4: 그리고 저희가 아는 기업들 중에 빅테크 중에 메타 유명한 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메타가 현재 오하이오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200메가와트급 BTM 자가 발전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가 소크라테스 1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인상적인 거는 지금 이 소크라테스 1 프로젝트 200메가와트급의 천연가스 발전소가 상업화 결정을 하고 나서 18개월도 채 안 돼서 이미 완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에 이게 가동에 성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저희가 데이터센터 짓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서 하면 수년이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예. 뭐 3년, 5년 이상씩 걸리고 발전소를 짓는 것들도 쉽지 않은 데다가 발전소 짓고 나면은 천연가스 회사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는데 예. 지금 데이터센터는 하루라도 빨리 지으면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지금 이 메타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소크라테스 1 계약을 했고 실제 부지 인도 받고서는 14개월 상업화 결정 이후 18개월 만에 전기를 실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메타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짓는 것들이 과연 저 업체가 발전소를 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성공을 한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례적 성공에 지금 메타를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금 데이터센터 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아까 메타 오하이오에서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 1과는 별개로 추가 확장하는 소크라테스 2 프로젝트가 2026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그럼 그다음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발전소를 물론 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까 18개월 미만으로 바로 건립해서 운영까지 하는 그런 뭐 노하우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윌리엄스 컴퍼니 이런 발전소 직접 막대하게 자금 들여서 건립할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4: 예, 사실은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아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부분 좀 빚이 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프라 지을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인프라 확장한 과정에서 부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만약에 한다면 야 지금 인프라 파이프관 짓고 확보하는데도 돈 드는데 발전소 지으면 돈 더 많이 들면 어떻게 하니까 부채가 커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 이 문제를 최근에 사모펀드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2026년 7월 13일 사모펀드 블랙스톤과 맺은 계약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공개된 사업에 따르면은 저희가 지금 전력혁신이라 해서 데이터센터 관련되는 발전소 짓는 부분을 부채 부담을 확실히 낮추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윌리엄스 컴퍼니가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BTM 천연가스 발전소 투자비를 블랙스톤이 우선주 투자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윌리엄스가 현재 데이터센터 발전소를 6기가와트급 5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하나는 소크라테스 1단계고요. 요거의 확장 버전이 소크라테스 더 연거 그리고 아폴로, 아퀼라, 네오 해서 총 5개가 됐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이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를 블랙스톤과의 합작법인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51%의 지분과 운영권은 윌리엄스 컴퍼니스가 가져갔고요. 이 지금 총 사업 규모가 96억 달러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분을 49%를 가져가는 대가로 아까 96억 달러의 총 공사비 투자비 중에 44억 달러를 얘네가 직접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윌리엄스한테 9억 달러의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등 총 53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센터 다섯 군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6.35%를 우선주 형태로 배당금으로 먼저 배당을 받고요. 그리고 이런 블랙스톤이 투자를 한 거는 이제 우선주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부채가 아니어서 부채 비율이 확 낮아지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컴퍼니는 계약 7년 차인 2033년부터 14년 차 사이에 블랙스톤의 지분 49%를 투자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제 간단히 정리드리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발전소 다섯 군데에 대한 지분 49%를 블랙스톤한테 넘기고 53억 달러를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비인 96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이제 얘네들한테 과된 자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6.35%의 배당금 형태로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7년에서 14년 뒤에는 그 금액도 자기가 다시 사올 수 있는. 그래서 한 7년 동안의 돈을 6.35%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윌리엄스는 추가적인 이제 데이터센터 발전 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집중하는 데 하게 됐고,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확보를 하게 되는 효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7월인데 이 7월이 언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1이라고 하는 발전소가 가동이 된 게 이미 2분기에 가동이 상업 가동이 성공을 했거든요.
3: 그러니까 이걸 보고 투자한 거군요.
4: 그렇죠.
3: 아.
4: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확장이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하나에서 성공을 했으면 나머지 다섯 개들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완공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온 거라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춘 안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네. 뭐 나름대로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니까 뭔가 확인하고 다 절차를 거쳐서 아 이제 돈 넣어도 되겠다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블랙스톤은 그동안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왔길래 여기까지 투자를 했을까요? 네.
4: 그러니까 블랙스톤은 원래 단기 인프라나 이런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했는데 예. 사실은 이 회사가 데이터센터 관련돼서도 꾸준히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최근에 좀 저희가 인상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저희 8월 10일 날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천억 달러를 이제 외부 자본으로 조달한다 해서 뭐 순환 출자니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때 5천억 달러의 외부 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금융 플랫폼에 참여한 6개 금융기관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곳이 블랙스톤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스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이해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해당 보도 자료를 보면은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씨 최고 운영 책임자는 블랙스톤은 엔비디아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엔비디아 플랫폼과 미래 AI 인프라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라고 봤을 때 2021년에 100억 달러를 들여서 QTS라고 하는 데이터센터를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업이 블랙스톤 내에서도 크게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용량을 저희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 14배나 확장을 했고 IRR이 굉장히 잘 나와서 여기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6년 5월 달에 별도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인 블랙스톤 디지털 인스트럭처 트러스톤이라고 하는 회사를 IPO를 해서 17.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데이터센터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4: 그리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본사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 사업의 일환 중에서 이러한 윌리엄스가 하는 데이터센터용 천연가스 발전소 하는 것도 전망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3: 네. 그럼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한두 개만 제가 여쭤보고 이어가면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다들 데이터 센터도 못지게 막 피켓팅한다라는 게 미국 분위기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발전소까지 지을 부지를 확보한다? 이거 이들 회사들이 그럼 부지 확보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피켓팅은 그냥 기우고 아직까지는 이런 거 진행하는 거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이게 하나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전력을 윌리엄스 컴퍼니나 이런 데서 별도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지자체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 전기요금 올릴까 봐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전기 쓰는 거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달하니 오히려 그 반대, 데이터 센터 건립한다는 반대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4: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여론상으로는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왜 반대를 하느냐라고 할 때 초반에 지어졌던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전력망에서 우리한테 먼저 전기를 공급해줘라고 예. 하면서 전기를 땡겨와서 그러면 민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값이 올라가는 부작용들이 발생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심각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도 니네들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전기까지 조달해라라는 형태가 나왔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 발전 형태의 BTM 방식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반대와 불만이 크긴 하지만 네. BTM 방식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기 기존 전력망에서의 전기를 충돌이 없로 인해서 전기가격이 오르는 일은 없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BTM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격이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발전소라는 게 지어졌는데 데이터센터에만 공급을 하고 남는 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남는 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센터 발전소들도 전력망과 연결이 돼서 자신들이 남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으로 흘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게 되면은 전력망에서 끌고 오는 전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들을 공급하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완화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BTM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발전소를 지으니까 아무래도 오염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천연가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석탄 발전소보다도 오염이 적은 데다가 그 고체 연료 방식의 천연가스를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체 연료 방식의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 천연가스 발전보다 오염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기존에 졌던 반대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만드는 고체 연료 방식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되는 그러한 실제 민원 요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인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 이런 천연가스 고체 연료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천연가스와 관련되는 수요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전히 저희가 뉴스상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의 중심에 있는 것들 이런 천연가스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네. 그리고 앞서 조지아주에서만 75기가와트 그래서 원전으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대형 원전 거의 70개 가까운 수준의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천연가스가 또 지금은 사실 버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 저도 한번 사진 본 적이 있어요. 예, 밤에 그걸 태워서
4: 맞습니다.
3: 없애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3: 그러면 그 태워서 없애는 물량으로 이 엄청난 지금 전력 수요를 다 커버는 못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서 천연가스로 이걸 조달할 수 있을까요?
4: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이번 자료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급등할 때 언급됐던 것 중에 시타델이라는 예, 회사 예. 되게 유명했잖아요. 예. 시타델 CEO께서 이 골드만삭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최근 골드만삭스 홈페이지 한 달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거에 따르면 앞으로 수년간 내지는 수십 년간 미국 내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전기의 상당 부분은 천연가스로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에너지정보청에서 2050년까지 들어가는 에너지 수급 계획에 따르면은 가장 그 천연가스 쪽에서 수요가 많은 것들이 데이터센터입니다.
3: 네.
4: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센터 수요들이 한 2030에서 50년까지는 천연가스로 극복을 하려고 하고요.
3: 네.
4: 그 이후에도 데이터센터는 계속 막대한 전기를 먹을 거기 때문에
3: 네.
4: 그 이후에 대한 차세대 전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던 SMR이라든가 뭐 관련 다른 에너지원들을 고민하고 있긴 한데
3: 네.
4: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서 북미에서 들어가는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기는 천연가스 가스가 메인 주원 에너지원으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아까 말 여러 가지 신재생이나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들도 늘어나는 과정이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 메인은 천연가스 본다.

0: 라는 게 현재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1: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회사들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선 분산 투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라 맞물린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중복 투자가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AI에 대해 투자하는 게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아이디어고요. 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중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다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다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생각하면요. 네. 뭐 주가 움직임이 물론 올라갈 때는 좋지만 네.
1: 떨어질 때 마음 아프죠.
0: 네,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분들이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예. 높은 변동성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 그렇겠죠.
0: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을 좀 더 낮게 가져가면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이 미드스트림 천연가스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들은 직접 투자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계속 주목하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실질적인 데이터 생산량과 직결되는 게 결국 천연가스 수요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업황에 대한 이해를 꾸준히 실시간으로 체크하는데 최근에 뭐 버블이니 각종 논쟁들이 있지만 이들 기업을 통해서 역으로 이 데이터 센터 산업들이 지금 얼마나 호황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거는 아까 윌리엄스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가스만 팔면 되는데 발전 사업까지. 근데 원래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회사라는 건 당연히 보수적인 회사일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확신할 정도면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건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이런 윌리엄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금융 쪽에서 이렇게 아까 블랙스톤 같은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과거에는 이제 빅테크 자금으로만 해다가 빅테크 자금 이상의 영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에 과도한 우려가 있는데 네. 이 과도한 우려에 대한 작은 부담들을 이런 많은 회사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거는 현장에서 보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온 거는 네. 저희가 주가는 매일매일 변동이 되고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예. 큰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미국 현장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이와 다양한 기업들이 자신의 돈을 태워가면서 이러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저희가 장기관 점에서 좀 더 시사하는 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설명 주신 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많았네요. 지금까지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이제는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다른 명칭을 써야겠네요. 예,
0: 다음 달부터는 아마 PB라는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1: 알겠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1: 예, 메리츠증권 PB님 서병수 PB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강.

0: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워킷 워킷 언제 어디서나 워킷.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0: 포스코 ENC.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오늘 저녁 7시 반쯤 30대 남성의 자택에서 숨진 실종자를 발견해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계기로 경기 북부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종결 처리된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먼저 비대면으로 종결 처리된 사건을 분류해 제대로 처리됐는지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장 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최근 3년간 실종 사건의 접수 처리 현황을 오는 11월까지 전수 점검하도록 각 시도 경찰청에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최전선 지역 돈바스에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자는 휴전안을 냈지만 러시아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에 제시할 몇 페이지 분량의 휴전안을 만들었다고 밝혔고 이 휴전안은 휴전, 자유경제구역 설정,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돈바스는 러시아 연방 영토이자 구성체라며 제3자가 러시아 지역을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석유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조달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현지 시간 26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주재하는 녹색 전환 관련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방식으로 원유를 조달하는 정유 업체 등의 운송 비용을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자격과 연금 수령을 위한 실거주 요건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며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 35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쁘다는 틀리고 예쁘다만 맞던 때가 있었습니다. 간지리다만 맞고 간지럽히다는 틀리

했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뻐도 되고 예뻐도 되고 간지려도 되고 간지럽혀도 괜찮습니다. 또 효과라고 발음하면 틀리고 효과만 맞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효과와 효과 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시간이 흘러 변하기도 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겠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그룹 비지스 멤버들의 막내 동생으로 솔로 활동을 했던 앤디 깁은 맏형인 베리 깁과 함께 작업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같이 만들다 보면 베리 깁의 작업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앤디 깁의 데뷔 앨범에서 빌보드 1위를 한 이 노래도 베리 깁과 같이 스타일만 의논했을 뿐인데 베리 깁은 그 자리에서 앤디 깁이 따라갈 새도 없이 어느새 후렴구를 부르더니 20분 만에 노래를 완성해냈다고 하네요. 물론 앤디 깁은 그 후렴을 듣고 엄청나다면서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고 베리 깁을 음악 전문가이자 장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월 25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앤디 깁입니다.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

0: 8월 25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앤디 깁 I just want to be your everything이었습니다. 이현민님 신청곡이었어요. 음악 장인이 만든 노래. 본인 형이었던 베리 급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진짜 음악을 만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그런데도 나온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와 형은 진짜 전문가구나 장인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사실 베리 깁은 이 인터뷰 보고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막내 동생이 나한테 장인이래 전문가래 이런 이야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듣기가 좀 더 어렵잖아요. 약간 거리가 있으면 그냥 진짜 진심으로 나 부끄럽지 않게 칭찬을 할 수 있는데 가족이나 뭐 친구나 연인같이 좀 가까운 사람들은 괜히 뭐 이렇게 칭찬하려고 하면 괜히 좀 간질거리는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나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도 많고 모른 척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그 간질거림을 뚫고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면 그게 그 감동이 훨씬 더 두 배 세 배 다가오게 되니까 베리 깁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이인가요? 나 부끄럽지 않게 간질거리지 않게 칭찬할 수 있는 사이 맞죠? 그 정도의 약간의 거리감과 그럼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런 거를 좀 가져가는 그런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릴 수 있고 응원해 드릴 수 있고 해달라는 말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골든디스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서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음악, 원하시는 모든 것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앞으로 도착을 하고요. 또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느 쪽 이용하시든 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0: 안전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Donna Summer, Hot Stuff였습니다. 김남형님 신청곡이었어요. 정세용님, Survivor의 The Search is Over 신청합니다. 제목은 모르고 멜로디만 알았을 때 Man Against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안 적이 있어요. 그 시절엔 정보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죠. 음악에서 더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제목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Fly Me to the Moon이 원래 제목이 In Other Worlds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첫 구절인 그 Fly Me to the Moon으로 그 노래를 기억해서 제목을 아예 바꿔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음악은 우리가 듣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도 서로 막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항상 골든디스크에 여러분들 제목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고 가수 이름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대충 단서만 전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찾아드리겠다.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그 의뢰 온 적이 있었어요. 비욘세의 죽을래 죽을래 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하는 의뢰가 온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걸 보자마자 무슨 노래인지 알았답니다. 그 비욘세 노래 중에 Irreplaceable이라고 그 노래 시작이 To the left, to the left 하고 시작을 해요. 그거를 이제 죽을래 죽을래로 기억을 하신 거죠. 그분은 아직도 그 노래 제목을 죽을래 죽을래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뭐 어때요? 우리끼리 알아듣기만 하면 되죠. 자, 신청해 주신 노래 Survivor의 The Search is Over. 이 노래에 이어서 5306님이 나자레스의 Dream On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같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봅니다. 오늘은 1951년생 영국의 뮤지션 필 콜린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 콜린스, 뮤지션으로 데뷔하기 전에 배우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거 아세요? 오드리 헵번 주연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필 콜린스도 로미오 역으로 오디션 봤던 거? 떨어지긴 했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배우 활동으로 다양하게 오디션을 보기도 했었는데 동시에 음악에 대한 관심도 워낙에 많았고 또 재능이 넘쳤던 사람이어서 밴드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오디션을 보면서 다양한 밴드에 잠깐씩 합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밴드 Flaming Youth에서 드럼하고 보컬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앨범 딱 한 장을 내고 제네시스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필 콜린스의 이름으로 레코딩이 된 거, 정식으로 데뷔를 해서 음반을 낸 건 이 Flaming Youth라는 밴드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 콜린스가 참여한 앨범의 리드 싱글이었던 From Now On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필 콜린스가 보컬을 맡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밴드 멤버로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앨범 자켓에 필 콜린스 얼굴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밴드의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곡이 이 필 콜린스가 처음으로 레코딩을 해서 세상에 내보인 음악이었구나 하고 데뷔곡으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에 합류를 했다가 1981년부터 솔로 앨범을 또 냈죠. 그리고 2010년까지 8장의 솔로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8번째 앨범은 1960년대 소울 음악들을 필 콜린스가 재해석한 앨범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Going Back이라는 곡이었거든요. 1966년에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발표한 노래였는데 필 콜린스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필 콜린스의 데뷔곡 Flaming Youth의 From Now On 그리고 필 콜린스의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010년에 나왔었던 Going Back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필 콜린스가 참여를 했던 밴드 Flaming Youth의 From Now On 필 콜린스의 데뷔곡으로 들어봤고요. 그리고 필 콜린스가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Going Back까지 함께했습니다. 9113님 저는 엘버트 해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만큼이나 그 캘리포니아 레인 어쩌고 하는 노래도 좋아해요. 오늘도 배달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요. In Neverland in Southern California 말씀하시는 거죠.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비가 안 오는데 한 번 내리면 정말 억수같이 퍼붓는다, 푸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약간 요즘 기후가 그렇잖아요. 가뭄이 정말 심했다가도 한 번 비가 오면 진짜 이 대비가 안 될 만큼 너무 국제적으로 막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엘버트 해몬드가 2020년의 기상상태까지 생각하면서 이 곡을 쓰진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노래가 요즘에 우리한테 와닿을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엘버트 해몬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엘버트 해몬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이 노래와 함께 정진형님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Sparks Fly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5856님이 신청해 주신 바클리 제임스 하비스트의 Poor Man's Moody Blues.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use your imagination.

0: 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이별이 아니면 안 됐어. 너 울었어 내 강제성 때문에. 넌 나만 아니면 돼.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Ohio 9299. Yoginen Kayo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0: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여기는 가요 1999.

왜 덧이가 아니라 덧니일까요? 덧니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는 니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덧이가 아니라 덧니로 적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는 이는 어떨까요? 이건 첫니가 아니라 첫이로 적어야 하는데요. 관형사 첫과 치아를 뜻하는 이는 띄었어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악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짜 이유를 적고 사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경찰관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1: 경찰청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조직의 기강 회의를 강하게 질타하고 별도의 경찰 개혁기구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0: 미국이 캐나다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중국 내 SNS에서 해당 사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종결시키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던 경찰관이 정작 내부 시스템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 작성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 뿐만 아니라 역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소재를 발견했다며 가짜로 종결 이유를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2: 야자나무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치기관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정도가 심하고 지문도 소실된 상태라 DNA도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운구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102일 만입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은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는데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부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도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신상 정보를 등록해 공유하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부경장은 여기에 등록된 장 씨 정보를 삭제하면서 그 이유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한림파출소 근무자들이 초동수색을 끝마칠 무렵이던 실종신고당

0일 반 9시 16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2시간여 만에 안전이 확인되지도 않은 장 씨를 교통사고 사망자로 둔갑시킨 겁니다. 장 씨 사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는 소재를 발견

0: 근무했던 1년 5개월 동안 담당한 사건은 298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1: 연락이 닿았다던 장미란 씨가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다시 서울 노원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부경장이 이미 찾았다며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한 뒤라 아무런 기록이 뜨지 않았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서울과 제주 경찰 모두 문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2: 참다 못한 장 씨 남자친구가 제주 한림파출소를 찾았습니다. 다시 신고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접수조차 막혔습니다. 부경장이 112 신고 처리 시스템에 남겨둔 허위 기록 때문입니다. 장 씨가 실종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입력해둔 겁니다. 장 씨 가족을 통해 신고해보라는 파출소 직원의 말에 따라 다시 찾은 곳은 서울 노원경찰서였습니다.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 장 씨 사촌동생이 노원서에 두 번째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경찰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들어가 장 씨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기록도 뜨지 않았습니다. 장 씨 신상 정보는 첫 번째 신고 당일 부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거짓 기재하면서 모두 지워진 지 오래였던 겁니다. 노원서 수사관이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장 씨와 연락이 닿아 실종 신고를 해제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화자는 부경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경장이 허위로 입력한 112 기록을 서부서 동료 직원이 그대로 읊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 기록 자체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예 없는데도 노원서도 제주 서부서도 어느 쪽도 의문을 갖지는 않았던 겁니다. 노원서 간부는 MBC에 실종자 기록 삭제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어 당시 제주 서부서 설명을 듣고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전화가 꺼져 있는 상태라는 내용과 함께 장 씨를 다시 실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인 제주 서부서로 사건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첫 실종 기록이 사라진 이유는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1: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던 경찰관은 결국 다시 구속됐습니다. 해당 경찰관 소속 전현직 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 역시 모두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3: 검은색 모자 마스크를 눌러쓴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4: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5: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4: 입력 실수하셨습니까?
5: 발견된 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3: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가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TV 보다가 우리 아주머니랑 똑같네.
3: 경찰은 우선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됐다던 장미란 씨 기록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을 입력하는 등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부경장의 범행 동기와 진술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지휘 책임을 물어 사건 최초 접수 당시 서장과 현 서장을 비롯해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 전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조직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지는 만큼 책임과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며 경찰을 개혁할 기구도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7: 장미란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표했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작심한 듯 경찰 조직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8: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7: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가 예정돼 있는데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이 연일 지적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경고한 겁니다. 특히 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며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

0: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0: 또 경찰에 대해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이어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직 안팎에서 경찰의 일탈을 감시하고 문제를 개선할 장치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실이 직접 나서 경찰 개혁기구를 구상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잘못을 걸러낼 수 있는 조직 내부의 시스템도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찰개혁 요구에 여당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당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폭탄 관세 대응에 보복 관세 내용을 발표했고 미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국이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캐나다도 미국산 제품 약 700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 대 달러 맞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2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15%에서 최고 50%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달 8일입니다. 캐나다 측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면서도 피해 기업과 노동자에 우리 돈 7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4: 우리는 확고한 결의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위해 싸우는 데에도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3: 미국의 폭탄 관세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경 지역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은 우호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4: 캐나다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콜린스 상원의원입니다.
3: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3조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국경에 위치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와 더는 사업을 많이 할 것 같지 않다고도 했는데 미국의 관세 조치에 앞장서 반발하고 있는 온타리오주를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병산입니다.
4: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관련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고소인과 고발인 두 명은 11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토네이도로 39명이 다치고 주택 약 300채가 부서졌다고 AP, AFP 등 외신이 지역 당국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프랑스 오드주의 작은 마을인 포마로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며 17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장관은 용산공원의 일부 훼손된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 5에서 60mm,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강원 중남부에 5에서 30mm, 제주도 산지와 남부 중산간은 5에서 10mm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1.1도를 기록했는데요. 2년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 중동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전 세계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죠. 문제는 아직 엘니뇨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해수 온도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때문에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홍수에 가뭄에 또 폭염까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위기에 직면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7도, 대구 25도고요. 대전 25도, 광주 26도, 강릉 27도, 제주 27도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면서 흐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체혈 거부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유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2022년 2월 A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결과값이 나오지 않자 혈액을 채취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확보했는데요. A씨는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이 대구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어제 중국인 여대생 A씨를 살인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숨진 A씨는 경북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으나 20일 밤부터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자였던 B씨를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수상한 점을 포착해 범죄 혐의를 의심했는데요. 어제 오후 7시 반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B씨를 검거했으며 인근의 B씨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래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어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과 B양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씨양을 욕조에 집어넣어 계속 물을 붓고 흉기로 위협해 치약 한 통과 매실 액기스 등을 강제로 먹였으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D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하는가 하면 E양의 뺨을 5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는데요. 재판부는 수법과 경위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어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북도는 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관련 조례에 따라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유족으로 132년이 지난 사건이라 자녀는 없고 손자녀가 108명, 증손자녀가 615명입니다. 2020년부터 전북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유족 93명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전라북도가 광역단체 단체로는 처음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자녀도 없는 오래 지난 사건이라며 이러다가는 임진왜란 피해자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년부터 50%로 올리겠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캐나다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고려한다고 했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순종하라라고 위협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카니 총리가 캐나다가 노동자와 기업 보호를 위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미국과의 무역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자국 피해 대비책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예상보다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로 보이고요.
0: 네.
1: 현재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그리고 가전제품과 농기계, 펄프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0: 캐나다 카니 총리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서 캐나다 국민들도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네요.
1: 맞습니다. 앵거스리드 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75%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는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칭하면서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누적이 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도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하나의 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미국은 캐나다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미국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 하나의 주, 미국의 하나의 주로 캐나다를 취급한다는 걸 대우한다고 표현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조롱이 있는 거죠.
0: 네.
1: 다만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열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부과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잡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11월 중간선거를 치른 이후에 캐나다와 다시 협상할 것이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실제로 이란 전쟁까지도 참 여러 나라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네요.
1: 네, 먼저 국내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말 입 역할을 했던
0: 네.
1: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달 말에 사임을 합니다.
0: 네.
1: 이어서 제임스 브레이드 최고의회 연락 담당관도 지난 19일에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브레이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과 의회 간의 역할을 조율해왔던 핵심 입법 보좌관입니다.
0: 네.
1: 의회 설득에 워낙 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의 감세안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0: 네.
1: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이자 오랜 측근인 에드 마틴도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백악관의 법률 고문도 사임 계획을 알린 상태입니다.
0: 네,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참모진들인데 이렇게 줄 사퇴를 하는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1: 일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충성파들의 연이은 사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0: 네.
1: 이란 전쟁 교착 같은 위기 상황에서 백악관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큽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행정부 내 핵심 인사들의 이탈이 중간선거의 패배를 미리 감지하고
0: 네.
1: 몸값이 떨어지기 전에 민간 시장에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0: 일종의 탈출 움직임 같은 거네요.
1: 맞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좋은 직장을 잡으려면 아직 네. 이 다수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여당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여야만 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때 이동하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핵심 참모들의 연이은 이탈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의 암운을 더 짙게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0: 네.
1: 백악관 관계자는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를 보고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상원 역시 차지하지 못할 수 있고 모든 게 교착 상태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란 전쟁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통항을 포함해서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1: 네. 이게 보도의 출처가 러시아 국영통신사고요.
0: 네.
1: 러시아 통신사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파키스탄 군 소식통과 이란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포함해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0: 네.
1: 또 양국 간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다라고 전하긴 했는데 이 러시아 통신사가 전한 휴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소식통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0: 네. 이란과 또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서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을 하고 기뢰 제거 작업도 추진하기로 또 뜻을 모았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1: 네, 오만의 외무장관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아서 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양측은 중동 전쟁으로 막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과 해협 내에 있는 기뢰 제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참고로 기뢰 제거 같은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호르무즈 내 기뢰는 모두 제거된 상태다라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0: 네.
1: 향후에 영구적인 해상 통로와 장기적인 관리 방안 또 정보 교환 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실무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고요. 국제법을 준수하고 연안국들의 주권과 권리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0: 네. 근데 미국이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했다는데 이제 이건 이란을 향한 건가요?
1: 맞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왕따 작전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0: 네.
1: 미국은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나 사이버 작전이나 원유 수익 창출 지원한 개인, 단체 선박 60여 곳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방부와 군수부 그리고 이란 정보안보부가 지휘하는 불법 사이버 그룹이 속해 있고요. 또 아랍에미리트나 홍콩, 중국, 싱가포르, 유럽에 펴져 있는 이란산 원유 중개인이나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1: 한국이 거래하는 물건의 최종 목적지가 이란이 아닌 걸로 알고 거래를 했는데
0: 네.
1: 이게 나중에 이란인 거로 밝혀지면 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긴 셈이 돼버리거든요.
0: 네.
1: 물론 의도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소명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게 소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경제적 왕따 작전.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는데 이게 네. 공식 작전 명의이긴 한 건가요?
1: 공식 작전 명의입니다.
0: 네. 그렇군요.
1: 재무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제재 대상에 이란의 기관들과 또 이란산 원유 중개인 기업은 있는데 중국은 없네요.
1: 네. 이상한 일이죠. 이란산 원유 거래를 할 때 사실 위안화가 없으면 결제가 잘 안 됩니다.
0: 네.
1: 이게 이란 돈을 받아주는 국가가 없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중국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래가 되어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데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제재 대상에 중국 주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북한 자금 세탁이나 이란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계 금융기관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했던 것과는 네네. 너무 대조적인 조치죠.
0: 예.
1: 사실상 중국을 제재 대상에 넣어야 이런 대이란 경제 제재 그러니까 경제적 왕따 작전이 효과가 있을 텐데
0: 실제로
1: 네. 근데 이란을 이렇게 경제적 왕따를 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과연 미국이 압박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많습니다.
0: 네.
1: 미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 휴전의 레드라인을 넘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는 의문이고 중국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이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 네. 뭐 왕따 작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이 미국의 이런 방법이 이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지금 이란은 너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와서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거든요.
0: 네.
1: 다만 원하는 거는 아마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의 현재 경제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0: 네.
1: 전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고 경제난도 오랫동안 이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원유 원산지를 둔갑시킨다든지
0: 네.
1: 공해상에서 환적을 시킨다든지 위치 추적 장치를 끈 그림자 함대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제재 재재망을 피해왔던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이란은 이미 어려운 상태고요. 오히려 이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또 미국의 협력국 간의 외교적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이를 건 미국이 더 많다는 거네요.
1: 미국과 미국의 협력국이 더 많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컨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의 무역 금융 거래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란의 쌀이나 의약품을 팔아왔던 인도 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받게 됐고요. 튀르키예나 이라크, 파키스탄처럼 이란과 육상 교역을 이어왔던 주변국들도 2차 제재가 본격화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0: 네.
1: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아니라 미국을 돕던 혹은 미국과 꾸준히 거래해왔던 나라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생긴 거죠.
0: 네.
1: 무엇보다 민간 인적 교류 분야에서 당장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이란으로 오가는 일부 비상업적인 개인 송금이나 교육활동, 학술, 스포츠 교류 등을 허용해왔던 일반 허가들을 무기한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쟁과는 정말 무관한 이란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0: 네, 정말 M1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1: 네,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3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문직 취업비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 과학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한된 비자인데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김민석 대표 당선 과정을 문제 삼았네요.
5: 네, 유시민 작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를 사실상 본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을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공화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5: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됐지만 정청래 의원 역시 40%대 중반의 지지를 받은 것을 두고는 당원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표를 뽑아주면서도 비주류를 살려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3: 네.
5: 정청래 의원이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는데 본인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가 살아남았다며 민주당원들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 네,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를 밀어서 당선은 됐지만 민주당원들이 반대파를 이렇게 많이 살려놨다. 민주당 훌륭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비교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제 오만한 권력자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죠.
5: 네, 좀 수위가 높았습니다. 표현이 뭐 항상 그랬지만요.
3: 네.
5: 유 작가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가 축출되는 과정 등을 언급을 하면서
3: 네.
5: 스스로 집권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진보 개혁 진영을 폭넓게 결집한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49%를 얻었지만 이후 그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 네.
5: 윤석열 정부 때와 같은 분석 틀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봤는데 비슷한 증상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집권연합을 이미 반 넘게 해체했다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면서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경고를 내어놓은 겁니다.
3: 네, 비극적인 결과가 어떤 걸까요?
5: 이때서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5: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조기 레임도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을 좀 밑에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3: 네,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안에서 유시민 작가를 향한 반박 목소리도 계속 열어 나왔습니다.
5: 네, 여권 내 중량급 인사들도 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박홍근 장관,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빗댄 대목이 가장 뜨악했다라면서 허무 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3: 네.
5: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이나 국정농단이나 계엄을 했느냐를 반문하면서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시민 작가가 기여한 거 인정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3: 네.
5: 박지원 의원의 표현이 더 강했는데요. 대통령이 당대표를 픽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전당대회는 치열했고 최고위원 구성도 다양했다라며 생트집이고 결국 국민과 민주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했습니다.
3: 네.
5: 윤석열, 왕정, 귀족정 운운하는 악담과 저주보다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 하고까지 했습니다.
3: 네.
5: 다만 이제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 네.
5: 또 비평가로서 본인의 판단을 얘기한 것이다 정도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3: 네. 그래서 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겸손한 개혁을 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 발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5: 네. 오만한 권력자 대 네. 겸손한 개혁의 좀 비유가 서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추측이 많이 나왔는데요.
3: 네, 그러네요.
5: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겸손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목표를 높여야 하는 게 칭찬받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의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3: 네.
5: 그러면서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하다란 건데요. 대통령은 사실 지난 7월 국무회의나 이달 초 업무 보고에서도 삿대질하는 개혁보다는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뭐 이번 발언을 사전에 염두를 해둔 건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네.
5: 청와대는 일단 유시민 작가 이번 발언에 별도의 대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네, 다만 겸손하게 하자는 말로 답을 대신한 것인가 이런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5: 네, 어쨌든 선명하게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비유가 좀 엇갈렸다 볼 것 같습니다.
3: 네. 자, 그리고 장기 실종됐던 장미란 씨. 이 장미란 씨로 추정됐던 시신이 치아 감정을 해보니까 장 씨로 정말로 확인이 됐군요.
5: 네, 그렇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치아 감정에서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신원이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3: 네.
5: 부검에서는 특이한 골절이 발견되진 않았고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 시점, 이건 추가 정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3: 네.
5: 장 씨가 마지막으로 숙소로 나선 게 지난 5월 12일이었는데 시신 발견 장소는 숙소에서 수백 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1km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3: 네.
5: 최초 신고 당시 정상적으로 수색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경찰의 초동 대응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지금 부패가 좀 많이 진행이 됐다는데 좀 빨리 발견이 됐다면은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겠죠. 경찰청에서는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5: 네,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3: 네.
5: 이게 담당자인 부경장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지금 커졌기 때문인데요.
3: 네.
5: 특히 지금 장 씨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까지 같은 경찰관이 허위 종결했고 가족들이 거듭 경찰을 찾아갔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죠.
3: 네.
5: 경찰은 부경장이 작년 3월 실종 수사팀에 배치가 된 뒤에 종결한 실종 사건 298건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 네.
5: 이처럼 추가로 비정상적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겠다라는 겁니다.

0: 네, 이 부모 경장은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1: 제주지법이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경장에게 이 구속 전 피자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결국 영장이 어젯밤에 발부됐습니다.
0: 네.
1: 발부 사유는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모두 다 인정이 됐는데요.
0: 네.
1: 긴급체포됐던 부경장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24일 석방이 됐지만 하루 만에 어제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구속이 된 겁니다.
0: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 씨 사건을 종결을 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까지 입력을 했다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1: 네. 그러니까 그냥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적극적인 허위 행위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0: 네.
1: 이게 MBC 취재 결과 나온 건데요. 부경장이 장 씨 사건을 종결을 하면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했고
0: 네.
1: 그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1: 부경장은 앞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라며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을 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0: 네.
1: 이 점을 이용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는데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을 했었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역시나 비슷한 취지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고 결국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0: 네.
1: 60대 남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유를 뭐라고 했느냐? 소재 발견이라고 또 썼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장이 실종 수사팀에서 근무한 1년 5개월 동안 담당했던 사건이 그 298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 예.
1: 여기서 비슷한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0: 네. 아, 이건 정말 왜 이랬을까요? 귀찮았던 것인지 도대체 뭔지.
1: 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0: 네.
1: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빨리 수사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0: 네.
1: 특히 이 298건, 300건 가까이 되는 사건 중에
0: 네.
1: 비슷한 사건들이 더 있었다라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이 부분도 빨리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적고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1: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포함해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법여권 의원 17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1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0: 네.
1: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자 숙려 기간을 생략하는 의결을 거쳐 결의안을 직권상정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왜곡을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든 그 국회에서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왜곡의 자리를 열었다라면서 윤리특위를 통해 반드시 단죄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번에 통과된 건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아니고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입니다.
0: 네.
1: 그래서 실제로 제명을 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와 국회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합니다.
0: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아예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더라고요.
1: 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아예 표결에 불참한 건데요.
0: 네.
1: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민주당에도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다수 여당이 국민의힘 의원만을 상대로 이런 식의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수 여당의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충근 수석 대변인도 이진숙 의원이 토론의 내용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당이 밝혔다라면서 이번 결의안 처리를 정부의 다른 악재를 덮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도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제명을 계속 밀어붙일 거라면 여야 의원들에게 이미 제기된 윤리 문제를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한꺼번에 심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0: 네, 이진숙 의원 본인도 SNS에 뭐 항의를 했는데 뭐라고 썼을까요?
1: 네,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포럼 물려 지난 13일부터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발언,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 조롱 표현 제재 관련 발언 등을 날짜 순으로 하나씩 나열을 했는데요.
0: 네.
1: 이 본인에 대한 일련의 비판과 제명 움직임에 뭔가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결국 5.18 성역화라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본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에게 김민석 대표가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0: 네.
1: 이걸 겨냥해서 13만 명이 넘는 국민의힘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는 못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라면서 이제 본인의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이제 갈무리를 해가지고 네. SNS 같이 올렸는데요.
0: 예.
1: 결국 이 의원직 박탈 반대 서명 숫자를 내세워서
0: 네.
1: 3천 명 대 13만 명이라는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유 있는 뉴스 여기까지 할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엔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9: 네, 중부지방의 폭염은 조금씩 힘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남부지방이 여전합니다. 전남, 경남은 대부분 폭염 경보로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광주, 부산 35도, 대구 36도로 어제만큼 많이 무덥겠습니다. 반면에 중부지방으로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은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으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다시 경남 남해안으로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 7973님이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신청하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예전에 아이들은 동네 시냇물에 첨벙 뛰어들어 더위를 쫓았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된 요즘은 그 역할을 바닥 분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솟구치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더위를 식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일부 바닥 분수의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의 약한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위생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닥 분수, 서둘러서 빈틈을 보완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으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질주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면찬에서 당정청은 하나라며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 예산 편성 등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어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모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실종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남성은 지난 22일, 장 씨는 어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관련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 고소인과 고발인 두 명은 11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던 25살 중국인 여성이 실종된 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30대 중국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하양읍에서 피해자 지인인 30대 중국인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이 남성의 자택에서 숨진 중국인 여성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했지만 지난 19일 밤을 마지막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8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대법관 재청 문제, 법무장관 사퇴 문제 등등 여러 현안이 쌓여 있는데요. 2부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통합 추진단을 꾸렸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3부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서 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3: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3836님, 707 특임대를 꿈꾸고 있는 양영 디지털 고등학교 김하원 학생입니다. 오늘도 아빠랑 차 타고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0: 그 707을 특임대 얘기하는 거죠.
1: 네.
0: 네. 대원이 돼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참군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오, 네. 참군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김하원 학생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0: 하원아, 참군인이 되거라.
1: 네. 네, 아 이렇게 또 학생이 듣고 있다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소개해드렸고, 반면에 새로울 세상님, 저희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촌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MBC 구독 취소하고 싶은데 시선 집중 JB와 더마카 때문에 구독 취소 못하겠어요. 삐딱해도 꼭 듣는 시선 집중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0: 뭘 굳이 취소를 하세요. 번거롭게. 그냥 고. 그냥 고.
1: 아니 네. 그리고 왜 구독 취소하고 싶으신 건지.
0: 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고. 네.
1: 네. 네. 한번 들어오셨으니까 함께 가시죠. 끝까지 쭉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최강혜님 더마카 픽 듣고 싶어요. 오늘도 시선 집중과 함께 운동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주 간간히 더마카 픽 요즘 왜 안 하냐 숙제 왜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해서 잘렸어요. 안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0: 이야,
1: 한 번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0: 저렇게 또 왜곡을 하냐. 하기 싫다며요.
1: 제가요? 아, 이렇게 또 방송에서 왜곡을 하고 그러세요. 못해서 잘린 건데.
0: 청문회 할까?
1: 아, 네, 하시죠. 아무튼 안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JB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0: 유시민 작가가 그저께 장인수 기자의 유튜브 채널이죠. 저널리스트에 출연을 해서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2: 민주당 여당 의석만 해도 160석이 넘고요. 조국혁신당, 뭐 진보당 다 해서 다른 자유민주당, 뭐 기본소속당 해가지고 우호적인 의석수가 180이 넘는 조건이야. 취임할 때부터요. 그리고 지지율 대단히 높았고요. 그럼 민주당 집권당이 대통령 말을 엄청 잘 들었어요. 그동안에. 그거 뭐 그냥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일만 잘하면 그냥 대통령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선거마다 다 이길 거고 민주당이.
3: 막 올라가고.
2: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직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까지 다 풀릴 텐데 뭐 때문에 구조적 다수라는 이상한 용어를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1: 네, 수많은 말 중에서 이 발언에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0: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대입을 해야 될 현상이 어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해서 한번 맞대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기는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세력과 진보, 개혁, 그리고 중도, 보수 모든 세력과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 병행 쪽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어제 대통합 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인데요. 추진단은 세 개의 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진보 연대 분과,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 확장 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김민석 대표가 어제 범여권 4당 대표와 자신 합쳐서 비공식 협의 기구인 5층 진보 코너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궁금한데 김민석 대표의 이런 움직임 이런 활동은 증축이라고 평가할까요? 재건축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에 따르면 재건축이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두 번째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그저께 기호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대정신을 깨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많다라면서 강덕구, 이연주 두 민주당 의원을 콕 찍어서 두 의원 자리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조국 원장은 지금도 대표냐?
1: 아니죠.
0: 라는 게 일단 궁금한데 그거는 직업적이니까 빼고 자, 본류로 다시 돌아와서 유시민 작가는 조국 원장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연대 정신을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의 존속과 강화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시민 작가가 볼 때 조국 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거를 깨는 발언일까요? 아닐까요? 내지 조국 원장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내랑 극복 정치 연합의 취지를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어겼기 때문에 나온 반사작용이라고 평가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 발언에 주목을 했고요. 아, 또 짚을 점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인터뷰할 때마다 하는 또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마저 들어보시죠.
2: 뉴스하이킹 나갔을 때 어떤 시청자 질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만나겠냐. 제가 안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난다는 거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면.
0: 네, 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렇게 대놓고 떳떳하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얘기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유시민 작가가 자신을 비평가로 설정을 했고 자신의 어떤 그것을 비평 활동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평에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술 비평이 있고 현실 비평이 있습니다. 예술 비평은 작품이라고 하는 객관적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다시 되짚고 뭐 할 거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창작자와 비평가가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대화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 거라면 유시민 작가의 저 말은 맞아요. 한데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비평은 예술 비평이 아니라 현실 비평이에요. 정치 비평이고.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논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의 기초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그러니까 그 의견의 전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인데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추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비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추정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아요. 이걸 이럴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으로 한정해서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돼요. 싫어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어떤 창작자와 비평가의 만남이 아니라 자신이 추정했던 추정 대상으로부터 자신이 추정하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것도 독점적 기회이기 때문에 만나서 자신이 추정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죠. 왜 안 됩니까? 근데 왜 도움이 안 될까라고 얘기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신의 추정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독단입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종종 해요. 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무조건 독단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다라는 지독한 편견에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유시민 작가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표현을 했던데 유시민 작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만한 비평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화정과 왕정을 그러니까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공화정을 이야기한 취지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공화정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 분산이에요. 상호 견제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게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상호 견제의 시스템은 당청 간에도 작동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경호실정을 했던 그때 수많은 말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발언은 공화정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치 철학의 기초에서 했던 것인지를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욕먹을 때 같이 욕먹고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를 강조하는 어떤 발언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건 상호견제의 정신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 이때는 열린우리당 시절이죠. 여당 의원 144명 가운데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수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존경

0: 통하는 의원들이 다수파가 되면 그 당청 관계는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발언은 공화정의 발언입니까? 아니면 왕정의 발언입니까? 이것도 되물어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엉겅퀴님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대포무당님은 유시민의 발언은 충정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진가님은 유 작가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발언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개파 간의 격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명이든 반명이든 통합을 위한 발언이 필요할 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반면에 지금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대통령과 따로 만나는 게 맞냐? 대통령이 만나주는 게 맞냐? 이런 질문들도 있긴 하시네요.
0: 만난 그 자체가 중요해요. 지금 제 취지는 추정의 범위에 있는 것을 더 구체화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1: 네, 여기까지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오늘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록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6.3 지방선거 패배,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 대표직을 사임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배경도 좀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대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차기 총선을 대비해서 경기 남부 벨트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배치하는 방안도 구상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역시 실망했다는 것이죠. 자, 사태 여부보다 저는 그 궁금한 게 흐름인데요. 자, 6.3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6.3 지방선거 성적표가 처참했죠, 개혁신당이. 그렇죠? 기초연 한석이었나요?
1: 네.
0: 처참했죠.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개혁신당의 이른바 자력갱생 에너지가 거의 없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쇄신을 하자, 뭐 남부벨트 하자 이런 얘기를 아마 내부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혁신당의 자체 동력은 더 쇠잔해질 것이고,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더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개혁신당은 존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존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개혁신당의 이 현상이 보수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그냥 공중분해되면서 흡수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보수 정치권의 일정한 지각변동을 하면서 정계 개편의 조그만 계기라도 될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여러 순철님들은 혹시 대표 사퇴하고 국민의힘과 손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도 보내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2시간 전에 공지가 됐던 오늘 정치 일정에서 개혁신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정은 지금 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할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진숙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최종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제명 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촉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짚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촉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국회의원이 됩니다.
1: 그렇겠네요. 특히나 국민의힘 쪽을 향하는 거 아닌가요?
0: 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2: 즉각 윤리투구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윤리통일을 통해서 반드시 단죄하고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 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날 그 촉구를 해봤자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고요. 자, 이진숙 의원이 지금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도 좀 마저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5.18 성격화는 완성되느냐라고 반문을 던지면서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토론회 발언에 책임을 져라. 당신도 공동 범죄자라고 이야기.

0: 얘기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로 하자고 동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이었다. 결국은 이 주장인 것 같은데 이런 이진숙 의원에게 제가 두 가지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첫째, 표현의 자유는 왜곡의 자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미 확립된 진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진실을 뒤엎을 수 있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강력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진실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왜곡이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에 왜곡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숙지하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 자꾸 자기는 뭐 주체만 한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의원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을 하나만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보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그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는다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토론, 이른바 학술 토론회라는 미명으로 열었던 그 행사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제가 안 내려도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네, 이쯤 되니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이사나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없는 건가요?
0: 없대요. 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1: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0: 아, 부모 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할 때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 시스템에 등록된 장 씨 관련 자료를 삭제를 했다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됐느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를 했다라는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1: 네, 앞서서 변사라고 기재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지만 최종 확인된 건 지금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그 장 씨의 남자친구가 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실종신고를 했고 이제 이걸 접수를 했는데 그날 밤 9시 16분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이렇게 기재를 했다라는 겁니다.
1: 왜 이랬을까요?
0: 자, 해석은 나왔습니다. 사유를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경찰 안팎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못 박아버렸다라는 건데 자신이 일하기 싫어갖고 못 박기 위해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망 처리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망 사유도 뭐로? 교통사고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 편하자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죽은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뭐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부모 경장의 직업 윤리가 난도질 당해서 죽어버렸다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부모 경장이 또 다른 60대 실종 남성 있었잖아요. 네. 시신으로 발견된 그 남성에 대해서도 소재를 발견했다 라고 가짜 이유를 적고 종결 처리를 했다. 이 소식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체 종결한 사건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사례가 10건 정도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3건은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런 뉴스도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0: 종종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보고 이제 붙이는 관용적 표현이 복지부동인데 이 사람은 지금 복지부동의 수준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부동보다 더 심한 게 낙지부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휘력이 짧아가지고 제가 정말 개탄스럽다라는 얘기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3: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네, 오늘 2부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 현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여쭐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먼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부터 좀 소화를 하고요. 일전에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주장을 하셨을 때였는데 이거 처리됐죠 국회에서?
9: 예,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8: 그러면 지금 검찰이 김옥숙 씨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 노태우 비자금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노태우 비자금을 찾으면 몰수가 가능합니까?
9: 예, 그렇습니다.
8: 그렇습니까?
9: 예. 독립몰수제 때문에 가능합니다.
8: 그래요?
9: 이번 독립몰수제라는 것이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해서 기소되지 않아도 몰수할 수 있다.
8: 네.
9: 그리고 공소시효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앤다.
8: 예.
9: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가족들이 상속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게 그 불법 비자금인 사실을 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내용을 집어넣기 때문에
8: 네.
9: 비자금인 사실만 확인이 되면
8: 예.
9: 당연히 몰수 내지 추징이 가능합니다.
8: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그때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때의 그 비자금을 굴려가지고 불린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 이제 법에서는 어떤 불법 범죄 수익이 있고 그 범죄 수익에서 유례한 재산,
8: 네.
9: 유례한 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부풀리면은
8: 유례한 재산이라는
9: 기본적으로는 그 몰수 추징 대상이 되긴 될 것 같은데
8: 네.
9: 다만 그걸 가지고 뭐 사업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음흠. 뭐 이런 식의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추징이 가능할 것인가?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서 또 특별한 운이 따라서 한 경우
8: 추징 예. 금액은 모르겠지만 추징 자체는 가능하다.
9: 예, 유례한 재산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8: 그런데 왜 검찰이 이제 와서 이 그 노태우 비자금 이제 수사를 하는 걸까요?
9: 아, 그게 2년 전에 예. 그 5.18 기념재단에서 그 노태우 씨 가족들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이 당시에 불법 비자금 152억 원이 그 그게 아마 동아시아 문화센터라 예, 그 문화재단이라고 하는데
8: 노재현 씨가 운영하는
9: 예, 예. 그 재단에 그 152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 돈이 그 불법 비자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으로 고발을 한 것인데
8: 예.
9: 아마 이게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예, 흐름을 추적하고 이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8: 그러니까
9: 전해지고 있습니다.
8: 사전 조사를 좀 해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9: 예, 그렇습니다.
8: 알겠습니다.
9: 자연스러운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8: 또 하나는 짧게 하나 좀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엊그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또 정치권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9: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선의로 그런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맞는 사람이 이게 감정의 매인지 사랑의 매인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은 감정이 들어간 것이다. 악감정이 들어간 것이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8: 그래요.
9: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표현을 좀 조심하는 것이 그동안 그분이 과거에 기여해왔던 우리 민주주의 형성을 위해서 기여해왔던 공적이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애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런 인내력을 가지고

0: 보고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그 왕정 귀족정에 비유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0: 그건 타당치가 않죠. 대통령께서 실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150만의 권리당원과 또 4천 명으로 우연한 샘플로 그 추출되는
1: 선출이
0: 그
1: 되는 거죠.
0: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픽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고 후임 하마평이 돌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의원님이십니다. 혹시 청와대로부터 아 지금부터 신원조에 들어갑니다. 사인하세요. 혹시 이런 연락 받으신 적 있습니까?
0: 아, 예, 받은 적 없습니다.
1: 전혀 없습니까? 정말로?
0: 예, 예 실제 받은 적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오. 그러면 지금 그 후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예, 뭐 아마 아니기를.
1: 아니기를.
0: 예,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왜요?
0: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매우 중요한 그 직책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법무부에 한 네 번쯤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뭐 흥미,
1: 거기 다시
0: 호기심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이고
1: 네.
0: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정부의 보탬이 되는 일,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보탬되는 일, 훨씬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 법무부에 근무해 봤더니 갈 데가 못 되더라.
0: 아니 못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떤 흥미를 좀 덜 느낀다고 그럴까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 이런 걸 댔지만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형사소송법 좀 보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뜻을?
0: 그 좀 이 입법 과정에서 느꼈던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또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1: 예.
0: 예, 그걸 근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 현실적으로 입법 보완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0: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일단 공소청 중수청 예. 출범을 그러니까 저기 딱 D대로 놓고 역으로 하면 시간적 이유는 이런 건 없잖아요.
0: 예, 예. 아마 그 전에 보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1: 예.
0: 아마 또
1: 사후적으로
0: 예, 운영되는 과정에서
1: 예.
0: 초창기에 또 돌출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1: 예.
0: 한다면
1: 예.
0: 그것을 뭔가 좀 보완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질문은 정성호 장관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이제 제주 실종 사건 이 문제가 아니고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보안 수사권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제주 실종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1: 네.
0: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충격적이고 이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뭔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뭔가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이 이것은 수사로 발전하기 전에 행정 영역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1: 네.
0: 이게 수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그 전 단계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서 수사의 문제인 것처럼 그것도 경찰이 송치한 이후에 검사가 보안수사를 직접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보안수사권의 문제인 것처럼 연결을 시켜서
1: 네네.
0: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제주 사건으로 한정을 하다면 보안수사권과 직접 연결되는 뭐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데 아무튼 계속 그 이게 무슨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존치되는데 얘기는 지금 뭐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지질 않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일단은 그 저도 예외적인 또 조건부적인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과거에 느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당론이 정해진 다음에 이 부분이 네. 추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에 와서 뭐 더 이것을 재론을 하는 것은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그렇지만 이것을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어떤 검사의 정당한 보안수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에 대한 그 임명 교체 요구권 또 징계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기간을 제한하는 이런 규정도 넣었고

0: 그다음에 칠대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권 송치 규정을 뒀고 이런 식으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이런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고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노력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그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저께 그 박성준 수석대변인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조사기소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9월 정기국회 개회되면 처리된다고 이제 그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예, 아직 뭐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 빨리 해야
0: 있고.
1: 빨리 해야 된다.
0: 예, 그래서 박성준 수석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1: 그러면 그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잖아요. 그것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0: 그 점은 국민들의 여론도 좀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1: 예.
0: 또 양해를 구하고
1: 예.
0: 또 그런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입법을 해야 하는 그런 뭐 그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집어넣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1: 왜요? 왜요? 어떤 점에서?
0: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통령을 위한 뭐 규정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1: 예.
0: 특검 수사 결과 수사가 조작되고 기소가 조작되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밝혀진 뒤에 취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소가 잘못되고 또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라. 다른 사람은 공소 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신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런데 그 지금 의원님의 논리를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거 정말 명백히 조작기소더라라는 점만 밝히면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를 안 하더라도 공소취소해야 되는데 여론일 거고 그러면 공소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면은 그 얘기는 그 어떤 그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나는 한번 결정했던 것은 일수불퇴라고 끝까지 물러날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이 버틸 수 있다. 이걸 우려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0: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1: 예.
0: 설령 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재판이 진행하는 과정이 몇 년이 걸릴지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국가 공권력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 의원님의 개인 의견은 이제 그 들었고요. 혹시 당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나누는 의총회를 했는데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까?
0: 그게 5월 달에 그 입법 발의가 된 뒤에 그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고 또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또
1: 그렇죠.
0: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1: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아직 없었던
0: 예,
1: 거죠.
0: 예, 아직 의견을 서로 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대법관 재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당장에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손봉기 대법관 재청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저는 당연히 반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반려?
0: 예. 예. 그 협의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인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줬습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을 줬을 뿐입니다. 임명의 가부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함부로 아무나 데려다가 임명하지 못하도록 어떤 절차적으로 견제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제권을 가진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지금 태세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헌법이 왜 최고법원의 구성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 이것이 아니고서는 사법의 아성을 쌓게 만들었을 때 국민의 통제 또 어떤 민주적 정당성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기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최고법원의 구성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인데
1: 네.
0: 자기가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조의들을 위한 조의대에 의한 사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1: 그러면 반려가 대법원장의 재청권 침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좀 나오던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요.
0: 재청권이 임명권을 침해한 경우이죠.
1: 오히려 거꾸로다.
0: 예, 그렇죠. 임명권자는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0: 재청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권한 행사라고 저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1: 그러면 반려하는

0: 그 경우의 수가 있고 일단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십니까?
1: 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겁니다.
0: 예.
1: 임명할 뜻이 없으면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바로 그 대법원으로 보내야 맞는 것이고.
0: 쉽게 말하면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행위 자체가 그 이 재청권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깔고 있는 것이다.
1: 예, 그렇습니다. 임명을 위한 동의인 것이지 부결을 위한 동의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당연히 이것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바로 발제해야 맞는 거고
0: 예.
1: 임명할 뜻이 있다면 국회의 뜻을 묻는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지금 손봉기 그 부장판사를 대법관 시킬 생각이 없다. 임명할 생각이 없다고는 발리하는 게 맞는 거다.
1: 예,
0: 절차상으로도.
1: 그렇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마 뭐 첫 번째로는 이런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니까 헌법 규정이 뭐라고 돼 있든 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대법원장이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의 독립인 것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헌법에 대통령에게 왜 임명권을 줬는지 그 어떤 입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 같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 속칭 1차 선발된 그 후보군 여기를 전부 다 뭔가 좀 그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0: 뭐 전화했다는 얘기가
1: 예,
0: 나왔죠.
1: 전화를 해서 사퇴를 요구를 했고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제청한 다음에 이것을 반려를 하면 새로 추천위원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 마음에 맞는 후보들로만 구성을 해서 아무나 뽑아도 되게끔 그렇게 다시 재청하는 절차를 받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0: 예.
1: 이 4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다 행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한 이 4명 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는
0: 알겠습니다.
1: 잘못된 사고라고 봅니다.
0: 김민석 대표가 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의 법적 맹점을 고쳐야 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던데 어떤 뜻으로 해서 그러십니까?
1: 뭐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추천위원회가 그 후보를 추천함과 동시에 해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0: 예, 그렇더만요.
1: 이런 임명 과정을 지켜보지를 못하고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존재하면서 대법원장이 똑바로 재청권을 행사하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가져라.
0: 예.
1: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직 그런 말씀은 안 했지만은 후보 추천이 구성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인데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은 4명에 불과하고 6명이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거나 대법원장 영향권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0: 결국은 대법원장 마음대로다?
1: 예, 대법원장의 의사가 너무 많이 그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당연직 같은
0: 예.
1: 외부 인사를 더 늘리고 대법원장의 개입 정도를 좀 낮춰야 한다. 이런 뭐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혹시 법원행정처 폐지에 동의하세요?
1: 지금까지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고
0: 예.
1: 제왕적인 그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0: 예.
1: 저는 법원행정처를 폐지를 하고
0: 예.
1: 또는 사무처로 격하를 시키고 외부 인사위원회 또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법관의 인사권을 외부의 시각으로 국민의 시각으로 살피고 대법원장이 인사를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아성을 허물어뜨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당내 논의는 아직은 개시가 안 된 거죠? 그냥 개별적 의견 제시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1: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0: 얘기가 있었죠.
1: 얘기가 있었고
0: 예.
1: 그 전현희 특별위원장 때 한번 그 도출은 된 적은 있었지만 당에서는 그 선택은 조금 미룬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다시 한번 그런 것들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지금 가동이 되는데 잘 굴러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습니까?
1: 아마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스템이 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0: 예.
1: 특감 후보가 조금 고생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어떤 예. 점을 제일 우려하십니까? 고생이라는 측면에서.
1: 그러니까 그동안의 활동이 쭉 되어 왔으면 자료도 쌓이고 업무 활동 방식들도 좀 더 축적이 되고 또 그런 걸 참고해 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을 뽑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를 뭐 축적하고 업무 방식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창업 과정처럼 조금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니까 잘해낼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민주당 추천 인사를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1: 예.
0: 근데 좀 특별 감찰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주변을 지금 그 감시하고 감찰한다는 기능을 그 고려를 한다면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했거나 뭐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는 게 논리상으로 맞는 거냐라는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예, 뭐 그 지적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보면 예. 최길수 그 후보자가 뭐 균형 감각도 있고 책임 감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 어떤 분이 좀 아세요?
1: 예, 뭐 그 검찰에 이거 재직할 때 알았고 또 예. 대학 동기이기도 해서
0: 아~
1: 예, 좀 아는 사이인데
0: 예.
1: 최근에 뭐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검사로 재직할 당시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0: 예.
1: 아마 뭐 그 책임감이나 사명감 또 균형감과 이 모든 면에서 뭐 과부족이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
0: 그 특별 감찰관이라는 예. 제도의 본령을 잘 수행을 할 것이다.
1: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게 기대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고 요즘 법사위 요즘도 시끄럽대요 법사위는.
1: 예, 그렇습니다.
0: 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하고 세게 충돌하신 적이 있죠.
1: 예, 예.
0: 왜 그러셨어요?
1: 원행이 너무 지나칩니다.
0: 어떤 점에서요?
1: 뭐 웃었다, 화를 냈다, 소리를 질렀다 이런 그 과정들이 좀 정상적인 좀 모습으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또 무례한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서
0: 예.
1: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자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 그래요?
1: 예. 아,
0: 그럼 의도적으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1: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과거에 뭐 다른 기관에 근무했을 때 평가들을 들어보면은 원래 그런 것인지
0: 예.
1: 예, 그건 좀
0: 알겠습니다.
1: 잘 모르겠습니다.
0: 아까 법무장관 얘기를 여쭤봤는데 좀 추가로 좀 여쭐 게 있는데 누가 법무장관이 되든 임명장을 받아서 법무장관의 그 역할을 개시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야 9월 말이잖아요. 근데 10월 2일 날 그러니까 지금 공소청 출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범 실무를 전혀 지휘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일정상 여기서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발생할 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신임 법무부 장관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어떤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0: 인사청문 절차가 예. 있기 때문에
1: 예. 그렇지만
0: 예.
1: 뭐 정성호 장관께서 그 동안에 그 준비 작업을 많이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중수청으로 우수한 인재를 보내기 위해서 직접 그 설득에 나섰다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
0: 몇 명이나 이제 파악하셨어요? 지금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몇 명쯤 되는지
1: 검사가 100명쯤 뭐 신청을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는데 100명.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0: 예,
1: 예.
0: 예. 그래요.
1: 예, 수사관이 약 2,000명 정도가 또 희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유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경찰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그 얘기했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좀 주신다면.
1: 일단 수사와 관련된 문제는 그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그 과정에서
0: 예.
1: 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어떤 그 보안책을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믿고 잘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번 제주 사건처럼 이런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0: 네.
1: 경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어떤 동료들과 상사에 의해서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상호 점검이 되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어떤 국민의 시각에서
0: 그러니까요.
1: 누군가가 관여를 해서
0: 경찰을 좀 견제를 하는 시스템이
1: 옴부즈만 비슷하게
0: 그렇죠.
1: 살필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하면 어떨까?
0: 전두환 정권 때 치안본부 이런 게 보완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이건 뭐 노파심이겠지만
1: 예, 예.
0: 반드시 좀 견제 장치는 좀 필요하다.
1: 예,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1: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0: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0: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네,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4: 네, 우리나라 남쪽에는 제18호 태풍 4호들이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고요. 또 내륙 지방으로는 무더운 가운데 오늘 비와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비는 수도권, 강원도 중심으로 오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최고 30mm 예보돼 있고요. 또 오후 한때 남부 제주도로는 5에서 최고 40mm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가 36도로 오늘도 많이 무덥겠고요.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 지방, 그리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네,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 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0: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7: 네, 오늘 3부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7: 네. 대표 되신 한 달 정도
8: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
7: 어떠십니까?
8: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결정해야 될 것도
7: 수면
8: 많으니까.
7: 장애?
8: 뭐 장애까지는 아닌데 누워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하나 주제가 생각이 나면 잠을 잘 못 들겠더라고요.
7: 그래요?
8: 예.
7: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네.
8: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식단을 열심히 잘 조절은 하고 있는데 운동할 시간이 줄어서
7: 그렇죠.
8: 저는 걱정입니다.
7: 일정이 엄청 많죠?
8: 네.
7: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8: 네.
7: 근데 이제 고생하시는데 지금 그 어려운 질문들을 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8: 네.
7: 일단 민주당에서 당대표 직속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꾸렸고
8: 네.
7: 세 개 분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예요.
8: 네.
7: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8: 우선 뭐 좋으신 분들 박범계 단장님이나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는 또 이해식 의원님이나
7: 그렇습니다.
8: 뭐 인품도 좋으시고 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긴 한데 언론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7: 사전에 예의가 없었고
8: 이런 일이 있다 뭐 그래서 일단 좀 당황스럽죠. 언론에서 네. 처음 들었으니까.
7: 네.
8: 예. 저희들은 그 뭐 연대가 됐든 합당이 됐든 국민들이 그 가리키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연대에 대해서는 언제나 넓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신뢰 회복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신뢰를 회복하는 작년 10월 달에 전격적인 합당 제안으로 인해서 큰 배는 살짝 흔들리고 제자리를 찾았을지 모르겠는데 작은 배는 작은 풍랑에도 많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도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7: 평택을 선거도 있었고.
8: 예. 그렇기 때문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 되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뭐 개혁은 경쟁하고 민생은 협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물샐 틈 없이 연대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7: 그러면 신뢰 회복 조치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8: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김민석 대표께서 경선 과정에서 적대적 M&A를 그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쓰셨었어요. 흡수합당.
7: 뭐 저희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8: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그 이후에는 안 쓰겠다 그런 말.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또 하나는 어제 갑자기 그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7: 혹시 그 비공개 대화 말씀하시는
8: 거예요? 예. 비공개 대화에서 비공개 대화에서 그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7: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8: 예, 물론 이제 김민석 대표는 굉장히 그 정치 언어에 능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던데 하면서 인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셨던 것도 맞아요.
7: 야 그래요?
8: 예. 근데 그걸 왜 인용을 했겠어요? 본인의 뜻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아니 그 개혁을 이야기했더니 흥정이나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정치 개혁, 한국 정치에서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하자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거는 대선 때 그 5당과 광장시민연대가 합의했던 원탁회의 선언문에 있는 정치개혁의 방안이란 말이에요.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 하나, 그다음에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를로 바뀌는 것.

0: 근데 그 얘기를 개혁을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뭘 합당하려면 그걸 뭘 하자 그래. 우리 흥정이나 합시다. 라는 말로 들었어요. 불쾌했죠 솔직히.
1: 불쾌했습니까?
0: 예. 그런데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들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0: 이거는 이게 그래서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신뢰 회복 전에 말하자면 그 대통합 추진단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소통 없이 덜컥 만들어졌고 이러면 혹시 이게 진짜 연대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 공세용인가?
1: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모습만 그렇게 보여주는
0: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어제 그 단독 보도를 보면서 단독으로 나온 보도를 보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개혁하자니까 흥정이나 하자고 하시고 신뢰를 이야기했더니 뭐 어찌 보면 따옴표로 해서 언투를 한다? 이러면은 이게 순조로울 수 있을까?
1: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굳이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 좀 확인차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대통합 추진단에 세계분과 있는데 네. 진보 연대 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 연대 분과를 따로 뺐다.
0: 네.
1: 그럼 이것은 이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0: 뭐
1: 싶었는데
0: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양면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의지는 저는 분명히 뭐 신뢰해야죠. 나중에 무슨 어떤 거를 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 당원들도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연대해야 된다. 사실 연대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언제 가장 뜨겁게 연대했을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내란 때죠. 내란.
0: 내란, 탄핵. 내란 극복하고 탄핵하고 대선 때까지 가장 뜨거운 연대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연대할 거냐 또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연대할 거냐는 원탁회의 선언문에 다 담겨 있어요. 문제는 원탁회의 선언문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 이행을 안 하는 주체는 민주당이다.
0: 그렇죠. 왜냐하면 사당들은요. 사실은 사당들은 먼저 만났습니다. 따로 대표들도 만났고 원내대표도 만나서 민생은 5당 다 같이 민생원탁회의라도 하자. 거기에 대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확인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정기국회에서부터 민생우선과제 뽑아서 민생원탁회의를 하자.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선언문 우리 원탁회의 선언문에 있던 거는 합의를 다 했고 나머지 네 당들은 전부 다 그거 이행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1: 그럼 하나만 더요. 어제 김민석 대표가 5층 진보코너 모임 얘기했잖아요.
0: 네네네.
1: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0: 아니 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웨덴에서 수상 23년 집권했던 그 1950년대부터 쭉 집권했던 분이 매주 했던 게 목욕클럽이거든요. 매주 목요일날 의제 없이 여야 노사가 만나서 십수년 이상 거의 20년을 목욕클럽을 했어요. 거기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기틀이 잡혔거든요. 저는 그런 격이 없는 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것이 대화인지 대화 공세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뭔가 냉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긴 한데 그럼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원장이 엊그제 기호일보와 인터뷰에서 강덕구 이현주 의원을 콕 찍어서 내후년 총선 때 상대 후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 대표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저희들은 전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선명한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계십니다. 지금 분명해졌어요. 매우 분명해졌고 선명한 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드리는 것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저는 기본적인 특히 선명한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두 분을 예로 들었을까? 뭐 딱 그 두 군데만 내겠습니까 사실. 예로 들었던 이유는 있죠. 이현주 의원은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합당론이 제기됐을 때 무렵에 토지공 개념 이거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건데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불근치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무슨 뭐 이런 등등에. 그다음에 또 뭐 그 강덕구 의원은 합당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또 이런 등등등 해서 과거에 소위 뭐 무슨 뭐 레유 뭐 등등등 해가면서 예, 그 개혁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오물을 뒤집어 씌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붉은칠을 하거나 또는 검찰 개혁의 도끼질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 안 되겠다. 조금 더 선명한 선택지를 달라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대표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연대는 상당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었던 두 명의 의원이 먼저 연대의 정신을 깨버린 것 아니냐.
0: 연대의 정신을 깼죠. 깬, 깼

0: 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대한민국 26년에 토지공개념 가지고 빨갱이 얘기 나올 줄은 전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1: 유시민 작가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내란극복 정치연합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내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민주당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게?
0: 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 뭘 구상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구조적 다수
1: 예.
0: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합분과에 조국혁신당 분과가 있는 연대분과가 있는 것만큼이나 또 중도 확장 뭐 통합 확장에서 황명선 이소영 의원 이 공동위원장으로 가 있는
1: 예.
0: 여기도 있잖아요.
1: 영입 확장 분과.
0: 예, 영입 확장. 영입과 확장은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예.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지? 아 혹시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민주당 김민석 대표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소위 일본의 55년 체제 자민당처럼 1.5당 체제를 만들어서 나머지 야당들을 0.5로 보는 것. 물론 저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윤어게인 세력 같은 경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저희들이 막을 수 없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도권에서는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엉덩이 싸움으로 어깨 싸움으로 제도권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물샐틈 없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민당 1.5당 체제처럼 잡탕연합을 생각을 하시나?
1: 아, 잡탕연합이라고 보세요?
0: 아니 그걸 지향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뭐 아직 그렇게 성격 규정을 아직 정확하게 지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네네.
0: 예. 그냥 발만 보이는 그냥 거지.
1: 구조적 다수라는 용어만 있죠.
0: 예. 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면 주류 정당 일당이 압도적 다수 정당이 된다면 다양성 한국 정치에서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할 거지? 저는 그럴수록 결선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어찌 보면 결선 투표제와 그 비례성을 확보하는 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다음에 교섭 단체 요건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내가 다 먹을래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 정치에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그리고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다양성을 견제하는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다양성을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면
0: 다양한 예.
1: 상대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는 조국 혁신당이 먼저 우리 합당 안 할란다. 네. 우리는 민주당 왼쪽에서 오히려 선명성을 더 견제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하겠노라.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게 논리상 맞는 거 아닌가요?
0: 일단 민주당이 지향이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1: 네.
0: 저는 지향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만약 지향이 그렇다면 저희들은 그런 잡탕연대에 들어갈 생각은
1: 없다?
0: 없다라는 겁니다.
1: 그래요.
0: 다만 지향은 분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토론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전에도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다당제 연합정치가 한국 정치에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인지 아니면은 빅텐트
1: 미국식 양당제로 가는,
0: 양당제로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토론해야 되고 거기서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 되는데 설사 빅텐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한국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었던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한국 정치의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다양성의 문제가 모두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섭단체 요건 하나가 뭐 합당에서 뭐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주장이라거나 또는 합당을 아예 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1: 네.
0: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흥정을 하자고 하면 저희들은 그 흥정 테이블에 나갈 이유가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잡탕연대라는 표현을 쓰셨길래 한번 추가 질문을 구조적 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외연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럼 동의하기 힘드십니까?
0: 외연 확장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잡탕이 되지 않으려면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왼쪽에는 지금 조국 혁신당과 같은 정당이 있으니까 민주당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부분.
0: 그렇게 하시면 민주당이 그렇게 노선을 가지고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 분과에도 그렇잖아요. 소위 조국 혁신당보다 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부터 오른쪽의 외연 확장까지. 그러면 한국 정치에 뭐가 남죠?
1: 극우가 남겠죠.
0: 그쪽은 제도권에서 저는 사실은 민주적 방식으로 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결국은 포괄

0: 정당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1: 포괄 정당도 뭐 사실 요즘 대부분의 정당들은 그 포괄 정당을 지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도. 그런데 예. 이제 포괄 정당도 자민당 같은 포괄 정당이 있는 거고요.
0: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 민주당 같은
1: 민주당이나 공화당 같은데 뭐 공화당도 사실은 굉장히 극우화 되어 버리긴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럼 유럽식 다당제 연합 정치가 좋은지 포괄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은 있는 거거든요.
0: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 당 현안으로 돌아가서 당명 개정 이야기가 좀 나오던데 네네. 대표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1: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장사 안 된다고 간판부터 바꾼다고 해서
0: 저번에 여기서 그 말씀하셨어요.
1: 간판부터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강령 그다음에 레시피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레시피를 바꾸고 그다음에 서비스 인테리어 바꾸면서 간판 바꾸는 것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오늘도 이 당명 개정과 관련한 그 중앙일보의 기사가 하나 있던데 네네네. 그 말미에 네. 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다.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왜 굳이 당명 바꾸려고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지금 네.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1: 아니 저는 그거는 사실은 뭐 전에 못 보던 숫자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기운이 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에 저는 크게
0: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까?
1: 예. 크게 뭐 5자, 6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2자, 3자만 보다가.
0: 근데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민주당 안팎에서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코어 지층이 빠지고 있다.
1: 네.
0: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빠진 코어 지층이 어디로 갈까? 그냥 아예 그냥 등 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1: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고 예, 그런 뭐 흐름이 좀 있지 않나라고 하는 당 내외의 판단이 있습니다.
0: 그래서 혹시 이제 그분들이 그 당원들이 예. 조국 혁신당으로 갔느냐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자체 지금 분석이 어떤지를.
1: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계시고요.
0: 근데 확신은 못 합니까?
1: 예, 예. 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 저도 신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지켜야죠. 저쪽만 신뢰 지키라고 하면 안 되고 다만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보면 매기 프로젝트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0: 예,
1: 매기 프로젝트. 뭐 민주당 올해 20년, 30년 지켜왔는데 민주당 주권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이건 쭉 하겠다. 다만 매기를 키워야 되니 후원하자. 이런 등등등의 매기 프로젝트를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
0: 하나만 더 여쭙게요. 예. 이중당적 정리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정치 공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1: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예요.
0: 그거는?
1: 예. 왜냐하면 이중당적이 몇 명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0: 양당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1: 없어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에서 당원 명부 주세요. 저희들이 대조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해결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0: 네.
1: 그게 혹시 본인 그 사실은 한 번에 50%를 넘은 게 아니라 선호 투표제로 이렇게 되면서 뭐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기에 대해서 좀 이유를 찾다 보니 거기까지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알겠습니다.
1: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또 대통합 추진단 이야기를 하는 같은 날 이중당적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TF를 띄우는 건 이건 뭐지?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전도를 하던 목사 두 명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씩 선고를 받았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0: 그렇습니다.
4: 예. 두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할렐루야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내를 돌아다녔고 약 13분 동안 소란이 이어졌다라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걸 두고 항공기 보안을 저해하는 소란 행위와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 항공기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전도 활동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쯤일까? 될까를 좀 짚어봤습니다.
0: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하철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4: 지하철과 기차도 이제 소란 행위를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

0: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라서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철도차량 안에서 폭언, 고성방과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네.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안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전도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소란 행위에 이제 해당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승객들이 실제로 불편을 느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 안에서 법으로 금지한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네. 덩달아 열차 안뿐만이 아니고 대합실이나 뭐 승강장 같은 역사 내부 공간도 철도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역 광장은 어떻게 됩니까?
0: 그 야외로 나갈 경우 그때부터 집시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네. 종교에 관한 집회는 이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사전 신고 의무를 비롯해서 일반 집회에 적용되는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음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준을 넘기면 경찰이 스피커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집시법 제24조에 따라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 그런데 스피커나 확성기 틀어있던데요.
0: 네. 이게 그 소음 측정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서울역 같은 경우는 많게는 15개 단체가 나와서 동시에 전도 활동을 벌일 정도로
1: 상당히 15개 단체요?
0: 네.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소음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집회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만 보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 순간적으로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동안 평균 소음이 70dB를 넘거나 혹은 1시간 안에 90dB를 넘는 소리가 3번 이상 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단체가 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게 중복 소음으로 이제 되면서 그 어떤 단체가 어떤 소음을 발생시켰는지를 좀 측정하기가 어렵다. 규제를 하기가 어렵다.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 사각지대로 거론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소음 피해를 좀 입증하기 어려워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 덕수의 최종현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소음 기준 위반도 굉장히 네. 경찰이 공들여서 소음 측정을 해야 돼요. 실제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너무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 그걸 가지고 소음 측정을 하고 처벌을 하는 거예요. 법원도 결국엔 피해가 있느냐를 보거든요. 집시법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집시법 요건에 있어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돼 있어요.
1: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0: 네. 다만 그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전도 활동에 대해서 소음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 마포구에서 대형 탑차에 설치된 마이크나 스피커, 뭐 앰프를 이용해서 전도 활동을 했던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그 일대에서 이제 포교 소리 관련 112 신고가 5건이 접수가 됐었고 경찰이 현장에 가는 도중에도 소음 피해를 이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량을 줄이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인근 소란 혐의로 재판이 넘겨졌고 10만 원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 행위가 주변의 평온을 해칠 정도다라고 보면은 이제 법에 준하는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1: 그래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사실 뭐 인근 소란 혐의라는 이름처럼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그런 법인 건데 뭐 이제 윤리적인 뭐 그러니까 계속 따라와서 말을 건다거나 혹은 뭐 단체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것도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1: 저도 옛날에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참 많이도 물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0: 그렇죠. 이렇게 끈질기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무서운 목소리로 지옥에 떨어진다 같은 식으로 상대방을 좀 괴롭히면 불안감 조성. 또 근거 없는 이유를 대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기도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이제 미신요법이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니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만큼 타인의 자유와 일상도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건데.
0: 네.
1: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0: 잘 모셨어.
2: 어디로?
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4: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5: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6: 잠깐만.
4: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6: 답답해.
5: 안 돼.
4: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5: 다이빙 해볼까?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서라는데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황제사택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 사들이고 이걸 개인 집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혐의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한 분이 없는데 되게 오붓하죠, 그죠? 두 분 오시면.
4: 네.
1: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분이면 가득 찬 것 같은데.
3: 없으면 안 되는군요.
1: 자,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네. 필요한 전기와 물을 더 확보하려고 정부가 뭔가 큰 돈을 좀 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같아요.
3: 결국에는 이제 전기시설 그다음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하고 수자원공사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1: 예.
3: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돈을 쓴다는 건 자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른바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의 신용을 보강을 해줘야 외부 자금 조달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낮추고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규모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어차피 빚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회사는 빚내기도 빠듯한 수준이다. 빚내러 가면 당신들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3: 특히
1: 거죠.
3: 특히 한전이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인데 한전은 지금 부채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0%를 웃돌거든요.
1: 예. 그러니까
3: 기억하시겠지만 한전이 러우전쟁 터지고 나서 원자재 가격 막 폭등하는데 전기요금은 제대로 못 올리고 그래서 적자 엄청 심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1: 예.
3: 그러면서 누적 적자가 굉장히 심해졌고 지금은 이제 그 분기별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한전채 발행하면서 버텼었거든요.
1: 예.
3: 그러면서 한전법상 원래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한전이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1: 예.
3: 야 이러다가 이거 부채 이미 뭐 200% 넘고 막 이러는데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법을 살짝 고쳐서 임시방편으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회사채 발행할 수 있어.
1: 네.
3: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400%잖아요.
1: 네.
3: 근데 앞으로 훨씬 더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고 뭐 메가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니까 정부가 아예 자본금 출자를 지금 해줌으로써 이 부분 부채 비율 낮추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수공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예. 더 할 테니까 미리 보강하겠다.
1: 네.
3: 그렇게 해서 예산 내년도 예산 안에 아직 정확한 규모하고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가 추가 출자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죠.
1: 당장은 법을 바꿔서 10배, 20배까지도 빚을 늘릴 수 있다고 법만 바꿔주면 이제 뭐 한전채 발행 등을 통해서 시장에 돈 빌려주세요는 할 수 있을 텐데
3: 네네.
1: 이제 시장도 바보가 아니니까
3: 그럼요.
1: 야, 이 친구들 돈 안 갚는다고 하면 어떡하지?
3: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1: 야, 한전이 그래도 한전이 나라 건데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지만 야 이전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 그게 뭐 춘천이 나라 땅이라 돈 안 갚았냐 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나라 땅 아니라 안 갚았냐라고 하면
3: 네.
1: 골치 아파지죠. 금리 올라가고
3: 맞습니다.
1: 그래서 한전과 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

0: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밀어 넣어준다.
1: 네네.
0: 그러니까 가서 돈 넉넉한 거 보여주고 돈 빌려와. 그 얘기죠.
1: 그러니까 뭐 메가 프로젝트 하고 실제로 이런 사회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결정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막 그 한전체랑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앞으로 발행하게 될 텐데
0: 예.
1: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레고랜드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가 2022년하고 2023년대인데 3년도인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러우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한전체 때문에 채권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체는 뭐 대량으로 나오지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은 좀 불안한 상태에서 막 쏟아지니까 당시에 더군다나 그 한전은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 연 한 2% 수준이던 한전채 금리가 연 6%로 막 치솟고 한전채가 6%니까 그러면 회사채들은 얼마 이자를 줘야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전채를 시장에다 많이 발행해버리면 이른바 구축효과라 그래서 아무리 얘네들이 금리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들이 한전채보다는 높게 금리를 제시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0: 예.
1: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내년 내후년 지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한전채 발행량이 급증하면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0: 시중금리 올라가겠네요.
1: 네,
0: 자꾸
1: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한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한전채마저 쏟아지니까 금리 한전채 금리 자체가 막 올랐잖아요.
0: 네.
1: 이번에는 정부가 신용 보강을 해준 다음에 부채 비율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서니까 거기에서 튀어오르는 효과는 조금 적을 텐데 그래도 물량이 많아지면
0: 그럼요. 네. 돈 빌리겠다는 사람 줄 길면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때 높아지고
1: 실제로 그때 한전채가 한 번도 응찰이 유찰된 적이 없었는데 막 응착률이 낮아서 유찰되고 막 이런 사례도 나왔었으니까요.
0: 이게 돌고 돌면 이제 집 살 때 빌리는 돈도 금리 올라가는 거죠. 그죠? 시중금리니까
1: 네,
0: 결국은.
1: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정부가 이제 한전채 발행할 때 시기하고 발행 물량 이런 것들을 진짜 시장 상황 보고 잘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습니다.
0: 네. 이게 그 전력을 그렇게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 네.
0: 그럼 좀 뭔가 기존 전기도 좀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할 법도 하고는 있을 텐데.
1: 맞습니다. 그래서
0: 방법이 뭐가 좀 얘기가 나옵니다.
1: 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없이 뭐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뭐 전력 많이 든다라 그러니까 공급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도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0: 예.
1: 그래서 전력 사용 효율 관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지표고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사용량을 서버 등 정보 기술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인데 1에 가까울수록 IT 장비와 냉각 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이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해외의 주요 나라들은 이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기준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사용 효율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아예 법으로 기존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이 전력 사용 효율을 1.3에 맞춰라. 1.3 이하로 맞춰라. 2026년 7월 이후에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 센터는 1.2 이하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걸 법으로 정해놓고요.
0: 이게 1에 가까우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1: 아까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을 서버 등 정보기술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니까.
0: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1: 결국엔 1이라는 거는 전력 사용을 얘네들이 딱 사용하고 있다. 1이 넘는다는 거는
0: 예.
1: 뭔가 전력 사용량을 제대로 사용하지만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0: 그러니까 IT 장비로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뭐 냉각 이런 데 쓰는 전기가
1: 네네.
0: 좀 있으면 네. 이 숫자가 커진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목표를 적용하고 정하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뭐 보고서 이런 데 보면 2060년까지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대형 원전 한 두세 기 정도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 뭐 이런 보고서도 있긴 합니다.
0: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열이 잘 안 되는 메모리나 GPU나 이런 걸 좀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 시키느라고 에어컨 덜 틀어도 되고
1: 네.
0: 그럼 전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아껴 쓸 수 있지 않냐. 그 말인가 보네요.
1: 장비에 대한 개선도 있고요. 그건 기술적인 진보인데.
0: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1: 데이터
0: 되고.
1: 데이터 센터 내에서.

0: 경우도 전력을 이른바 우리가 ESS라는 저장장치 같은 것들을 네. 세분화하면 많이 들어갈 때 저장해 놓은 거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1: 흘려보내지 말고.
0: 네네. 그러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른바 열라면 열을 다시 전기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사용해봐. 너무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1: 전기 아나바다 운동하라는.
0: 아나바다.
1: 또 옛날 말인가요 그것도?
0: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하기도 하고요.
1: 네. 아, 전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바꿔 쓰고 해라는 것처럼 나눠요.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0: 네네.
1: 참 그 전기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뭐 뉴스가 큰 게 하나 나왔다가 뭐 사실이네 아니네 말이 좀 있던데.
0: 네네.
1: 웨스팅하우스 그 원자력 네. 기술의 원조.
0: 네.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네. 회사.
1: 여기 지분을 우리 정부가 한전이랑 같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0: 이게 처음 보도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 투자를 해달라 요청했다. 지분을 같이 확보하자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 예.
0: 산업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 무근이다라고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데 언론들에서는 업계 관계자 발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기억하시겠지만 원자로 원천 기술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국형 원자로 해외에 수출하거나 뭐 하려 그러면 예. 계속 딴지 거는 회사거든요.
1: 네.
0: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얘네들하고 같이 앞으로 원전 많이 짓겠다라고 미국이 얘네들하고 협력을 해놓은 상태고요.
1: 웨스팅하우스와.
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으면 나쁜 건 없습니다.
1: 근데 이게 미국 회사인 줄 알았더니 캐나다 회사라면서요?
0: 네, 최대 주주가 지금 캐나다의 두 회사로 돼 있는데 하나는 펀드 회사고 예. 하나는 그 우라늄 같은 거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 이렇게 두 회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얘네 지분을 가져올 수 있나라는 의문도 좀 생기고
1: 그러게요.
0: 미국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 지분을 우리한테 투자해라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다만 지난해 10월에 웨스팅하우스 주주들하고 미국 정부가 파트너십을 맺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 내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추진하기로 같이 하면서 미국 정부가 각종 인허가하고 금융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웨스팅하우스의 자산 가치가 3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증시 상장을 미국이 요구할 수 있고
1: 예.
0: 상장하면 이들의 지분 20%를 미국 정부가 갖는다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1: 야, 미국 대단하네요. 자기네 땅, 자기네 나라가 필요해서 원전 지으라고 해놓고 너 원전 지으니까 아주 기분 좋고 뿌듯하겠다. 그러면서 네. 지분 좀 내놔야지.
0: 대신에 기업 가치 엄청 올려줄 테니까 뭐 약간 와. 이런 거죠.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지 원전은 짓지는 못하거든요. 그건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20% 지분 내에서 뭔가의 나눠갖기가 있던가 상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명확한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산업부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1: 이거 자꾸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0: 네.
1: 우리 거 짓는데도 찝찝하고 밖에 나가서 원전 좀 짓고 수출 좀 하려고 하면 더 찝찝하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 뭔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갖고 우리 한 식구잖아 이제 이러고 나면 시비 걸릴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자꾸 이게 관심 갖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국세청이 이른바 맘먹고 조사를 좀 했더니 회사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사뒀는데 이게 뭐 직원들 기숙사인가 봤더니 회장님 가족들만 살고 있더라.
2: 네.
1: 그래서 조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2: 네. 국세청이 이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검증을 했는데요.
1: 예.
2: 대상이 모두 2600여 채였습니다.
1: 검증대상은?
2: 네. 그런데 네. 이 가운데 천여 채 그러니까 약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확인이 됐고요. 고가 법인주택 이제 10채 가운데 4채 정도가 사실상 회장님 집이었던 셈인 겁니다. 이제 국세청은 이 중에서도 탈로 혐의가 특히 크다고 본 50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대기업 5곳이 포함이 됐고 예. 상장사도 6곳이 있는데 이제 코스피 기업 4곳 그리고 코스닥 기업 2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의 탈로 규모는 꽤 큰데요. 국세청이 조사한 50개 업체의 탈로 혐의 규모만 합쳐서 1조 9천억 원대라고 합니다.
1: 법인이 법인 돈으로 회사 돈으로 무슨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2: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택 자체가 불법인 거는 아니고요. 예.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임직원에게 숙소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한 사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업무와 관계없이 이제 사주 일가가 개인 주택처럼 사용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회피하고 법인 자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 법인이 100% 내 회사인데라고 하더라도
2: 네.
1: 뭐 내 돈으로 내가 집 사서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
2: 네.
1: 그런가 싶기는 한데 그게 가만히 세금을 따져보면 그 법인 돈으로 회사 그 집을 사면 예를 들면 부가세 내야 될 거 안 네. 내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법인세 계산할 때도 이익을 많이 낸 회사지만 저 집 사느라고 돈 썼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또 세금도 깎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네.
1: 그리고 사실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그걸 샀으면 회장님 연봉을 많이 받게 하고 거기서 소득세 반 정도 떼고 남는 네. 돈으로 이 집을 샀을 텐데.
2: 그렇죠.
1: 그럼 거기서 소득세도 안 냈고.
2: 네.
1: 그러니 결국은 회장님 집을 우리 국민들 돈으로 반은 사들인 셈이 되잖아요.
2: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1: 회사 돈으로만 쓴 건데라고 하더라도.
2: 네.
1: 그러니 아니. 뭐 하시면 진짜 하는 거야 마음쯤 되지만 왜 내 돈을 갖다 거기다 바르냐
2: 네.
1: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비싼 집들을 만났어요?
2: 네. 그 말 그대로 이제 황제 사택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인데요. 국세청이 전수 검증한 고가의 법인 주택 평균 공시 가격만 20억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제 450여 채, 그리고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나 있었습니다.
1: 예.
2: 또 최고가 공시 가격 기준으로는 200억 원이 넘긴 집도 있었다는데요. 또 가격뿐만 아니라 위치나 주거 환경도 굉장했습니다. 이제 국세청이 확인한 사례를 보면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이른바 한강뷰 주택이나 강남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사서 회장이나 그 자녀에게 제공한 경우도
1: 이건
2: 있었습니다.
1: 종부세도 회사가 냈겠네요.
2: 네. 특히 한 대기업 사례를 보면요. 서울 한남동에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회사 명의로 취득을 하고요. 그런데 집만 사준 게 아니라 여기에 회사 돈으로 100억 원대의 중축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부담을 했습니다.
1: 이거 절반을 제가 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2: 네.
1: 이거 세금 이 과정에서 세금 덜 내고 한 거 생각하면
2: 결국 제 돈, 세금으로
1: 이진우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돈의 반이
2: 네.
1: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셈이 돼서
2: 그렇죠.
1: 아니 인테리어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내 돈으로 하냐고.
2: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두고 이제 황제 사택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국세청에서는 쓴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 돈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게 결국 반은 국민들 돈 갖다가 쓰는 거니까
2: 네.
1: 법인이 법인 돈으로 뭔가를 할 때 감시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2: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제 법에 규정된 것만 하고 법에 규정 안 된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렇군요. 세금도 당연히 뭐 그동안 안 냈을 거고 법인 돈으로 냈을 거고 법인 돈으로 냈으면 법인은 그만큼 또 법인세 덜 냈을 거고
2: 네.
1: 그런 거군요.
2: 이제 국세청이 이제 예. 적발한 사례들을 보면 이제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사주 일가 거주형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 거주비를 이제 회사로부터 받은 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별장형으로서 이제 개인의 여가 생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도 이제 세금 탈루를 했습니다. 이제 한 제조업체는 평창 회원제 골프장 안에 있는 40억 고급 콘도를 사들인 뒤에
1: 예.
2: 사주 일가만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1: 이게 직원들이 하고 같이 썼으면 합법이라는 얘기죠?
2: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직원 복리 후생 시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는 점인데요. 직원들이 이용한 것처럼 사내 공문도 내고 그리고 사용 일지까지 작성을 해서
1: 예.
2: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까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1: 그러니까
2: 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콘도값 반을 우리 국민이 내준 거라니까요.
2: 그렇죠.
1: 세금 네. 안 냈으니까.
2: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는데요. 이 유형들은 이제 법인 명의를 이용을 해서 개인의 주택 수를 줄여서 세금이나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1: 내 집 한 채 있는 거 회사 명의로 돌렸다는 거군요.
2: 그렇죠.
1: 주체 중에 한 채는.
2: 네, 네. 이제 반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면서 이주택자가 되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거주 그 주택을 회사에 매각을 하면서 이제 1주택이 된 사주는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서 이제 20억 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집할 때 1주택으로 살짝 바꿨다는
2: 그쵸.
1: 거군요.
2: 네. 그래서 결국 세 유형은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이제 소유와 비용을 회사에게 주고 실제 혜택은 사주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좀 잡고 있지라고 한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 돈으로 이런저런 돈 쓰는 거가 다 이제 반은 국민들 돈이니까
2: 네.
1: 또 과도하게 직원들 복리후생 시설 해주는 것도 결국은 반은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생각해보면
2: 네.
1: 보통 부유한 회사일수록 보자면, 그게 네. 되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2: 네.
1: 이 호화권도를 직원들이랑 같이 썼으면 합법이라는 건데
2: 문제는 없습니다.
1: 근데 반은 또 우리 돈으로 해준 거니까 생각해볼 지점은 좀 있는 건 같고.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3: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7: 네, 오늘은 청취자 한지혜 씨가 백화점 상품권은 왜 법인 카드나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고 개인 신용카드로는 안 팝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러 가셨다가 카드를 내미니까 일반 신용카드는 안 되고 법인 카드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만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품권은 이게 속칭 상품권 깡이라고 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뭐 9만 몇천 원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뭐 전문적으로 그런 거 해주는 업자들도 계시고 그냥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끼리 사고 팔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가 아주 쉬운데요.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이 급전이 필요한데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도 다 막혔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 깡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정이 급한 분은 월말에 카드값도 못 막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카드 대금 연체가 되고 그러면 카드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품권을 카드로 사는 분들은 사정이 급한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칫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걸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궁금한 게 또 생기시죠. 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에 그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그건 카드사가 걱정할 일이지 백화점이야 아무 손해가 없지 않느냐. 그걸 왜 백화점이 걱정을 해서 카드로 상품권 사는 걸 막느냐. 그건 그렇게 급한 사정을 당한 분들은 다른 사람 명의 카드로 그렇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인 명의의 카드를 썼다가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그거는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백화점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일일이 그걸 의심해서 손님 본인 카드 맞으세요? 신분증 줘보세요? 매번 이렇게 물으면 손님도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카드사들도 그리고 백화점들하고 가맹점 계약을 할 때는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는 받지 마세요. 사고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 그러면 우리 카드사는 이 땡땡 백화점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 신용카드로는 상품권 구매를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100만 원어치 이하로만 살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해둔 경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법인카드나 개인사업자 카드나 개인 체크카드는 받아주냐? 법인카드는 말 그대로 법인이 발급받은 거니까 설마 법인이 상품권 깡을 하려고 하겠냐? 상품권 깡은 갑자기 사정 어려워지면 고민하는 수단인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이 상품권 깡을 하려고 법인 설립까지 설마 할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법인카드는 받는 거고요. 다만 이제 법인들도 또 현금 필요하면 법인 상품권 깡을 많이 하기는 하죠. 그리고 체크카드는 그냥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급전 필요해서 상품권 사는 분은 체크카드에 돈이 없으니까 체크카드로는 못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받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카드 대금 연체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허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왜 백화점 상품권은 법인카드나 체크카드만 받고 개인들의 신용카드는 안 받냐. 개인 신용카드는 이 상품권 구매에서 급전 마련하고 나중에 카드 대금 연체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안 받는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한지혜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3: 1670-1932 볼트 1932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9시 뉴스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장관은 용산공원의 일부 훼손된 땅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으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질주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당정청은 하나라면서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며 민생법안 처리와 내년 예산 편성 등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정기회의를 열어 김 의원 사건 관련해서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며 부득이하게 처리하기 연장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고소인과 고발인 두 명은 11개월이 넘도록 경찰이 수사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에 몇몇 동맹국 외무장관들에게 당분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피할 것이라며 바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설명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올라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시방 현재 기온은 영상 27.1도입니다. 류수민입니다. MBC 9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0: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